0: 여기가 디노 빌리지구나. 신기해라. 우와. 뭐야, 아기 공룡이었잖아.
1: 히, 안녕. 넌 누구야?
0: 난 미니랜드에서 온 사랑의 요정 썸이라고 해. 넌 누구야?
1: 난 폭군 도마뱀, 왕 중의 왕, 티라노사우루스 아티야.
0: 에게, 왕 중의 왕이 이렇게 조그만해?
1: 아직 아기라고 그래. 조금만 기다리면 아빠랑 엄마만큼 커질 거라고.
0: 에이, 네가 정말로 그렇게 커져?
1: 정말이라고? 난 티라노사우루스. 내가 티라노사우루스에 대해 알려줄까?
0: 히, 좋아.
1: 티라노사우루스는 몸길이 약 12m, 키는 5m, 몸무게 약 9톤이야. 길이는 버스 한 대 크기고, 키는 기린보다 커. 그리고 몸무게는 코끼리 두 마리를 합친 것보다 무겁다고.
0: 와, 엄청 크다. 너 근데 버스를 어떻게 알아?
1: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넘어가.
0: 히히, 알았어.
1: 반면 티라노의 알은 축구공만 해. 아기 티라노는 처음엔 강아지 정도의 크기였지만 성장 속도가 매우 빨라 1년에 약 700kg까지 체중이 늘기도 하고 18년 후엔 완전한 성체의 크기가 되지.
0: 뭐야, 아티너도 이렇게 작은데 곧 엄청 커진다는 거네?
1: 그렇지.
0: 그런데 손은 왜 저렇게 조그만해? 웃긴다. 히히.
1: 써니가 말한 대로 티라노는 팔은 작지만 강한 근육과 날카로운 손톱이 있어. 이 손으로 사냥한 먹이를 붙잡을 수 있지.
0: 우와, 그렇구나.
1: 그리고 티라노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걸로 알 수 있듯 무시무시한 육식 공룡이야. 이빨 하나가 큰 사이즈의 바나나 한 개랑 비슷한 크기인데 이게 무려 60개나 있다고? 엄청 무섭지?
0: 무서워.
1: 이런 이빨과 함께 티라노의 턱힘은 무려 6톤이나 된다고. 자동차는 물어 뜯을 수 있지.
0: 우와, 무서워. 아니, 근데 너 자동차는 어떻게 아는 거야?
1: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넘어가래도. 무시무시한 외모에 걸맞게 티라노사우루스라는 이름의 뜻은 폭군 도마뱀. 뒤에 렙스가 붙기도 하는데 이건 라틴어로 왕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티라노를 공룡의 왕이라고 하는 거지.
0: 아, 그렇구나. 히히.
1: 근데 이건 비밀인데 사실 티라노사우루스라는 이름이 등록되기 13년 전엔 다른 이름이었어. 바로 마누스 폰틸루스 기가스라는 이름이지. 국제동물명명규약엔 먼저 지어진 이름을 써야 한다는 규칙이 있는데 티라노사우루스라는 이름이 워낙 대중적으로 알려져서 저 규칙은 기각되고 우리가 흔히 아는 티라노사우루스라고 불리게 된 거야.
0: 아, 그렇구나. 설명해줘서 고마워, 안티야.

티라노사우루스의 멋진 모습을 보여줄게. 아티야, 내 생각엔 그냥 다른 데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길로 가야 엄마가 있는 곳으로 간단 말이야. 세습공룡 트리케라톱스 따위 내가 다 쫓아내주겠어.

0: 새등등하더니 실수는 누구나 다 하는 법. 근데 우리 쫓아오는 쟤네들은 초식 공격마자 무서운 뿔이 달려있잖아.
1: 그럼 이번엔 트리케라톱스에 대해 내가 알려줄까?
0: 이 상황에 그게 맞아? 일단 알겠어.
1: 트리케라톱스라는 이름은 그리스어로 세 개의 뿔을 가진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0: 와, 이름에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1: 몸 길이 약 9m, 키는 4m, 몸무게 약 8톤이야. 두개골 하나만 해도 사람 키보다 더 크다고?
0: 와, 머리 엄청 크다.
1: 초식 공룡으로 나뭇잎, 고사리, 야자수 같은 식물을 먹는데 둘이 모양의 입은 질긴 식물도 잘라먹을 수 있어.
0: 우와, 그렇구나.
1: 그리고 트리케라톱스는 이마에 달린 두 개의 뿔로 티라노사우루스 같이 무서운 포식자를 상대로 자신을 지킬 수 있지.
0: 우와, 멋있어.
1: 난 싫어.
0: 그래, 히히.
1: 또 얼굴을 감싸는 커다란 별이 있어. 프릴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 기능에 대해선 다양한 추측이 있지. 목보호, 체온 조절, 위협용, 자기과시용 등이 있어.
0: 난 그냥 폼으로 달고 있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기능이 있을 수도 있구나.
1: 티라노사우루스랑은 육식과 초식의 관계지만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하는 토론이 종종 생겨. 신체 스펙은 서로 대등하지만 티라노사우루스에겐 강한 치악력과 박치기로 트리케라톱스를 공격할 수 있어. 반면 트리케라톱스는 거대한 두 개의 뿔로 티라노를 뚫을 수 있지. 결국 둘의 승부는 우위를 가리기 힘들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야.
0: 아, 그렇구나. 설명해줘서 고마워, 아티야.

알로사우루스. 케라토사우루스. 타르보사우루스. 모사사우루스. 알로사우루스.

프테라노돈, 트리케라톱스, 플레시오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

0: 스피노사우루스. 오비랍토르. 파라사울로프스. 스테고사우루스. 스피노사우루스.
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균형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5: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0: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1: 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콕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동.
1: 얼굴엔
3: 순한 긴긴
1: 주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성.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술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핏.
2: 얼리면 더 맛있어 베이비핑.
3: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4: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5: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6: 호비는 아프대요.
5: 그대 놀이 해가 놀이 재밌어요.
4: 시원해.
7: 언제나 신나는
5: 뽀로로 유치원.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점심에
8: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저녁에
8: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돼지. 오리. 티라노사우루스.

개. 사자. 독수리.

0: 빵.
1: 오리.

돼지. 티라노사우루스.

개미. 나비. 쥐. 토끼. 고양이. 오리. 강아지. 돼지. 독수리. 돌고래. 말. 사자. 유니콘. 곰. 코끼리.

돼지. 호랑이.

0: 야.
1: 스피노사우루스

0: 아니 잠깐 허허허 그래 저것은 상어란다.
1: 아니 거북 할아버지 상어면 빨리 도망가야죠.
0: 괜찮다 꼬니야 저 상어는 온순한 상어거든.
1: 온순한 상어도 있어요?
0: 한번 직접 보겠니?
1: 좋아요. 우와 바닷속이야. 물개다. 거북이야. 곰치구나. 여러 바다 생물들이 엄청 많아요.
2: 안녕.
1: 깜짝이야. 고래예요.
0: 이 친구는 고래상어란다.
1: 고래가 아니라 상어구나. 정말 크다.
0: 고래상어는 현존하는 어류 중 가장 큰 생물이지.
1: 바다에서 가장 큰 동물은 흰수염 고래 아닌가요?
0: 잘 아는구나, 꼬니야. 하지만 고래는 임신을 하고 번식하는 포유류로 알을 낳는 어류와는 종이 다르단다. 그래서 어류 중에선 이 고래상어가 지구에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지.
1: 와, 신기해요.
0: 고래상어는 몸길이 약 15m, 몸무게 약 15톤으로 버스 한 대의 무게와 같단다. 그리고 평균 수명은 80살에서 100살까지 사람만큼 오래 살 수 있지. 주식은 수염고래처럼 플랑크톤, 갑각류와 작은 물고기들을 먹는단다.
1: 입이 저렇게 큰데 그렇게 작은 것만 먹어요.
0: 입은 저렇게 크지만 큰 생물을 먹기에 구멍이 상당히 작단다. 그래서 혹시나 사람이 빨려들더라도 다시 뱉어내지. 또 정확한 번식 방법은 불명이지만 몸 안에 알을 품고 있다가 새끼가 나오는 난태생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지.
1: 와, 알을 품고 있을 수도 있구나.
0: 마지막으로 고래 상어는 스쿠버 다이버들이 가까이 가도 위협하지 않는 매우 온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 하지만 멸종위기 동물이라 어떤 나라에선 손만 대도 벌금을 물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단다.
1: 와 그렇구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해요. 거북 할아버지. 날씨가 너무 좋아요.
0: 허허 그렇구나 꼬니야. 오 돌고래구나.
1: 와 엄청 높이 뛰어요. 왜 저렇게 물 밖으로 점프하는 거예요?
0: 허허, 돌고래가 궁금한가 보구나. 그럼 이번엔 돌고래에 대해 알려주도록 할까?
1: 네, 좋아요.
0: 돌고래는 몸길이 약 2.5m, 몸무게 약 250kg이란다. 사자와 크기와 무게가 비슷하지.
1: 와, 신기해요.
0: 돌고래는 바다동물 중에서도 친구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동물이란다. 이마 부분의 둥그런 부분이 멜론이라는 기관인데 이를 이용해 초음파를 발사하는 거지. 초음파의 미세한 높낮이로 친구를 부르거나 위험을 알리는 등 다양한 의사소통을 한단다. 참고로 초음파를 만드는 멜론이라는 기관은 마시멜로 마냥 매우 말랑말랑하지.
1: 와, 저도 만져보고 싶어요.
0: 먹이로는 물고기, 오징어, 새우가 있고 반대로 전적은 백상아리, 범고래 등이 있지.
1: 와, 신기해요.
0: 돌고래 점프력은 최고 6m, 아파트 2층 높이까지 뛸 수 있단다. 아까 굳이 물 위로 점프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었지. 바로 숨을 쉬기 위해서란다.
1: 헉, 정말요?
0: 그래, 돌고래는 포유류로 물속에서 호흡할 수 있는 아가미가 없단다. 때문에 수면 위로 점프해서 공기를 흡입하는 거지. 하지만 때때론 우리로서 이렇게 점프하기도 한단다.
1: 와, 신기해요.
0: 지능은 높은 걸로 알려져 있으며 IQ가 무려 80인데 이는 인간 아이의 수치와 비슷하단다. 만약 돌고래에게 인간의 손이 있었다면 바닷속에서 문명을 건설했을지도 모른다는 말도 있지.
1: 와, 그렇구나.
0: 또 지능이 높은 만큼 돌고래에게도 다양한 놀거리가 있는데 바로 해파리로 하는 공놀이란다.
1: 와, 신기해요.
0: 마지막으로 높은 지능과 함께 돌고래는 인간에게 매우 우호적이며 이러한 친밀함과 지능으로 아쿠아리움에서 대스타로서 활약도 하고 있단다.
1: 아, 그렇구나. 설명해 주세요. 해주셔서 감사해요. 거북할아버지.

0: 요즘 해양생물 사전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서 봤던 동물들을 실제로 보니 신기해요.
1: 허허허, 꼬니야. 그럼 그림자 퀴즈 한번 해볼래?
0: 네? 그게 뭐예요?
1: 그림자를 보고 그 동물의 이름을 맞춰보는 거란다.
0: 재미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1: 이건 뭘까?
0: 상어예요.
1: 정답이다. 이건 알겠니?
0: 범고래예요.
1: 훌륭해. 과연 이것도 맞출 수 있을까?
0: 이건 오징어예요.
1: 똑똑하구나. 뭔지 알겠지?
0: 물고래인 것 같아요.
1: 정답. 이건 뭘까?
0: 이건 해파리.
1: 정답이다. 이건 알겠니?
0: 할아버지랑 같은 거북이에요.
1: 정말 잘 맞추는 걸. 이건 알겠니?
0: 흰 돌고래다.
1: 정말 잘 맞추는 걸. 과연 이것도 맞출 수 있을까?
0: 문어다.
1: 훌륭해. 뭔지 알겠지?
0: 고래상어다.
1: 훌륭해. 이건 알겠니?
0: 가재갑초인데요.
1: 훌륭해. 이건
0: 개다.
1: 정답이다. 과연 이것도 맞출 수 있을까?
0: 흰수염고래다. 엄청 커요.
1: 멋지구나. 정말 대단하구나, 꼬니야. 100점이다.
0: 책을 열심히 읽길 잘했어요.
1: 그러고 보니 꼬니야, 상어 중에서 가장 강한 게 누군지 아니?
0: 에이, 당연히 백상아리죠.
1: 하하, 잘 아는구나. 그럼 이번엔 백상아리에 대해 알려줄까?
0: 네, 좋아요.
1: 바다엔 다양한 종의 상어들이 있지만 포식류 상어 중에선 백상아리가 가장 크단다. 평균적으로 길이 6m, 몸무게 1톤이지.
0: 에이, 그래도 전에 설명해 주신 고래상어보단 작네요?
1: 그렇지. 하지만 고래상어는 포식류는 아니란다. 때문에 포식류 상어 중에선 백상아리가 가장 큰 거지. 다음으로 백상아리의 치악력은 무려 약 303kg.
0: 세상에!
1: 참고로 성인 인간이 68kg, 늑대가 184kg이란다.
0: 사람이 무는 힘의 거의 5배네요.
1: 그렇지. 백상아리는 300개의 이빨이 7줄로 배열되어 있으며 앞줄의 이빨이 부러지면 뒷줄이 앞줄을 채우는 방식으로 재생된단다. 또 치아에 불소 성분이 있어 충치도 억제할 수 있지.
0: 상어는 치과 갈 필요가 없겠어요. 부럽다.
1: 상어는 상당히 호전적이라 사람들을 습격하기도 하지만 의외로 상어로 인해 죽은 사람들보다 모기에게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단다.
0: 헉, 정말요?
1: 모기에 의해 하루 동안 사망한 사람이 1470명인데 비해 상어에게 죽은 사람은 100년이라는 기간을 다 합쳐야 1470명.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길길.
0: 진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모험.
6: 가자 얘들아,
8: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9: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땡글땡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0: 우리 모두
1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2: 얼리면 더 맛있어
13: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설.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하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2: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우리 모두
3: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4: 얼리면 더 맛있어.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얼굴엔 순한 길길.
7: 진물엔
8: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0: 옛설 칫설 마데카 설.
1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지금 쟁여놓으세요.
13: 숲속에 가자.
14: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만의 뒷장소.
15: 이층입니다.
14: 모두가 친구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1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6: 가자 얘들아,
18: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7: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아침 먹자. 어떤 그릇을 먹을래? 멈춰! 이게 감히 내 보물을 넘봐?
1: 루시, 귀여운 똥냥이에게 너무 심합니다.
0: 귀엽다고? 너희들 쟤 때문에 죽을 줄을 놓친 거 잊었어? 똥냥이가 저리 가! 저리 가라고! 루시, 얘가 널 좋아하나 봐. 참, 말도 안 돼. 내 심장이 왜 이러지? 너 진짜 나 좋아해? 너? 화내지 마, 루시. 이게 다 애정의 표시라고. 그래? 자꾸 보니까 좀 귀엽잖아. 너 앞으로 내 고양이 해라. 이름은 프랑스어즈. 어때?
1: 어이, 얼른 청소해야지.
0: 프랑스어즈 배고프지?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너희들 나갈 준비해.
2: 이 마법 아이템은 어떻게 쓰는 걸까? 주주, 그냥 아무데나 눌러봐.
3: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고!
4: 내가 문을 막겠다뇨.
5: 나도 뀨.
6: 나도 다 큐.
3: 언니, 타로 봤어?
7: 지금 뭐 하는 거야?
3: 요가 하는 중이지.

0: 들킬 뻔했네. 얼른 타로를 구해야겠어. 미아도 찾고 있잖아.
1: 루시가 우릴 찾아오게 하면 좋을 텐데.
2: 그건 우리한테 맡겨놓죠.
3: 그래, 루시는 우릴 잡고 싶어 하니까 우리가 나서면 된다뇨.
0: 안 돼. 그러다 너희가 또 잡혀가면 어떡하려고.
1: 이건 어떨까?
0: 뮤직비디오를 찍자고? 지금?
1: 응. 여신 밴드가 뮤직비디오 촬영을 한다고 소문을 내면 루시가 찾아올 거야.
0: 주비쥬를 잡으려고 반드시 오겠지?
2: 그리고 또 너희가 노래를 하면 레드비쥬가 올지도 모른다키요.
0: 제발 그렇게 되면 좋겠네. 우리 프랑스 와즈는 귀여운 만큼 무겁네.
4: 힘들면 내가 안을까?
0: 됐어.
4: 그런데 고양용품 가게가 어디야?
0: 나도 잘 몰라.
4: 레드나이트가 아는데 청소가 뭐 중요하다고.
0: 어떡해 어떡해.
5: 얼른 가자.
3: 너희들 뭐야?
0: 죄송해요.
3: 뭘 보느라고 앞도 안 봐?
4: 루시, 이거 좀 봐.
3: 뭔데 그래? 얘들이 지금 뮤직비디오 촬영 중이라고? 주비쥬, 오늘은 꼭 잡고 말겠어.
0: 조금만 기다려줘.
6: 네. 빨리빨리요.
3: 찾았다. 프랑스와즈, 잠깐만 여기 있어. 니모테로.
0: 루시가 왔어.
3: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0: 어쩌지? 이대로는 사람들이 위험해. 이건
3: 시크릿 매직 페이즈.
0: 여기가 어디야? 이거 꿈 아니지?
7: 여기 좀 이상해.
0: 공간이 변했어. 다들 어디 갔지?
4: 사람들이 다칠까봐 걱정했더니 마법 공간이 생겼어.
1: 오히려 잘 됐어. 다른 사람들이 위험해질 일은 없겠네.
4: 타로가 또 뚱냥이가 됐잖아.
0: 그래서 집에 오지 못했나 봐. 타로, 이리 와.
4: 프랑스와즈,
3: 이리 와 당장.
0: 프랑스와즈?
4: 프랑스와즈?
3: 뭐해 타로? 여길 봐야지.
4: 얼른 와야지.
0: 우쭈쭈.

0: 깜짝 놀랐네.
1: 리모트로
2: 트윙클 부스트 업. 가자.
0: 이런

0: 마루, 지금 잠이 오니?
1: 잘 잤다. 여기가 어디야?
0: 타로, 보고 싶었어.
2: 고생 많았어, 타로.
0: 타로도 구했으니 그만 돌아가자. 뮤직비디오는 마저 찍어야지.

0: 이 노래 좋지?
1: 응.
0: 이상하게 오싹하네. 얼른 가자.

0: 숙제가 너무 어려워. 하나도 모르겠어.
1: 아휴, 주주, 이것도 모르면 어떡해.
2: 숙제? 그게 뭐냐규?
0: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어? 분명히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1: 그러게. 어? 저기 뭔가 있어.
0: 어디 어디?
3: 무슨 일이니 주주? 이상한 소리가 나던데.
0: 엄마도 들으셨어요? 대체 뭐지?
2: 아, 배불러. 아침부터 너무 많이 먹었네.
1: 나도야.
0: 그런데 타로, 어젯밤 그 소리는 뭐였을까?
1: 주주, 저기 좀 봐.
0: 핑크비주, 뭐 하는 거야?
2: 내가 숙제를 예쁘게 만들고 있다, 큐.
0: 예쁘게 하는 게 아니라 망치고 있잖아. 그만해.
2: 어차피 다 틀린 숙제인데 예쁘기라도 해야 된다, 큐.
0: 뭐? 너? 타로, 핑크비주 좀 잡아.
1: 알았어.
0: 뭐야?
1: 미안, 배가 살살 아파서. 나 화장실.
0: 오늘따라 많이 먹더라니.

0: 너 오늘은 학교 따라오지 마. 혼자서도 갈 수 있다큐. 안녕, 좋은 아침이야.
1: 안녕, 주주.
0: 안녕. 어? 이제 왔냐큐? 어떻게? 너 이리 와.
2: 너희 어제 선샤인빌 공원에 유령 나타난 거 알아?
3: 뭐? 진짜야?
4: 나도 봤어. 학원 끝나고 집에 가는데 하얀 빛이 확 지나가더니 둥둥 떠서 사라졌다고.
5: 에이, 잘못 봤겠지. 유령이 어딨어?
4: 유령은 있어. 지금 여기에도.
0: 여기서 피크피쭈. 이게 뭐야?
4: 아, 책이 저절로 움직였어. 아.
6: 내 손수건이. 유령이야!
0: 어떡하지?
6: 그것 봐. 우리 말이 맞지?
4: 역시 유령은 있었어.
0: 핑크비주, 진짜 못 말려.
2: 왜 그래, 주주? 무슨 일이 있었어?
0: 오늘 얘 때문에 학교에 유령이 나타났다고 난리였어.
2: 갑자기 웬 유령?
0: 반 친구가 유령 본 얘기를 할 때 핑크비주가 말썽을 부렸거든.
7: 내가 너 사고 칠 줄 알았다뇨.
8: 우린 사람들한테 안 보이니까 조심하라고 했잖냐뇨.
7: 저닥저닥 큐.
0: 핑크비주, 다음에 또 그러면 너 진짜.
2: 한 번만 봐줘, 주주. 주비주들도 루시한테 잡혀서 고생했잖아. 타로도 그렇고 말이야.
0: 그렇긴 하지.
2: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파티를 열어주면 어떨까? 멋진 생각인데?
9: 맞아. 특히 타로는 뚱냥이가 돼서 힘들었을 테니까.
0: 좋아. 그럼 오늘 당장 파티를 열자. 어? 뭐해? 얼른 가서 준비해야지.
2: 귀여운 주비주들과
0: 주비주를 구한 용감한 타로를 위해
9: 파티를 시작합니다.
0: 난다.
8: 내가 주비주를 구했다고? 기억이 안 나는데.
0: 왜 그래, 타로? 널 위한 파티인데 즐거워 보이지가 않네.
7: 아니, 나 배가 아파서 그래.
0: 아직도? 어떡하지? 미아야, 무슨 일이지?
6: 내가 뒷마당에서 줄넘기를 하는데 갑자기 빗자루가 춤을 췄어.
0: 말도 안 돼. 바람에 흔들렸겠지.
6: 아니야. 그 다음엔 자전거 바퀴가

0: 애들은 유령 얘기뿐이네. 우리 반 애들도 그러더니.
1: 주주, 너희 반 친구들은 어디서 유령을 봤대?
0: 어젯밤에 공원에서 봤다던데?
2: 무서워!
3: 미야, 우리가 확인해 볼 테니까 걱정 마.
2: 알았어.
0: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핑크비주, 우리가 장난친 거 아니야?
2: 아니다큐.
4: 그래, 우린 계속 너희랑 같이 있었다큐.
5: 베이커리 안에 뭔가 있나 봐. 들어가 보자.
0: 잠깐만, 루사.

0: 저 안에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 우리 변신하자.
1: 응.
2: 좋아.
0: 치링치링 치르링 시크릿 슈즈.

0: 거기 누구야?
1: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네. 불을 켜야겠어.
2: 왜 이러지?
0: 레인보우 스케치! 이렇게 달과 별을 띄워놓으면 돼. 저기 구석에 뭔가 있다뇨.

0: 괜찮아? 이제 끝난 건가?
1: 이건 또 뭐야?
2: 로사! 미야마다 큐!
1: 핫플비즈!
2: 난 괜찮다, 큐.
1: 저건!
2: 안 돼!
0: 트윙클 부팅 업! 파워 업!
3: 신디, 케이크를 망치면 어떡해! 특별 주문 받은 건데!
0: 미안해. 반지 때문에 힘이 너무 세졌나 봐.
3: 어?

0: 나는 널 방귀 타르라고 불러야겠어.
1: 이게 웬 망신이야.
2: 클링 클링 미라클.
3: 도대체

0: 좋은 아침. 이게 다 뭐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4: 가자 얘들아,
6: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7: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당장 고민이 되면
8: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중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6: 가자 얘들아,
8: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9: 아빠, 저게 뭐야?
10: 글쎄.
11: 다들 뭐 먹는 거지?
12: 이게 뭐예요?
13: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2: EBS IN 포키젤?
13: 네.
12: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봄! 어허이, 이거 큰일이구먼. 아하, 마이크 테스트.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마을이장 펭수여요. 지금 가뭄이 발생했어요. 가뭄으로 말하자면은 최근 6개월 동안의 누적 강수량이 평균보다 35% 이상 줄어들면서 건조함이 지속되는 건데요. 때가 때인 만큼 모두 힘을 모아 가뭄에 대처해야겠지요. 만에 하나 농업용수가 뚝 떨어졌다. 이럴 땐 다들 아시죠? 지하수나 주변 하천수를 끌어와서 사용하는 것이 방법이죠. 수로나 양수기는 항시 점검하시고요. 애기 중지 키워낸 농작물이 피쩍 발라버리는 것만큼 마음 아픈 일이 어딨겠어요. 수분이 다 날아가지 않게 볕집이나 비닐을 덮어주는 건 뭐 기본이죠. 아무쪼록 가정에서도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요. 물이 부족한 시기인 만큼 물 절약은 필수여요. 설거지냐 빨래, 샤워할 게 애끼고 또 애끼자고요. 제한 급수 날이 정해지면 미리미리 식수를 준비해 주세요. 아차! 어? 이거 비빔밥을 하냐? 야, 이거 드디어 비가 오는구만. 반갑구만, 반가워요. 반갑구만, 반가워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2: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벌써 왔어?
1: 파티가 너무 기대돼서 빨리 왔어. 잘했지? 그리고 이건 선물.
0: 우와, 예쁘다. 파티 테이블에 두면 잘 어울리겠다. 고마워, 콩순아. 이제 컵케이크 만들러 가볼까?
1: 어? 나도 컵케이크 만들러 갈래?
2: 응? 콩순이 너도?
1: 아잉, 나도 어? 컵케이크 만들어보고 싶었단 말이야.
0: 그럼 컵케이크 위에 크림 올리는 것만 도와줄래?
1: 좋아!
3: 얘들아!
0: 어? 어?
4: 짜잔! 멋지게 착지 성공!
0: 어? 안 돼! 어? 파티 천막이!
4: 아차차! 미안, 미안!
0: 어?
4: 자, 어때? 이 코디님의 실력이?
0: 조금 기울긴 했지만 고마워, 코디.
1: 우와, 멋지다.
4: 그런데 넌 누구야? 처음 보는 것 같은데.
1: 난 콩순이야. 저기 옆집에 이사 왔어.
4: 아, 네가 오늘 파티 주인공 콩순이구나. 난 코디. 우리 마을 최고의 발명가지.
1: 최고의 발명가? 그럼 이것도 네가 발명한 거야?
4: 당연하지. 물대포로 저기 하늘까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스카이 팡팡이라고.
1: 나도 타볼래.
2: 나도 나도.
4: 어? 지금은 그게 나중에 타게 해줄게.
0: 저기 얘들아, 이제 우리 컵케이크 만들러 가볼까?
1: 응?
0: 우와! 자, 이렇게 크림을 올리면 컵케이크 완성!
1: 어? 이렇게, 이렇게. 왜 잘 안 되지?
2: 크림 많이 많이.
4: 뭔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야. 아, 그러면 되겠다. 방금 좋은 생각이 났어. 잠깐만 기다려봐.
0: 어디가, 코디? 천천히, 조심조심.
4: 얘들아! 짜잔!
1: 그건 뭐야, 코디? 고장난 거 아니었어?
4: 내 새로운 발명품, 크림퐁퐁이야.
1: 어?
4: 이렇게 작동시키면 자, 어때? 이거면 쉽고 재밌게 크림을 짤 수 있을 거라고.
1: 우와, 신기하다. 나도 해볼래.
4: 알겠어. 차례로 하게 해줄게. 에? 뭐야? 왜 안 나오지?
0: 저기, 코디, 조금만 조심조심.
4: 알았어, 알았어. 나만 믿으라고. 아, 여기가 막혀.
1: 이게 뭐야? 우리 많이 갇혀버렸잖아.
0: 파티는 어떻게 하지?
4: 미안.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2: 어떻게 된 거지?
5: 안녕, 얘들아.
6: 뭉치!
7: 여기서 뭐하고 있었어?
0: 파티는? 그게 우리 컵케이크 만들고 있었는데. 고순아, 어? 이사 온 걸 환영해.
1: 반가워, 반가워. 얘들아, 고마워.
2: 뭐야, 코디. 파티 천막 다 고친 거 아니었어? 어,
4: 오,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0: 뭐? 포미, 이제 장난 그만하고 자자. 어, 포미, 거기서 뭐해?
1: 티미, 포미, 우리 왔어.
7: 어서 와, 얘들아.
1: 티미, 무슨 일 있어?
2: 티미, 어제 한숨도 못 잤대.
1: 뭐?
0: 그게 어젯밤에 유령이 나타났거든.
1: 유령?
0: 쉿, 아직 우리 집에 있는 것 같아.
1: 걱정 마. 유령이 다시 못 나타나기 우리가 티미를 지켜줄게.
4: 유령만 달라붙는 고디의 이 초강력 유령 끈적이라면 문제없지.
1: 좋아, 끈적이 대원들 제이과.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5: 좋아, 좋아.
1: 고디, 유령이 아니라 우리가 붙어버렸잖아.
4: 내 발명품이 이럴 리가 없는데.
0: 오늘 밤도 유령이 나타나면 어쩌지?
7: 내가 모아둔 최고로 더럽고 냄새나는 신발은 어때?
2: 유령보다 티미가 먼저 도망가겠어.

0: 그리고 아빠도 같이 있으니까. 아무튼 괜찮을 거야.
1: 코디의 유령잡이 잠자리 채도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2: 고마워 얘들아.
0: 파자마 파티하면 역시 베개 싸움이겠지. 야!
1: 도움이 너.
3: 도령이다!
2: 난 몰라.
0: 저리 가, 유령! 데미가 무서워하잖아!
4: 왜요?
2: 내 친구들 괴롭히지 마! 헤이! 헤이!
4: 왜요?
2: 큐리?
1: 뭐야? 어? 큐리가 돌아다니면서 잠꼬대 한 거였어?
0: 유령이 아니라 큐리?
5: 병신이는 처음보지? 제일 엉뚱한 우리 친구 큐리야. 이러다 봐, 큐리.
0: 안녕 큐리, 난 콩순이야. 큐리 진짜 너무 귀엽다.
2: 큐리가 콩순이 만나서 엄청 기분 좋은가 본데.
4: 왜요?
6: 나도 졸려졌어.
0: 티미, 아까 엄청 멋지던데? 친구들 괴롭히신가 봐.
4: 그건 지켜주고 싶어서.
0: 고마워, 티미. 자, 이자.

0: 장미꽃 완성! 어? 누구지? 잠시만요.
1: 안녕!
0: 콩순아, 큐리, 안녕. 다들 무슨 일이야?
1: 팀이랑 놀려고 왔지롱. 뭐하고 있었어?
0: 나는 그림 그리고 있었어.
1: 우와, 재밌겠다. 나도 그림 그릴래.
0: 좋아.
1: 우와, 너무 예쁘다.
0: 고마워. 지난번에 코디가 장난감을 고쳐줘서 보답으로 주려고 장미꽃을 그려봤어.
1: 진짜 장미꽃 같아. 어? 저 그림은 뭐지? 누구랑 많이 닮았는데?
2: 깜짝이야! 금순이 놀랬지? 놀랬지?
1: 꿈이었구나. 정말 못 말린다니까.
0: 얘들아, 함께 그림 그리면서 놀자.
1: 나는 달콤한 딸기 케이크를 그려야지.
3: 난 깊은 바다를 탐험하는 슈퍼 울트라 잠수함 1호를 그릴 거야.
0: 난 햇님을 그려줘야겠다.
1: 왜요?
0: 아, 큐리는 귀여운 아기 별을 그릴 거라고?
1: 뭐라? 키미? 물감이 이거밖에 없어.
0: 이론, 아까 그림 그리느라 다 썼나 봐. 조금만 기다려. 금방 가져올게.
1: 난 딸기 케이크니까 빨간색을 써야지.
3: 난 파란색. 바다를 색칠할래.
4: 위용, 위용,
1: 위용. 큐리, 안 돼. 위용.
3: 그렇게 발로 밟으면.
4: 위용.
1: 물감이 옷에 다 튀어버렸잖아.
3: 아무것도 안 보여.
1: 아니, 조심해.
3: 누구나 좀 멈춰줘.

0: 아까부터 엄청 열심히 그린 건데.
1: 티미한테 이걸 어떻게 보여주지?
0: 그림이 망가진 걸 알면 엄청 슬퍼할 거야. 그럼 이걸로 닦아볼까?
1: 그러다가 물감이 더 번지면 어떡해? 얼른 위에다가 빨간색 물감을 칠해보자고. 주황색으로 변해버렸잖아.
0: 내가 해볼게. 이게 어쩌냐.
2: 얘들아, 많이 기다렸지?
1: 티미! 왔구나!
2: 어?
1: 저기, 티미, 그게 있잖아. 그림에 물감이 묻어서.
2: 장미꽃이.
0: 우리가 원래대로 행해오려고 했거든.
2: 장미꽃 그림이. 진짜 예쁜 무지개 장미꽃인걸.
1: 예쁘다고?
2: 응, 알록달록 너무 멋져. 코디도 분명히 엄청 좋아할 거야.
0: 그렇다면 다행이고.
2: 얘들아, 그림 완성할 수 있게 같이 도와줄래?
1: 산딸기 진짜 맛있다. 그치, 콩콩아? 안돼. 아빠, 산딸기도 없어요? 콩이가 다 먹었어요.
3: 이런, 이게 마지막인데.
4: 산딸기 따러 어디로 갈까요?
1: 얘들아!
2: 봉순아, 안녕? 우리 지금 산딸기 따러 가는데 같이 가지 않을래?
1: 산딸기?
0: 응, 바로바로 산딸기 만딸기 대회를 열까거든.
5: 물론 내가 우승하겠지만.
1: 잠깐만! 엄마, 아빠, 친구들이랑 산딸기 따러 갔다 올게요.
6: 그래, 조심히 다녀와.
7: 잘 다녀오렴.
4: 산딸기 따러 어디로

0: 산딸기를 엄청 좋아하나 봐.
1: 하긴 산딸기는 맛있으니까.
2: 그럼 지금부터 이 알람시계가 울릴 때까지 자기 바구니에 산딸기 가장 많이 담는 사람이 우승하는 거야.
1: 좋아. 난 손이 자꾸 빨려서 내가 1등할걸.
2: 글쎄, 오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산딸기 짜장면은 안 될걸. 난 키가 크니까 높은 곳에 있는 것도 딸 수 있어.
3: 내 입에 산딸기 100개는 들어갈걸.
0: 이대로면 질 것 같은데. 규리, 우리 같이 할래? 내가 바구니로 변신해서 널 따라다니는 거야. 바구니에 여러가지 시간을 아끼니까 많이 뗄 수 있지 않을까?
1: 준비 시작!
2: 당기고. 뭐야? 같이 가!
3: 삼켜버렸네. 다시.
2: 자, 산딸기 땄다 출동. 오예, 좋았어.
0: 둘이 준비됐어.
2: 좋았어.

0: 바구니에 다리가 왜... 도미도 설마...
1: 맛있겠다.
2: 코지, 미안해.
0: 됐어.
2: 여기, 아까 내가 쏟은 거 전부 가져왔어.
0: 그럼 코미만 하나도 없는 거야?
2: 반칙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
0: 자, 내가 제일 많이 땄으니까 특별히 나눠줄게.
2: 코지, 진짜 고마워.
3: 여기, 내 것도 나눠줄게. 전부 똑같아졌네. 모두 다 1등이야. 그럼 이제 산딸기 먹을 시간.
1: 잘 먹겠습니다. 역시 산딸기는 맛있어.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식물엔
5: 답답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7: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8: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9: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5: 얼굴엔
6: 순한 긴긴
5: 중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아빠 저게 뭐야?
9: 글쎄
10: 다들 뭐 먹는 거지?
11: 이게 뭐예요?
12: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EBS IN 포키젤?
12: 네.
11: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6학년 일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1: 얼굴엔
3: 순한 킹킹
1: 진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2: 옛설 칫설 마데카
1: 솔
5: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6: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6: 가자 얘들아
8: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9: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미션 고철로 놀이터 짓기. 어? 기가 빌다! 시청자들에게 테라시티 외곽에서 뭘 하고 있는지 말해줄래?
3: 안녕 제이. 우리가 들었는데 테라시티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곳을 찾았대.
4: 그래서 확인해보러 왔어.
2: 그 놀이터가 어디 있는지 알아?
5: 정확히는 모르지만 내가 위성 좌표와 지상 활동을 비교해서 정확한 위치를 찾아봤더니
2: 내 꼬리가 저쪽이래.
5: 포키! 같이 가! 포키의 꼬리는 늘 과학을 무시한다니까.
4: 세상에나, 이게 아이들 놀이터란 말이야?
2: 다 우주 고철인데?
6: 얘들아, 물러서! 그 고철은 위험할 수 있어!
2: 위험 물질이 있나 스캔해보는 게 좋겠는데?
4: 같이 확인해보자.

0: 멋진 놀이기구인데?
1: 정말 좋아하네.
0: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고철 덩어리들은 위험할 수 있어. 하지만 기가 들다가 다 같이 힘을 합친다면 멋진 화성 놀이터로 만들 수가 있어.
2: 위험한 고철 덩어리가 멋진 놀이터가 되는 거네. 생각만 해도 멋지겠는데.
0: 그럼 다들 준비됐어?
3: 응.
0: 기가 빌더 출동! 짱타기 대전 쿠키! 짱타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3: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0: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4: 자, 쌍콕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5: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6: 기가 빌더 출동!
0: 자, 여러분! 오늘 계획을 말해줄게! 모든 고철을 다 치우고 땅을 평평하게 다진 다음 놀이터를 짓는 거야!

0: 금세 뚝딱 다 죽겠는데?
1: 아빈, 어떡하면 좋지? 문제가 생겼어. 놀이터를 절반밖에 못 지웠는데 고철이 벌써 다 떨어졌어.
0: 다 써버린 거야? 고철이 더 필요한데 어디서 구하지?
2: 내가 어디에 뭐? 있는지 알아?
0: 시장님!
3: 안녕하세요!
0: 시장님, 어디 가면 고철을 더 구할 수 있어요?
2: 바로 저기!
3: 어? 어디요? 여기요? 아니면 여기요?
2: 내 머릿속이 아니라 우주에 가면 있단다. 우주에는 수많은 쓰레기가 떠다녀서 우주여행을 위험하게 하기도 하거든. 그 고철을 재활용하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야.
1: 하지만 우주까지 어떻게 가요?
4: 여기 왔을 때처럼 하면 되지.

0: 저 기가의 송이들이 어디로 가는 거지? 그래, 분명 뭔가 새롭고 흥미로운 걸 찾으러 가는 거야. 우리는 보보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비행 모드 작동. 발견한 걸 코앞에서 빼앗아주마.
1: 진짜 반짝거린다. 정말 너무 멋져. 저 별은 그냥 빛나는 불빛이 아니라 사실은 엄청난 불덩어리야.
2: 또 시작이네.
3: 와, 저것 좀 봐.
1: 얘기 안 끝났거든.
4: 썩 보기 좋은 건 아닌데.
2: 좋아, 얘들아. 다들 뭘 해야 할지 알지? 우주비행선 발사. 기가빌더 출동.
3: 게다가 너무 위험해.
1: 다행인 건 화성 놀이터 재료가 부족하진 않을 것 같아.
2: 이 고철 덩어리들을 화성으로 가져가려면 뭔가 담을 게 필요해.
1: 딱 맞는 게 있어. 기가 우주 가방 작동. 난 준비성이 철저하거든.
5: 우주 쓰레기를 주워 드라이.
1: 잡았어.
3: 우주 쓰레기 발견. 크레인 작동.

0: 그럼 그렇지. 우주에서 자원을 모으고 있었어. 새로운 자원은 그게 뭐든 모두 내 거야. 공격 준비!
1: 기가 우주 가방이 꽉 찼어! 수고했어, 기가 빌더. 놀이터가 뭐야? 놀이공원도 지을 수 있을 만큼 고철을 잔뜩 모았어.
2: 좋아! 놀이터를 완성하자!
0: 날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워.
1: 포보가 기가 우주 가방을 뺏어갔어.
3: 안 돼, 그럴 순 없지. 그 고철로 놀이터를 만들 거란 말이야.
0: 안 돼, 화성에 있는 모든 특별한 자원은 다 내 거라고. 내 거!
1: 특별하다고?
3: 이 마이티님을 이길 수 없어. 난 힘센 곰이라고.
0: 어? 어? 이게 뭐야? 다 우주 쓰레기잖아.
1: 어떻게, 큰일 났어. 우주 쓰레기가 어디로 떨어질지 확인해봤는데 테라시티로 향하고 있어. 고철들이 돔에 부딪히면 테라시티는 다 망가질 거야.
4: 빨리 막아야 해.
1: 기가 빌더 변신!
3: 포켓몬 변신 완료! 마이티몬 변신 완료!
1: 레이봇 변신 완료!

0: 오페라시티 시민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저건 그냥 커다란 우주 고철 덩어리들이 떨어지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뭘 잘못 말했나?
1: 하나도 빠짐없이 꼭 잡아야 해. 한 조각이라도 떨어지면 정말 큰일 나.
2: 너무 많은데.
1: 나한테 그물이 있어.
2: 그물? 그물로 뭘 할 건데? 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그물이랑 장비를 줄래?
1: 알았어, 포키.

0: 제철 한 조각을 놓쳤나 봐. 도매 떨어지겠어.
1: 부스터 작동!
2: 안 돼!
3: 해보고 싶은 게 많은데.
1: 헛! 누가 지나가게 해준대. 조금만 더.
4: 말했잖아, 걱정할 거 없다니까.
5: 속보입니다! 기가 빌더가 놀이터를 다 지었습니다!
0: 모든 고철을 다 사용해서요.
1: 그물까지도요.
4: 그렇다면 K시장이 공식적으로 기가 놀이터 대장을 선언합니다!
6: 놀이터 진짜 재밌다!
7: 기가 빌더! 오늘도 이모!

0: 오늘은 특별한 소식이 있어요. 오늘 밤 유성우가 쏟아져요. 그것도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1: 어? 유성, 즉 별똥달은 혜성의 작은 조각들이 대기에 떨어지며 빛나는데 많이 떨어질 때 이를 유성우라고 부른답니다.
0: 벌써 많은 테라시티 시민들이 유성우를 보려고 모여들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가 빌라도 함께하고 있어요.
1: 아, 빨리 별똥별을 보고 싶다.
2: 별똥별이라니 진짜 예쁠 거야. 너무 신나.
3: 그냥 돌덩어리가 떨어지는 건데 뭐가 어? 신나?
1: 그냥 돌덩어리? 어? 유성은 우주과학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연구 대상이라고.
0: 아비, 혹시 오늘 유성우 이벤트에 대해 더 전할 말 있나요?
4: 그럼요. 별똥별이 떨어질 때 재밌는 전통이 있는데 소원을 비는 거예요. 사람들 말로는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기가 들던 팀이 커다란 전망대를 지을 거예요. 테라시티 모든 시민이 별똥별을 잘 볼 수 있고 또 마음껏 소원을 빌 수 있게 말이에요.
5: 우와, 나 소원 빌 거 진짜 많은데.
1: 어? 그럼 나는 소원 10개 빌 거야. 아니, 20개!
4: 기가 빌더, 이제 테라시티에서 가장 높은 타워를 지워볼까?
6: 좋아! 다 같이 지워보자!
4: 땅파기 대전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7: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4: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8: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4: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9: 자, 싹둑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4: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10: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6: 기가 빌더 출동!
4: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타워를 아주 높이 쌓아올리고 꼭대기에는 전망대를 만드는 거야. 모든 사람이 별똥별을 잘 볼 수가 있게. 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쉽게 올라갈 수 있게 하자.

0: 같은데? 어? 별똥별이다.
1: 타워가 엄청 높아서 별똥별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을 거야. 튼튼하게 지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0: 고마워, 화이팅.
2: 잘하고 있어, 스키.
0: 이제 마무리로 최고의 장식을 올릴게.
3: 우리는 하나, 기가빌더 임무 완수!
4: 시민 여러분, 테라시티 별똥별 전망대가 개장했습니다.

0: 이야, 엄청난데?
1: 너무 멋져요. 자, 시장님, 딱 지금이에요. 소원을 빌어야 한다면 바로 지금 빌어야 한다고요.
2: 재수원아,
1: 기가밀더, 어떤 소원 빌었어?
3: 난 매일 새로운 걸 배우게 해달라고 빌었어.
4: 난 예술적 영감을 찾게 해달라고 했어.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5: 난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든 늘 함께 만들게 해달라고 빌었어.
1: 내 첫 번째 소원은 세상에서 제일 큰 구멍을 파는 거고, 내 다음 소원은... 보다시피 소원 빌 게 너무 많아.
6: 설마 그 많은 소원을 다 빌었다는 거야? 넌 뭘 빌었어, 스키?
7: 내 소원? 내 소원은 비밀이야.
6: 어, 저기 좀 봐.
5: 우와, 진짜 예뻐.
1: 저렇게 큰 별똥별은 태어나서 처음 봤어.
5: 나도.
3: 별똥별은 뭔가 좀 이상한데. 내 계산에 따르면 엄청나게 큰 유성체가 테라시티를 향해 떨어지고 있어.
1: 그럼 우리가 나서야 해. 우리가 못 막으면 테라시티가 파괴될 거야. 기가밀더, 빨리 유성체를 막자.
5: 그래.
1: 유성체를 막자!
8: 저 유성체를 멈춰 세울 수 있는 건 기가빌더 뿐이에요! 모두 행운을 빌게!
3: 어떡해! 전망대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크잖아!
1: 큰 문제일수록 큰 해결책이 필요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자! 자, 그럼 기가빌더 변신! 기가모빌 발사! 기가데이터 출동!
9: 기리밤비다!
1: 호키봇 변신 완료!
10: 나이티봇 변신 완료!
1: 레이봇 변신 완료! 스케이봇 변신 완료! 부스터 발사!
3: 저 유성체를 잡아볼까? 그물 하나 발사!
10: 다 같이 그물을 잡고 올라가자.
9: 그래!
10: 기가빌더가 유성체를 잡아볼까?

0: 점점 더 다가오고 있어. 점점 더. 하지만 유성체 속도가 전혀 안 줄고 있어. 화성을 향해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 이런 속도라면 시민들이 탈출할 시간이 부족해. 테라시티를 산산조각 낼 거야.
1: 산산조각 난다고? 잘 찍고 있는 거지, 고? 이런 엄청난 순간에 찍을 수 있는 기회는 절대 흔치 않아. 여러분, 저 거대한 유성이 보이세요?
2: 제일 대피해야 해, 빨리!
0: 안 돼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기가 발사! 이 단단한 별을 쓰는 거야!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기가 빌더는 포기하지 않아요!
3: 어디!
0: 걱정 마! 눈에는 눈, 별에는 별이야! 물러서! 지금이야! 와!
4: 안 돼!
1: 유성이 다시 떨어져요! 스킬을 향해 떨어지고 있어요!
0: 아, 어떡하지? 내가 못 막으면 화성 전체가 위험해져!
5: 스킬 위험해!
0: 빨리 피해, 스피! 모두를 구할 수만 있다면 두렵지 않아! 제발 멈춰줘!
1: 스피, 우리가 도와줄게!
3: 야, 우리가 해냈다!
0: 정말 용감했어, 스피!
6: 함께 해낸 거야.
2: 자, 이제 이 훈장을 수여하겠습니다. 기가 빌더는 엄청난 용기를 발휘해 우주에서 떨어지는 유성을 막아 테라시티를 구했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어.
0: 여러분, 감사합니다. 테라시티는 우리 모두의 고향이에요. 우리가 도움이 됐다니 정말 기뻐요. 이번엔 네가 큰 역할을 해줬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어?
6: 처음엔 별똥별이 무서웠는데 무섭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어.
7: 우와, 그럼 별똥별이 소원을 들어준 거네.
6: 맞아. 아니면 키가 더 크게 해달라고 빌까 그랬나?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진동.
8: 얼굴엔
9: 순한 길길.
8: 눈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1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1: 가자 얘들아,
0: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2: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1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14: 옳지.
13: 땡글땡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14: 옳지.
13: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4: 옳지.
15: 우리 모두
14: 옳지.
8: 올바르게 키우자 옳지. 얼리면 더 맛있어.
0: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온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16: 안녕.
0: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진동.
8: 얼굴엔
9: 순한 길길.
8: 눈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5: 아빠, 저게 뭐야?
6: 글쎄.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EBS IN 포키젤?
9: 네.
10: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0: 비핑과 함께.
1: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2: 안녕.
1: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줄무랄
4: 덮어본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2: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오늘은 최고의 1주년 파티가 될 거예요. 이런 멋진 파티는 안 해봤을걸요?
1: 정말 그런 것 같지? 파티에 필요한 건 다 있어. 모자, 풍선, 장식용 리본에 에어바운스도. 거기에 음악까지.
2: 드디어 하루 푹 쉬면서 이테라시티의 시민으로서 마음껏 축하할 날이 찾아왔군요.
0: 있잖아, 오늘 특별한 일은 테라시티 1주년 기념일 말고도 한 가지 더 있어. 오늘은 바로 내 생...
2: 오늘이 무슨 날인데?
3: 아, 맞다. 어떡해. 케이크. 케이크 만드는 걸 깜빡했어.
2: 케이크가 없다고요? 케이크 없는 파티는 돌 없는 화성이나 다름없어.
4: 다들 오늘이 내 생일인 걸 진짜 까먹었나 봐.
2: 파티에 케이크가 빠질 수는 없지. 좀 도와줄래? 얘들아, 준비됐어? 기가 빌더 출동! 땅파기 대전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글룩사 캐치!
0: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2: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5: 기가 빌더 출동.
2: 좋아 얘들아, 자 이렇게 하자. 우린 케이크를 만들어야 해. 근데 더 크게.
6: 우와, 진짜 예술 작품인걸.
7: 그치, 벌써 입에 침이 고여.
4: 나도 케이크를 받고 싶은데 조그만한 거라도.
2: 자, 그럼 시작해볼까? 특별 배달 왔어요.
8: 이제 잘 섞어야 해. 반죽할 때는 정확한 비율로 골고루 섞는 게 제일 중요해. 내가 계산해볼게. 밀가루의 흡수율을 계산하고 액체 점성 개수를 측정한 다음 일정한 한마디로 골고루 섞으면 된다는 거지.
0: 잘 되고 있어, 얘들아.
2: 이제 케이크에 덮을 크림을 만들어서 위에 잘 발라주면 바로 파티 시작!
4: 케이크 정말 멋지겠지.
9: 야, 정말 멋진 발명품이야.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정말 잘 파는군. 이거 조만간 흥미로운 게 나오겠어.

0: 진짜 매끈하게 잘 발랐는데 예술 작품 완성.
1: 진짜 맛있겠는데? 거의 다 됐어. 모두 잘하고 있어. 크림 한 겹만 더 바르고 과일을 올리면 케이크 완성이야. 루루, 딸기 좀 가져다 줄래? 응? 딸기가 다 어디 갔지?
2: 크림도 다 사라졌어. 어? 딸기랑 크림에 발이 달렸나?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1: 누군가 우리 재료를 훔쳐가고 있어.
0: 뒤쫓아가자.
3: 쉽게 도망가게 해준대.

0: 잡혔지? 도망치고 있어!
1: 아니, 누구 맘대로! 축하 파티를 망치게 할 순 없어!

0: 어떡하지? 그래! 우리의 특별한 날을 망치게 할 순 없어! 멋진데?
1: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가 갈게! 조단지들은 안 되네!
2: 얘들아, 우리가 해냈어! 잘했어!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가자! 빨리 재료를 싣고 가서 파티를 시작해야 해! 예!

0: 역시 내가 만든 발명품이야. 아, 여기 좀 봐, 두더지들아. 처음 보는 광물이 여기 있네. 에? 얘들아? 야! 내 스릴러 드릴러! 두더지 녀석들! 안 돼!
1: 얘들아! 괜히 재촉하긴 싫지만 곧 파티가 시작될 거야. 여기까지 케이크는 준비될까? 가자, 얘들아. 우린 할 수 있어. 이들은 기가 빌더잖아.

0: 달려! 임무 완성!
1: 우후하하! 이건 정말이지 화성에서 가장 멋진 케이크 같은데? 아니, 은하계에서?
2: 우와, 진짜 멋진 케이크다.
3: 자, 마지막 장식 할게요. 어?
0: 놀라지! 생일 축하해, 화이팅!
2: 뭐야, 다들 기억하고 있었구나.
3: 절대 안 까먹었지. 네 생일을 어떻게 까먹겠어.
2: 우와,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맛도 최고인데.
4: 여기 있었군. 여기서 뭐들 하는 거야? 빨리 돌아가자.
2: 윙윙윙 꿀벌 로봇.
5: 와, 저 해바라기는 정말 큰데요?
6: 제가 화성에서 이루는 두 번째 결과물이죠. 거대한 감자에 이어 거대한 식물원도 만들었어요.
5: 특별한 꽃들이 정말 많네요. 저도 식물원을 위해 특별한 걸 만들어봤어요.
7: 저게 뭐야?
5: 겁먹을 필요 없어요. 저건 진짜 벌이 아니라 로봇 벌이에요. 꽃가루를 옮겨서 씨앗이 맺히게 도와줘요. 누군가 갑작스레 움직이지만 않는다면 아무 문제 없을...

0: 벌들이 시내에 나타났잖아. 오, 다 찍고 있지? 어? 어떡해, 시장님이잖아.
1: 그만 쫓아와, 저리 가.
0: 어, 괜찮을 거예요. 어서 서둘러서.
1: 키가 빌더에게 연락 좀 해.
0: 새로운 임무가 생겼나 본데?
2: 키가 빌더, K 시장이야.
3: 안녕하세요.
2: 벌 때문에 곳곳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벌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집이 필요해.
4: 그러니까 시장님 뒤에 날아다니는 오싹한 괴물들로부터 벌들을 보호하라는 거죠?
2: 아니, 그 괴물들이 벌이야.
4: 에? 저 거대한 괴물이 정말 벌이라고요?
2: 조금 서둘러 주겠니? 시민들이 진짜 벌로 착각하고 불안해하고 있거든.
0: 걱정 마세요. 다들 준비됐어? 자, 그럼 기가 들던 출동! 대장 쿠키! 땅 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근육사 캐치!

0: 내게 맡겨.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피!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1: 기가 빌다 출동!
2: 도와주세요! 벌들이 내 국화꽃을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0: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벌들을 다시 식물원으로 데려갈게요.
2: 하지만 어떡해.
0: 얘들아, 좋은 생각 있어?
3: 나한테 맡겨. 어? 잘 봐. 내가 재밌는 걸 보여줄게. 자, 꿀벌 여러분, 우리 식물원으로 가볼까? 뭐야, 이건 어때? 벌들이 따라오게 만드는 거야. 이 달콤하고 커다란 맛에 사탕을 보면 관두자.
4: 또 다른 방법 없을까?
5: 저한테도 좋은 생각이 있어요. 벌을 유인하는 데는 진짜 꽃보다 더 좋은 게 없죠.
0: 효과가 있잖아.
6: 하지만 저 벌침에 찔리면 너무 따끔할 것 같은데.
0: 기가 빌더가 벌들이 살 새로운 집을 지어줄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보자. 커다란 벌집을 짓는 거야. 벌이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느끼면서 꿀을 모을 수 있게 벌집을 육각형으로 만드는 거지. 하지만 벌집은 꿀을 노리는 천적을 피할 수 있게 높은 곳에 지어야 해. 저 나무 위처럼. 우와. 이번 벌집 짓기 공사는 아주아주 간단해. 블록 쌓기 하듯 차곡차곡 쌓으면 돼.
7: 근사하겠죠?
8: 네, 그럼요.

0: 벌써 꿀을 만들기 시작했어. 저기 봐.
1: 이미 블록 한 개를 채웠으니까 내 계산에 따르면 화요일까지면 벌집을 다 채울 거야. 너무 무서워하지 마, 마이티.
2: 고맙단 말을 하려는 거야.
1: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방식으로.
3: 우리는 토보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나의 에너지 스캔 안경이 아주 그냥 요동을 치는군. 그래. 왜냐고 물어본 거야? 왜냐하면 방금 내 안경이 꿀이라는 걸 감지했기 때문이지. 꿀을 특별한 에너지로 쓸 수 있다는 걸 녀석들은 몰라. 오직 나 같은 천재만이 알 수 있지. 곧 저 꿀은 다 내게 될 것이다.
0: 저 우르렁 소리는 뭐지? 지진인가?
2: 내 뱃속에서 난 소린가?

0: 도망 못 가, 약당들아!
1: 하하, 이거나 받아라!
2: 이렇게 놀고 있어. 난 달구단 꿀을 연구할 테니까.
0: 도망치고 있어.
3: 소용없어. 여기 갇혔어.
0: 얘들아, 뭔가 깜빡한 거 없어? 기가빌더 변신! 포켓몬 변신 완료!
4: 마이티몬 변신 완료!
0: 레이브 변신 완료!
2: 좋아! 얘들아, 서랍장을 어서 던져! 에이, 서랍장이든 선인장이든 아무렴 어때! 던지기나 해!
5: 이제 어떡하지?
0: 안 돼!
2: 아, 안 됐네. 이런 나쁜 녀석들 같으니! 너희 다 사라지게 해주마! 자, 간다!
0: 선인장을 모두 원래 자리로 되돌려놔야겠지? 기가빌더 출동!
6: 출동!
2: 이건 내 꿀이야! 이 꿀은 나만을 위한 거란 말이야!
0: 절대 그럴 순 없지!
6: 준비 완료!
2: 저 꿀을 다 차지하려면, 어라? 아니, 저것도 뭐야? 저 고슴도치 같은 선인장은 또 뭐야? 안 돼! 으아, 내 꿀통!
3: 어? 꿀통이 떨어지고 있어!
0: 나한테 맡겨!
5: 저기 봐!
7: 이젠 벌이 하나도 안 무섭나 봐.
8: 맞아. 이렇게 맛있는 걸 만들어주는 벌을 어떻게 무서워할 수 있겠어. 안 그래? 하이파이브!
9: 어? 뭐야? 어디 가는데? 우리 하이파이브 하자!
10: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1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3: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12: 가자 얘들아,
0: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3: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아데카 솔메이트
6: 출동.
14: 얼굴엔
6: 순한 킬킬,
14: 눈물엔
6: 덥덥한 말,
15: 순하게 지켜줄게.
1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뽀롱뽀롱 떠나요. 미치고 캠핑카
16: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0: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16: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17: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0: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성.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준모란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6: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7: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준모란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0: 스쿨버스 왔네.
11: 학교 가자.
12: 안녕 친구들.
13: 같이 가자.
14: 안녕.

찬물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 뒤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여기가 디노 빌리지구나. 신기해라. 우와. 뭐야, 아기 공룡이었잖아.
1: 히, 안녕. 넌 누구야?
0: 난 미니랜드에서 온 사랑의 요정 썸이라고 해. 넌 누구야?
2: 난 폭군 도마뱀, 왕중의 왕.
3: 티라노사우루스 아트야.
0: 에게, 왕중의 왕이 이렇게 조그만해?
2: 아직 아기라고 그래. 조금만 기다리면 아빠랑 엄마만큼 커질 거라고.
0: 에이, 네가 정말로 그렇게 커져?
2: 정말이라고? 난 티라노사우루스. 내가 티라노사우루스에 대해 알려줄까?
0: 히히, 좋아.
2: 티라노사우루스는 몸길이 약 12m, 키는 5m, 몸무게 약 9톤이야. 길이는 버스 한 대 크기고, 키는 기린보다 커. 그리고 몸무게는 코끼리 두 마리를 합친 것보다 무겁다고.
0: 와, 엄청 크다. 너 근데 버스를 어떻게 알아?
2: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넘어가.
0: 히히, 알았어.
2: 반면 티라노의 알은 축구공만 해. 아기 티라노는 처음엔 강아지 정도의 크기였지만 성장 속도가 매우 빨라 1년에 약 700kg까지 체중이 늘기도 하고 18년 후엔 완전한 성체의 크기가 되지.
0: 뭐야, 아티너도 이렇게 작은데 곧 엄청 커진다는 거네?
2: 그렇지.
0: 그런데 손은 왜 저렇게 조그만해? 웃긴다. 히히.
2: 써니가 말한 대로 티라노는 팔은 작지만 강한 근육과 날카로운 손톱이 있어. 이 손으로 사냥한 먹이를 붙잡을 수 있지.
0: 우와, 그렇구나.
2: 그리고 티라노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걸로 알 수 있듯 무시무시한 육식 공룡이야. 이빨 하나가 큰 사이즈의 바나나 한 개랑 비슷한 크기인데 이게 무려 60개나 있다고? 엄청 무섭지?
0: 무서워.
2: 이런 이빨과 함께 티라노의 터키는 무려 6톤이나 된다고. 자동차도 물어 뜯을 수 있지.
0: 우와, 무서워. 아니, 근데 너 자동차는 어떻게 아는 거야?
2: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넘어가래도. 무시무시한 외모에 걸맞게 티라노사우루스라는 이름의 뜻은 폭군 도마뱀. 뒤에 랩스가 붙기도 하는데 이건 라틴어로 왕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티라노를 공룡의 왕이라고 하는 거지.
0: 아, 그렇구나. 히히.
2: 근데 이건 비밀인데 사실 티라노사우루스라는 이름이 등록되기 13년 전엔 다른 이름이었어. 바로 마누스 폰틸루스 기가스라는 이름이지. 국제 동물 명명 규약엔 먼저 지어진 이름을 써야 한다는 규칙이 있는데 티라노사우루스라는 이름이 워낙 대중적으로 알려져서 저 규칙은 기각되고 우리가 흔히 아는 티라노사우루스라고 불리게 된 거야.
0: 아, 그렇구나. 설명해줘서 고마워, 아티야.
2: 내가 티라노사우루스의 멋진 모습을 보여줄게.
0: 아티야, 내 생각엔 그냥 다른 데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2: 이 길로 가야 엄마가 있는 곳으로 간단 말이야. 포식공룡 트리케라톱스 따위 내가 다 쫓아내주겠어.
0: 우와. 뭐야, 기세등등하더니?
2: 실수는 누구나 다 하는 법.
0: 근데 우리 쫓아오는 쟤네들은 초식 공룡 맞아? 무서운 뿔이 달려있잖아.
2: 그럼 이번엔 트리케라톱스에 대해 내가 알려줄까?
0: 이 상황에 그게 맞아?
2: 일단 알겠어. 트리케라톱스라는 이름은 그리스어로 세 개의 뿔을 가진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0: 와, 이름에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2: 몸 길이 약 9m, 키는 4m, 몸무게 약 8톤이야. 두개골 하나만 해도 사람 키보다 더 크다고?
0: 와, 머리 엄청 크다.
2: 초식 공룡으로 나뭇잎, 고사리, 야자수 같은 식물을 먹는데 둘이 모양의 입은 질긴 식물도 잘라먹을 수 있어.
0: 우와, 그렇구나.
2: 그리고 트리케라톱스는 이마에 달린 두 개의 뿔로 티라노사우루스 같이 무서운 포식자를 상대로 자신을 지킬 수 있지.
0: 와, 멋있다.
2: 난 싫어.
0: 그래, 히히.
2: 또 얼굴을 감싸는 커다란 볕이 있어. 프릴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 기능에 대해선 다양한 추측이 있지. 목보호, 체온 조절, 위협용, 자기과 시용 등이 있어.
0: 난 그냥 폼으로 달고 있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기능이 있을 수도 있구나.
2: 티라노사우루스랑은 육식과 초식의 관계지만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하는 토론이 종종 생겨. 신체 스펙은 서로

0: 대등하지만 티라노사우루스에 대한 강한 치악력과 박치기로 트리케라톱스를 공격할 수 있어. 반면 트리케라톱스는 거대한 두 개의 뿔로 티라노를 뚫을 수 있지. 결국 둘의 승부는 부위를 가리기 힘들다는 일반적인 의견이야.
1: 아, 그렇구나. 설명해줘서 고마워, 아티아.

알로사우루스. 케라토사우루스. 타르보사우루스. 모사사우루스. 알로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 프테라노돈. 트리케라톱스. 플레시오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

0: 스피노사우루스. 오비랍토르. 파라사울로프스. 스테고사우루스. 스피노사우루스.
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5: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줄무랑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1: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소리. 오. 돼지. 오. 오리. 오. 티라노사우루스.

개. 사자. 독수리.

오리. 코끼리.

돼지. 티라노사우루스.

Thank you.

개미. 나비. 쥐. 토끼. 고양이. 오리. 강아지. 돼지. 독수리. 돌고래. 말. 사자. 유니콘.

돼지. 호랑이. 악어.

야우. 사자. 상어. 스피노사우루스.

0: 아니 잠깐 허허허 그래 저것은 상어란다.
1: 아니 거북 할아버지 상어면 빨리 도망가야죠.
0: 괜찮다 꼬니야 저 상어는 온순한 상어거든.
1: 온순한 상어도 있어요?
0: 한번 직접 보겠니?
1: 좋아요. 우와 바닷속이야. 물개다. 거북이야. 곰치구나. 여러 바다 생물들이 엄청 많아요.
2: 안녕.
1: 깜짝이야. 모래예요.
0: 이 친구는 모래상어란다.
1: 모래가 아니라 상어구나. 정말 크다.
0: 모래상어는 현존하는 어류 중 가장 큰 생물이지.
1: 바다에서 가장 큰 동물은 흰수염 고래 아닌가요?
0: 잘 아는구나 꼬니야. 하지만 고래는 임신을 하고 번식하는 포유류로 알을 낳는 어류와는 종이 다르단다. 그래서 어류 중에선 이 고래상어가 지구에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지.
1: 와 신기해요.
0: 고래상어는 몸길이 약 15m, 몸무게 약 15톤으로 버스 한 대의 무게와 같단다. 그리고 평균 수명은 80살에서 100살까지 사람만큼 오래 살 수 있지. 주식은 수염고래처럼 플랑크톤, 갑각류와 작은 물고기들을 먹는단다.
1: 입이 저렇게 큰데 그렇게 작은 것만 먹어요.
0: 입은 저렇게 크지만 큰 생물을 먹기에 구멍이 상당히 작단다. 그래서 혹시나 사람이 빨려들더라도 다시 뱉어내지. 또 정확한 번식 방법은 불명이지만 몸 안에 알을 품고 있다가 새끼가 나오는 난태생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지.
1: 와, 알을 품고 있을 수도 있구나.
0: 마지막으로 고래 상어는 스쿠버 다이버들이 가까이 가도 위협하지 않는 매우 온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 하지만 멸종위기 동물이라 어떤 나라에선 손만 대도 벌금을 물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단다.
1: 와 그렇구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해요. 거북 할아버지. 날씨가 너무 좋아요.
0: 허허 그렇구나 꼬니야. 오 돌고래구나.
1: 와 엄청 높이 뛰어요. 왜 저렇게 물 밖으로 점프하는 거예요?
0: 허허, 돌고래가 궁금한가 보구나. 그럼 이번엔 돌고래에 대해 알려주도록 할까?
1: 네, 좋아요.
0: 돌고래는 몸길이 약 2.5m, 몸무게 약 250kg이란다. 사자와 크기와 무게가 비슷하지.
1: 와, 신기해요.
0: 돌고래는 바다동물 중에서도 친구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동물이란다. 이마 부분에 둥그런 부분이 멜론이라는 기관인데 이를 이용해 초음파를 발사하는 거지. 초음파의 미세한 높낮이로 친구를 부르거나 위험을 알리는 등 다양한 의사소통을 한단다. 참고로 초음파를 만드는 멜론이라는 기관은 마시멜로 마냥 매우 말랑말랑하지.
1: 와, 저도 만져보고 싶어요.
0: 먹이로는 물고기, 오징어, 새우가 있고 반대로 전적은 백상아리, 범고래 등이 있지.
1: 와, 신기해요.
0: 돌고래 점프력은 최고 6m, 아파트 2층 높이까지 뛸 수 있단다. 아까 굳이 물 위로 점프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었지. 바로 숨을 쉬기 위해서란다.
1: 헉, 정말요?
0: 그래, 돌고래는 포유류로 물속에서 호흡할 수 있는 아가미가 없단다. 때문에 수면 위로 점프해서 공기를 흡입하는 거지. 하지만 때때로 유리로서 이렇게 점프하기도 한단다.
1: 와, 신기해요.
0: 지능은 높은 걸로 알려져 있으며 IQ가 무려 80인데 이는 인간 아이의 수치와 비슷하단다. 만약 돌고래에게 인간의 손이 있었다면 바닷속에서 문명을 건설했을지도 모른다는 말도 있지.
1: 와, 그렇구나.
0: 또 지능이 높은 만큼 돌고래에게도 다양한 놀거리가 있는데 바로 해파리로 하는 공놀이란다.
1: 와, 신기해요.
0: 마지막으로 높은 지능과 함께 돌고래는 인간에게 매우 우호적이며 이러한 친밀함과 지능으로 아쿠아리움에서 대스타로서 활약도 하고 있단다.
1: 아, 그렇구나. 설명해 주세요. 해주셔서 감사해요, 거북 할아버지. 요즘 해양생물 사전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서 봤던 동물들을 실제로 보니 신기해요.
0: 허허허, 꼬니야. 그럼 그림자 퀴즈 한번 해볼래?
1: 네? 그게 뭐예요?
0: 그림자를 보고 그 동물의 이름을 맞춰보는 거란다.
1: 재미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0: 이건 뭘까?
1: 상어예요.
0: 정답이다. 이건 알겠니?
1: 범고래예요.
0: 훌륭해. 과연 이것도 맞출 수 있을까?
1: 이건 오징어예요.
0: 똑똑하구나. 뭔지 알겠지?
1: 물고래인 것 같아요.
0: 정답. 이건 뭘까?
1: 이건 해파리.
0: 정답이다. 이건 알겠니?
1: 할아버지랑 같은 거북이에요.
0: 정말 잘 맞추는 걸. 이건 알겠니?
1: 흰 돌고래다.
0: 정말 잘 맞추는 걸. 과연 이것도 맞출 수 있을까?

0: 훌륭해. 뭔지 알겠지?
1: 고래상어다.
0: 훌륭해. 이건 알겠니?
1: 가재 같은데요.
0: 훌륭해. 이건
1: 개다.
0: 정답이다. 과연 이것도 맞출 수 있을까?
1: 흰수염 고래다. 엄청 커요.
0: 멋지구나. 정말 대단하구나, 꼬니야. 1점이다.
1: 책을 열심히 읽길 잘했어요.
0: 그러고 보니 꼬니야, 상어 중에서 가장 강한 게 누군지 아니?
1: 에이, 당연히 백상아리죠.
0: 하하, 잘하는구나. 그럼 이번엔 백상아리에 대해 알려줄까?
1: 네, 좋아요.
0: 바다엔 다양한 종의 상어들이 있지만 포식류 상어 중에선 백상아리가 가장 크단다. 평균적으로 길이 6m, 몸무게 1톤이지.
1: 에이, 그래도 전에 설명해주신 고래상어보단 작네요?
0: 그렇지. 하지만 고래상어는 포식류는 아니란다. 때문에 포식류 상어 중에선 백상아리가 가장 큰 거지. 다음으로 백상아리의 치악력은 무려 약 303kg.
1: 세상에!
0: 참고로 성인 인간이 68kg, 늑대가 184kg이란다.
1: 사람이 무는 힘의 거의 5배네요.
0: 그렇지. 백상아리는 300개의 이빨이 7줄로 배열되어 있으며 앞줄의 이빨이 부러지면 뒷줄이 앞줄을 채우는 방식으로 재생된단다. 또 치아에 불소 성분이 있어 충치도 억제할 수 있지.
1: 상어는 치과 갈 필요가 없겠어요. 부럽다.
0: 상어는 상당히 호전적이라 사람들을 습격하기도 하지만 의외로 상어로 인해 죽은 사람들보다 모기에게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단다.
1: 정말요?
0: 모기에 의해 하루 동안 사망한 사람이 1470명인데 비해 상어에게 죽은 사람은 100년이라는 기간을 다 합쳐야 1470명이지.
1: 세상에, 모기가 더 무섭네요.
0: 그렇단다. 그러고 보니 꼬니야, 바다에서 최상위 포식자가 누군지 아니?
1: 당연히 상어죠. 그 중에서도 백상아리.
0: 하하, 역시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 백상아리에게도 전적이 있는데. 백상아리는 최정상 포식자이지만 범고래한테 잡아먹힐 수도 있단다.
1: 아, 그렇구나. 설명해주셔서 감사해요, 거북할아버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직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눈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6: 가자 얘들아,
8: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9: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 후 행동 요령.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거나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경우 비비지 않고 손을 깨끗하게 한 후 인공 눈물로 씻어냅니다. 외출복은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에 야외에서 털어 착용 또는 세탁해 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한 킹킹.
1: 줄무랑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솔.
2: 꾸렁꾸렁 떠나요. 미치고 캠핑카.
3: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보라로와 신나는 캠핑한 시간.
2: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3: 보라로 렛츠고 캠핑카.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점심에
4: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저녁에
4: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7: 가자 얘들아,
9: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8: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0: 소울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진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치료 소울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0: 구해줄게, 타로.
1: 고양아, 아침 먹자. 어떤 그릇을 먹을래? 멈춰! 이게 감히 내 보물을 넘봐?
2: 루시, 귀여운 똥냥이에게 너무 심합니다.
1: 귀엽다고? 너희들 쟤 때문에 주비주를 놓친 거 잊었어? 똥냥이가 저리 가! 저리 가라고! 루시, 얘가 널 좋아하나 봐. 참, 말도 안 돼. 내 심장이 왜 이러지? 너 진짜 나 좋아해? 너? 화내지 마, 루시. 이게 다 애정의 표시라고. 그래? 자꾸 보니까 좀 귀엽잖아. 너 앞으로 내 고양이 해라. 이름은 프랑스아즈. 어때?
2: 어이, 얼른 청소해야지.
1: 프랑스아즈 배고프지?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너희들 나갈 준비해.
3: 이 마법 아이템은 어떻게 쓰는 걸까?
4: 주주, 그냥 아무데나 눌러봐.
1: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고!
5: 내가 문을 막겠다뇨.
6: 나도 뀨.
7: 나도 다 뀨.
1: 언니, 타로 봤어?
8: 지금 뭐 하는 거야?
1: 요가 하는 중이잖아. 우리도
4: 들킬 뻔했네. 얼른 타로를 구해야겠어. 미아도 찾고 있잖아.
9: 루시가 우릴 찾아오게 하면 좋을 텐데.
6: 그건 우리한테 맡겨놨뀨.
5: 그래, 루시는 우릴 잡고 싶어 하니까 우리가 나서면 된다뇨.
4: 안 돼. 그러다 너희가 또 잡혀가면 어떡하려고.
9: 이건 어떨까?
4: 뮤직비디오를 찍자고? 지금?
9: 응. 여신 밴드가 뮤직비디오 촬영을 한다고 소문을 내면 루시가 찾아올 거야.
4: 주비쥬를 잡으려고 반드시 오겠지?
6: 그리고 또 너희가 노래하면 레드비쥬가 올지도 모른다, 키우.
1: 제발 그렇게 되면 좋겠네. 아휴, 우리 프랑스와즈는 귀여운 만큼 무겁네. 힘들면 내가 안을까? 됐어.
10: 그런데 고양용품 가게가 어디야?
1: 나도 잘 몰라. 레드나이트가 아는데 청소가 뭐 중요하다고.
10: 어떡해, 어떡해.
11: 얼른 가자.
1: 너희들 뭐야?
4: 죄송해요.
1: 뭘 보느라고 앞도 안 봐? 루시, 이거 좀 봐. 뭔데 그래? 얘들이 지금 뮤직비디오 촬영 중이라고? 주비주, 오늘은 꼭 잡고 말겠어.
3: 아이 참, 조금만 기다려줘.
0: 빨리빨리요.
3: 찾았다. 프랑스와주. 잠깐만 여기 있어. 니모테라. 루시가 왔어.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4: 어쩌지? 이대로는 사람들이 위험해. 어? 이건
3: 스킷 매직 페이드.
4: 여기가 어디야? 이거 꿈 아니지?
8: 여기 좀 이상해.
4: 공간이 변했어. 다들 어디 갔지?
3: 사람들이 다칠까봐 걱정했더니 마법 공간이 생겼어.
9: 오히려 잘 됐어. 다른 사람들이 위험해질 일은 없겠네.
3: 어? 타로가 또 뚱냥이가 됐잖아.
4: 그래서 집에 오지 못했나 봐. 타로, 이리 와.
0: 프랑스와즈?
3: 이리 와, 당장.
4: 프랑스와즈?
0: 프랑스와즈?
3: 뭐해, 타로? 여길 봐야지. 얼른 와야지.
4: 우쭈쭈.
3: 아이차, 타로. 이리 오라니까. 프랑스와즈한테 손 대지 마. 니모테라.
0: 위험해.
3: 미러쉬. 니모테라.
0: 프랑스와즈.
3: 새로운 마법을 써보자. 피크비죠?

이런...

0: 하루. 지금 잠이 오니?
1: 잘 잤다. 여기가 어디야?
0: 타로, 보고 싶었어. 고생 많았어, 타로.
2: 타로도 구했으니 그만 돌아가자. 뮤직비디오는 마저 찍어야지.

그동안 나한테

0: 이 노래 좋지?
1: 응.
2: 이상하게 오싹하네. 얼른 가자.

0: 숙제는 너무 어려워. 하나도 모르겠어.
1: 아휴, 주주, 이것도 모르면 어떡해.
2: 숙제? 그게 뭐냐규?
0: 어? 이게 무슨 소리야? 분명히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1: 그러게. 어? 저기 뭔가 있어.
0: 어디 어디?
3: 무슨 일이니 주주? 이상한 소리가 나던데.
0: 엄마도 들으셨어요? 대체 뭐지?
2: 아, 배불러.
0: 아침부터 너무 많이 먹었네.
1: 나도야.
0: 그런데 타로, 어젯밤 그 소리는 뭐였을까?
1: 주주, 저기 좀 봐.
0: 핑크비주, 뭐 하는 거야?
2: 내가 숙제를 예쁘게 만들고 있다, 뀨.
0: 예쁘게 하는 게 아니라 망치고 있잖아. 그만해.
2: 어차피 다 틀린 숙제인데 예쁘기라도 해야 된다, 뀨.
0: 뭐? 너? 타로, 핑크비주 좀 잡아.
1: 알았어.
0: 뭐야?
1: 미안, 배가 살살 아파서.
0: 오늘따라 많이 먹더라니. 이리 줘.
2: 싫다규.
0: 너 오늘은 학교 따라오지 마.
2: 혼자서도 갈 수 있다규.
0: 안녕, 좋은 아침이야.
4: 안녕, 주주.
0: 안녕.
2: 어? 이제 왔냐규?
0: 어떻게? 너 이리 와.
2: 싫다규.
4: 너희 어제 선샤인빌 공원에 유령 나타난 거 알아?
5: 뭐? 진짜야? 나도 봤어. 학원 끝나고 집에 가는데 하얀 빛이 확 지나가더니 둥둥 떠서 사라졌다고.
6: 에이, 잘못 봤겠지. 유령이 어딨어?
5: 유령은 있어. 지금 여기에도.
0: 거기서 핑크비주.
1: 이게 뭐야?
5: 아, 책이 저절로 움직였어.
1: 내 손수건이

0: 꽃봐, 우리 말이 맞지?
1: 역시 유령은 있었어.
2: 핑크비주, 진짜 못 말려.
3: 왜 그래, 주주? 무슨 일이 있었어?
2: 오늘 얘 때문에 학교에 유령이 나타났다고 난리였어.
4: 갑자기 웬 유령?
2: 반 친구가 유령 본 얘기를 할 때 핑크비주가 말썽을 부렸거든.
5: 내가 너 사고칠 줄 알았다뇨.
6: 우린 사람들한테 안 보이니까 조심하라고 했잖냐뼈.
5: 토닥토닥 큐.
2: 핑크비주, 다음에 또 그러면 너 진짜
3: 한 번만 봐줘, 주주. 주비주들도 루시한테 잡혀서 고생했잖아. 타로도 그렇고 말이야.
2: 그렇긴 하지.
3: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파티를 열어주면 어떨까? 멋진 생각인데?
4: 맞아. 특히 타로는 뚱냥이가 돼서 힘들었을 테니까.
2: 좋아. 그럼 오늘 당장 파티를 열자. 어? 뭐해? 얼른 가서 준비해야지.
4: 응.
3: 귀여운 주비주들과
2: 주비주를 구한 용감한 타로를 위해
4: 파티를 시작합니다.
7: 난다.
6: 내가 주비주를 구했다고? 기억이 안 나는데.
2: 왜 그래, 타로? 널 위한 파티인데 즐거워 보이지가 않네.
7: 아니, 나 배가 아파서 그래.
2: 아직도? 어떡하지? 미아야! 무슨 일이지?
8: 내가 뒷마당에서 줄넘기를 하는데 갑자기 빗자루가 춤을 췄어.
2: 말도 안 돼. 바람에 흔들렸겠지.
8: 아니야. 그 다음엔 자전거 바퀴가 혼자 움직였다고.

0: 대한 유령 얘기뿐이네. 우리 반 애들도 그러더니.
1: 주주, 너희 반 친구들은 어디서 유령을 봤대?
0: 어젯밤에 공원에서 봤다던데?
2: 무서워!
3: 미야, 우리가 확인해 볼 테니까 걱정 마.
2: 알았어.
0: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핑크비주, 어디야? 장난친 거 아니야?
2: 아니다, 큐!
4: 그래, 우린 계속 너희랑 같이 있었다, 큐!
5: 베이커리 안에 뭔가 있나 봐. 들어가 보자.
0: 잠깐만, 로사! 저 안에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 우리 변신하자.
5: 좋아.
0: 치링치링 치르르.

0: 거기 누구야?
1: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네. 불을 켜야겠어.
2: 왜 이러지?
0: 레인보우 스케치! 이렇게 달과 별을 띄워놓으면 돼. 저기 구석에 뭔가 있다뇨.

0: 이제 끝난 건가?
1: 이건 또 뭐야?
2: 로사, 위험하다 큐!
1: 퍼플비주!
2: 난 괜찮다 큐.
1: 저건!
2: 안 돼!
0: 트윙클 부트 업! 파워 업!
3: 신디, 케이크를 망치면 어떡해? 특별 주문 받은 건데!
0: 미안해, 반지 때문에 힘이 너무 세졌나 봐. 어?
4: 도대체 누구야?
2: 이건

0: 아, 좋은 아침.
1: 이게 다 뭐야?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진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5: 가자, 얘들아!
7: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8: 숲속에 가자.
9: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만의 비장소.
10: 2층입니다.
9: 모두가 친구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11: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5: 가자 얘들아.
7: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우리 여행

0: 보자.
1: 뿡뿡이가 최고야.
2: 에이, 최고는 번개맨이지. 번개 파워.
3: 으아가 아니야.
2: 아니라고?
1: 아니라고?
3: 그래, 진짜 최고는 둘 다.
1: 아, 진짜 둘 다?
3: 나는 뿡뿡이처럼 방귀를 뀌어서 번개맨처럼 악당을 못 찌르는 뿡뿡맨이 될 거야. 종이의 이름으로 뿡뿡뿡.
2: 이게 뭐야?
4: 내가 바로 뿡뿡맨이다. 받아라 에그박사 방귀.
3: 이게 뭐예요? 이 정도 방귀로는 뿡뿡맨이 될 수 없다고요.

0: 자주 쓴 특별한 방귀? 어? 이 냄샌? 아, 대자연 속에도 방귀 대장, 방귀의 도사가 있지. 폭탄 방귀의 도사를 찾아라.
1: 제 방귀가 더 세요.
2: 아니, 내 방귀가 더 세거든.
1: 하여튼
3: 못 말린다니까. 어? 나뭇잎 천지다.
2: 이번엔 뭐지? 폭탄 방귀의 도사?
1: 폭탄 방귀라고요? 그러면 폭탄처럼 펑 하고 터지는 방귀인가?
3: 엄청 세겠다.
1: 우와! 그럼 어서 가서 폭탄 방귀 배워보자고요. 드디어 내가 폭풍맨이 되는 건가?
3: 그런데 폭탄 방귀의 도사는 누구지?
2: 방귀 폭탄. 아! 방귀를 끼는 곤충이지. 폭탄 먼지벌레라고.
1: 그 곤충이 폭탄 방귀의 도사가 아닐까요? 애교 박사님, 우리 얼른 찾으러 가요.
3: 와, 빨리 가요. 빨리.
1: 빨리요.
2: 준비됐지?
3: 네, 애교 박사님.
2: 애교 박사.
4: 지금 자연 가운데 출동.
1: 가자. 우와, 이 숲에 폭탄 방귀 도사가 사나 봐.
2: 빨리 찾아보자.
3: 네, 애교 박사님. 얘는 이꿀개미고 얘는 사슴벌레인데. 어? 이 소리는
1: 설마 이렇게 작은 애는 아니겠지?
2: 아닌데, 이 곤충이 폭탄 먼지벌레 맞는데?
1: 네? 제가요? 아휴, 난 또 폭탄 방귀의 도사라 그래서 엄청 큰 곤충인 줄 알았는데, 에이기! 정말 도사 맞나?
3: 그니까 방귀도 별로 안 센 것 같은데?
5: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법인걸.
1: 참, 아, 그럼 보여주시던가 요.
5: 아무나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따라오든지 말든지.
2: 우와, 엄청 빨라. 무슨 축지법을 쓰나?
5: 먼지를 일으킬 만큼 빨리 달린다 해 먼지벌레라 하는 거지.
3: 개구리에게 먹혔어.
1: 어떡해. 내가 괜히 보여달라 그래서. 뜨거워.
2: 폭탄 먼지벌레가 개구리 입에서 폭탄 방귀를 낀 거야.
1: 우와.
5: 빠르게 탈출해서 한 번 더 폭탄 방귀.
1: 엄청 괴로운가 봐.
5: 내 폭탄 방귀의 온도는 펄펄 끓는 물의 온도인 100도씨.
1: 100도씨?
3: 우와, 화사 있겠다.
1: 세상에, 방귀로 개구리를 잡다니. 이분은 분명 도사가 틀림없어.
5: 그럼 난 수련하러.
1: 도사님, 어디 가세요, 도사님?
2: 탱글아!
1: 도사님! 도사님이 어디 계시지?
2: 너무 작아서 안 보여.
3: 어디 있지?
6: 내가 좀 도와줄까? 커져라, 빛! 얍!

0: 선생님, 저도 멋진 폭탄 방귀를 끼고 싶습니다.
1: 방귀는 함부로 끼면 안 되는 법.
0: 아니, 왜요?
1: 무릇 방귀는 나 자신을 지킬 때 끼는 거지. 난 두꺼비, 개구리 같은 나보다 수십 배나 큰 적을 상대하기 위해 피나는 수령 끝에 폭탄 방귀를 끼게 되었지.
2: 우와!
0: 저기 교사님, 전 저도 지키고 방귀로 약한 친구들을 지켜주고 싶어요.
1: 근데 이를 어쩌지? 난 제자 안 받는데.
0: 아이고.
1: 다른 스승을 찾아보는 건 어때? 숲에는 나보다 실력 있는 도사가 많이 있으니까.
0: 에? 실력 있는 도사요?
1: 그래.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의 몸을 지키는 동물은 누구일까?
3: 개구리 아니야? 빨간색깔 개구리가 어디 있어?
4: 저건 딸기 독화살 개구리야.
3: 아, 빨간색깔이라 이름이 딸기구나. 근데 왜 독화살이지?
1: 딸기 독화살 개구리는 혹독한 수련 끝에 자신의 땀을 독으로 바꾸는 특별한 능력을 키웠지.
4: 뱀이 물었다가도 개구리의 독 때문에 그냥 뱉고만 돼.
3: 우와, 개구리가 살았어. 우와, 정말 자기 힘을 지키는 도사다.
0: 아이 참, 아니요, 아니요. 개구리 말고 방귀 끼는 방법을 알고 싶다고요.
1: 그래? 그럼 자신의 몸을 잘 지키는 또 다른 도사, 이 동물은 어때?
3: 강아지 같기도 하고, 아니면 다람쥐인가?
1: 바로바로 스컹크!
5: 아하, 스컹크구나!
1: 방귀라면 스컹크도 끼지. 하지만 스컹크가 방귀를 다시 끼려면 무려 일주일이나 걸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 하지만 난 연속해서 폭탄 방귀를 계속 끼지! 끼고 또 끼고, 끼고 또 끼고, 연속해서 계속 낄 수 있다고! 스컹크는 나보다 한 수 아래.
0: 아이, 그러니까 도사님이 가르쳐 주세요.
1: 급할수록 돌아가는 법. 청소부터.

0: 더 하거나.
1: 청소요?
2: 아, 맞다. 폭탄 먼지벌레는 죽은 곤충을 먹는 숲속의 청소부거든.
0: 냠냠냠냠. 역시 맛있어. 내가 지나가면 죽은 곤충 하나 없이 숲이 깨끗해지지.
3: 자, 얘들아, 나 좀 치우자.
2: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3: 자, 여기도, 여기도. 나뭇가지도 다 치우자.
1: 맞다.
3: 청소 끝! 끝!
0: 오,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충분하군.
3: 와! 됐어!
0: 와! 그렇다면 지금부터 폭탄 방귀를 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지. 아,
3: 좋아요. 빨리 말씀해주세요.
0: 방법은 바로!
3: 바로!
0: 내 배에 있는 방귀가!
4: 방귀방?
0: 내 배에는 방귀방이 있어. 방귀방에서 계속해서 뜨겁고 냄새나는 방귀가 만들어지지. 그래서 적이 나타났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1: 와, 진짜 폭탄처럼 터져.
3: 아, 그런데 저한테 방귀방이 없는데요.
0: 버선사라! 수련을 통해 타고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포기하지 말도록!
2: 진짜요?
1: 진짜요?
0: 조금씩 자주 끼지 말고 방귀를 가득 모아서 한 방에 빵! 하고 터뜨리는 거다! 아! 그러기 위해선 엉덩이 힘을 길러야 한다. 실룩실룩 훈련으로!
3: 실룩실룩 훈련?
0: 자, 그럼 모두 날 따라 할 수 있도록.
4: 네! 네.

0: 실룩실룩 훈련 너무 힘들어.
1: 나도 못해.
2: 아무리 어려워도 난 끝까지 할 거야. 난 친구들을 지키는 뽕뽕맨이 될 거니까. 실로
3: 정말 방귀에 진심 있는 녀석이군. 이제 나와 함께 실전 훈련을 해도 되겠어. 아,
2: 정말요? 아, 예! 어지러워. 두꺼비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3: 걱정하지 마! 내가 먼저 녀석의 혼을 쏙 빼놓을 테니까. 두꺼비! 여기 봐라!
4: 어? 맛있는 먹이 날까, 두꺼비?
3: 지금이야! 폭탄 방귀!
4: 아, 이게 뭐야? 뜨거워. 두꺼비 뜨거워.
2: 와, 역시 스승님.
3: 탱구, 녀석이 정신 차리지 못할 때 폭탄 방귀를 한번 쏘거라.
2: 네, 교수님. 폭탄 방귀. 뿌이뿌이.
3: 탱구야, 아직 멀었다. 깨나기 전에 어서 도망가.
2: 안돼. 도망가. 어저저저. 스승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수련해서 꼭 뽕뽕맨이 될 거야. 모아.
0: 탱구야, 방귀 너무 많이 모으는 거 아니야?
1: 맞아, 너무 참으면 안 된다고 했어.
2: 모든 게 다 때가 있는 법.
0: 시험 해.
2: 지금 맞추면 안 되는 다. 탱구 박사님.
0: 탱구야. 뽕뽕맨 그거 꼭 해야겠니?
2: 아, 죄송해요, 이거 박사님. 또 나온다.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괜찮으세요?
5: 그만하면 안 되겠니?
2: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어떡하지?
0: 하지 마라, 그거.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집중.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눈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8: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아이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태풍. 여름아 부탁해. 오늘은 기다리던 휴가날. 서핑도 하고 브리핑들도 하고 거미랑 불멍도 해야지. 어? 뭐? 뭐라고? 휴가인데 태풍이 온다고?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시고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때는 건물의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을 피해주세요. 집 주변 침수 피해가 없도록 배수구가 막힌 곳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하천 둔치 등 저지대에 주차한 차량은 옮겨두고 운전을 해야 할 경우 서행운전을 해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물고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시설물을 단단히 묶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바닷가 주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선박 등은 단단하게 묶어두어야 합니다.

EBS 뉴스 펭앤코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골골 가리지 않고 찾아가는 펭기자, 펭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무서운 기세로 해일이 발생하고 있는 해안가에 나와 있는데요. 해일이요? 그곳에 해일이 왜 일어난 거죠? 해일은 해수면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바닷물이 육지로 넘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요. 해저의 지각변동으로 인해 지진 해일이 일어나고 또 해상의 기상변화로 인해 폭풍 해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행자, 침착하세요. 그럼 해일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죠? 해일이 일어나면 긴급 대피소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10m 이상 되는 높은 언덕이나 야산으로 대피하셔야 합니다. 에 따라서는 지붕이 안전하니 높은 곳을

0: 제발 그만 불러.
1: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2: 어?
0: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니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나.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2: 그럼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1: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1: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게.

0: 같이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미모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1: 뿌이뿌이.

0: 최고영웅 헌개맨.
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번개
4: 죽으라니요? 번개맨이야.
5: 좀 쉬다 와라.
3: 네? 쉬라니요?
5: 네 전투가 지구인들의 삶을 방해하고 있어.
4: 그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나봐. 지구가 너무 안전해서 영웅이 할 일이 없대. 덕분에 지구로

0: 휴가를 갔지. 사랑하는 번개매.
1: 그런데 왠지 외롭고 슬프더라.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는 이곳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2: 이화 벼락맨션의 괴담.
0: 이게 뜨끈한 삼계탕 닭다리였으면 참 좋았겠다. 아, 아니야 번개맨. 일도 없는데 아껴야지. 응, 그래.

0: 통신사 10% 할인받아 4,480원. 고물가 시대에 큰 맘 먹고 골랐는데.
1: 번개 대장님.
2: 번개맨. 휴가는 잘 보내고 있나? 여보세요? 여보세요? 잘못 걸었나?
1: 번개 대장님, 제 월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여기 지구의 물가가 너무 높아서 제가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있습니다.
2: 사실 무급 휴가다.
1: 에? 월급이 없단 말인가요?
2: 그래, 우주에 괴물이 없다 보니 본부 예산도 깎였다. 그래서 말인데, 지구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게 어떤가?
1: 아니, 휴가잖아요. 일을 하면 그건 휴가가 아니잖아요.
2: 안 들리는 거
1: 대장님?
2: 번개맨.
1: 대장님.
2: 그럼 이만.
1: 그래,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당당하게 일해서 정직하게 벌자. 어? 번개유치원 있잖아.
3: 정의로운 천둥이
4: 천둥
3: 반짝반짝 빛나 시식한 우주와 똘똘한 도영이 그리고 장약한 강이 잘 지내고 있겠지? 참 즐거웠는데.
1: 어? 어? 다시 선생님을 뽑는다고? 좋았어.
5: 어디 봅시다. 좋습니다. 자, 먼저 자기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6: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린이들의 친구 번개 파워, 웃음 파워 한번개입니다.
5: 번개 파워. 보다는 우리는 경력 파워를 갖춘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만.
6: 아, 물론 참.
1: 참, 내가 모두의 기억을 지웠지.
6: 존경하는 평원정 원장님, 제가 비록 경력은 없지만 경험은 있습니다. 만약 저를 뽑아주신다면 어린이들의 친구가 되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5: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전 테스트! 만약 아이가 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6: 그럴 땐 저도 같이 울겠습니다. 친구니까요.
5: 좋습니다. 그럼 다음. 만약 장이 약한 아이가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6: 제가 먼저 방귀를 트겠습니다. 친구니까요. 부끄럽지 않게.
5: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친구들과 함께 울고 웃는 어린이의 친구 한 번, 개, 십, 하, 번.

0: 좋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라면 친구보다는 보호자여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른이라면 어른 친구가 있어야죠.
1: 아, 친구들 보고 싶었어.
2: 그게 진짜야?
3: 응, 아파트에 보름달 있으면 소리가 난다. 그때마다 사람들 신발 한 짝씩 사라진다, 아이가.
2: 신발?
3: 지나가고 나면 발톱 자국이 보이는 게 늑대인 것 마사카이.
2: 늑대인 것?
4: 에이, 거짓말.
3: 맞다고. 내 눈으로 봤다니까.
5: 벼락 맨션에 늑대 인간이 나타나? 혹시 우주 괴물?
3: 따지작하면 그림자 본 거긴 한데.
2: 그림자? 근데 빛나고 언제부터 사투리 썼어?
4: 맞아. 너 경기도 사람이잖아.
3: 응. 주말에 부산 여행을 갔다 와서.
2: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3: 늑대 인간이.
2: 내 남자야!
3: 하면서. 우리 삼촌 신발도 훔쳐갔어.
6: 우리 신발!
4: 누나야. 응? 우리 이제 7살이야. 그럼 비과학적인 괴담을 믿을 나이는 지났어.
2: 아, 억울해.
7: 얘들아, 어?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
2: 어디에?
7: 뭔데?
2: 저 아저씨, 뭐야?
7: 나 쏜 사람이다. 빨리 들어가서.
2: 그래.
3: 빨리, 엄마. 빨리.
8: 난리가 났어. 양 아주 양 귀신이 그 사람이 그 내 손에 걸리기만 걸려. 그냥 이거를 언제 다쳐 이거를. 이거 뭐요? 이 털. 이거 뭐 털 가리러 오는 거요? 뭐요?
9: 이 동네 묘원 이미화 여사님.
8: 응.
9: 수고가 많으십니다.
8: 아이고, 사실 나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커피인디. 잘 마실게. 달다, 달어.
9: 저기 여사님, 그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 그 늑대 인간 뭐 이렇게 소문이 돌던데 혹시 뭐 보신 거나 아시는 거나 뭐 이런 거.
8: 아는구만, 들었구만. 아이고, 나도 내가 직접 본 건 아닌데, 근데 나한테 증거가 있어.
9: 증거?
8: 아, 여기야. 아이고, 섬뜩해. 누가 이런 짓을. 요것은 절대로 이거 사람이 한 짓은 아니오. 아이고, 요것이 나타나고 나서부터 동네 사람들 신발이 그냥 자꾸 없어진 거 아니오.
9: 예? 그게 진짜예요?
8: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111호 청년동 그 신발 간수 자료. 그 절대적으로 비싼 거 사신지 말고. 아이고, 소름 끼쳐. 아이고, 무서워 죽겠어, 그냥. 아유.
9: 벽을 이렇게 심하게 긁어놓다니. 갈갈이 괴물이 한 짓인가? 아니면 그래, 손톱대를 다 긁어 괴물? 아직 암흑의 에너지가 남아있는 게 틀림없어. 그날 밤 뭘 봤습니까?
10: 그게요. 신발 귀신이 분명해요. 제 한정판 운동화도 가져갔다고요.
11: 발톱은 길고 털은 갈색이었어요. 늑대 인간이 틀림없습니다.
12: 음악 좀 꺼주시면 안 될까요?
9: 네.
12: 왕자 신발이 사라진 날이죠. 그날 화 환기하느라고 잠시 문을 열어놓은 거 빼고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네요.
5: 그렇군요. 이놈들은 내가 물리쳤고 저분을 만났고 왕자는 피해자 왕우사장님 만났고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거지? 배낭맨션에서 아직 만나보지 않은 사람이
13: 아! 동대표!
14: 으아, 건물 밖에! 괴물이다! 왕자 어? 살려! 어?
13: 위험해!
14: 순간이동한 거예요? 와 진짜 신기하다.
9: 그건 잊어줘.
14: 어? 여기가 어디지?
9: 그래, 아직 지구에는 나 같은 영웅이 필요해. 늑대 인간의 정체를 밝히고 번개본부로 복귀하고 말겠어. 거기 꼼짝마. 거기 힘. 어이, 당신은?
15: 아, 깜짝 놀랐네.
9: 이거 틀림없어.
16: 저쪽으로 가면 지하 주차장인데.
9: 지하 주차장? 신발이 저절로 움직일 리가 없어. 이건 분명히 괴물이야. 역시 한가하게 휴가나 즐길 때가 아니었어. 나와라 우주괴물. 지하.
1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8: 출동.
17: 얼굴엔
18: 순한 킹킹.
17: 줄무랑
18: 덥덥한 말
19: 순하게
18: 지켜줄게.
1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지구 영웅 헌개맨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3: 아파트에 보름달이 뜨면 아 소리가 난다. 그때마다 사람들 신발 한 짝씩 사라진다. 아이가 신발 지나가고 나면 발톱 자국이 보이는 게 늑대인가 마다카이.
4: 밤마다 신발을 훔치는 괴물이 있대.
5: 응? 요즘 털?
4: 늑대인간의 짓일까?
5: 아이고 섬뜩해. 누가 이런 짓을.
6: 신발 귀신이 분명해요.
4: 그럼 신발만 훔치는 귀신? 이 녀석의 정체는 뭘까? 혹시 우주 괴물 아닐까? 그래, 빨리 정체를 밝혀내자. 모두를 떨게 하는 이 녀석을 반드시 잡아서 번개맨으로 다시 복귀하고 말겠어. 3화 벼락 멘션의 괴담 두 번째 이야기.

0: 그게 꼼짝마! 번개, 빔!
1: 아, 깜짝이야.
0: 어이, 당신은?
2: 누구세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0: 아, 안녕하십니까. 저 이번에 111호에 새로 온 한번개라고 합니다.
3: 아, 짜잔.
2: 저 이런 사람이에요? 뭐 돌리 있으면 언제인지 얘기해 주세요.
0: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여기서 뭐하고 계셨던 겁니까? 동 대표님?
2: 뭐라긴요. 새로 페인트 칠을 보면 표시해두고 있었지. 아무튼 내가 일하지 않으면 이 빌라가 돌아가지를 않아요. 돌아가지를. 오마이갓.
0: 아니, 맨션 페인트를 새로 칠하나요?
2: 응.
0: 지금도 은은하니 괜찮은데?
2: 은은하면 뭐예요. 금처럼 반짝반짝해야 누가 봐도 멀리서 봐도 한눈에 보이지 않겠어요?
0: 그 반짝반짝 어떤 색깔?
2: 형광 노란이요.
0: 에?
2: 멋있죠? 아무튼 은은한 색으로 색칠하기만 해봐. 내가 그냥 아주 그냥 막 그냥 너무 무서웠나?
0: 어, 집을 형광노랑?
4: 아이 뭐여! 아유 왕도랑? 아이고 이게 뭐여 소리? 진짜로 너무 자꾸 벽을 긁은 게 우리 아파트 동대표라니. 아우 세상에.
5: 불당해 불당해 우리 맨션 불당해 찌찌.
4: 난 네가 불쌍해. 아이고.
6: 아무튼 늑대인간 뭐 그런 건 아니었던 거네요.
0: 그렇죠.
6: 아 다행이다.
7: 그럼 신발은 왜 없어지는 거예요?
0: 나도 그게 의문이야.
4: 아주 수사반장 나셨네. 뭔 젊은 청년이 그렇게 일을 어렵게요? 대한민국 제2의 경찰이 누구요?
5: 터돌이?
0: 번개맨?
4: CCTV 아니야 CCTV 카메라. 이럴 때 쓰라고 돈 주고 달아놓는 거 아니야. 아이고 답답해. 아 왜 그래요?
0: 여사님.
4: 왜? 응?
0: 천재시네요.
8: 어?
4: 천재라고. 천재. 이게 이렇게 박수 받을 일이요?
9: 어? 이게 그 왕자 학생 신발이 사라진 날 밤 영상이에요.
0: 어, 감사합니다.
4: 이게 그날이요?
9: 아니.
4: 아이고, 좀 안 보여.
0: 저기 분리수거장.
4: 아이고,
0: 이거 괴물 맞는 것 같은데요?
9: 저, 아니, 저.
4: 저것은 과일 가게 사장 아니요 저거?
9: 네.
4: 이게 과일 가게 맞는 것 같아요.
9: 아 이거 이제 저짓을 또 했네. 아유 아무튼 볼링 좋아해.
4: 아니 볼링을 볼링장에서 안 하고 저 쓰레기로 저게 뭐 도는 짓이요? 아 지난번에는 그 대걸레를 들고 컬링을 한다고 그냥 영미 하고 문질러 쌓고 난리를 쳤는데 아니 분리수거장이 뭐 자기 서포트 센터요 뭐요? 왜 문질러 쌓고 난리요?
0: 잠깐만요. 응? 주차장.
9: 에?
0: 어? 저 자기 몸을? 배를?
4: 마친. 곰이야! 곰이다! 곰이야! 곰이야!
0: 곰이야! 곰이야! 곰이야!
4: 저예요, 저. 잠깐만. 그게 저것이 자기요? 아유, 나이 드니까 조금 많은데 요즘 왜 이렇게 속이 더부룩한지. 아유, 단전 치기만 한 소화제가 없어요.
8: 왜 신발이 아니 신발이 혼자 움직이잖아.
4: 아 왜? 이거
0: 다시 보여주세요.
4: 아 뭐야 야 나 몸에 움직인다. 이
0: 괴물이다. 이거 틀림없어.
4: 아니 근데 저 짝으로 가면 지하 주차장인데.
0: 지하 주차장?
4: 응, 지하 주차장. 응.
0: 신발이 저절로 움직일 리가 없어. 이건 분명히 괴물이야. 놓치면 안 돼. 절대. 아, 혹시 위험할지도 모르니까.
10: 전개
0: 변신.
10: 어? 아, 어휴, 망토가 없으니까 좀 허전하네. 좋아, 정체를 밝혀주마. 불길한 소리가 가까워 오고 있어.

0: 여기 털.
1: 늑대 인간을 의심했지만
0: 여기야.
1: 벽을 긁은 건 동대표였어.
0: 누가 이런 짓을.
1: 하지만 계속해서 없어지는 신발은 괴물은 아직 여기에 있어. 한가하게 휴가나 즐길 때가 아니었어. 나와라 우주 괴물! 더 이상 주민들을 괴롭히지 마.
2: 오, 번개! 오, 쓰아! 오, 쓰아! 쓰아! 쓰아!
1: 멍멍이, 너가 범인이었어? 신발이 잔뜩 있네. 대체 왜? 이 사람은 멍멍이의 보호자?
3: 그렇구나.
1: 신발을 모은 건 하늘로 떠난 보호자를 그리워하던 멍멍이였다. 그리고 난 닭 한 마리를 대접받았다.
0: 아이고, 111호, 얼른 먹어. 내가였어. 먹어, 먹어.
4: 맛있게 드세요.
0: 누구야? 신발을 가져간 게 누구야? 접니다. 미안합니다.
4: 원래 얘가 신발 냄새 맡는 걸 좋아했대요.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외로웠나 봐요.
5: 다행히 따님이 와서 데려가기로 했대요.
0: 아이고, 잘 됐네.
6: 잘 됐다.
0: 오, 잘 됐네. 오, 잘 됐어. 아이고, 아이고. 범인을 잡긴 잡았네.
2: 자, 그럼 저 이제 잘 먹겠습니다. 뜨끈한 닭 너무 먹고 싶었는데 나에게도 이런 보상이.
1: 내 아침, 내 닭다리. 드디어 먹는구나.
0: 아... 잘 먹겠습니다.
2: 예, 원장 누세요. 근데 원장 여기 왜 계세요?
0: 여기 갖고 마요. 여기 여사님 손맛이 좋잖아요. 아, 한번 계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2: 저 합격한 거예요?
0: 들어서요. 이웃들 지키느라 고생했다고. 경험은 없지만 자격 있어. 잘할 것 같아서 합격.
2: 근데 감사해요.
0: 축하해요.
2: 고맙습니다.
0: 내가 그거라니까.

0: 아니야.
1: 바보 같은 녀석. 먹을 걸 가져오라니까 냄새나는 신발만 가져오고 있어. 역시 중요한 일은 직접 해야 된다니까.
2: 수학일 텐데.
3: 어, 수학? 어, 재밌겠다.
2: 수학, 영어 둘 다 있어.
3: 진짜? 어.
4: 오.
3: 와, 야, 내가 본 강아지 중에 제일 예뻐.
5: 얘 눈 좀 봐.
3: 반짝반짝 보석 같아.
5: 꼬리가 참 귀엽다. 함부로 만지면 안 돼. 친해지기 전에는 강아지도 사냥수는 거부할 권리가 있어.
2: 아, 근데 저기 왜 혼자 있는 거지?
3: 그러네.
5: 버림받았는지도 몰라. 우리가 돌봐주자.
3: 응. 어! 이름을 지어주면 응? 어때? 어. 자꾸 귀여우니까. 공이?
5: 어? 예순이 어때? 예순이!
3: 예순이?
2: 아이, 강이야. 누가 촌스럽게 강아지 이름을 예순이라 지어.
5: 응? 우리 부모님 강아지가. 예순인데?
2: 미안.
5: 어? 이게 뭐지?
2: 뭐? 이게 뭐야?
5: 이 아이의 이름은 핑크 시니 세라피나 에반젤린 위트모아입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먹고요. 귀랑 꼬리는 염색한 것이 아니고 자연 핑크입니다.
2: 오? 근데 이름이 핑크 세라 뭐? 아, 어려워.
3: 그러니까
5: 줄여서 핑키라고 부르자.
2: 그래? 좋은데?
3: 핑키야. 핑키야.
2: 핑키.
3: 귀여워.
6: 오예. 핑키.
1: 곧 등따스럽게 지낼 곳이 생기겠군.
7: 핑키야. 어? 여기는 지하실로 가는 길인데. 핑키야. 핑키야. 핑키야.
1: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 마법을 쓸 때도.
7: 핑키야. 너 지금 말하는 거야?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식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3: 친구들 안녕.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감정 수호 요정인 미니 키즈들이 살고 있는 미니랜드예요. 오늘은 이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 미니 키즈 친구들이에요. 안녕, 미니 키즈.
4: 쩐니.
3: 미니 키즈, 오늘은 뭘 하기로 했니?
5: 쩐니.
3: 이야, 아주 재미있는 놀이들을 준비했나 보구나. 미니 키즈들이 오늘 무엇을 준비했는지 궁금한데요. 함께 가볼까요?
6: 찐니.
3: 어허, 찐이는 오늘 책을 읽고 싶은가 봐요. 어? 다른 친구들은 책을 읽고 싶지 않은가 봐요.
7: 떠니! 떠니! 떠니!
3: 떠니는 오늘 춤을 추면서 놀고 싶은가 봐요.
7: 떠니! 떠니!
8: 써니! 소니, 소니, 소니!
3: 아하! 소니는 오늘 잡기 놀이를 하고 싶대요.
8: 소니.
7: 써미! 써미! 써미! 써미!
3: 써미는 오늘 소꿉 놀이가 하고 싶대요. 꼬니는 오늘 색칠놀이가 하고 싶다고 하네요.
7: 꼬니! 꼬니!
3: 미니 키즈들이 각자 다른 놀이를 하고 놀고 싶은가 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6: 찐니! 찐니!
3: 어? 찐이가 화가 많이 났나 봐요. 화가 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7: 써미! 써미!
3: 써미도 화가 많이 났나 봐요.
7: 떠니! 떠니!
3: 떠니가 자기가 더 많이 화났대요.
8: 써니! 써니! 써니!
3: 써니가 자신이 가장 많이 화났다고 말하네요.
7: 꼬니!
3: 꼬니가 그것보다 자기가 두 배 더 화났대요. 이런, 미니 키즈들이 전부 화를 내고 있어요. 모두 자신들이 더 많이 화가 났대요. 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죠? 미니 키즈, 이렇게 해보면 어때? 누구의 웃음소리가 더 큰지 대결해보는 거야. 그리고 웃음소리가

0: 제일 큰 사람이 하고 싶은 놀이를 하는 거지. 니니키즈들이 다시 즐거워진 것 같아요. 니니키즈들이 웃는 모습을 보니까 훨씬 보기 좋은데요. 니니키즈, 어때? 웃으니까 기분이 풀렸지?
1: 응!
0: 그래, 화내지 말고 서로 웃으면서 대화하면 훨씬 더 기분이 좋아질 거야. 그럼 이제 뭐하고 놀지 정해졌니?
1: 짱짱이!
0: 아하! 오늘은 누가 더 크게 웃나 시합을 하기로 정했구나. 좋아, 모두 재밌게 놀아요, 니니키즈!
1: 짱짱이!
2: 짱짱이!

0: 거야.
1: Green. Yellow. Purple. Red.

0: 빵.
1: 핑. 브라운. 오렌지. 블루.

Wow.

0: 빵.
1: 야, 내 손님 기술이 어떻게 돼? 말좀 대화를 하자. 어서 봐. 야, 너 손님 기술이 어떻게 되거든, 너?
2: Red. Blue. Green. Yellow. Red. Blue. Green. Yellow.

0: 빵.
1: 야, 내 손님 들으니까 들이야 말 좀 깨면서 나 먹지 마. 야, 너 들으니까 손님 들으니까 너.
2: Orange. Purple. Pink. Brown. Pink. Purple. Brown. Orange.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줄무랑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6: 가자 얘들아,
8: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복점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동.
2: 얼굴엔
3: 순한 길길.
2: 중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5: 가자 얘들아,
7: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Together.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뽀르르 동안아라 캐슬 환영합니다.
5: 어서오세요 공주님.
4: 동안아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동안아라 캐슬.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6: 가자 얘들아,
8: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로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로 검지 지진 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꾹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

태풍은 막을 수 없지만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태풍이 예보되면 수시로 태풍의 진로 및 도달 시간 등을 확인하고 주변의 위험 요소들을 점검해주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며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준비해주세요. 외출 시에는 감전의 우려가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농촌에서는 논뚝이나 물꼬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공사장, 하천, 해안가와 같은 위험 지역은 가까이 가지 않도록 피해주세요. 자동차는 미리 침수 위험 지역에서 이동시키고 간판, 비닐하우스, 선막 등은 단단하게 고정해 피해를 예방해주세요. 산간과 계곡 등의 야영객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대피해주세요. 태풍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요령, 미리 알고 실천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0: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쥐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0: 이제 이 나쁜 고양이 생지 차서 뭐 하려고?
1: 어? 아, 그게냐?
2: 못 찾았대요. 못 찾았대요. 못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지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지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지가 술래.
2: 좋아요.

0: 작았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3: 안녕 친구들.
4: 같이 가자.
2: 안녕.
1: 재밌게 공부해요.
4: 와, 놀이터다.
1: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2: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 내일 떠나자.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오. 공룡섬 팀호험.
5: 가자 얘들아.
1: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7: 리드스

0: Penguin.
1: Penguin.
2: Can you draw a monkey, Miss Pen?
3: A monkey? Okay.

0: monkey.
1: Monkey. Can you draw a chicken, Miss Pen?
2: A chicken?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2: 안녕.
1: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 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진동.
5: 얼굴엔
6: 순한 길길.
5: 진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생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본 적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로 홈즈 지진 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꾹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 핑과 함께.
3: Keep your promise, bling bling.
4: Paper plane.
5: Paper plane.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붕붕붕 도로이의 황제 스포츠카다. 붕붕붕 테레비 켜라 씽씽씽. 앞에 빙판길이야. 어떡해. 미끄러진다. 어떡해. 빙판길에 빠졌어요. 누가 나 좀 구해주세요.

0: 제가 도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1: 감사합니다.
0: 바퀴를 거시고 제가 끌어드릴게요.

어? 진짜 결인자다! 우와! 나도 진짜 결인자!

0: 아저씨니!
1: 우와! 힘도 엄청 강하게 생겼다, 우와! 아, 선생님! 이 차는 어디가 고장나서 온 건가요?
2: 아, 이 차는 고장난 게 아니고 불법 주차해서 이렇게 냉대온 차예요.
1: 아, 불법 주차요? 가만!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불법 주차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말입니다. 불법 주차란? 주차하면 안 되는 곳에 주차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소화전 앞,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곳에 절대 주차하면 안 되는 거죠.
2: 어, 탄다면 잘 나왔는데요.
1: 감사합니다. 어, 그럼 이제 견인차 좀 한번 탈 수 있을까요?
2: 아, 이 차는 공무수행차라 마음대로 못 타요.
1: 그럼 언제 탈 수 있는데요?
2: 구청에서 불법주차 단속 오면은 그때 출발하는 거예요.
1: 아, 눈앞에서 못 타다니 너무 아쉽다. 아, 아쉬워.
2: 여보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견인 요청하는데 같이 갈래요?
1: 아, 지금 탈 수 있어요?
2: 예.
1: 아, 그럼 무조건 타야죠. 예. 갈래요.
2: 갑시다.
1: 네네.

0: 갔다가
1: 아, 이 준비 상태로 선생님, 저 잘했나요?
2: 오, 잘했어요.
1: 어, 저 이제 조작도 잘하는데 차도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2: 아, 그건 안 돼요. 저건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1: 어? 차를 직접 두는 건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고요?
2: 예.
1: 아, 그럼 차는 못 들겠네요.
2: 예.
1: 그럼 제가 아까 자세히 못 봤으니까 예. 선생님께서 직접 차를 드는 걸 한번 보여주세요.
2: 예, 보여드릴게요.
1: 제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예.
1: 네.
2: 예, 요거 리프트를 밑으로 내려갖고 네. 차로 이렇게 밀고 들어가야 돼요.
1: 아, 우선 차로 한번 밀고 들어가셔야 되는군요. 가까이 갔습니다. 완전 붙진 않고 가까이 예. 갔네요. 네.
2: 예, 여기서 리프트를 이 안쪽으로 더 밀어내야 돼요.
1: 네. 오, 길어져라, 로봇팔!
2: 디귿자로 바퀴를 잡아줍니다.
1: 아, 이제 디귿자로 변신한 거군요?
2: 예.
1: 아. 아, 이렇게 하면 바퀴를 잡을 수가 있네요.
2: 예, 그래갖고 위로 올립니다, 이렇게. 차를 이렇게 조금 떠갖고.
1: 네.
2: 요 정도 올라갖고 이제 출발합니다, 이제.
1: 아, 요 정도 올려서 출발하나요?
2: 예.
1: 어, 힘도 남는 것 같은데. 더 많이 올리면 안 돼요?
2: 아, 더 많이 올리면 뒤에가 범퍼가 됩니다, 땅에.
1: 아, 범퍼가 땅에 닿는군요.
2: 예.
1: 그럼 차가 망가지겠네요.
2: 그렇죠, 예.
1: 어, 다시 내려가서 로봇팔 접혀라! 와! 진짜 멋있다! 우와! 우와! 무거운 차를 잘 던졌네! 우와! 저리차 정말 멋있다! 오, 로봇팔 움직여서! 우와! 멋지다! 어? 저리차는 어떻게 무거운 차를 끌고 갈 수가 있는 걸까?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씽!
3: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 것은 견인차. 다른 말로 운한차라고도 해. 견인차는 고장이 났거나 불법으로 주차된 차를 끌고 가는 차를 말하지. 견인차 뒤에는 리프트가 있는데 이 리프트가 자동차 아래로 들어가서 차의 앞바퀴나 뒷바퀴 쪽을 들어올려. 리프트가 힘이 센 이유는 곳곳에 숨어있는 바로 이것!
1: 아하! 나 알아! 유압 실린더지!
3: 맞아! 유압 실린더는 기름의 압력으로 피스톤을 움직여서 큰 힘을 낼 수 있는 장치야. 차 안에 있는 이 단추를 눌러주면 어마어마한 힘을 낼 수 있는 유압 실린더 작동 준비 완료! 그리고 이렇게 작동 버튼을 누르면 무거운 리프트도 척척 내리고 집게발처럼 생긴 포크로 바퀴를 꽉 잡아준 다음 무거운 자동차까지 번쩍 들어올릴 수 있지. 자동차는 아주 무거워서 자동차를 들어올리려면 여러 사람의 힘이 필요하지만 견인차 하나만 있으면 무거운 자동차도 거뜬하게 들어올리지.
1: 아, 그런데 견인차는 힘도 세면서 차를 다 들지 않고 반만 들고 가는 거야?
3: 차 전체를 다 들려면 더 많은 힘이 필요하거든. 근데 자동차에 따라 앞이나 뒤를 들어올리면 나머지 바퀴가 따라서 굴러가. 바로 이 바퀴를 이용해서 더 큰 힘을 쓰지 않고도 자동차를 끌고 갈 수 있는 거지.
1: 아하! 나 이제 견인차의 비밀을 알았어! 유압 실린더가 달린 리프트와 끌려오는 차의 바퀴를 이용해서 무거운 차를 끌고 갈 수 있는 거였어!
3: 맞아! 바로 그거야!
2: 탄다면 견 출동도 할 건데 같이 갈래요?
1: 네! 견인차 출동!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 핑크.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3: 핑!

0: 오늘은 퀴즈로 시작해볼까? 다음 두 그림에 똑같이 들어가는 말은?
1: 방울, 토마토랑
2: 비눗, 방울이네.
1: 그럼 똑같이 들어가는 말은?
3: 방울!
0: 오호! 정답은?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지. 옛날 어느 집 구멍 속에 쥐들이 사는 쥐 왕국이 있었어.
1: 아바마마! 지금 백성 쥐들이 쫄쫄 굶고 있어요.
4: 왕국에 찍찍 소리는 없고 온통 꼬르륵 소리로만 가득합니다.
5: 아, 이럴 수가. 아니, 주방에 치즈를 구하러 간 쥐 용사는 왜 아직도 안 오는 것이냐?
4: 전하!
1: 용사님, 괜찮으세요?
5: 치즈는 구했느냐?
4: 그게... 죄송합니다.
1: 우리 쥐 용사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5: 또 실패란 말인가? 아, 찌찌.
6: 이 집에 고양이를 키운 이후로

0: 힘들어졌지. 뛰어난 지용사들을 계속 보냈지만 또 실패. 계속 실패. 고양이한테 당한 용사만 벌써 5마리.
1: 제가 성공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2: 식량을 못 구하면 왕국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죠. 전하!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3: 대책?

0: 더 이상 고양이한테 당하지 않을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다들 의견을 말해보시오.
1: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고양이의 천적은 늑대! 우리가 늑대를 키우는 겁니다.
0: 오호라! 그럼 고양이를 확실히 해칠 수 있겠소? 대신 우리가 먼저 잡아먹히지 않는다면 말이요.
2: 고양이에게 암컷 고양이를 소개할까요? 연애에 빠져 주방엔 얼씬도 안 할 거예요.
0: 오호라! 그럼 아는 암컷 고양이는 있고? 우리가 먼저 잡아먹히겠어. 참나. 제대로 된 의견을 내는 지가 이렇게도 없단 말인가?
3: 아바마마, 제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죠.
0: 어? 아이, 공주?
3: 고양이는 워낙 소리 없이 다가와 저희가 발견했을 땐 도망가기 바쁘죠?
0: 그렇지.
3: 만약 고양이가 오는 걸 미리 알 수 있다면 우리도 미리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0: 오, 그렇지, 그렇지.
1: 그런데 고양이가 온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미리 알 수가 있죠?
3: 그건 고양이에게 이걸 다는 거예요.
4: 여기서 문자!
5: 아하! 내가 맞힐 거야!
4: 공주는 고양이에게 무엇을 달자고 했을까? 1번 방석, 2번 방울.
3: 아! 소리 없이 다가와 알 수 없었다고 했으니까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방울!
6: 아, 그래. 처음에 낸 문제도 방울, 토마토, 비누, 방울이니까 방울이 맞네.
4: 딩동댕, 정답은 방울이야.
6: 우와!
3: 이 소리가 들리면 바로 피하면 되죠?
0: 와! 역시 우리 공주! 야, 이걸 가서 달기만 하면 되겠구만. 근데 고양이한테 가서 누가 이걸 달 텐가?
1: 네? 아이고! 갑자기 화장실이... 배가.
2: 당연히! 지 왕국의 용감한 용사인 제가! 달고 싶지만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여기가 좀 아파.
3: 그럼 제가 달게요.
0: 뭐라?
2: 공주님이요?
1: 와우!
3: 방울을 달려면 조용히 접근해야 해요. 차분하고 침착한 제가 한번 해볼게요.

0: 제가 안 했어, 진짜.
1: 아니면 꼬리라도.
0: 너 뭐하냐?
1: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던 길이었어요. 아니.
0: 잡아라!
1: 귀가 엄청 밝고 예민해서 몰래 다가가서 방울을 타는 건 불가능해요.
0: 아이, 그럼 어떡해.
1: 그래서 생각한 작전이 있는데요. 바로 생선으로 유인 작전!
2: 생선으로 유인 작전?
1: 네, 이번 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생선으로 고양이를 유인하는 건데요.
0: 고양이를
1: 유인해? 용사님은 아직 팔을 잘 못 쓰시니 어려울 것 같고, 아바마마나 쥐 선생님 중에.
0: 에이, 아이, 우리 중에?
3: 이번 작전은 우리 쥐 왕국의 운명이 걸린 문제이니.
0: 그렇지, 그렇지. 역시 자네는 충신.
3: 가위바위보로 결정하시지요.
0: 뭐?
3: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0: 하하, 이럴 수가.
3: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1: 아바마마. 다녀오시죠.
3: 다녀오시지요.
4: 화이팅.
3: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이겼습니다.
1: 용기를 내세요.
3: 어서 다녀오시지요.
0: 왕인데.
1: 아바마마는 어떻게든 고양이를 쥐구멍으로 유인해 오세요.
0: 맛있는 생선 먹으려면 나와라. 고양이 어딨냐?
5: 오, 내가 좋아하는 게 둘이나 있네. 쥐하고 생선, 뭐부터 먹을까?
0: 엄마야! 생쥐 살려! 여기서! 야옹! 걸어봐, 나 살려라! 야옹!
1: 아바마마!
4: 전하, 괜찮으세요?
0: 나 정말 무서웠어. 찌찌.
3: 전하, 이제 나머진 저에게 맡기십시오.
5: 아, 생선을 포기해야 하나? 어?
3: 먹고 싶지. 생선이 먹고 싶으면 구멍으로 들어오든가. 작은 구멍엔 못 들어오겠지만.
5: 아, 나도 잘 들어가거든. 냐옹. 보여줄게. 뭐야, 뭐가 이렇게 깜깜해.
3: 먹고 싶지. 먹고 싶지, 먹고 싶지.
5: 그 생선 꼭 먹고 갈 거야. 야!
3: 먹어봐라, 먹어봐라, 잡아봐라.
1: 생선으로 고양이의 한눈을 팔게 한 사이 저희가 방울을 매볼게요.
6: 용사님, 제가 고양이 목 위로 던져볼게요.
7: 네, 공주님, 그럼 제가 받을게요. 어서.
6: 하나, 둘, 셋.
5: 뭐야 이거?
7: 공주님, 이건 안 될 것 같은데요.
5: 뭐 하는 짓이야? 기다려라, 생.

0: 아! 이게 뭐야! 생선이 아니잖아! 날 가지고 놀다니! 쥐 너무 싫어!
1: 아이고, 내가 목숨까지 걸고 유인했건만 그걸 하나 못 단단 말이냐?
2: 그러니까 말입니다.
3: 죄송해요. 생각보다 고양이가 커서.
4: 하이, 내가 팔만 다치지 않았어도.
1: 아이고,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이 생각은 좋지만 실제로 다는 건 불가능해.
4: 그럼 결국 포기한다고요?
2: 우리 지 왕국의 운명도 여기까지란 말인가?
1: 아이고!
4: 잠시만요. 생선 비린내.
1: 생선 비린내는 무슨? 진짜 그 생선 냄새가 지독하긴 하구나.
2: 그러니까 말입니다.
3: 지난번에 제가 선물로 드린 장미향 비누로 씻으시면 되겠네요.
1: 헐커니, 그게 있었지?
2: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3: 잠깐, 선물? 그래, 우리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시도해봐요.
0: 아, 생선도 못 먹고 이게 뭐야?
3: 택배 왔습니다.
0: 어? 택배? 우와! 내 앞으로 온 거네? 누가 보냈지? 우와! 예쁜 방울목걸이다!
3: 귀여운 고양이님에게 방울목걸이가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고양이님의 영원한 팬으로부터.
0: 하긴 내가 좀 귀엽긴 하지. 우와, 괜찮다. 어머, 딸랑딸랑 소리도 나네. 좋다.
5: 이렇게 결국 쥐들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었지.
1: 이야, 이게 얼마나 맛있는 쥐들이야.
2: 그러니까 말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1: 온다. 다들 도망가.
0: 이상하다. 요즘은 쥐들이 통 안 보이네. 다들 이사 갔나?
1: 갔나?
2: 갔어요.
5: 그렇게 쥐 왕국은 식량을 잘 구할 수 있었다. 딩딩이가 들려주는 오늘 이야기.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해봐.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1: 직동. 얼굴엔
4: 순하게
1: 식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6: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8: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9: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8: 가자 얘들아,
10: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9: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있던 물건이네.
1: 바람개비랑
2: 비눗방울이야. 우와.
0: 아직 튼튼하네.
1: 우와. 바퀴도 튼튼하네. 동그란 바퀴.
0: 정음아, 응? 나 밀어줘.
2: 응, 내가 밀어줄게.
3: 타세요.
0: 네. 자, 간다, 간다. 자동차가 간다.
1: 간다, 간다. 바퀴가 굴러간다.
0: 빵빵.
4: 바꿔라, 한글.
0: 불러보자.
1: 응. 한글 용사 아이야.
5: 훈민정음 안녕.
6: 안녕.
5: 어떤 한...

0: 한글이 필요하니?
1: 바퀴가 바위로 바뀌었어.
2: 바퀴가 필요해.
3: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4: 바퀴를 찾으러 떠나자.
0: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3: 간다! 간다.

0: 찾자.
1: 거미줄에 한글 바퀴가 있어.
2: 어떻게 가져오지?
3: 내가 부메랑으로 한글을 가져올게. 하!
4: 돌아와 한글!
3: 하! 하! 부메랑이 거미줄에 걸렸어. 내가 가까이 가볼게.
0: 조심해.
3: 걱정하지 마. 나는 한글 용사. 어떤 어려움도 문제 없어. 한글 바퀴와 부메랑을 가져가자. 천지?
5: 한글 바퀴를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가져갈 수 없지.
0: 헛! 엉키다!
3: 거미줄에 엉켜서 꼼짝할 수가 없어.
1: 야용사가 위험해.
2: 내가 가서 야용사를 구해올게.
0: 어차!
1: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2: 엉키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1: 굴리다!
3: 친구들, 도와줘서 고마워.
5: 아니, 나의 엉키다 공격을 풀리다로 막아내다니.
1: 멈춰!
5: 아이야, 또 나타났군.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3: 안 돼! 천지가 한글을 파괴해버렸어.
1: 걱정 마,
2: 우리가 퀴를 찾아올게.
1: 퀴를 쓰려면 힘을 합쳐야 해. 준비됐지?
2: 준비됐어.
0: 합체! 우!

0: Rick. Kiyoki, Will을 만나 Quick.
1: 바퀴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차례! 파. 파. 퀴. 바. 퀴. 바퀴. 바. 위. 바위? 바위. 바위. 바. 위. 바지. 바지. 바지. 바지. 바지. 바퀴. 바퀴. 바퀴. 바퀴. 바퀴.
1: 헤헷. 바퀴에 바 먹어야지. 냠냠. 엄. 슝.
0: 윙. 바가 어디로 갔지? 키만 남았네. 한글 바퀴를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바퀴. 바퀴. 자, 이번엔 순서대로 써볼까요? 비읍이 아를 만나 바, 키읔이 위를 만나 퀴, 바, 퀴.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바, 퀴. 친구들 따라해봐요. 바, 퀴. 끝.
1: 바퀴의 끝소리를 람으로 바꾸면 무엇이 되나요? 바람. 바지.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바람, 바지.
0: 바퀴, 바위. 훈민정음이 자동차를 타요.
2: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바퀴를 바위로 바꿔라, 한글!
0: 바퀴가 바위가 되었어요.
2: 천지가 엉키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풀리다로 막아냈어요.
0: 한글 바퀴를 찾았어요.
2: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바퀴 달린 자동차가 나왔어요. 자동차 바퀴가 굴러가요. 자동차 바퀴가 굴러가요. 자동차 바퀴가 굴러가요.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사과, 사자.
3: 훈민아! 짠! 이거 봐. 이게 뭐게? 바구니에 뭐가 들었을까?
4: 뭐가 들었을까요?
3: 냄새! 동글동글해. 이거 뭐야?
4: 자,
3: 짠! 사과! 짠. 사과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야.
5: 바꿔라 한글!

0: 변하다니. 정말 갔어? 진짜 간 거 맞지? 무서워. 사자가 또 오면 어떡하지?
1: 무서워.
0: 한글용사를 불러보자. 한글용사 아이야!
2: 훈민정은 안녕?
3: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0: 사과가 사자로 바뀌었어. 사과, 사과가 필요해.
4: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2: 사과를 찾으러 떠나자.
3: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5: 간다.

0: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1: 한글을 찾자.
2: 폭포 뒤에 한글 사과가 있어.
3: 폭포를 뚫고 지나가야 해.
4: 폭포가 너무 세차게 떨어져. 어떻게 한글을 가져오지?
2: 내가 갈게.
0: 한글 사과를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너희들은 가져갈 수 없지. 헛! 얼다!
2: 아니, 폭포가 얼고 있잖아. 시간이 없어. 움직일 수가 없어.
3: 아이옹사가 위험해. 천재의 한글 공격에는 우리의 능력이 통하지 않아.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4: 얼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2: 녹다!
0: 아니, 나의 얼다 공격을 녹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2: 안 돼!
3: 아용산, 무사해서 다행이야.
4: 친구들 덕분에 천지의 한글 공격을 막았어.
2: 하지만 사과의 과가 파괴되었어. 기억만 남았어.
3: 과를 쓰려면 오와 아가 필요해.
2: 내가 나설 차례야.

오! 아! 와를 쓰려면 힘을 합쳐야 해. 준비됐지? 준비됐어?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0: 헛! 사! 과!
1: 저장 완료! 사! 과! 흥민정음의 손으로!
2: 사과 한글 카드를 뭐든지

0: 이제 먹자.
1: 이젠 할아버지 차례. 우! 사. 과. 사과. 사자. 으르렁, 으르렁, 사자. 사자, 사랑, 사랑, 사랑. 사과, 사과, 사과, 사과는 맛있어.
2: 사과에 사 먹어야지. 냠냠.
1: 슝. 사과 오잉. 사과 어디로 갔지?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사과. 사과. 자, 이제 순서대로 써볼게요. 시옷이 아를 만나 사. 기역이 와를 만나 과. 사, 과.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사, 과. 친구들, 따라해봐요. 사, 과. 끝.
2: 사과의 끝소리를 진으로 바꾸면 무엇이 되나요? 사랑. 사진.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사랑. 사진.
1: 사과. 사자. 훈민이는 사과를 좋아해요.
3: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사과를 사자로 바꿔라, 한글!

0: 사자가 나타났다. 천지가 얼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녹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사과를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사자가 사과로 변했어요. 훈민정음이 빨간 사과를 먹어요. 훈민정음이 빨간 사과를 먹어요. 훈민정음이 빨간 사과를 먹어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1: 지금 얼굴엔
3: 순한 킬링
1: 식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7: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8: 우리 모두
9: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0: 얼리면 더 맛있어.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질뚱.
11: 얼굴엔
12: 순한 길길
11: 순물엔
12: 덥덥한 말
13: 순하게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티.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8: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9: 짜잔! 맛있는 쿠키!
10: 우와!
11: 맛있다!
10: 맛있다! 아빠 최고!
11: 최고!
12: 내가 먼저 집었어!
13: 삐뿌까!
12: 또!
9: 먼저 잡긴 했지?
12: 맞지?
13: 아빠!
9: 우리 뽀뽀가 오빠니까 동생한테 양보할까?
13: 아빠 최고!
12: 잘 먹겠습니까?
11: 그런 게 어딨어요!
14: 에휴, 뽀뽀야. 띠뽀는 아직 아기잖아. 이번 한 번만 뽀뽀가 양보하자.
12: 응? 아빠 쿠키 맛있죠?
14: 아빠 쿠키가 그렇게 좋아?
12: 맛있죠? 아빠 최고!
9: 뽀뽀 최고!

0: 어?
1: 더 만들어줄게.
0: 항상 삐뿌만 예뻐하고.
2: 당분간 다친 다리는 쓰면 안 돼.
1: 우리 뽀뽀 배고프지? 이거 뽀뽀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야.
0: 맛있어. 삐뿌도 딸기 케이크.
1: 삐뿌는 다음에 만들어줄게. 자, 뽀뽀야.
0: 나도 먹고 싶은데.
2: 자, 다 됐다. 그걸 쓰면 걷기 편할 거야.
0: 고마워요, 엄마. 삐뿌도 해볼래.
2: 자, 이건 오빠 거야. 자, 엄마가 도와줄 테니까 같이 걸어볼까?
0: 네.
2: 천천히. 그렇지, 아주 잘하는데.
0: 아빠 팔자.
1: 그래.
0: 아빠 목 말라요.
1: 오, 그래. 어서 마셔.
0: 엄마, 아빠.
2: 삐뿌야, 무슨 일이야? 어머,
0: 삐뿌 다리 야야했죠? 그 딸기 케이크 먹고 싶어.
1: 딸기 케이크? 어, 잠깐만.
0: 야, 딸기 케이크, 삐뿌가. 야, 삐뿌 먹을래, 삐뿌 먹을래.
2: 삐뿌, 다리 괜찮니? 삐뿌야, 오빠 따라하면서 장난치면 안 돼.
0: 아빠!
1: 그래.
0: 삐뿌 케이크! 아, 목 말라.
3: 아프잖아.
2: 우리 뽀뽀, 뭐 필요한 거 없니?
1: 자, 뽀뽀야, 딸기 케이크 더 줄까?
0: 아직 다리가 다 나으면 안 되는데.

0: 아, 좋다. 내 주스! 어? 주스가 왜 저기 가 있지? 아, 목마른데. 지팡이도 없네. 뭔데? 엄마! 엄마! 엄마! 나도 엄마가!
1: 오빠야! 아픈 오빠한테 장난치면 안 돼.
0: 아이고.
1: 오빠야, 목말랐지? 많이 마셔.
0: 네.

0: 오빠 무슨 일이야?
1: 아, 야야, 아이고 다리야.
2: 아픈 오빠 괴롭히면 안 돼.
1: 아빠, 삐뽀 혼내지 마세요. 어?
2: 많이 놀랐지?
1: 괜찮아요.
2: 착한 뽀뽀, 동생 생각 말이야. 뽀뽀야, 고기 먹자.
3: 우와, 맛있는 냄새. 맛있겠다. 내가 잡았죠. 엄마, 아빠.
4: 뽀뽀야, 괜찮니?
1: 괜찮아요. 갑자기 공들이 불러와서.
2: 삐뽀, 오빠한테 장난치면 안 된다고 했지?
4: 그래, 삐뽀. 얼른 오빠한테 사과해.
1: 아니에요, 오빠가.
4: 삐뽀, 얼른.
1: 삐뽀 말을 듣지도 않고. 엄마, 아빠 미워.
4: 삐뽀야. 삐뽀야.
1: 내가 너무 심했나.
2: 삐뽀야!
4: 삐뽀야!
2: 삐뽀야!
1: 엄마, 아빠는 오빠만 좋아해!
4: 삐뽀야! 삐뽀야!
1: 삐뽀야! 오빠, 진짜 아픈가?
5: 아우, 불편해! 얘는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제야 살겠네.

0: 말해서 미안해.
1: 못했죠?
2: 이번엔 진짜 아픈 거 맞지?
0: 아, 진짜예요.
1: 오빠, 내 거 줄게.
3: 이쁘야.
0: 야! 크리스마스 트리 구하기. 잡다.
4: 크리스마스 트리란다.
0: 크리스마스라고요? 그게 뭔데요?
4: 크리스마스는 말이야, 크고 멋진 나무를 구해서 예쁘게 장식하고 온 가족이 모여 파티도 하고 아이들은 멋진 선물도 받는 날이란다.
1: 선물?
0: 그럼 우리도 크리스마스예요.
4: 아니, 크리스마스는
2: 그래, 파티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잔뜩 먹자.
5: 좋아, 그럼 다 같이 크리스마스 준비를 해볼까?
2: 네.
4: 이게 뭐냐?
1: 크리스마스 트리예요.
4: 이건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니야. 이런 트리로는 파티를 못해요. 트리가 어떻게 생겼냐면 말이다.
1: 할아버지,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니라뇨.
0: 나무 모양이 달라. 우리 섬엔 이렇게 생긴 나무는 없는데.
2: 무슨 일이야?
0: 우리 섬엔 트리가 없어요.
1: 받지 못했고.
2: 삐삐뿌야, 울지 마.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트리 찾으러 가면 되지.
5: 좋아, 그럼 다 같이 트리를 찾으러 가볼까?
1: 네.
6: 아베네베레 콩!

0: 그렇지.
1: 여기 나무가 아주 많은데.
0: 좋아. 그럼 우리 흩어져서 나무를 찾아볼까?
2: 네.

0: 저쪽에 뾰족한 나무가 있어요.
1: 자겠냐?
2: 이건 나무가 아니라 나뭇잎으로 만든 집들인데.
0: 그럼 틀이 없냐?
3: 이놈들! 우리 집에 불만이 있나 보지?
2: 그게 아니라, 저기! 야구!

0: 추워. 여긴 눈보라가 심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1: 그래, 눈! 이 그림에는 눈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는 눈밭에 있는 게 틀림없어요.

0: 오빠야! 같이 가야지! 오빠 어디로 갔지?
1: 에이, 뭐야. 나뭇잎이 없잖아. 여기도 아니네.
0: 오빠 목소리야!
1: 고마워요. 이 숲에서 사는 건가? 저기. 자, 혹시 이 나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모르시면 저 혼자.
0: 이렇게 하면 안전할 거야.
2: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방귀로켓 발사!

0: 다들 괜찮아?
1: 네, 괜찮아요.
2: 왜? 크리스마스 트리가! 다 망가졌어!
0: 빅부야! 짜잔! 크리스마스 트리 완성!
1: 그게 무슨 트리예요? 맞아! 그거예요!
0: 내가 해결한 거야? 빅가! 조금만 옆으로.
1: 여기요?
0: 그래, 거기.
3: 그럼 누를게요. 하나, 둘, 셋.
1: 이제 선물 받을 수 있어요?
0: 그러게. 선물은 어디?

0: 여기 써 있는 글씨가 뭐예요?
1: 아, 크리스마스 때 다 같이 외치는 주문이요. 이게 뭐였더라? 아, 메리 크리스마스.
2: 재밌는 주문이네. 그럼 다 같이 외쳐볼까요?
3: 메리 크리스마스.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식물엔
5: 덤덤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7: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8: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9: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0: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12: 숙소에 가자.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5: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6: 우리 모두
7: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8: 마데카 솔메이트
9: 질동.
7: 얼굴엔
9: 순한 길길.
7: 진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9: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12: 지금 쟁여놓으세요.
13: 1, 2, 3.

0: 남만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직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중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짓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3: 안녕 친구들.
4: 같이 가자.
3: 안녕.
5: 재밌게 공부해요.
6: 와, 놀이터다.
5: 빙글빙글 쌩쌩. 장면 버스 결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방 스쿨버스.
1: 내일 떠나자.
7: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1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1: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2: 언젠가 돌아갈 거야. 쉐리, 쉐리. 여기 있으면서 왜 대답을 안 해?
13: 비트! 쉐리, 혼자 있게 그냥 둬.
12: 잠깐만, 야, 어디 가? 야, 왜 그러는데? 쉐리, 무슨 일 있어?
13: 아, 그게 곧 쉐리 생일이거든.
12: 생일? 그럼 생일 파티 해야지.
3: 파티! 파티야!
13: 아, 그게... 쉐리한테 생일은 마냥 신나기만 한 날이 아니거든.
12: 생일인데 신나지 않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13: 나도 예전에 켄 박사님께 들은 얘긴데.
3: 제발 꺼내주세요. 제발요.
13: 쉐리가 켄켄처럼 작은 아기였을 때 어딘가에 갇혀 있었대.

0: 그러다가 가까스로 도망치게 됐는데 얼마 못 가 쓰러지고 말았대.
1: 어이 저런, 아기 고양이가 이런 곳에 쓰러져 있다니. 아이 세상에, 많이 다쳤잖아.
0: 그때 길에 쓰러진 쉐리를 켄 박사님이 구해주셨대.
2: 켄 박사님, 빨리 와보세요. 드디어 샤크 캐논을 완성했어요.
1: 아이 벌써? 이제 기계 만드는 건 쉐리 네가 나보다 낫구나.
2: 아, 뭘요? 켄 박사님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죠.
0: 켄 박사님이 쉐리를 구해준 날이 바로 쉐리 생일이야.
3: 그랬구나. 그런 사연이 있는 줄 몰랐어. 그래서 쉐리는 켄 박사님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야?
0: 아마도. 그리고 쉐린 켄 박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돕고 싶어해. 근데 켄 박사님이 사라지고 처음 맞는 생일이라 그런지 더 슬퍼하는 것 같아.
3: 그랬구나. 어? 사건이다! 다니! 무슨 사건이야?
4: 내림에서 구조 요청입니다.
2: 구조 요청이라니? 위치는?

0: 안 갈 거야?
1: 가야지. 아니, 근데 쉐리, 너 괜찮아?
0: 그럼, 괜찮지. 뭐해, 빨리 가자.
1: 좋아.
2: 출동!
3: 사건이다, 출동! 다 같이 고고! 어디든 고고!
1: 명탐정 피트, 궁금해
0: 캥캥, 맞는 게 쉐리
2: 젠틀맨 제재.

0: 다한이가 말한 숲이 여긴 것 같은데.
1: 근데 여기 뭔가 무시무시한 게 나타날 것 같지 않아?
2: 그러게 어쩌지 으스스한데.
3: 놀라지 마. 해치지 않아.
2: 정말이죠? 혹시 구조 요청을 한 게...
3: 그래, 내가 했어.
0: 네? 동물의 왕 호랑이가 구조 요청이라뇨?
3: 내 아들, 타이가를 찾아줘. 이 숲을 샅샅이 뒤졌는데도 찾을 수가 없어.
2: 아니 그런데 호랑이들은 원래 혼자 생활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3: 그렇지.
2: 그렇다면 어디선가 혼자 놀고 있는 건 아닐까요?
3: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타이가가 사라지기 전에 다리를 다치는 걸 봤대.
2: 네? 다리를 다치고 난 후에 사라졌다면 혹시...
3: 제발 우리 타이가를 찾아줘. 제발.
0: 걱정 마세요. 우리가 찾아줄게요.
3: 정말? 그럼 부탁할게. 넌 호랑이도 아닌데 호랑이만큼 용감하구나.
0: 칭찬은 타이거를 찾은 다음에 듣도록 하죠. 얘들아, 가자.
1: 같이 가, 쉐리. 근데 쉐리, 타이거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찾지?
0: 아까 타이거가 다리를 다쳤다고 했잖아. 일단 그 현장부터 가보자.
2: 내가 먼저 그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한 발 늦었네. 거추가!
1: 타이가가 다리를 다친 곳이 이 근처라고 했는데 숲이 너무 넓어.
0: 이거 사막에서 바늘 찾기군.
2: 쉐리, 우린 지금 바늘을 찾는 게 아니라 타이가를 찾아야 한다고.
0: 으이그, 사막에서 바늘 찾는 것만큼 어렵다는 말이야.
2: 그 바늘? 나도 알죠, 알죠. 켄켄, 우린 밑으로 내려가서 찾아보자.
4: 저기, 뭐지?
2: 호랑이 발자국이야. 따라가보자.
1: 같이 가!
2: 이런 곳에 타이가가 있을까?
0: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다들 조심.
1: 저기 있다.
0: 타이거? 타이거, 진정해. 우린 널 찾으러 왔어.
2: 너희 엄마가 널 애타게 찾고 있어.
5: 엄마가 나를?
0: 그래, 얼른 여기서 나가자. 너희 엄마가 기다리는 호랑이 숲으로 돌아가는 거야.
5: 호랑이 숲?
2: 엄마 수영해요.
5: 엄마랑 형이랑 행복했었는데.
0: 그러니까 얼른 여기서 나가자. 우리가 도와줄게.
6: 아니, 난 안 가. 이 다리론 갈 수 없어. 난 숲에서 다리를 다쳤어. 정신을 잃고 깨어나 보니 누군가 날 이곳으로 데려와 돌봐주고 있었지. 그런데 이 다리로 다시 숲으로 돌아간다면.
3: 호랑이가 나타났다!
7: 야야, 뛰지 마. 안 뛰어도 돼. 호랑이가 다리 다쳤는데 우리를 쫓아올 수나 있겠냐?
8: 그래, 이제 다리 쭉 뻗고 풀이나 뜰자고.
9: 호랑이가 다쳤으니 그럼 내가.

0: 동물의 왕이다.
1: 예, 동물의 왕은 내가 할 거야.
2: 숲으로 돌아가면 분명 놀림받을 거야. 그리고 이 다리로는 사냥도 못해. 난 굶어 죽을 거라고. 때가 되면 호랑이 숲으로 돌아갈 거야. 하지만 난 아직 이곳에 보호가 필요해.
3: 타이가, 힘내. 넌 꼭 무사히 호랑이 숲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내가 도와줄게.
4: 쉐리, 아직 숲성의 속으로 오는 거야? 타이가는 언젠가 호랑이 숲으로 돌아갈 거야.
5: 귀엽네, 제이.
4: 타이가를 믿어보자. 호랑이니까 분명 어흥! 호랑이 힘을 낼 거야.
3: 나도 타이가를 믿어. 그래서 준비한 게 있지. 다니, 보여줘.
6: 쉐리가 만든 타이가의 새로운 다리입니다.
4: 우와, 쉐리! 이렇게 멋진 걸 만들다니!
5: 멋져!

0: 축하해.
1: 축하, 축하, 제기. 고마워.
2: 자, 얼른 소원 빌고 촛불 꺼야지.
1: 새 다리가 타이거한테 딱 맞게 해주세요.
0: 딱 맞을 거야. 누가 만든 건데?
2: 쉐리가 만든 거지.
1: 아, 그리고 소원 하나 더. 겐 박사님, 쉐리를 구해주고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빨리 돌아오세요.
0: 켄켄, 네가 불면 어떡해.
2: 레벨 업! 대단한 아빠들!
3: 딱 한 입만 더 먹자.
0: 응? 켄켄!
2: 켄켄은 먹기 싫다는데 왜 자꾸 먹으라는 거야?
3: 난 켄켄한테 뭐든 해주고 싶단 말이야.
2: 뭐 켄켄 아빠도 아니면 뭐.
3: 그렇지. 아빠는 아니지.
1: 빈트! 말이 너무 심하잖아.
2: 내가 뭘. 제게가 켄켄 아빠가 아닌 건 맞잖아.
1: 그건 그렇지만 제제는 켄켄한테 아빠처럼 해주고 싶은 거야. 사실 제제한테는
3: 아가, 아빠가 꼭 지켜줄게.
1: 지켜야 할 알이 있었어. 하지만 제제가 살던 남극은 모든 게 꽁꽁 얼어버릴 만큼 추웠지.
3: 아무리 추워도 90일만 참으면 돼. 우리 아가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
1: 아빠!
3: 아가! 무사히 태어났구나.
1: 배고파요.
3: 배고파? 아빠가 얼른 가서 먹을 걸 구해올게.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
1: 아빠! 그런데 제제가 먹이를 구하러 간 사이에 그만 아기가 사라져버렸대.
2: 뭐라고? 그래서 아기는 다시 찾았어?
3: 아니, 못 찾았어.
1: 못 찾았어.
3: 누군가 내 아기를 신비의 섬으로 데리고 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가! 어디 있니? 아가! 아가! 신비의 섬을 찾으러 다녔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
1: 그때 쓰러진 제재를 켄 박사님이 구해주신 거야.
3: 켄 박사님이 아니었다면 우린 못 만났을 거야. 그때 켄 박사님이랑 약속했어. 켄켄을 잘 돌봐주기로.
1: 그럼 언젠가 신비의 섬으로 갈 수 있다고도 말씀하셨지.
2: 그래서 켄켄을 잘 돌봐주는 거야?
3: 꼭 그 이유 때문은 아니야. 이렇게 사랑스러운 켄켄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켄켄.

0: 제재, 너 정말 대단한 아빠구나.
1: 아니야, 나보다 더 대단한 아빠들이 얼마나 많은데.
0: 어? 사건이다. 다니, 무슨 일이야?
2: 사건 의뢰입니다.
0: 누가? 어? 조피시다. 어디가 아픈가?
2: 다 있습니다.
1: 또? 어? 해마다! 해마도 아픈가 봐.
0: 이거 바쁘겠군. 가자!
2: 또 있습니다.
1: 너?
3: 또? 어? 누구지? 타조인가?
2: 호주에서는 에뮤입니다.
3: 에뮤? 에뮤도 아픈 거야?
0: 무슨 일인지 일단 가보자. 먼저 가다로!
1: 좋아! 출동!
4: 사건이다! 출동! 다 같이 고고! 어디는 고고!
0: 뺨청정 피트! 궁금해!
5: 캥캥! 맞는 게 제리!
6: 젠틀맨 제재! 우리

0: 어? 도피씨는 이쪽이고 해마는 저쪽인데 누구한테 먼저 가지?
1: 그럼 우리가 해마한테 갈게.
0: 그럼 우리가 조피씨한테 갈게. 조피씨 많이 아파? 어디가 아픈 거야?
2: 아픈 게 아니다.
3: 이 뿅바.
0: 어? 그러게? 조피씨 입안에 뭔가 있어. 어? 알이야? 입에 알을 물고 있어서 말을 제대로 못했던 거구나. 혹시 알을 지키고 있는 거야?
2: 맞아.
0: 세상에, 제재만큼 아기를 사랑하는 아빠가 또 있네. 근데 턱 아프겠어. 알을 잠깐 내려놔. 우리가 지켜줄게. 나와라, 라이노 크레인, 포클레인. 이렇게 하면 안전하겠지?
2: 턱 아파.
4: 우리 조피씨들은 엄마 조피씨가 알을 낳으면
2: 여보, 지금부터 나한테 맡겨.
4: 아빠 조피씨가 입에 알을 물고 무사히 태어날 때까지 지켜주지.
2: 피크, 고맙다, 고마워.
4: 이제 다시 알들을 품어볼까?
5: 해마야, 많이 아파? 혹시 배가 아픈가? 배가 불룩해.
6: 내가 더 자세히 사진을 찍어볼게. 세상에, 배에 아기들이 가득해. 아기가 나오려고 배가 아팠던 거야.
5: 근데 아기는 엄마들이 낳는 거 아니야? 아빠 해마인 것 같은데.
7: 맞아, 난 아빠 해마야. 우리 해마들은 말이야.
8: 여보, 알들을 잘 부탁해.
7: 엄마 해마가 아빠 해마 배에 있는 주머니에 알을 낳으면
9: 여보, 내가 정성껏 키울게.
7: 그러다가 때가 되면
9: 첫째야, 무사히 태어났구나.
3: 아빠, 나 떠내려가요.
9: 너, 아가야, 멀리 가지 마.
3: 이쪽으로 가자.
5: 물살 때문에 아기 해마들이 멀리 떠내려갈 것 같아.
6: 물고기들이 이쪽으로 오는 바람에 물살이 생기고 있어.
5: 저쪽으로 돌아가 주세요. 아빠 해마가 아기를 낳고 있어요.
6: 작은 물살에도 아기 해마들이 떠내려갈 수 있대요.
0: 저쪽으로 가.
10: 알았어.
9: 야, 얘들아, 고마워. 덕분에 안심하고 아기를 낳을 수 있... 넌 100번째로 태어났으니까 백돌이! 아직 절반도 못 낳았네!
6: 근데 우리 뭔가 잊은 것 같지 않아?
0: 맞다! 에뮤!
11: 아빠 에뮤!
5: 늦어서 미안해!
11: 왔구나! 잠깐 내 아이들 좀 봐줄래? 오래 앉아 있었더니...

0: 이제 좀 살 것 같네.
1: 너 혼자 알을 품고 있었던 거야?
2: 얼마나?
0: 한 두 달 됐나? 근데 혼자서도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어. 우리 아빠처럼. 우리 아빠도 혼자서 나와 형제들을 키워주셨어.
3: 아빠, 우리 날개 시합해요.
4: 우린 날개가 있어도 못 날잖아.
3: 아, 맞다. 우리 못 날지.
5: 하, 우린 날지 못해도 달리기는 빠르잖아. 아빠랑 달리기 시합할래? 자, 시작.
3: 아빠, 이번엔 내가 이길 거예요.
4: 내가 더 빠를걸.
5: 아빠도 안 봐줄 거다. 좋아.
3: 내가 이길 거야.
0: 그렇게 아빠랑 초원을 달리면서 모기 잡는 법도 배우고 아빠 덕분에 이렇게 클 수 있었어.
6: 우와, 아빠 에뮤의 아빠도 정말 멋진 아빠였네.
0: 근데 나 급해.
1: 급해? 아이들은 우리가 지키고 있을 테니까 얼른 갔다 와.
4: 빨리.
1: 제제 우는 거야?
2: 아빠랑 아기들을 만나고 오더니 아기가 많이 보고 싶은가 봐.
6: 화가 왜 이렇게 매워? 어? 켄켄, 마침 잘 왔어. 오늘은 파요리야. 밥 먹자. 몸에 좋은 거란 말이야. 한 입만.
1: 제대로 참 대단하다, 대단해. 레벨 업!
3: 켄켄!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켄켄.
7: 식물엔
8: 덥덥한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0: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1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3: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12: 가자 얘들아,
14: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3: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5: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
16: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식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우리 여행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중물엔
9: 덥덥한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지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본 적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는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철.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하게.
0: 눈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6: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화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7: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8: 얼찌.
7: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8: 얼찌.
7: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8: 얼찌.
9: 우리 모두
8: 얼찌.
10: 올바르게 키우자 얼찌.
11: 얼리면 더 맛있어.
1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13: 지금 쟁여놓으세요.
14: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15: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16: 호비는 아프대요.
17: 그대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18: 시원해.
19: 언제나 신나는
20: 뽀로로 유치원
21: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22: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23: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24: 바다 거북의 꿈.
25: 가려워.
24: 탱탱, 왜 그래?
25: 가려워.
24: 등이 간지러워? 내가 긁어줄까? 여기? 여기? 아, 여기?
25: 위?
26: 탱탱, 뭐 하는 거야?
24: 등이 가렵대.
27: 등이? 갑자기 왜?
24: 근데 켄켄 너 이러고 있으니까 꼭 하늘을 나는 것 같은데. 어? 사거리다. 아니 무슨 일이야? 보여줘.
26: 우는 소리가 들려.
24: 아니 누가 우는 거야? 찾아줘.
28: 찾았습니다.
27: 어? 바다 거북이 울고 있어. 어디 아픈가?
26: 다쳤을 수도 있어.
24: 좋아, 그럼 바다로 간다. 출동!
27: 출동!
29: 사거리다 출동! 다 같이 고고! 어디는 고고!
30: 명탐정 피트, 궁금해
31: 캥캥, 맞는 게 제리
32: 젠틀맨 제제. 오.

0: 바다거북 아직도 울어?
1: 벌써 며칠째야. 저러다 쓰러지겠어.
2: 대체 무슨 일이지?
3: 어? 바다거북 저기 있다.
4: 바다거북 왜 우는 거야? 너희들은 누구야?
5: 놀라지 마. 널 도우려고 온 거야.
4: 너희들이 날 돕는다고? 아니, 너희 날 도울 수 없어.
6: 바다거북아, 가지마.
3: 대체 무슨 일 때문에 우는 거지?
5: 그러게, 엄청 속상한 것 같은데.
4: 그렇다고 그냥 가면 어떡해. 캔캔, 어딨지? 캔캔 혼자서 바다거북한테 가고 있어.
7: 안녕, 난 캔캔.
4: 캔캔, 안녕, 난 바다거북이야.
7: 어디야?
4: 내가 울어서 걱정돼서 따라온 거야?
7: 맞아.
4: 속상해서 울어.

0: 울었소. 내 꿈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아서.
1: 네 꿈이 뭐야?
0: 하늘을 날고 싶어.
1: 날고 싶게.
2: 뭐? 바다 거북이 하늘을 어떻게 날아?
1: 그래서 울었던 거구나.
3: 힘든 꿈이네. 바다 거북이 새라면 모를까.
2: 새? 아! 그래, 바로 그거야. 나한테 좋은 생각이 났어.
4: 아, 여기가 좋겠군.
2: 독수리야!
4: 누구냐? 누가 감히 겁도 없이 내 이름을 함부로 불러. 어머, 귀엽게 생긴 독수리네.
1: 이그라이를 독수리라고 생각하나 봐.
2: 잘됐다. 그럼 제재가 독수리인 척하고 바다 거북을 나에게 해달라고 부탁해보는 거야. 제재가 맨 앞으로 가.
3: 좀 무서운데.
1: 바다 거북이 기다려.
3: 알았어. 독수리님, 도와주세요.
4: 도와달라고? 내가 뭘 도와주면 되지, 아기 독수리야?
3: 바다 거북이 하늘을 날고 싶어 하는데 바다 거북과 함께 하늘을 날아줄 수 있을까요?
1: 날아주세요!
4: 바다 거북과 하늘을 날아달라고? 바다 거북, 준비됐지?
5: 드디어 내가 하늘을 나는 거야?
4: 자, 그럼 간다! 왜 꿈쩍도 안 하는 거야?
5: 언제 나라?
4: 어떡하지? 바다 거북을 못 들면 분명 놀림을 당할 텐데. 내가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서. 그럼 이만.
2: 그냥 가면 어떡해.
0: 그랬구나. 어쩔 수 없지.
1: 괜찮냐?
0: 그럼 나 문어마녀한테 가볼까?
1: 안 돼!
0: 왜 안 돼? 문어마녀는 뭐든지 바꿀 수 있대. 인어공주 꼬리도 다리로 바꿔줬대. 나도 다리를 날개로 바꿔달라고 할 거야. 그럼 하늘도 날 수 있겠지. 나 당장 문어마녀한테 갈 거야.
1: 안 된다니까.
6: 위험해.
0: 문어마녀, 문어마녀, 내 다리를 날개로 바꿔줘. 할 수 있지?
7: 당연하지. 그럼 넌 나한테 뭘 줄 거야?
1: 바다 거북아!
6: 바다 거북아!
7: 무서워!
0: 문어마녀! 대체 왜 저러는 거야?
2: 그게 말이야, 얼마 전에...
1: 인어공주가 되고 싶어!
2: 텐텐이 문어마녀한테 인어공주로 만들어달라고 하자.
7: 그럼 네 목소리를 타오.
2: 하지만
7: 소리 목소리.
2: 문어마녀의 마법이 켄켄의 호루라기에 맞고 문어마녀한테 튕겨나갔지. 그 이후로 문어마녀는 목소리 대신 호루라기 소리가 났어. 그래서 무서워서 들어간 것 같은데.
0: 그랬구나. 그럼 내 꿈은 포기해야 하는 건가?
2: 안 되겠어. 쉐리, 제재, 우리가 해보자.
1: 설마 그 방법을 쓰자는 거야?
3: 안 돼! 위험해!
2: 위험해도 우리가 함께라면 해낼 수 있을 거야.
6: 네?
2: 해보는 거야. 얘들아, 힘내!
1: 할 수 있어!
3: 멈추면 안 돼!
1: 힘내!
0: 내가 올라가고 있어! 조금만 더!

0: 나 그만할래. 다들 돌아갈.
1: 날개라니? 신씨? 캥캥발이 맞잖아.
2: 바다 거북이 나는 것 같아.

0: 저 날개 같아.
1: 그래, 바로 이거야.
2: 날고 싶은 내 꿈은 이제 포기해야겠어.
3: 바다거북아!
2: 왜 또?
1: 바다거북아, 보여줄 게 있어. 아마 깜짝 놀랄걸?
4: 이그라이, 영상 스타트!
5: 우와, 바다가 꼭 하늘 같아.
4: 그렇지.
1: 그리고 또 뭐가 보이는지 잘 봐.
5: 어, 저건 나잖아.
1: 네, 바다거북, 네가 날고 있어.
3: 바다라는 멋진 하늘을 날고 있다고.
5: 세상에.
3: 바다거북아!
6: 우리 함께 날자.
1: 좋아, 얼마든지. 근데 있잖아, 하늘을 나는 것도 좋지만 너희들과 함께하는 이 바다가 정말 좋아.
6: 우리도 좋아.
1: 켄켄, 언제 이렇게 수영 실력이 는 거야? 좀 멋지던데.
3: 멋져? 날고 싶어하는 바다거북 꿈도 켄켄 덕분에 이뤄졌어. 다행이야.
0: 아, 맞다. 켄켄, 등 가려운 건 좀 어때?
3: 괜찮아.
5: 날개가 생겼어.
3: 날개? 여기!
7: 박사님 말대로 켄켄은 특별한 아이인가 봐.
5: 정말?
3: 날개.
1: 레벨 업!
3: 켄켄!
1: 할 수 있어, 켄켄! 코코, 몰리, 봐봐. 보고 싶어. 바바는 여전히 무술 연습하고 있겠지.
3: 피쥬 친구야?
1: 응, 내 친구들이야. 지금은 신비의 섬에 있을 거야. 켄켄, 내 친구들한테 데려다 줄 거지? 날개가 생겼으니까 신비의 섬으로 날아갈 수 있잖아. 그치? 얼른 날아봐. 얼른.
3: 날개 있을까? 해볼까?
0: 오, 켄켄, 나는 거야?
7: 오, 드디어. 켄켄의 첫 비행인가?

0: 날개가 안 움직인다고?
1: 그럴 리가.
2: 말도 안 돼.
3: 날개가 있으면 뭐해. 난 못 날 거야.
0: 켄켄이 완전히 자신감을 잃은 것 같아.
1: 어떡해.
4: 어디 가서 자신감을 사올 수도 없고. 그래. 바로 그거야. 봐봐, 또 연습하는 거야?
5: 오, 옷을 연습은 매일매일 하는 거야. 연습을 많이 해야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거든.
4: 이라고 바바가 그랬어.
0: 그럼 켄켄한테도 무술을 알려줄까?
1: 누가 알려줄 거야?
4: 이럴 때 바바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사건이다. 다니, 무슨 일이야?
6: 무술 챔피언 캥거루의 사건 의뢰입니다.
7: 피트, 정말 듣지 마자. 그럼 혹시 우리 사부님을 찾아줄 수 있을까? 제발 찾아줘.
0: 무술 챔피언이래. 그럼 켄켄한테 무술 가르쳐달라고 하면 되겠네.
1: 잘됐다. 그럼 켄켄 자신감도 쑥쑥 올라가겠지?
0: 잘됐다, 잘됐어.
4: 일단 챔피언 캥거루한테 가보자.
0: 가자, 켄켄.
3: 좋아.
8: 사건이다, 출동. 다같이 고고. 어디는 고고.
4: 명탐정 피트, 궁금해
3: 켄켄, 맞는 게 제리,
9: 젠틀맨 제제.

0: 대체 왜 싸우는 거야?
1: 어, 우리 싸우는 거 아닌데?
2: 무술 연습하는 건데?
0: 그럼 네가 사건을 의뢰한 챔피언 캥거루야?
1: 와, 세상에! 혹시나 하고 연락해봤는데 진짜 명탐정 비트가 있었어! 우리 사부님한테 얘기 많이 들었거든.
3: 사부님이 누군데?
1: 나를 무술 챔피언으로 만들어주신 분이야. 봐봐, 사부님. 보고 싶어요.
0: 봐봐라면 혹시 이 친구?
1: 어? 어, 맞아. 봐봐 사부님.
0: 봐봐가 여기 있었어? 그럼 봐봐도 신비의 섬에 못 간 거야? 봐봐! 어디 있니 봐봐!
4: 사부님은 쪽지 한 장 남기고 사라지셨어.
5: 이제 너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게 없구나. 난 신비의 섬을 찾아 떠난다.
0: 봐봐, 신비의 섬으로 가는 비밀 열쇠가 여기 있는데 대체 어디로 간 거야?
6: 비밀 열쇠?
0: 봐봐를 위해서라도 신비의 섬으로 가는 비밀을 꼭 밝혀내고 말 거야. 봐봐, 그때 우리 함께 꼭 신비의 섬으로 가자.
3: 비트,
7: 그러려면 일단 캔캔부터.
0: 아, 맞다, 챔피언, 캔캔에게 무술을 가르쳐줄 수 있을까?
1: 바바 사부님께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8: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
1: 켄켄, 네 마음 이해해. 사실 나도 그랬거든.
6: 정말?
9: 어머, 캥거루 달리기 대회가 시작될 모양이네. 얘야, 너도 나가볼래?
0: 아니요, 저는 달리기 못해요. 해보나마나 어차피 꼴찌할 거예요.
9: 아휴, 아니,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자신감을 갖고 한번 해봐.
0: 자신감? 그게 뭐예요? 몰라요. 전 그냥 엄마 젖이나 먹을래요.
9: 아휴, 그래, 그래.
1: 자신감 없던 내게 어느 날 기적같이 바바 사부님이 나타나셨어.
5: 난 오늘부터 너에게 무술을 가르쳐줄 바바 사부다. 널 자신감 넘치는 캥거루로 만들어줄게.
0: 네, 제가 무술을 할 수 있을까요?
5: 그럼, 그러니 널 믿고 용기 내서 얼른 아기 주머니에서 나와.
9: 그래, 넌 할 수 있어.
0: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래, 한번 해보는 거야.
5: 그렇지, 그렇게 작은 일부터 용기 내면서 자신감은 시작되는 거란다.
0: 그럼 얼른 무술 알려주세요. 저 할 수 있어요.
5: 그럼 일단 달려.
1: 그렇게 난 달리기 시작했어. 근데 처음엔 놀림을 당했지.
10: 내가 눈 감고 달려도 쟤보다 빠를걸?
11: 야, 캥거루야, 달팽이야. 왜 이렇게 느려?
1: 하지만 달리다 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내가 누구보다 빨리 달리게 된 거야.
10: 너 왜 이렇게 빨라졌어? 도저히 못 따라잡겠어.
11: 야, 걔 달리기만 빨라진 게 아니야.
1: 열심히 달리다 보니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튼튼한 체력도 갖게 됐지. 그리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흘러넘쳤지. 근데 그게 좀 심했던 것 같아.
12: 아이, 사부님, 언제까지 달리기만 해요? 이제 무술도 알려주세요. 저도 사부님처럼 무술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5: 좋다. 이 관문을 통과하면 무술을 알려주지. 이 모래주머니를 주먹으로 쳐먹어라. 흥.
12: 사부님, 이건 식은죽 먹기죠. 얍.
10: 뭐하냐?
12: 왜 안 되지?
11: 너무
12: 쉽게 봤다가 이게 무슨 꼴이야. 어우, 창피해.
0: 너무 자신만만했던 거 아니야?
1: 맞아. 제대로 연습도 안 했으면서

0: 자신감만 넘쳤던 거지. 그래서 난 사부님의 가르침대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 매일 달리면서 체력을 키우고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지금의 무술 챔피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거야.
1: 연습! 또 연습! 나는 연습할 거야! 날 거야!
2: 그렇지! 켄켄도 그렇게 꾸준하게 연습하면 언젠가 날 수 있을 거야.
3: 켄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1: 괜찮아! 힘내자!
4: 켄켄, 쉬엄쉬엄해.
1: 어때?
4: 챔피언 캥거루를 만나고 오더니 원래 켄켄으로 돌아온 것 같지?
3: 원래 켄켄보다 더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아.
2: 켄켄! 벌써?
4: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1: 낼 거야!
2: 처음부터 다시 레벨 업!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성.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중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1: 화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4: 지성.
1: 얼굴엔
4: 순한 킬킬.
1: 식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2: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특보를 잘 듣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지진해일 위험해 대비해.

0: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 공룡섬 팀호험.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집중.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식물엔
6: 덕분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8: 꼬롱꼬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9: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후디니가 왔습니다.

0: 여긴 또 어디지?
1: 어? 돌이다! 돌! 아저씨 위험해요! 나와라 도하기! 분사! 자나 깨나 조심!
2: 이럴 땐 인사를 하는 거란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가세요. 얘들아, 잠깐만 기다려주겠니?
0: 네. 우리 지금 마술쇼 무대에 와 있는 거야?
3: 어, 그런 것 같은데. 후디니? 후디니?
1: 뭐야, 진짜 후디니라고?
4: 어? 후디니가 누군데?
1: 일명 신들린 마술사 후디니 모르세요? 역사상 최고의 마술사라고요. 그럼 내가 지금 전설의 마술사 후디니의 마술쇼를 방해한 거야?
2: 괜찮네, 젊은 친구.
3: 아, 아, 네.
2: 방해는 무슨.
1: 정말 죄송합니다. 마술쇼인 줄도 모르고.
2: 그 정도 작은 사고들은 무대에선 언제나 있을 수 있는 법이거든. 그나저나 말이야, 자네도 아까 그 이상하게 생긴 모자에서 묘한 물건을 꺼내던데. 아주 놀라운 마술 솜씨였어. 그리고 아까 그 종처럼 생긴 비행선도 그렇고. 대체 스승님이 누구신가?
1: 아, 이건 그 박사님이 만들어주신... 아, 아 이건 제가 개발한 마술인데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2: 어, 재능도 뛰어난데 겸손하기까지.
1: 별 말씀을요.
2: 자네 나와 함께 일하면서 본격적으로 마술을 배워보지 않겠나?
1: 어, 네? 후디니님께 마술을? 우와! 그럼 저야 좋죠!
0: 타타, 지금 뭐 하는 거야?
2: 좋아, 오늘부터 여기서 함께 지내며 바로 시작하자고. 알았지?
1: 네!
0: 타타!
1: 왜?
0: 네 맘대로 지금 뭐 하는 거야?
1: 내가 뭘?
0: 뭐라니? 우리한텐 임무가 있잖아!
1: 세실, 나 마술을 배워보는 게 꿈이었어. 이건 절호의 기회야. 부탁이야, 제발 기회를 줘.
0: 뭐, 기회? 아저씨, 어떡하죠?
4: 어, 글쎄. 여기까지 오는데 힘들었던 건 맞지. 잠깐 쉬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0: 한가하게 마술이라니. 난 관심 없으니까 둘이 잘해봐요.
5: 휴. 우린 이제 마술사다.
2: 여기가 내 마술.

0: 기술의 모든 것들이 모여 있는 곳이란다. 연습하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사용해도 좋아.
1: 우와, 정말 없는 게 없네요. 고맙습니다.
0: 근데 타타군, 왜 마술을 배우고 싶어 하는지 물어봐도 될까?
1: 멋있잖아요. 마술 모자를 쓰고 관객들의 주목을 받으며 펼치는 마술. 생각만 해도 근사해요.
0: 그래? 좋아. 자네가 열심히 따라와주면 내 모든 것을 전수해주지. 그리고 나의 후계자가 되는 거야.
1: 네? 후계자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2: 맛있는 걸로! 어? 토스트가 나와야 하는데.
0: 아니야, 잘했어, 쉐.
2: 아무래도 전 마술엔 재능이 없는 것 같더니 요리나 하는 게...
0: 낙담하지 말게, 쉐꾼. 모든 사람이 다 마술사가 될 필요는 없어. 훌륭한 마술사에겐 좋은 조수가 필요한데 자네에게 그런 재능이 있는 것 같군.
2: 네, 스승님.
3: 그러게 갑자기 뭔 마술을 한다고.
0: 자, 이제 공간이동 마술을 보여주마. 마술 상자에 토끼를 넣고 문을 열면 짠! 토끼가 있지. 다시 뚜껑을 닫고 아브라카다브라! 얍!
4: 우와!
1: 뭐야? 상자 안에 눈속임 거울이 있었네.
0: 눈속임 거울? 아, 세시는 눈썰미가 아주 좋구나.
3: 당연하죠. 사냥꾼의 후예인데.
0: 그럼 이제 세실의 도움을 좀 받아볼까? 타타, 이번엔 분리마술이다.
1: 분리마술? 좋아요. 제 실력을 보여드릴게요. 쉐가저씨, 아니 조수님, 따라오세요.
2: 조수님?
1: 세실 너도
3: 오라고? 내가 왜 네 조수야?
1: 스승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0: 알겠네.
3: 이게 뭐야?
1: 참아요. 짠! 아브라카다브라! 얍!
0: 오, 뭔가 좀 어색하지만 잘했네. 한몸 분리 마술이 아니라 두 몸이 분리되는 남녀 분리 마술이라니. 아무튼 수고했네.
1: 감사합니다.
3: 타타, 난 이제 안 할 거야.
2: 난 좀 더 큰 상자가 필요하다고.
1: 그런 자세로 쓰니 힘들 수밖에요.
3: 그게 무슨 마술이야. 박사님,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미스테리아를 원상태로 되돌려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는데.
5: 그런데 후디니가 아직 은퇴를 안 했단 말이지.
3: 박사님, 지금 제 말 듣고 계시긴 한 거예요? 타타가 일주일째 여기서 마술놀이만 하고 있다고요.
5: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야, 세실. 후디니라면 분명 배울 점이 있을 거다.
3: 박사님까지 이러실 거예요? 말도 안 돼. 다들 실망이에요.
5: 너무 걱정 말래도.
2: 타타, 연습 안 할 거야? 아까부터 왜 이러고만 있어?
1: 그냥 좀 안 내키네요.
2: 왜? 어디 아파?
1: 아픈 게 아니라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2: 어? 그게 무슨 말이야? 후디니의 후계자가 될 사람이 어제까지는 열심히 했었잖아.
1: 치, 후계자는 무슨. 스승님,
0: 어?
1: 저 마술 배우는 거 그만둘래요.
0: 어? 타타군,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궁금한데.
1: 마술의 기법을 알아갈수록 점점 실망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마술이라는 게 결국 일종의 눈속임이잖아요. 멀리서 봤을 땐 신비롭게만 보였는데 가까이에서 보니 보잘것없는 잔재주 같아서요.
0: 그래, 네 말대로 마술은 눈속임이야. 하지만 사람들이 즐거워한다면 그걸로도 충분한 거 아니겠나.
1: 하지만 어쨌든 속임수인 건 사실이잖아요.
0: 꼭 그렇지만은 않단다. 눈속임은 있지만 끊임없는 연구와 용기 있는 노력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어.
1: 하지만 전 그런 용기가...
0: 걱정 말게. 그럼 마술사의 용기와 배짱이 가장 중요한 마술을 배워볼까?
1: 네? 그게 뭔데요?
0: 뛰어난 용기와 배짱이 필요한 마술. 바로 나, 후디니 말이 할 수 있는 탈출 마술이라네.
1: 이거 진짜 폭탄이죠?
0: 그래, 하지만 무대에선 열쇠로 수갑을 푸는 동안 천으로 가리면 금방 탈출할 수 있어.
1: 근데 수갑은 어떻게 풀죠?
0: 손 안에 감추고 있던 작은 열쇠로 빠르게 여는 거야.
3: 칸타, 잘 보고 있지?
6: 네, 공주님.
1: 그러다 만약 실수라도 하면...
0: 그거야 뭐, 그러니까 용기와 배짱의 마술인 거지.
3: 칸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지?
6: 네, 공주님.
3: 좋아, 가자!

0: 요즘 들어 마술을 배우겠다는 젊은 친구들이 많구만.
1: 잘 부탁드립니다. 블랙마이너, 이번엔 또 무슨 꿍꿍이야?
2: 꿍꿍이는 무슨, 마술 배우러 왔다니까.
1: 이상한 짓만 해봐. 가만 안 둘 줄 알아.
3: 공주님, 근데 칸타는요?
2: 왜? 해고라도 됐을까봐? 같이 왔는데 잠깐 화장실 갔어.
0: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절 도와줄 조수를 소개합니다.
2: 안녕하세요, 블랙마이너라고 합니다.
3: 우와, 공주님, 저런 옷 입으니까 더 아름답다.
1: 이거 또 또.
0: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후디니 공중 부양 마술. 이번엔 용기와 배짱이 없으면 불가능한 제 제자 타타군의 탈출 마술입니다. 생사를 책임질 수 없을 만큼 위험하다는 거 알죠?
4: 네, 각오하고 있습니다.
0: 자, 시작! 폭발하기 전에 탈출해야 합니다.
4: 뭐야, 열쇠구멍이 막혔잖아. 큰일이네. 어쩌지?
0: 그거야 뭐, 그러니까 용기와 배짱의 마술인 거지. 근데 한 가지 비법이 있긴 해.
4: 비법이요?
0: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교묘하게 접으면.
4: 그래, 스승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엄지손가락을. 야!
2: 어떻게 된 거야?
4: 우와, 꽃가루는 정말 멋있었어요.
0: 그 재미로 마술을 하는 거지. 근데 왜 수갑이 고장이 나 있었을까?
4: 대충 짐작은 가는데요. 괜찮아요. 무사히 잘 끝났잖아요.
0: 이제 든든한 후계자도 있으니 마음 편히 떠날 수 있을 것 같구나.
4: 아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0: 사실 내 친구 다알 박사와 오랜만에 연락을 했는데 네 칭찬을 많이 하더구나.
4: 박사님이요?
0: 그래, 때가 되면 나도 멋지게 떠나고 싶었단다. 마술처럼 말이야. 타타, 도와줄 수 있겠니?
4: 네, 스승님의 탈출 마술을 꼭 보고 싶어요.
0: 그래, 그러자꾸나. 내 마지막 마술이 될지도 모르겠군.
5: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후디니 마술사의 수중 탈출 마술을 눈앞에서 직접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위대한 후디니 마술사가 완전히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4: 스승님,

0: 깨지셨네.
1: 갔다.
0: 우와, 후디니 스승님은 역시 최고의 마술사라니까.

0: 어림없지. 응?
1: 응? 어때 타타?
0: 저건 타타의 유도 폭탄인데 뭐하고 있는 거야? 어찌? 이제 그깟 장난감으로는 안 될 걸. 가자.
2: 장난감? 공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좀 서운하지.
0: 그래서 뭐? 근데 이제 그만할까? 피곤한데.
3: 무슨 소리? 어? 기회다. 야!
4: 공주님!
3: 힘들어. 며칠째 격렬한 전투를 치르지만 끝이 보이질 않는다. 이번엔 끝을 보겠다고 시작한 건데. 더 큰 문제는 세실과 아저씨가 열심히 전투에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만 고군분투하는 느낌.
5: 무릎이야. 전투가 이렇게 길어지는 건 다 타타 때문이야. 아무것도 안 하면서 소리만 질러대고.

0: 실제로 싸우는 건 나랑 시댁 아저씨고 그중에서 가장 고생하는 건 난데 자기가 왜 대장인 척이야?
1: 뭐해?
0: 타타를 대장이라고 한 적 없잖아. 달 박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 지난번 후디니 때만 해도 그래. 마음대로 마술을 배우겠다고 결정해버리고 그래서 결국 큰일 날 뻔했잖아.
2: 아, 힘들다.
3: 쾅쾅! 쾅쾅!
2: 시끄러워! 왜 식사 준비를 늘 나만 하는 거야? 전투하느라 고생하는 건 똑같은데 내가 자기들 밥 차려주는 사람이야. 이건 불공평해. 나이도 내가 제일 많은데 어린 녀석들이 날 부하 취급하면서 무시하고 있잖아.
3: 그냥?
0: 아, 수프 맛이 왜 이래?
3: 그냥?
2: 맛없으면 앞으로 네가 해먹던가.
4: 근데 이게 무슨 냄새지?
3: 그냥!
4: 드라곤의 배설물 냄새 같은데. 세실, 냄새 다 배기 전에 빨리 치웠어야지.
0: 뭐? 어? 언제부터 내가 드라곤의 담당인 건데?
4: 알았어, 알았다고. 돌아가면서 하면 되잖아.
0: 무슨 소리야? 네가 데리고 왔으니까 네가 해야지.
2: 어허! 식탁에서 싸우는 거 아니다.
3: 끼어들지 마세요!
0: 그리고 아까 왜 플랫마이너 못 맞춘 거예요? 설마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2: 뭐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런 거면 넌 칸타를 좋아해서 놓친 거냐?
0: 뭐라고요?
3: 아우, 유치하게 그만들 좀 해요.
2: 명령하듯이 말하지 마. 내가 네 부하냐?
4: 제가요?
0: 그래, 넌 항상 그 말투가 문제야, 알아?
4: 좋아, 그럼 앞으로 말 안 하고 지내면 되겠네.
0: 잘 됐네, 나도 너랑 말 안 해. 어차피 내 말 듣지도 않잖아.
2: 사람 말 무시하고 안 듣는 건 너희 둘 다 마찬가지거든.
5: 생각해보면 위험한 순간이었어. 칸타가 이탑으로 유인해서 공격하자는 의견을 냈었지. 하지만 공격하다가 오히려 위험해진 건 나였어. 설마 고의로? 아직도 칸타가 아빠를 해치려고 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
4: 어차피 안 믿을 거 알지만 딱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래도 누나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5: 응? 그게 뭔데?
4: 누나랑 칸타가 우주씨앗한테 몸을 빼앗겼을 때요. 그때 칸타의 몸에 있던 외계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도레미경을 혼수 상태에 빠뜨린 건 바로 칸타 자기라고요.
5: 뭐? 그때 칸타가 날 구해준 건 다 연기였을까? 모든 게 혼란스러워.
6: 이유는 모르겠지만 타타와 다른 녀석들이 따로 놀고 있어. 우세한 상황이면 계속 몰아쳤을 텐데 왜 공격을 멈췄을까? 그리고 난 언제까지 바보 같은 지시를 따라야 하는 건지. 혹시 공주님도?
4: 작전 지시도 없이 싸운다고 되겠어? 그래, 열심히 들어봐. 어? 어, 박사님!
7: 타타야,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니?
4: 지금 전투 중이라 좀 바빠서요.
7: 전투? 지금 거기가 어딘데?
4: 바벨탑이요.
7: 뭐라고? 바벨탑? 타타야, 지금 당장 그 탑에서 벗어나야 해!
4: 박사님 또 잔소리하시네. 전투는 현장 지휘관한테 맡겨야지 자꾸 참견을 하고 그러셔. 지금 전투 중이라니까요.
7: 거기 있다간 저주를 받아 말을 잃고 곤경에 처하게 된다니까. 어서 그 탑에서 빠져나와.
4: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7: 아니 타타야, 말을 잃게 되면 서로 의심하다가 결국은 믿음까지 잃게 된단 말이다. 벌써 이 일이 벌어진 건 아니겠지? 아이들이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3: 야! 야!
5: 어딜 가려고?
0: 왜 나만 공격해?
4: 어디 혼자서 잘해보라지.
2: 감히 날 무시했겠다. 내가 없어도 되는지 두고 보자.
0: 이제 도와주지도 않네. 나 혼자 해결하지 뭐. 두 사람이 공격받을 때 내가 도와주나 봐라.
5: 안 맞힌다.
0: 도와줘! 못들 하고 있어!
2: 뭐야? 진짜 떨어진 거야?
4: 잘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어쩌지? 도와줘야 하나?
2: 에휴, 난 몰라. 어, 뭐야? 다 도와줘.
4: 뭐야? 다 당한 거야?
5: 건방지.

말씀하신 저주가 시작된 건가? 막다른 길이야. 어쩌지? 아!

0: 일이지? 도와줘, 간다! 가랑, 가랑. 가랑, 가랑!
1: 타타야, 정신 차려! 드라곤은 네가 타타를 깨울 수 있겠니?
0: 가랑, 가랑!
1: 아, 다행이다. 정신이 좀 들어? 아, 이런, 벌써 일이 벌어져 버렸구나. 잘 들려라. 지금부터 내가 보여주는 영상을 보고 바벨탑의 저주를 이겨내야 해.
2: 아따, 보고 싶어.
3: 이제 편안하게 쉴 수 있을 거예요. 맛있다.
4: 세실 아저씨!
1: 타타야, 드디어 말을 되찾았구나.
4: 네, 박사님. 저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1: 그래, 그럼 어서 다른 아이들을 구하러 가거라.
4: 네, 박사님. 가자, 드라곤은! 이런, 쉑 아저씨! 어서 정신 차려요. 미안해요. 그동안 저희한테 잘해준 것도 다 잊어버리고 반찬 투정이나 하면서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어요. 어서 일어나세요.
5: 타타, 이번에도 날 구하러 왔구나. 고마워.
4: 얼른 일어나서 세시를 찾으러 가요.
5: 그래, 근데 어떻게 된 거야?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
4: 박사님 말씀이 바벨탑의 저주 때문이래요.
5: 뭐? 바벨탑의 저주?
4: 네. 사람들이 하늘에 도달하고 싶은 욕망에 높게 성을 쌓았는데 그 욕망 때문에 쓰던 말을 잃어버리고 서로 다투다 결국 탑은 완성하지 못한 채 무너지면서 실패로 끝나버렸대요.
5: 아, 그랬구나. 그래서 아무튼 이럴 때가 아니야. 세시를 구해야지.
4: 세시, 정신이 좀 들어?
2: 아까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말이 제대로 안 나왔어.
4: 이젠 괜찮아. 일단 빨리 여길 나가자.
5: 어? 탑이 무너진다!
2: 탑 무너지면 큰일이야.
4: 데빌레오 소환! 다 같이 날아오르는 거예요.
5: 알았어.
4: 타타, 서둘러! 다들 꽉 잡아요!
5: 야!
2: 이렇게 헌신적인 타타한테 왜 그랬을까?
5: 그러게 말이야. 나도 그냥 외면하고 있었어.
4: 모든 게 이 바벨탑의 저주 때문이래요.
2: 바벨탑의 저주도 끝났어.
4: 그래도 다행이야. 늦기 전에 바벨탑을 봉인했어.
2: 이번엔 그 어느 때보다 훨씬 어려운 모험이었어.
4: 그러니까 결국 인간들의 교만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한없이 커져서
2: 하늘의 노여움을 사 서로 말로 소통하지 못하게 돼버렸고,
5: 말이 통하지 않으니 서로 싸움만 하다가 결국 탑을 완성시키지 못했던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나라마다 다른 언어를 쓴 거 아니야?
2: 아니, 아저씨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4: 우리도 이번 임무로 소중한 교훈을 얻었네요.
2: 결국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는 거지?
0: 그냥, 그냥!
4: 그만 출발하세요!
2: 임무 끝!
5: 아, 참! 내 플레마이너 공주님은 무서워하실까?
2: 아저씨!
6: 공주님, 괜찮으십니까?
0: 어지러워. 근데 너 왜 거기서 벌을 서고 있는 거야?
6: 공주님은 지금 제가 벌 서고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0: 그럼 왜? 어? 그게 아니구나. 날 살리려고 그 무거운 걸 고마워, 칸타.
6: 고맙긴요. 제 임무인거려.
0: 나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어.
6: 바벨탑의 저주를 벗어나 다시 말을 찾으셔서 다행입니다. 공주님의 얘기 소리가 없으면 제가 심심하거든요.
0: 어? 어?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길길
7: 진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치.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5: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6: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여기서도 씽씽
7: 빙글빙글 날라라. 시소도 날라라.
6: 재밌다. 잠깐 쉬자.
7: 2층에서 구름 보고 탈 때는 차례로
6: 글자도 돌려볼까.
8: 데이터 놀자. 안녕.
7: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6: 원더키드.
0: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9: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10: 옳지.
9: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10: 옳지.
9: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0: 옳지.
11: 우리 모두
12: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3: 얼리면 더 맛있어.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5: 질동.
14: 얼굴엔
15: 순한 킬킬.
14: 눈물엔
15: 덥덥한
16: 순하게
15: 지켜줄게.
1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7: 다들 뭐 먹는 거지?
18: 이게 뭐예요?
1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난방구는 붙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진물엔
3: 답답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균형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0: 우리 모두
1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12: 숨 속에 가자.

찬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분위기가 으스스하네. 정말 이 호수에서 괴물이 나타난단 말이야?
1: 맞습니다, 공주님.
0: 어? 근데 저쪽 뼈넷은 꼭두 새벽부터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1: 아마 이 호수에 살고 있는 괴물 사진을 찍고 싶어서 저러는 걸 겁니다.
0: 저래서야 괴물 꼬리도 못 찍겠는데?
1: 꼬리라도 찍으면 다행이죠. 여기서 괴물 사진이 찍힌 게 30년 전 일이랍니다. 자, 보세요. 그것도 이런 흐릿한 흑백 사진으로 말이죠.
0: 뭐? 30년 전에? 그럼 여기에 정말 이 괴물이 살고 있는 건 맞아?
1: 아무도 이 괴물의 존재를 알 순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 근데 분명한 건 없어도 있게 한다는 거죠.
0: 뭐라고? 없어도 있게 한다니 어떻게?
1: 저에게 다 계획이 있습니다.
0: 계획? 칸타, 너 또 상어 때처럼 했다가는 가만 안 둔다.
1: 그땐 공주님도 재밌어 하셨으면서.
0: 뭐야?

0: 이번엔 물속이래.
1: 내 물속이요?
2: 어떻게 된 거지? 드라곤에 뭐라도 있어?
3: 저게 뭐야? 중간 포착 성공! 세실, 쉑 아저씨, 어? 저쪽이에요. 자, 이것 좀 보세요.
0: 뭔데?
3: 놀라지 마시라.
0: 이게 특종이라고?
3: 이런, 잘렸네. 하여튼 뭐냐면 엄청 큰 물고기, 아니 이 공룡 같은 건데.
1: 뭐, 공룡?
4: 여기가 아무리 미스테리아라지만 공룡이라니.
0: 그래, 타타, 공룡은 좀 심했다.
3: 그래, 드라곤에 너도 봤지?
1: 그래요?
3: 진짜 있었다니까요. 제가 봤다고요.
5: 얘들아, 무사히 도착한 거지?
6: 네, 박사님.
3: 박사님, 마침 잘 오셨어요. 이 사진 좀 보세요.
5: 사진? 이건 뭘 찍은 거냐? 꼭 지렁이 같기도 하고.
4: 박사님.

0: 그게 공룡을 찍은 거래요.
1: 진짜 공룡 맞다니까.
2: 응? 정말 공룡을 본 거야?
1: 그렇다니까요.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요.
2: 타타 말이 사실이라면 내시가 물속에서 찍힌 최초의 사진이겠구나.
1: 에? 내시요? 그럼 저희가 지금...
3: 내시가 산다는 호수 안에 있다고요?
2: 아, 그런 것 같구나. 너희가 도착한 곳은 스코틀랜드에 위치한 네소라다. 네소에 수종 괴물이 살고 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온 것은 벌써 천년도 더 된 오래된 이야기란다.
0: 그럼 그 지렁이 사진이 진짜 공룡 꼬리라는 거죠?
2: 글쎄, 저 꼬리의 사진이 내시라 해도 내시가 공룡인지 아닌지는 아직 알 수 없단다.
0: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2: 거대한 뱀장어류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쥐라기 때 공룡인 플레시오사우루스나 엘라스모사우루스라는 설도 있거든.
3: 에이, 공룡이 멸종된 게 언젠데 아직까지 살아있겠어요?
2: 아니야, 꼭 그렇지만도 않단다. 바다거북이나 상어도 공룡이 살던 백악기 때부터 살아온 원시 생명체들이니까. 육상 공룡들은 멸종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바닷속엔 공룡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 꼭 명심해라.
4: 네, 박사님!
3: 이 호수 속에도 뭔가 있는 거 아닐까?
1: 그러게요.
3: 공룡 부딪혔어!
1: 아, 이거 위험해요!
3: 일단 호숫가로 나가자! 예.
5: 마마님, 우라, 우르르르라. 우라르르르, 우르.
3: 타타, 뭐라는 거야?
1: 사진을 찍으러 나왔는데, 이상한 사진만 찍혔대요. 어? 이건, 플랫마이너 누나랑 간타 같은데요?
0: 예, 플랫마이너. 또 무슨 꽁꽁이를 꾸미려고 여기 나타난 거야?
6: 이제 선거가 한 달도 안 남았군. 뭔가 좀 획기적인 이벤트 없나? 호수의 괴물이 딱 한 번만 더 나타나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되면
7: 마을 경제가 다시 살아나겠죠?
6: 그렇지.
8: 그럼 이번 선거에서도 시장님이 쉽게 당선이 될 거고요.
6: 그렇게만 된다면야. 에? 당신들 누구요?
7: 우리가 누군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마을과 시장님의 미래를 위해 호수의 괴물이 다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6: 하지만 이 호수의 괴물이 나타난 건 30년 전 일인데 그게 가능하겠소?
8: 바로 그걸 가능하게 만들려고 우리가 지금 여기 온 거랍니다.
6: 딱 사진 한 장만이라도 찍을 수 있게 한 번만 모습을 드러내주면 더 바랄 게 없겠는데.
7: 괴물은 원하시는 만큼 등장시켜드리겠습니다.
6: 오호, 그럼 나야 좋지. 그럼 내가 뭘 도와주면 되겠나? 혹시 괴물 캐릭터 사업권이나 관광 개발권 같은 걸 원한다면 언제든 말만 하게.
8: 시장님은 그냥 때마침 기자들을 마을로 불러만 주시면 됩니다.
6: 기자들? 그런 건 내 전문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도움을 받는 건 좋은데 자네들이 원하는 건 뭔가?
8: 글쎄요.
7: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거랄까요?
6: 꿈과 희망이라. 자네들 나와 정치 한번 해보지 않겠나? 소질 있어 보이는데.
7: 공주님을 위한 최첨단 장치입니다.
8: 이게 네 계획이란 말이지. 어디 한번 보여줘봐.
7: 네, 공주님. 개봉 각도! 이름하여 내시 X.
8: 어? 뭐야, 최첨단 장치라면서. 에이, 이거 뭐 물에 뜨기나 하겠어?
7: 겉모습은 좀 엉성하지만 성능엔 이상 없습니다.
8: 그래? 근데 얘 눈도 없는데?
7: 아, 시간이 촉박해서 거기까진.
8: 으휴, 그거 줘봐. 하여간 마음에 안 들어. 내가 하고 말지. 어때, 내솜씨?
7: 와, 훌륭하십니다.
8: 자, 그럼 우리의 목적을 위해 시작해볼까?
7: 네, 공주님.
3: 우와, 이게 다 무슨 일이지?
1: 어? 괴물의 귀환 축하 행사라는데요? 정말 내시가 나타나는 건가? 뭐지?
9: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드디어 우리 마을의 자랑인 내시가 30년 만에 그 모습을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자, 모두들 호수를 바라봐 주십시오. 우리 모두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이제 곧 나타날 것입니다.
8: 저기!
3: 어디?
8: 아닌가?
7: 아니요. 밖에 안 보이잖아요, 공주님. 하늘이 빨간색 쪽으로 들어오게 페달을 좀 세게 밟으시라고요.
8: 이게 누구한테 명령이야?
7: 아니 그게 바늘이 빨간색 쪽으로 유지돼야 조종을 할 수 있거든요.
8: 알았다고?
7: 네 그겁니다.
10: 나타날 때가 된 것 같은데.
1: 저기요! 괴물이 나타났어요!
9: 여러분 보십시오! 괴물이 귀환했습니다!
1: 보인다 보여!
11: 어디야? 잘 안 보이는데?
9: 진짜로 나타났네!
1: 근데 움직이는 게 좀 이상한데? 혹시 어디 아픈 건가?
8: 그렇지! 내가 가서 확인해 볼게!
1: 그새 또 사라졌네!
7: 아니 공주님 다시 가라앉고 있잖아요.
8: 밟고 있잖아. 이것보다 더 어떻게 빨리 하라는 거야.
7: 계기판은 정상인데 왜 이러지? 이상하네.
11: 이게 뭐야?
8: 왜? 뭔데? 무슨 일이냐니까.
11: 그게
8: 그러니까 뭐
11: 그게 뭐냐면요.
8: 똑바로 조정 못해?
11: 조종장치에 이상이.
8: 갑자기 무슨 소리야?
12: 이곳에 이런 친구가 있었다니 정말 반가워. 난 평생 동안을 혼자 외롭게 살아왔거든. 우리 이렇게 만났으니 오래오래 행복하게. 뭐야, 가짜였어? 감히 날 놀렸겠다. 도저히 용서 못해. 야, 난 거짓말쟁이들이 싫어.
11: 추락하고 있어요. 진짜가 나타나다니.
8: 무슨 소리야?
1: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13: 진짜 고수 괴물이 나타났네.
9: 여러분 드디어 내시가 나타났습니다.
8: 해리안 여러분 위험합니다. 빨리 모두 피하세요. 내시가 마을로 가고 있어요.
9: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내시는
12: 난 너희한테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왜 날 보러 갔냐?
8: 야! 지금이에요!
1: 에? 꿈쩍도 안 해요.
12: 그 정도밖에 안 돼?
8: 감히 그만 후회하게 해주지!
12: 다시 숨이 쉬어져. 고맙다 얘들아.
8: 그러게 왜 사람들을 괴롭혀?
12: 너도 수백 년 이상을 호수에 갇혀 살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런 날 속이고 놀림감으로 만들다니.
1: 반할만도 하겠네.
12: 제발 날 이 호수에서 꺼내줘.
8: 세실 가능할까? 안 될 거 없지. 고스피드 연속 발사. 그럼 다음 세계로 가자. 출발.
7: 공주님 정신 차리세요. 공주님.
1: 아니 저것들은 뭔데 우리를 쫓아오는 거야?
14: 잠깐 박사님께 좀 여쭤봐.
1: 박사님.
9: 얘들아 이번 세계의 몬스터는 좀비란다.
1: 네? 좀비라고요?
14: 저것들이 다 좀비란 말이에요?
9: 그래 맞아. 그래도 영화에서 봐서 좀 익숙하지? 먼저 이 좀비의 기원은 말이다, 부두교 전설에서 시작된 거란다. 그러니까 주술에 의해 움직이는 시체란 뜻인데.
1: 박사님 강의하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알고 계신 거죠?
9: 그럼 말다 마다 좀비들이 때로 몰려오고 있구나.
3: 더블건도 플라즈마 캐논도 통하지 않아요.
1: 박사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9: 다른 녀석들은 다 필요 없고 대장 좀비만 찾아서 잡으면 돼. 근데 지금은 좀비들이 너무 많아서 우선은 안전한 곳으로 숨는 게 좋겠다. 쇼핑몰 같은 큰 건물이 있으면 좋은데.
1: 쇼핑몰! 영화에서 봤어요!
3: 우와, 쇼핑몰!
1: 웬만한 물건들은 갖춰져 있으니까 좀비들이 사라질 때까지 버티고
13: 될 수 있겠네요.
1: 그래? 무게가 될 만한 것도 있겠지?
3: 난 식품 코너부터 갈래.
1: 아저씨!
3: 식량이 있어야 버티지. 안

0: 그래?
1: 박사님, 그래서 어디로 가야 쇼핑몰이 나오는데요?
0: 너희가 지금 3번 도로를 떠나 달리고 있으니까 앞으로 두 블럭 지나 오른쪽으로 돌면
1: 박사님! 박사님! 또 중요한 순간에
2: 움직이게 쫓아오네.
3: 쇼핑몰이 어디라고?
1: 이쪽이래요. 이것도 뭐야?
3: 사막에서 몰려오는데.
2: 이 많은 좀비들이 도대체 어디서 쏟아져 나오는 거야?
3: 이 정도면 온 도시 사람들이 좀비로 변해버린 거 아니야?
2: 밑바닥은 따로 없네.
1: 어쩌지?
3: 완전히 포위당했어.
1: 어떡해, 다들 뛰어 올라오는데.
2: 저리 가. 안 되겠어. 다들 내 손을 잡아요.
1: 우선 여기서 빠져나가고.
3: 나 때문에 죽냐 죽어. 당장 힘들지.
2: 그러니까 다이어트 좀 하랬죠. 저 좀비가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장 좀비인가 봐.
3: 좀비들이 살을 잃었어.
2: 이렇게까지 쫓아올 줄이야.
3: 왜 나를 노리는 거야. 잡혔다. 이걸 놓으라고. 나 다 안 되겠어. 그냥 날 놓고 도망가.
1: 무슨 소리예요 아저씨. 끝까지 버텨요.
2: 다타, 어떻게 좀 해봐.
1: 만능 헬멧 최대 출력으로 상승.
3: 당장 떨어져. 너무나게
4: 못놔.

0: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1: 간지러워더라고 내꿈은.
2: 좀비!
0: 그럼 그럼
2: 우리 좀비랑 싸우고 있었는데 세실! 쉑 아저씨! 다들 괜찮아요?
0: 그럼 그럼
2: 뭐? 다들 뿔뿔이 흩어졌다고?
0: 그럼 그럼
2: 다 찾아봐도 두 사람이 안 보여? 맞아 그랬어. 이제 어떡하지 드라곤은? 저기 쇼핑몰이야 드라곤은. 가보자. 쉑 아저씨는 분명히 저기로 올 거야. 우와, 여기도 벌써 좀비들이 전부 휩쓸고 지나갔나 봐. 아저씨, 세실, 아무도 없어요? 어? 내가 좋아하는 깡통입니다. 어서 도망쳐! 드라곤은 이쪽이야! 겨우 따돌렸네.
0: 그냥.
2: 근데 여긴 어디지?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드라곤에!
0: 꾸안꾸안?
2: 플랫마이너 누나? 그러니까 누나도 좀비한테 쫓기다가 여기로 숨었다는 거죠?
0: 그렇다니까!
2: 매번 자기들이 풀어놓은 몬스터에 당하는 거 지겹지도 않아요?
0: 뭐라고? 다른 건 몰라도 저 좀비들은 내가 풀어놓은 거 아니야. 우리가 도착했을 때 벌써 좀비들이 이 도시를 집어삼킨 후였다고.
2: 벌써 전부 다. 아, 심각하네. 근데 누난 왜 혼자 있어요? 칸타는요? 어? 왜 안 보여요?
0: 먹을 걸 찾아보겠다고 나갔는데 소식이 없네.
2: 그럼 칸타도 혹시?
0: 그 녀석은 골렘이라 물린다고 해도 좀비가 되진 않겠지만.
2: 배 많이 고픈가 봐요. 아까 오다가 주는 건데 이거 드세요.
0: 어? 아니 이거 통조림? 꽝꽝! 우와! 아! 자, 너도 먹어.
2: 고마워요, 누나. 드라곤은! 너도 좀 먹어.
0: 고맙긴. 원래 네 건데.
2: 배고팠지. 저기 누나, 도레미경은 좀 어떠세요?
0: 뭐? 도레미경? 누가 도레미경 이름을 함부로 말하래?
2: 아, 전 그냥...
0: 너희가 몬스터들을 훔치러 오지만 않았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쓰러질 일은 없었다고.
2: 아, 정말 왜 아직도 제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저도 여기 갇힌 거예요. 몬스터들을 훔치러 온 것도 아니고요.
0: 됐어, 이 상황에 너랑 말싸움해서 뭐하니?
2: 어차피 안 믿을 거야.

0: 알지만 딱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래도 누나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1: 응? 그게 뭔데?
0: 누나랑 칸타가 우주씨앗한테 몸을 빼앗겼을 때요. 그때 칸타의 몸에 있던 외계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1: 뭐? 무슨 말을 했다는 거야?
0: 도레미경을 혼수 상태에 빠뜨린 건 바로 칸타 자기라고요.
1: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2: 사실 도레미경을 혼수 상태에 빠뜨린 건 바로 나, 칸타의 짓인데 말이야.
0: 무슨 소리야?
3: 칸타 당신이 도레미경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2: 그래. 나를 만든 창조주 도레미경을 배신하더라도 나만의 미스테리야. 나만의 왕국을 만들겠다는 욕심으로 벌인 일이지.
0: 칸타가 아니고 칸타의 몸에 들어가는 우주 괴물의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요.
1: 그럴 리가.
0: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누나도 한번 잘 생각해봐요. 그동안 칸타의 행동에 수상한 점 같은 건 없었는지 말이에요.
1: 어? 그러고 보니 칸타가 좀...
0: 뭔가 있었을 거예요.
2: 타타 저 녀석이 어떻게 한 거지? 여기서 들통나선 안 돼. 모든 계획이 틀어져버려! 공주님, 피하세요! 좀비들입니다! 여긴 제가 막을 테니 어서 피하세요!
1: 칸타! 누나, 이쪽이요!
2: 칸타, 뭐하고 있어? 빨리 공주님을 모시지 않고!
0: 블랙마이너 누나, 괜찮아요?
1: 또 너한테 속을 뻔했어!
0: 네? 무슨...
1: 칸타는 날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데 네가 또 이간질을 해서 의심하게 만들었잖아.
0: 거짓말 아니에요. 그때 제가 들은 대로 얘기한 거라고요.
1: 방금 전 칸타를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어? 칸타! 칸타!
0: 칸타, 정신 차려봐요.
1: 그저 쉬어! 또 무슨 거짓말을 하려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0: 또 몰려온다. 나와라, 만능 프로펠러. 어떡하지? 아까 추락할 때 고장났나 봐.
1: 거짓말쟁이한테 내가 주는 마지막 배려야.
0: 좋아, 한번 해보자고.
4: 타카, 타카. 여기야, 여기!
5: 멈춰!
0: 뭐야, 세실이잖아! 세실! 무사했구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좀비들의 여왕이라도 된 거야?
3: 그런 건 아니고 나도 붙잡혔어.
5: 어서 올라타!
0: 뭐야, 나도 타라는 건가?
4: 그럼, 그럼!
0: 붙잡힌 것 치곤 대우가 너무 좋은데?
5: 출발!
0: 어디로 가는 걸까?
3: 나도 모르지. 여긴 또 뭐야? 접고론?
6: 얘들아, 무사했구나.
0: 쇠가저씨.
6: 어서와, 타타세씨.
0: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3: 그 가운은 또 왜 입고 있어요?
6: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5: 내 팔!
6: 저게 뭔 소리야! 대장 좀비의 팔이 내 발목에 걸린 거였더라고. 불쌍해서 내가 팔을 다시 맞춰줬지. 내친 김에 비뚤어진 목뼈도 바로 잡아주고 뒤틀린 허리도 바로 잡아주니까 얌전해지고 엄청 고마워하더라고.
0: 그래서 접고론까지 차렸다고요?
5: 정말 고맙습니다.
6: 말투가 왜 그런가 했더니 턱이 빠졌구나. 자, 하나, 둘, 셋.
7: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6: 그럼 앞으로는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하지 말고
4: 함께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키워보는 건 어때요?
8: 그러게, 우리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9: 농사를 지으려면 준비를 해야지.
8: 어서 땅을 구하러 가요.
0: 그 무서웠던 좀비들이 저렇게 순해지다니.
6: 그러게 말이야.
4: 대장 좀비 아저씨, 우리랑 같이 가지 않으실래요?
9: 네? 같이요? 어떻게요?
4: 그야 간단하죠.
0: 아까는 그렇게 무서웠는데 지금은 꼭 친구처럼 느껴지지 않아? 이게 다 쇠가저씨 덕분이에요.
6: 그런가? 이런 걸 플레마이너 공주님이 봤어야 하는데.
4: 이거 또
6: 그냥 그렇다는 거야. 에밀레오!

0: 더 신나는 세계로 가자!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1: 지성. 얼굴엔
3: 순한 킹킹.
1: 눈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2: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링,
1: 식물엔
2: 덕분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Keep your promise, bling bling.
3: When you want to read,
0: just call out Big Nick!

0: 정선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링,
2: 눈물엔
3: 덤덤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웅웅웅! 도로이의 황제! 스포츠카다! 웅웅웅! 개를 비켜라! 씽씽씽! 어! 앞에 빙판길이야! 어떡해! 미끄러진다!

0: 제가 도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1: 감사합니다.
0: 바퀴를 거시고 제가 끌어드릴게요.

최고네요. 와.

0: 신기하다 신기해.
1: 우와, 힘도 엄청 강하게 생겼다. 우와. 아, 선생님, 이 차는 어디가 고장나서 온 건가요?
2: 아, 이 차는 고장난 게 아니고 불법 주차해서 이렇게 연대온 차예요.
1: 아, 불법 주차요? 가만,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불법 주차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말입니다. 불법 주차란 주차하면 안 되는 곳에 주차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3: 어린이 보호구역, 소화전 앞, 도로

0: 통해 방해가 되는 곳에
1: 절대 주차하면 안 되는 거죠.
2: 오, 탄다면 잘 나오는데요.
1: 감사합니다. 어, 그럼 이제 견인차 좀 한번 탈 수 있을까요?
2: 아, 이 차는 공무수행차라 마음대로 못 타요.
1: 그럼 언제 탈 수 있는데요?
2: 구청에서 골프주차 단속 오면은 그때 출발하는 거예요.
1: 아, 눈앞에서 못 타다니 너무 아쉽다. 아, 아쉬워.
2: 여보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견인 요청하는데 같이 갈래요?
1: 아, 지금 탈 수 있어요?
2: 예.
1: 아, 그럼 무조건 타야죠. 예. 갈래요.
2: 갑시다.
1: 네네.

0: 선생님! 저도 해보면 안 될까요?
1: 담겨볼래요?
0: 오, 재밌어요, 재밌어! 만나, 뚱바, 뚱바, 뚱바. 신난다, 처음 가요. 올렸다가, 아, 이 준비 상태로. 선생님, 저 잘했나요?
1: 오, 잘했어요.
0: 어, 저 이제 조작도 잘하는데 차도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1: 아, 그건 안 돼요. 저건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0: 어? 차를 직접 드는 건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고요?
1: 예.
0: 아, 그럼 차는 못 들겠네요.
1: 예.
0: 그럼 제가 아까 자세히 못 봤으니까 예. 선생님께서 직접 차를 드는 걸 한번 보여주세요.
1: 예, 보여드릴게요.
0: 제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0: 네.
1: 예, 요거 리프트를 밑에 내려갖고 네. 차로 이렇게 밀고 들어가야 돼요.
0: 아, 우선 차로 한번 밀고 들어가셔야 되는군요. 거의 가까이 갔습니다. 완전 붙진 않고 가까이 예. 갔네요. 네.
1: 예, 여기서 리프트를 이 안쪽으로 더 밀어내야 돼요.
0: 네. 오, 길어져라, 로봇팔!
1: 디귿자로 바퀴를 잡아줍니다.
0: 아, 이제 디귿자로 변신한 거군요?
1: 예.
0: 오. 아, 이렇게 하면 바퀴를 잡을 수가 있네요.
1: 예, 그래갖고 위로 올립니다, 이렇게. 차를 이렇게 조금 떠갖고.
0: 네.
1: 요 정도 올라갖고 이제 출발합니다, 이제.
0: 아, 요 정도 올려서 출발하나요?
1: 예.
0: 어, 힘도 남는 것 같은데. 더 많이 올리면 안 돼요?
1: 아, 더 많이 올리면 뒤에가 범퍼가 됩니다, 땅에.
0: 아, 범퍼가 땅에 닿는군요.
1: 예.
0: 그럼 차가 망가지겠네요.
1: 그렇죠, 예.
0: 어, 다시 내려가서 로봇팔 접혀라! 와! 진짜 멋있다! 우와! 우와! 무거운 차를 잘 던졌네! 우와! 저리차 정말 멋있다! 오, 로봇팔 움직여서! 우와! 멋지다! 어? 저리차는 어떻게 무거운 차를 끌고 갈 수가 있는 걸까?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씽!
2: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 것은 견인차. 다른 말로 운한차라고도 해. 견인차는 고장이 났거나 불법으로 주차된 차를 끌고 가는 차를 말하지. 견인차 뒤에는 리프트가 있는데 이 리프트가 자동차 아래로 들어가서 차의 앞바퀴나 뒷바퀴 쪽을 들어올려. 리프트가 힘이 센 이유는 곳곳에 숨어있는 바로 이것!

0: 유압 실린더지.
1: 맞아. 유압 실린더는 기름의 압력으로 피스톤을 움직여서 큰 힘을 낼 수 있는 장치야. 차 안에 있는 이 단추를 눌러주면 어마어마한 힘을 낼 수 있는 유압 실린더 작동 준비 완료. 그리고 이렇게 작동 버튼을 누르면 무거운 리프트도 척척 내리고 집게발처럼 생긴 포크로 바퀴를 꽉 잡아준 다음 무거운 자동차까지 번쩍 들어올릴 수 있지. 자동차는 아주 무거워서 자동차를 들어올리려면 여러 사람의 힘이 필요하지만 견인차 하나만 있으면 무거운 자동차도 거뜬하게 들어올리지.
0: 아, 그런데 견인차는 힘도 세면서 차를 다 들지 않고 반만 들고 가는 거야?
1: 차 전체를 다 들려면 더 많은 힘이 필요하거든. 근데 자동차에 따라 앞이나 뒤를 들어올리면 나머지 바퀴가 따라서 굴러가. 바로 이 바퀴를 이용해서 더 큰 힘을 쓰지 않고도 자동차를 끌고 갈 수 있는 거지.
0: 아하! 나 이제 견인차의 비밀을 알았어! 유압 실린더가 달린 리프트와 끌려오는 차의 바퀴를 이용해서 무거운 차를 끌고 갈 수 있는 거였어!
1: 맞아! 바로 그거야!
2: 한다면 견인 출동도 할 건데 같이 갈래요?
0: 네! 견인차 출동!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진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주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태풍 여름아 부탁해. 오늘은 기다리던 휴가날. 서핑도 하고 물에 등질도 하고 언니랑 불멍도 해야지. 어? 뭐? 뭐라고? 휴가인데 태풍이 온다고?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시고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때는 건물의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을 피해주세요. 집 주변 침수 피해가 없도록 배수구가 막힌 곳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하천, 둔치 등 저지대에 주차한 차량은 옮겨두고 운전을 해야 할 경우 서행운전을 해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물보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시설물을 단단히 묶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바닷가 주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선박등은 단단하게 묶어두어야 합니다. 펭수의 일기. 집콕 휴가였지만 태풍 피해 없이 안전하게 쉴 수 있었다.

0: 도 탐정 머핀만을 찾아보자. 어? 수상한 카드 발견. 어? 어디?
1: 저게 또

0: 펜만을 찾고 있어.
1: 나도 찾고 있어.
2: 어디로 가야 할까?
0: 여기서 만났으니까 다른 화살표를 찾아보자.

0: 있겠네.
1: 맞아요.
2: 와!

0: 처음으로 도마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1: 어서오세요 공주님.
0: 도마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화나라 키스.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줄무랑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오늘은 퀴즈로 시작해볼까? 다음 두 그림에 똑같이 들어가는 말은?
1: 방울, 토마토랑
2: 비눗, 방울 이네.
1: 그럼 똑같이 들어가는 말은? 방울!
0: 오호! 정답은?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지. 옛날 어느 집 구멍 속에 쥐들이 사는 쥐 왕국이 있었어.
1: 아바바바! 지금 백성 쥐들이 쫄쫄 굶고 있어요. 왕국에 찍찍 소리는 없고 온통 꼬르륵 소리로만 가득하옵니다.
3: 아, 이럴 수가. 아니, 주방에 치즈를 구하러 간 쥐 용사는 왜 아직도 안 오는 것이냐?
4: 전하!
1: 용사님, 괜찮으세요?
3: 치즈는 구했느냐?
4: 그게... 죄송합니다.
1: 우리 쥐 용사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3: 또 실패란 말인가?
5: 이 집에 고양이를 키운 이후로

0: 뛰어난 지용사들을 계속 보냈지만 또 실패. 계속 실패. 고양이한테 당한 용사만 벌써 5마리.
1: 제가 성공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2: 식량을 못 구하면 왕국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죠. 전하!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3: 대책?

0: 더 이상 고양이한테 당하지 않을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다들 의견을 말해보시오.
1: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고양이의 천적은 늑대! 우리가 늑대를 키우는 겁니다.
0: 오호라! 그럼 고양이를 확실히 해칠 수 있겠소? 대신 우리가 먼저 잡아먹히지 않는다면 말이요.

0: 어! 고양이에게 암컷 고양이를 소개할까요? 연애에 빠져 주방엔 얼씬도 안 할 거예요.
1: 오호라. 그럼 아는 암컷 고양이는 있고? 우리가 먼저 잡아먹히겠어. 참나. 제대로 된 의견을 내는 지가 이렇게도 없단 말인가?
2: 아바마마, 제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죠.
1: 어? 아이, 공주?
2: 고양이는 워낙 소리 없이 다가와 저희가 발견했을 땐 도망가기 바쁘죠?
1: 그렇지.
2: 만약 고양이가 오는 걸 미리 알 수 있다면 우리도 미리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1: 오, 그렇지, 그렇지.
3: 그런데 고양이가 온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미리 알 수가 있죠?
2: 그건 고양이에게 이걸 다는 거예요.
4: 여기서 문자!
5: 아하! 내가 맞힐 거야!
4: 공주는 고양이에게 무엇을 달자고 했을까? 1번 방석, 2번 방울.
2: 아! 소리 없이 다가와 알 수 없었다고 했으니까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방울!
1: 아, 그래. 처음에 낸 문제도 방울, 토마토, 비눗 방울이니까 방울이 맞네.
4: 딩동댕, 정답은 방울이야.
1: 와!
2: 이 소리가 들리면 바로 피하면 되죠?
1: 와! 역시 우리 공주! 야, 이걸 가서 달기만 하면 되겠구만. 근데 고양이한테 가서 누가 이걸 달 텐가?
3: 네? 아이고! 갑자기 화장실이...
0: 당연히 지 왕국의 용감한 용사인 제가 달고 싶지만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여기가 좀 아파.
2: 그럼 제가 달게요.
1: 뭐라?
0: 공주님이요?
3: 와우!
2: 방울을 달려면 조용히 접근해야 해요. 차분하고 침착한 제가 한번 해볼게요.

0: 아무것도 안 했어 진짜.
1: 아니면 꼬리에라도.
0: 너 뭐하냐?
1: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던 길이었어요.
0: 잡아라!
1: 귀가 엄청 밝고 예민해서 몰래 다가가서 방울을 타는 건 불가능해요.
0: 아이, 그럼 어떡해?
1: 그래서 생각한 작전이 있는데요. 바로 생선으로 유인 작전!
2: 생선으로 유인 작전?
1: 네, 이번 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생선으로 고양이를 유인하는 건데요.
0: 고양이를?
1: 유인해? 용사님은 아직 팔을 잘 못 쓰시니 어려울 것 같고, 아바마마나 쥐 선생님 중에.
0: 에이, 아이, 우리 중에?
3: 이번 작전은 우리 쥐 왕국의 운명이 걸린 문제이니.
0: 그렇지, 그렇지. 역시 자네는 충신.
3: 가위바위보로 결정하시지요.
0: 어?
3: 안 내면서래 가위바위보.
0: 이겼다. 이럴 수가.
3: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1: 아바마마. 다녀오시죠.
3: 다녀오시지요.
4: 화이팅.
3: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이겼습니다.
1: 용기를 내세요.
3: 어서 다녀오시지요.
0: 왕인데.
1: 아바마마는 어떻게든 고양이를 쥐구멍으로 유인해오세요.
0: 맛있는 생선 먹으려면 나와라. 고양이 어딨냐?
5: 오, 내가 좋아하는 게 둘이나 있네. 쥐하고 생선, 뭐부터 먹을까?
0: 엄마야! 생쥐 살려! 여기서! 야옹! 야옹! 걸어봐, 나 살려라! 야옹! 야옹!
1: 아바마마!
4: 전화! 괜찮으세요?
0: 나 정말 무서웠어.
3: 전하, 이제 나머진 저에게 맡기십시오.
5: 아, 생선을 포기해야 하나? 어?
3: 맡기시지. 생선이 먹고 싶으면 구멍으로 들어오든가. 작은 구멍엔 못 들어오겠지만.
5: 나도 잘 들어가거든. 야옹! 보여줄게. 뭐야? 뭐가 이렇게 깜깜해?
3: 먹고 싶지, 먹고 싶지, 먹고 싶지.
5: 생선 꼭 먹고 갈 거야.
3: 야옹! 먹어봐라.
1: 생선으로 고양이의 한눈을 팔게 한 사이 저희가 방울을 매볼게요.
6: 용사님, 제가 고양이 목 위로 던져볼게요.
7: 네, 공주님. 그럼 제가 받을게요. 어서!
6: 하나, 둘, 셋!
5: 뭐야, 이거?
7: 공주님, 이건 안 될 것 같은데요.
0: 뭐 하는 짓이야? 기다려라, 생선! 아, 이게 뭐야? 생선이 아니잖아. 날 가지고 놀다니. 쥐 너무 싫어. 아이고, 내가 목숨까지 걸고 유인했건만 그걸 하나 못 단단 말이냐?
8: 그러니까 말입니다.
1: 죄송해요. 생각보다 고양이가 커서.
7: 헐! 내가 팔만 다치지 않았어도.
9: 아이고,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이 생각은 좋지만 실제로 다는 건 불가능해.
7: 그럼 결국 포기한다고요?
8: 우리 지구왕국의 운명도 여기까지란 말인가?
9: 아이고!
7: 잠시만요. 네. 생선 비린내.
9: 생선 비린내는 무슨? 진짜 그 생선 냄새가 지독하긴 하구나.
8: 그러니까 말입니다.
1: 지난번에 제가 선물로 드린 장미향 비누로 씻으시면 되겠네요.
9: 헐커니, 그게 있었지?
8: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0: 생선도 못 먹고 이게 뭐야. 아우.
1: 택배 왔습니다.
0: 어? 택배? 우와. 내 앞으로 온 거네. 누가 보냈지? 우와. 예쁜 방울목걸이다.
1: 귀여운 고양이님에게 방울목걸이가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고양이님의 영원한 팬으로부터.
0: 하긴 내가 좀 귀엽긴 하지. 우와 괜찮다. 어머 딸랑딸랑 소리도 나네. 좋다.
2: 됐어요. 됐어. 야호.
3: 그렇게 결국 쥐들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었지.
2: 이야, 이게 얼마만에 먹은 치즈냐. 그러니까 말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4: 온다. 다들 도망가.
0: 이상하다. 요즘은 쥐들이 통 안 보이네. 다들 이사 갔나?
4: 갔나?
2: 갔어요.
3: 그렇게 쥐 왕국은 식량을 잘 구할 수 있었다. 딩딩이가 들려주는 오늘 이야기.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길길!
1: 눈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아빠, 저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젤?
4: 네.

0: 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중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조상해!
1: 짜잔! 우와! 맛있는 쿠키!
0: 우와!
2: 맛있다!
0: 아빠
3: 제이크!
4: 내가 먼저 집었어!
0: 삐뽀까!
4: 너!
1: 먼저 잡긴 했지?
4: 맞지?
0: 아빠! 뛰어!
1: 우리 뽀뽀가 오빠니까 동생한테 양보할까?
0: 아빠 최고!
4: 잘못 믿습니까?
0: 그런 게 어딨어요!
5: 에휴, 뽀뽀야. 삐뽀는 아직 아기잖아. 이번 한 번만 뽀뽀가 양보하자.
0: 응? 아빠 쿠키 맛있죠?
5: 아빠 쿠키가 그렇게 좋아?
0: 맛있죠? 아빠 최고!
1: 뽀뽀 최고!
0: 너
1: 만들어줄게.
4: 항상 삐뽀만 예뻐하고.
5: 당분간 다친 다리는 쓰면 안 돼.
1: 우리 뽀뽀 배고프지? 이거 뽀뽀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야.
0: 맛있어. 삐뽀 조작기 케이크.
1: 삐뽀는 다음에 만들어줄게. 자, 뽀뽀야.
0: 나도 먹고 싶은데.
5: 자. 다 됐다. 그걸 쓰면 걷기 편할 거야.
4: 고마워요, 엄마.
0: 삐뽀도 해볼래.
5: 자, 이건 오빠 거야. 자, 엄마가 도와줄 테니까 같이 걸어볼까?
4: 네.
5: 천천히. 그렇지, 아주 잘하는데.
0: 아빠 가자.
1: 그래.
4: 아빠, 목 말라요.
1: 오, 그래. 어서 마셔.
0: 엄마, 아빠.
5: 삐뽀야, 무슨 일이야? 어머.
0: 삐뽀 다리 야야했죠? 딸기 케이크 먹고 싶어.
1: 딸기 케이크? 어? 잠깐만.
0: 야! 딸기 케이크! 삐뽀! 야! 삐뽀 먹을래! 삐뽀 먹을래!
5: 삐뽀, 다리 괜찮아?

0: 괜찮니? 이쁘야, 오빠 따라하면서 장난치면 안 돼.
1: 오빠! 어?
2: 어, 그래, 그래!
1: 미프 케이크! 아, 목말라. 어? 하나도 안 아프잖아? 어?
0: 우리 뽀뽀, 뭐 필요한 거 없니?
2: 자, 뽀뽀야, 딸기 케이크 더 줄까?
1: 아직 다리가 다 나으면 안 되는데. 아, 오빠! 딸기!

0: 아, 좋다. 내 주스! 어? 주스가 왜 저기 가 있지? 아, 목마른데. 지팡이도 없네. 뭔데?
1: 아픈 오빠한테 장난치면 안 돼.
0: 아이고.
1: 오빠야, 목말랐지? 많이 마셔.
0: 네.

0: 무슨 일이야?
1: 아이고 다리야.
0: 삐뽀, 아픈 오빠 괴롭히면 안 돼.
2: 아빠, 삐뽀 혼내지 마세요.
0: 많이 놀랐지?
2: 괜찮아요.
0: 착한 뽀뽀, 동생 생각 말이야. 뽀뽀야, 고기 먹자.
1: 우와, 맛있는 냄새. 맛있

0: 내가 잡았죠! 엄마! 아빠!
1: 뽀뽀야, 괜찮니?
0: 괜찮아요. 갑자기 공들이 불러와서.
2: 삐뽀, 오빠한테 장난치면 안 된다고 했지?
1: 그래, 삐뽀. 얼른 오빠한테 사과해.
0: 아니요, 오빠가.
1: 삐뽀, 얼른.
0: 삐뽀 말을 듣지도 않고. 엄마, 아빠 미워.
1: 삐뽀야. 삐뽀야.
3: 내가 너무 심했나.
2: 삐뽀야!
1: 삐뽀야!
2: 삐뽀야!
0: 엄마, 아빠는 오빠만 좋아해!
1: 삐뽀야! 삐뽀야!
0: 삐뽀야! 오빠, 진짜 아픈가?
4: 아우, 불편해! 얘는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제야 살겠네.
0: 오빠!

0: 괜찮아?
1: 오빠가 잘못했어. 거짓말해서 미안해.
0: 못했죠?
2: 이번엔 진짜 아픈 거 맞지?
1: 아, 진짜예요.
0: 아빠.
3: 오빠, 내 거 줄게.
0: 피부야.
1: 야. 크리스마스 트리 구하기. 잡다.
4: 크리스마스 트리란다.
1: 크리스마스라고요? 그게 뭔데요?
4: 크리스마스는 말이야, 크고 멋진 나무를 구해서 예쁘게 장식하고 온 가족이 모여 파티도 하고 아이들은 멋진 선물도 받는 날이란다.
0: 우와, 선물?
1: 그럼 우리도 크리스마스예요.
4: 아니, 크리스마스는
5: 그래, 파티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잔뜩 먹자.
6: 좋아, 그럼 다 같이 크리스마스 준비를 해볼까?
5: 네.
4: 이게 뭐냐?
1: 크리스마스 트리예요.
4: 이건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니야. 이런 트리로는 파티를 못해요. 트리가 어떻게 생겼냐면 말이다.
1: 할아버지,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니라뇨. 나무 모양이 달라. 우리 섬엔 이렇게 생긴 나무는 없는데.
5: 무슨 일이야?
1: 우리 섬엔 트리가 없어요.
0: 밖에 못 예뻐.
5: 삐삐뿌야, 울지 마.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트리 찾으러 가면 되지.
6: 좋아, 그럼 다 같이 트리를 찾으러 가볼까?
0: 네. 아르르르 콰!

고 백호! 백호! 준비 완료!

0: 퀴즈
1: 우와, 여긴 나무가 아주 많은데?
0: 좋아, 그럼 우리 흩어져서 나무를 찾아볼까?
2: 예!
1: 이건 나무가 아니라 나뭇잎으로 만든 집들인데.
2: 그럼 틀이 없냐?
3: 이놈들! 우리 집에 불만이 있나 보지?
1: 그게 아니라, 저기!

0: 추워. 여긴 눈보라가 심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1: 눈! 그림에도 눈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는 눈밭에 있는 게 틀림없어요. 저쪽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0: 뭐야? 같이 가야지. 뽀뽀 어디로 갔지?
2: 에이, 뭐야. 나뭇잎이 없잖아. 여기도 아니네.
0: 뽀뽀 목소리야!
2: 고마워요. 이 숲에서 사는 건가?
1: 저기. 자, 혹시 이 나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모르시면 저 혼자. 저게 고마워.
2: 어디 갔지?
3: 뽀뽀야. 괜찮니?
1: 네, 괜찮아요. 이거 보세요. 크리스마스 트리예요.
0: 정말 멋지다. 이렇게 하면 안전할 거야.
4: 아르르르 크리스마스 트리 찾기 성공!

자, 방귀로켓 발사!

0: 다들 괜찮아?
1: 네, 괜찮아요.
2: 네? 크리스마스 트리가! 다 망가졌어.
0: 미쁘야. 짜잔! 크리스마스 트리 완성!
1: 그게 무슨 트리예요? 맞아! 그거예요!
0: 내가 해결한 거야? 야! 조금만 옆으로.
1: 여기요?
0: 어, 그래, 거기.
2: 그럼 누를게요. 하나, 둘, 셋.

0: 이제 선물 받을 수 있어요?
1: 그러게. 선물은 어디 있지?
2: 아! 어? 어? 어? 어? 어?
0: 바로 맞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여기 써 있는 글씨가 뭐예요?
3: 아, 크리스마스 때 다 같이 외치는 주문이요. 이게 뭐였더라? 아, 메리 크리스마스.
4: 재밌는 주문이네. 그럼 다 같이 외쳐볼까요?
5: 메리 크리스마스.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7: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6: 얼굴엔
9: 순한 킬링,
6: 진물엔
10: 덤덤한 말,
11: 순하게
12: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삼각이 날 때까 키가 크고 싶다면 삼각이 날 때까 키 성장 고민이 되면 키 삼각이 날 때까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7: 순한 길길
6: 줄무랑

0: 단순하게
1: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썰메이트.
3: 옛썰, 칫썰, 마데카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자 모여서 푸른 바다를 바라봐. 시원한 바람이 나를 감싸네.

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오.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중물엔
3: 순하게
4: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베이비 핑.
2: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0: 여기가 디노 빌리지구나. 신기해라. 우와. 뭐야, 아기 공룡이었잖아.
1: 히, 안녕. 넌 누구야?
0: 난 니니랜드에서 온 사랑의 요정 썸이라고 해. 넌 누구야?
1: 난 폭군 도마뱀, 왕중의 왕.

0: 티라노사우루스 아트야. 에게, 왕 중에 왕이 이렇게 조그만해?
1: 아직 아기라서 그래. 조금만 기다리면 아빠랑 엄마만큼 커질 거라고.
0: 에이, 네가 정말로 그렇게 커져?
1: 정말이라고? 난 티라노사우루스. 내가 티라노사우루스에 대해 알려줄까?
0: 히히, 좋아.
1: 티라노사우루스는 몸길이 약 12m, 키는 5m, 몸무게 약 9톤이야. 길이는 버스 한 대 크기고, 키는 기린보다 커. 그리고 몸무게는 코끼리 두 마리를 합친 것보다 무겁다고.
0: 와, 엄청 크다. 너 그때 버스를 어떻게 알아?
1: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넘어가.
0: 히히, 알았어.
1: 반면 티라노의 알은 축구공만 해. 아기 티라노는 처음엔 강아지 정도의 크기였지만 성장 속도가 매우 빨라 1년에 약 700kg까지 체중이 늘기도 하고 18년 후엔 완전한 성체의 크기가 되지.
0: 뭐야, 아티노도 이렇게 작은데 곧 엄청 커진다는 거네?
1: 그렇지.
0: 그런데 손은 왜 저렇게 조그만해? 웃긴다, 히히.
1: 써니가 말한 대로 티라노는 팔은 작지만 강한 근육과 날카로운 손톱이 있어. 이 손으로 사냥한 먹이를 붙잡을 수 있지.
0: 우와, 그렇구나.
1: 그리고 티라노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걸로 알 수 있듯 무시무시한 육식 공룡이야. 이빨 하나가 큰 사이즈의 바나나 한 개랑 비슷한 크기인데 이게 무려 60개나 있다고? 엄청 무섭지?
0: 무서워.
1: 이런 이빨과 함께 티라노의 턱힘은 무려 6톤이나 된다고. 자동차도 물어 뜯을 수 있지.
0: 우와, 무서워. 아니, 근데 너 자동차는 어떻게 아는 거야?
1: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넘어가래도. 무시무시한 외모에 걸맞게 티라노사우루스라는 이름의 뜻은 폭군 도마뱀. 뒤에 렙스가 붙기도 하는데 이건 라틴어로 왕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티라노를 공룡의 왕이라고 하는 거지.
0: 아, 그렇구나, 히히.
1: 근데 이건 비밀인데 사실 티라노사우루스라는 이름이 등록되기 13년 전엔 다른 이름이었어. 바로 마누스 폰틸루스 기가스라는 이름이지. 국제동물명명규약엔 먼저 지어진 이름을 써야 한다는 규칙이 있는데 티라노사우루스라는 이름이 워낙 대중적으로 알려져서 저 규칙은 기각되고 우리가 흔히 아는 티라노사우루스라고 불리게 된 거야.
0: 아, 그렇구나. 설명해줘서 고마워, 아티야.

0: 멋진 모습을 보여줄게. 아티야, 내 생각엔 그냥 다른 데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길로 가야 엄마가 있는 곳으로 간단 말이야. 소신공룡 트리케라톱스 따위 내가 다 쫓아내 주겠어. 우와! 뭐야, 기세등등하더니. 실수는 누구나 다 하는 법. 근데 우리 쫓아오는 쟤네들은 초식공룡 맞아? 무서운 뿔이 달려있잖아.
1: 그럼 이번엔 트리케라톱스에 대해 내가 알려줄까?
0: 이 상황에 그게 맞아? 일단 알겠어.
1: 트리케라톱스라는 이름은 그리스어로 세 개의 뿔을 가진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0: 와, 이름에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1: 몸 길이 약 9m, 키는 4m, 몸무게 약 8톤이야. 두개골 하나만 해도 사람 키보다 더 크다고?
0: 와, 머리 엄청 크다.
1: 초식 공룡으로 나뭇잎, 고사리, 야자수 같은 식물을 먹는데 둘이 모양의 입은 질긴 식물도 잘라먹을 수 있어.
0: 우와, 그렇구나.
1: 그리고 트리케라톱스는 이마에 달린 두 개의 뿔로 티라노사우루스 같이 무서운 포식자를 상대로 자신을 지킬 수 있지.
0: 우와, 멋있다.
1: 난 싫어.
0: 그래, 히히.
1: 또 얼굴을 감싸는 커다란 볕이 있어. 프릴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 기능에 대해선 다양한 추측이 있지. 목보호, 체온 조절, 위협용, 자기과시용 등이 있어.
0: 난 그냥 폼으로 달고 있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기능이 있을 수도 있구나.
1: 티라노사우루스랑은 육식과 초식의 관계지만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하는 토론이 종종 생겨. 신체 스펙은 서로 대등하지만 티라노사우루스에겐 강한 치악력과 박치기로 트리케라톱스를 공격할 수 있어. 반면 트리케라톱스는 거대한 두 개의 뿔로 티라노를 뚫을 수 있지. 결국 둘의 승부는 우위를 가리기 힘들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야.
0: 아, 그렇구나. 설명해줘서 고마워.

알로사우루스. 케라토사우루스. 타르보사우루스. 모사사우루스. 알로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 프테라노돈. 트리케라톱스. 플레시오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

0: 스피노사우루스. 오비랍토르. 파라사울로프스. 스테고사우루스. 스피노사우루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4: 가자 얘들아,
6: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7: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8: 우리 모두
9: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0: 얼리면 더 맛있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남반구는 북반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균형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5: 화이팅!
4: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5: 화이팅!
4: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5: 화이팅!
6: 우리 모두
7: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진동.
7: 얼굴엔
8: 순한 킬킬,
7: 중물엔
9: 순하게
10: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오리. 코끼리. 돼지.

개.

개미. 나비. 쥐. 토끼. 고양이. 오리. 강아지. 돼지. 독수리. 돌고래. 말. 사자. 유니콘. 곰. 코끼리.

0: 됩니다.
1: 돼지. 호랑이. 악어.

0: 됩니다.
1: 티노사우루스

0: 아니 잠깐 허허허 그래 저것은 상어란다.
1: 아니 거북 할아버지 상어면 빨리 도망가야죠.
0: 괜찮다 꼬니야 저 상어는 온순한 상어거든.
1: 온순한 상어도 있어요?
0: 한번 직접 보겠니?
1: 좋아요. 우와 바닷속이야. 물개다. 거북이야. 곰치구나. 여러 바다 생물들이 엄청 많아요.
2: 안녕.
1: 깜짝이야. 고래예요.
0: 이 친구는 고래상어란다.
1: 고래가 아니라 상어구나. 정말 크다.
0: 고래상어는 현존하는 어류 중 가장 큰 생물이지.
1: 바다에서 가장 큰 동물은 흰수염 고래 아닌가요?
0: 잘 아는구나, 꼬니야. 하지만 고래는 임신을 하고 번식하는 포유류로 알을 낳는 어류와는 종이 다르단다. 그래서 어류 중에선 이 고래상어가 지구에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지.
1: 와, 신기해요.
0: 고래상어는 몸길이 약 15m, 몸무게 약 15톤으로 버스 한 대의 무게와 같단다. 그리고 평균 수명은 80살에서 100살까지 사람만큼 오래 살 수 있지. 주식은 수염고래처럼 플랑크톤, 갑각류와 작은 물고기들을 먹는단다.
1: 입이 저렇게 큰데 그렇게 작은 것만 먹어요?
0: 입은 저렇게 크지만 큰 생물을 먹기에 구멍이 상당히 작단다. 그래서 혹시나 사람이 빨려들더라도 다시 뱉어내지. 또 정확한 번식 방법은 불명이지만 몸 안에 알을 품고 있다가 새끼가 나오는 난태생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지.
1: 와, 알을 품고 있을 수도 있구나.
0: 마지막으로 고래 상어는 스쿠버 다이버들이 가까이 가도 위협하지 않는 매우 온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 하지만 멸종위기 동물이라 어떤 나라에선 손만 대도 벌금을 물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단다.
1: 와 그렇구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해요. 거북 할아버지. 날씨가 너무 좋아요.
0: 허허 그렇구나 꼬니야. 오 돌고래구나.
1: 와 엄청 높이 뛰어요. 근데 왜 저렇게 물 밖으로 점프하는 거예요?
0: 허허 돌고래가 궁금한가 보구나. 그럼 이번엔 돌고래에 대해 알려주도록 할까?
1: 네 좋아요.
0: 돌고래는 몸길이 약 2.5m, 몸무게 약 250kg이란다. 사자와 크기와 무게가 비슷하지.
1: 와, 신기해요.
0: 돌고래는 바다동물 중에서도 친구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동물이란다. 이마 부분에 둥그런 부분이 멜론이라는 기관인데 이를 이용해 초음파를 발사하는 거지. 초음파의 미세한 높낮이로 친구를 부르거나 위험을 알리는 등 다양한 의사소통을 한단다. 참고로 초음파를 만드는 멜론이라는 기관은 마시멜로 마냥 매우 말랑말랑하지.
1: 와, 저도 만져보고 싶어요.
0: 먹이로는 물고기, 오징어, 새우가 있고 반대로 전적은 백상아리, 범고래 등이 있지.
1: 와, 신기해요.
0: 돌고래 점프력은 최고 6m, 아파트 2층 높이까지 뛸 수 있단다. 아까 굳이 물 위로 점프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었지. 바로 숨을 쉬기 위해서란다.
1: 헉, 정말요?
0: 그래, 돌고래는 포유류로 물속에서 호흡할 수 있는 아가미가 없단다. 때문에 수면 위로 점프해서 공기를 흡입하는 거지. 하지만 때때론 우리로서 이렇게 점프하기도 한단다.
1: 와, 신기해요.
0: 지능은 높은 걸로 알려져 있으며 IQ가 무려 80인데 니는 인간 아이의 수치와 비슷하단다. 만약 돌고래에게 인간의 손이 있었다면 바닷속에서 문명을 건설했을지도 모른다는 말도 있지.
1: 와, 그렇구나.
0: 또 지능이 높은 만큼 돌고래에게도 다양한 놀거리가 있는데 바로 해파리로 하는 공놀이란다.
1: 와, 신기해요.
0: 마지막으로 높은 지능과 함께 돌고래는 인간에게 매우 우호적이며 이러한 친밀함과 지능으로 아쿠아리움에서 대스타로서 활약도 하고 있단다.
1: 아, 그렇구나. 설명해 주세요. 해주셔서 감사해요, 거북 할아버지. 요즘 해양생물 사전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서 봤던 동물들을 실제로 보니 신기해요.
0: 허허허, 꼬니야. 그럼 그림자 퀴즈 한번 해볼래?
1: 네? 그게 뭐예요?
0: 그림자를 보고 그 동물의 이름을 맞춰보는 거란다.
1: 재미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0: 이건 뭘까?
1: 상어예요.
0: 정답이다. 이건 알겠니?
1: 범고래예요.
0: 훌륭해. 과연 이것도 맞출 수 있을까?
1: 이건 오징어예요.
0: 똑똑하구나. 뭔지 알겠지?
1: 물고래인 것 같아요.
0: 정답. 이건 뭘까?
1: 이건 해파리.
0: 정답이다. 이건 알겠니?
1: 할아버지랑 같은 거북이에요.
0: 정말 잘 맞추는 것. 이건 알겠니?
1: 흰돌고래다.
0: 정말 잘 맞추는 걸. 과연 이것도 맞출 수 있을까?
1: 문어다.
0: 훌륭해. 뭔지 알겠지?
1: 고래상어다.
0: 훌륭해. 이건 알겠니?
1: 가재 같은데요?
0: 훌륭해. 이건
1: 개다.
0: 정답이다. 과연 이것도 맞출 수 있을까?
1: 흰수염고래다. 엄청 커요.
0: 멋지구나. 정말 대단하구나, 꼬니.

0: 100점이다.
1: 히, 책을 열심히 읽길 잘했어요.
0: 그러고 보니 꼬니야, 상어 중에서 가장 강한 게 누군지 아니?
1: 에이, 당연히 백상아리죠.
0: 하하, 잘 아는구나. 그럼 이번엔 백상아리에 대해 알려줄까?
1: 네, 좋아요.
0: 바다엔 다양한 종의 상어들이 있지만 포식류 상어 중에서 백상아리가 가장 크단다. 평균적으로 길이 6m, 몸무게 1톤이지.
1: 에이, 그래도 전에 설명해 주신 고래상어보단 작네요?
0: 그렇지. 하지만 고래상어는 포식류는 아니란다. 때문에 포식류 상어 중에선 백상아리가 가장 큰 거지. 다음으로 백상아리의 치악력은 무려 약 303kg.
1: 세상에!
0: 참고로 성인 인간이 68kg, 늑대가 184kg이란다.
1: 사람이 무는 힘의 거의 5배네요.
0: 그렇지. 백상아리는 300개의 이빨이 7줄로 배열되어 있으며 앞줄의 이빨이 부러지면 뒷줄이 앞줄을 채우는 방식으로 재생된단다. 또 치아에 불소 성분이 있어 충치도 억제할 수 있지.
1: 와, 상어는 치과 갈 필요가 없겠어요. 부럽다.
0: 상어는 상당히 호전적이라 사람들을 습격하기도 하지만 의외로 상어로 인해 죽은 사람들보다 모기에게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단다.
1: 헉, 정말요?
0: 모기에 의해 하루 동안 사망한 사람이 1470명인데 비해 상어에게 죽은 사람은 100년이라는 기간을 다 합쳐야 1470명이지.
1: 세상에, 모기가 더 무섭네요.
0: 그렇단다. 그러고 보니 꼬니야, 바다에서 최상위 포식자가 누군지 아니?
1: 당연히 상어죠. 그 중에서도 백상아리.
0: 하하, 역시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 백상아리에게도 전적이 있는데. 백상아리는 최정상 포식자이지만 덤고래한테 잡아먹힐 수도 있단다.
1: 아, 그렇구나. 설명해주셔서 감사해요, 거북 할아버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주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5: 가자, 얘들아!
7: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8: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점심에
8: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저녁에
8: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0: penguin.
1: Penguin. Can you draw a monkey, Miss Pen?
2: A monkey? Okay.

0: Monkey.
1: Can you draw a chicken, Miss Pen?
2: A chicken?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버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계속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든 꼭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1: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그림책 뽕뽕뽕.
1: 해님 달님 사파리. 오랜 옛날 어느 깊은 산골에 홀어머니와 어린 오누이가 살았어. 어느 날 어머니는 고개 넘어 잔칫집에 가서 종일토록 일을 도왔어. 저물녘이 되자 떡과 지지미를 잔뜩 담은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집으로 나섰지. 고개 하나를 막 넘으려는데

0: 지지미를 범한테 다 주었어. 범은 떡과 지지미를 날름 먹어치우고는 고개 하나를 냉큼 넘었어. 그러고는 고개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어머니에게 말했지.
1: 어멈 어멈, 왼팔 하나만 주소.
2: 팔을 주면 빨래는 어떻게 하고 변은 어떻게 배니?
1: 으흠, 주지 않으면 널 잡아먹겠다.
0: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왼팔을 내주었어. 범은 왼팔을 먹어치우고는 능청스럽게 말했어.
1: 어멈 어멈, 한쪽에 남은 그 팔도 주소.
2: 오른팔마저 없으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돌보니?
0: 범은 들은 채도 않고 앙 하고 달려들었어.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오른팔마저 내주었지. 어머니가 고개 하나를 넘어가니까 아까 그 범이 다른 범인 채 시치미를 뚝 떼고 앉아있지 뭐야?
1: 어멈 어멈, 다리 하나 주소.
2: 다리를 주면 집까지 어떻게 가니?
1: 외다리로 깡똥깡똥 뛰어가면 되지. 주지 않으면 널 잡아먹겠다.
0: 어머니는 다리 하나를 내주고 깡똥깡똥 뛰어갔어. 범이 입술을 핥으며 다시 말하네.
1: 어멈 어멈, 다리 하나도 마저 주소.
2: 외다리마저 널 주면 우리 애들한테 어떻게 가란 말이니?
1: 동실동실 굴러가면 되지.
0: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남은 다리 하나도 내주었지. 어머니는 동실동실 굴러서 아이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갔어. 그런데 악하고 악한 범은 불쌍한 어머니 몸뚱이마저 홀딱 삼켜버렸어. 그러고는 어머니 옷을 입고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오누이가 기다리는 집으로 갔지. 범은 문 밖에서 오누이를 불렀어.
1: 얘들아, 어머니가 왔다. 어서 문 열어라.
0: 이제나 저제나 어머니가 오기를 기다리던 누이 동생은 벌컥 문을 열려고 했어. 그러자 오라비가 동생을 말렸어.
3: 우리 어머니가 맞는지 아닌지 들어보게 한 번 더 말해보세요.
0: 범은 앞발로 목을 꼭 잡아주고 말했어.
1: 나다! 어서 문 열어라!
0: 우렁찬 범의 목소리는 부드러운 어머니 목소리와는 아주 달랐어.
3: 우리 어머니 목소리가 아니에요.
1: 부잣집에서 지지미를 지지느라 순냄새를 먹어서 그렇다.
0: 범은 거짓말을 했어.
3: 그럼 손을 들이밀어보세요. 우리 어머니 손인가 보게요.
0: 범은 털이 부스스한 손을 문구멍으로 쑥 들이밀었어.
4: 우리 어머니 손엔 이렇게 털이 많지 않아요.
0: 오누이가 말하자 범이 대답했어.
1: 별을 벨 때 풀이 묻어서 그래. 어서 문 열어라.
0: 오누이가 문틈으로 살며시 밖을 내다봤어. 그랬더니 커다란 범 한 마리가 문 앞에 앉아있지 뭐야? 오누이는 너무 놀라고 무서워 악소리가 나는 걸 간신히 참고 말했어.
3: 곧 문을 열어드릴 테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0: 오누이는 뒷문으로 빠져나가 뒤뜰 우물 옆에 있는 커다란 나무 위로 올라갔어. 한참을 기다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범은 문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어. 아니나 다를까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
1: 요놈들 봐라, 도망질 쳤구나.
0: 범은 벌컥 성이 나서 와드득 문을 뜯고 방 안으로 들어갔어. 방 안 구석구석과 부엌까지 모조리 뒤졌지만 오누이는 없었지. 범은 뒷문이 열려있는 걸 보고 뒤뜰로 달려나갔어. 우물 옆을 지나려는데 그 속에 오누이가 보이네. 나무 위에 올라간 오누이가 우물 속에 비쳤던 거야.
1: 얘들아 얘들아, 어서 나오너라. 그러다 우물에 빠질라.
0: 미련한 범은 오누이가 우물 속에 있는 줄 알고 우물 안을 들여다보며 한껏 부드럽게 말했어. 나무 위에서 이 꼴을 보자니 우습기 짝이 없었지. 오라비는 애써 꾹 참았는데 누이 동생이 그만 깔깔 웃어버렸지 뭐야. 범은 웃음소리를 듣고 나무 위를 올려다보았어. 오누이가 저를 내려다보면서 킥킥 웃고 있었지. 범은 화를 꾹 참고 물었어.
1: 얘들아 얘들아, 거길 어떻게 올라갔니?
3: 앞집에서 조금, 뒷집에서 조금 참기름을 얻어다 나무에 바르고 올라왔지.
0: 오라비가 꾀를 내어 말했어. 범은 얼른 앞집에서 조금, 뒷집에서 조금 참기름을 얻어다 털복숭이 발로 슬슬 나무에 발랐어.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쭈르륵 미끄러지기만 할 뿐 도무지 나무 위로 올라갈 수가 없었어. 범은 자꾸자꾸 애를 쓰다가 그제야 속은 줄 알고 꿀덕꿀덕 죽을 듯 성.

0: 끝났지. 그러나 성을 꾹 참고 애걸하듯이 다시 물었어.
1: 얘들아, 거길 어떻게 올라갔는지 제발 가르쳐주렴.
0: 어린 누이 동생은 범이 불쌍해서 그만 바른 대로 일러주었어.
2: 앞집에서 도끼를 얻어다 발걸이를 파고 올라왔어.
0: 범은 날개 도끼를 얻어다 발걸이를 파서 조금조금 오누이가 있는 데까지 올라왔어. 오누이는 바들바들 떨었지.
3: 하느님, 하느님, 우리 오누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화지를 내려보내주세요.
0: 오누이는 정성으로 빌었어. 그러자 하늘에서 동아줄이 줄줄 내려왔어. 오누이는 동아줄을 몸에 동여매고 하늘로 올라갔지. 범은 저도 하늘에 빌기 시작했어.
1: 하느님, 하느님, 저에게도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0: 그러자 하늘에서 동아줄이 또 내려오네. 그런데 이 줄은 썩은 동아줄이었어. 어리석은 범은 그것도 모르고 썩은 동아줄을 허리에 휘휘 동여맨 채 하늘로 올라갔지. 동아줄은 하늘로 둥둥 올라가다가 그만 탁 하고 끊기고 말았어. 그 바람에 범은 수수밭에 툭 떨어져서 수숫대에 똥구멍이 찔려 죽고 말았어. 지금도 수숫대에 붉긋불긋 빨간 점이 있는 건 그때 범의 피가 묻어서 그런 거래. 오누이는 하늘로 올라가 오빠는 해가 되고 누이 동생은 달이 되었어. 달이 된 누이 동생은 밤만 되면 범이 나와서 달을 향해 어흥어흥 울어대는 게 무서웠어. 그래서 누이 동생이 해가 되고 오빠가 달이 되었지. 해가 된 누이 동생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부끄러웠어. 그래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햇살을 세게 비추었지. 지금도 해를 바라보면 눈이 부신 건 바로 부끄럼 많은 누이 동생 때문이야. 난쟁이 범사냥 사파리. 옛날도 오랜 옛날 어떤 곳에 난쟁이 아이가 살았어요. 이 아이는 어찌나 작은지 사람들 손바닥 위에서도 넉넉히 춤을 출 수 있었어요. 하루는 난쟁이가 범사냥을 가겠다고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범의 콧김에도 훨훨 날아갈 녀석이 무슨 범사냥이냐며 난쟁이를 말렸어요. 하지만 난쟁이는 깨알만한 눈을 회동그랗게 뜨고 흘겨대면서 자꾸만 범사냥을 가겠다고 졸랐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어서 허락해 주었지요. 난쟁이는 어머니가 만들어준 콩떡, 수수떡, 기장떡 한 보따리와 몽둥이를 하나 걸머지고 범사냥을 떠났어요. 하지만 여기저기 돌아다녀도 좀처럼 범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무덤을 보고 산이라 하고 나무 몇 그루 있는 곳을 수풀이라 여기며 다녔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틀, 사흘, 나흘, 닷새를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깊고 깊은 숲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새 어머니가 주신 떡을 다 먹어 난쟁이는 배가 고팠어요.
4: 어서 범을 잡아서 그 고기나 먹어야겠다.
0: 난쟁이는 이렇게 야무진 생각을 하며 범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어느 곳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짐승들이 아우성치는 소리와 하하하 좋아라고 웃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난쟁이는 몸을 숨긴 채 소리나는 곳까지 몰래몰래 갔다가 그만 깜짝 놀랐어요. 수천 마리나 되는 범이 우묵한 곳에 모여서 우쭐우쭐 춤추고 꿀꺽꿀꺽 마시고 닐일이 노래를 부르고 있지 뭐예요. 오늘은 바로 이 산의 왕범 생일이었어요. 그런고로 온 천지 범이란 범은 모두 잔치에 모였죠.
4: 얼커니 신난다.
0: 난쟁이는 몽둥이를 손에 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한복판으로 달려갔어요.
4: 이놈들 꼼짝 말거라. 내가 모조리 잡아가겠다.
0: 난쟁이는 기운껏 낸 소리였지만 범들에겐 앵앵 우는 모기 소리처럼 들렸죠. 왕범에게 술을 부어주던 범이 난쟁이를 보고는 홀랑 집어서 앞발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러고는 앞발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난쟁이를 놀려댔어요.
4: 이야, 이거 큰일 났군. 그래, 네 녀석이 우리를 모조리 잡아가겠다는 거지? 암 그렇고 말고 내가 너희를 다 잡아가고 말 테다.
0: 난쟁이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당당히 소리쳤어요. 잡기는 해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난쟁이가 분수에 넘치게

0: 우쭐대자 범은 좀 무섭기도 했어요. 그래서 왕범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1: 요 조그만 놈이 우리를 모조리 잡아가려고 왔다는데요. 이놈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2: 하하하, 참으로 맹랑하구나. 그놈을 이리타오. 홀딱 삼켜버리겠다. 좋은 반찬이 되겠다.
0: 왕범은 난쟁이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더니 말을 바꾸었어요.
2: 아니다. 오늘은 내 생일이니 좀 더 두고 보자. 대신 춤이라도 한번 추어라.
0: 난쟁이는 쫄래쫄래 몸을 양옆으로 흔들면서 춤을 추었어요. 이것을 본 수천 마리 범들은 한층 더 흥이 나서 펄쩍펄쩍 뛰며 춤을 추었어요. 이렇게 얼마 동안을 춤춰라 마셔라 하다가 왕범이 시중 드는 범에게 말했어요.
2: 여봐라, 간장을 좀 가져오너라. 자꾸 요게 먹고 싶어서 혀가 끊어질 것 같구나.
0: 시중 드는 범이 간장을 가져오자 왕범은 난쟁이를 간장에 담갔다가 홀딱 입에 쓸어 넣었어요. 난쟁이는 너무 작아서 이에 걸리지도 않았어요. 그런 고로 왕범은 깨물지도 않고 그냥 꿀꺽 삼켜버렸어요. 난쟁이는 꾸르륵 하고 왕범의 똥집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어요. 똥집 속은 캄캄해서 도무지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어요. 난쟁이가 양팔을 허우적거려 보니까 머리 위에 무언지 너덜너덜하는 게 손에 잡혔어요. 보들보들한 게 맛있어 보였어요. 난쟁이는 호주머니를 뒤적거려 장난질하던 칼을 찾아냈어요.
3: 배고픈데 잘 됐다. 이걸로 싹둑싹둑 베어먹어야지.
0: 난쟁이는 칼로 너덜거리는 것을 싹둑싹둑 베어먹었어요. 그건 범의 똥집 속살이었어요. 아주 별맛이었죠. 그래서 자꾸자꾸 베어먹었어요. 난쟁이가 똥집을 베어먹으니 왕범은 죽을 지경이었어요. 아프니 뭐니 어떻게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죠. 난쟁이가 자꾸자꾸 베어먹는 바람에 똥집에 그만 구멍이 뻥 뚫렸어요. 그 구멍으로 쏙 나와보니 머리에 무언지 철썩철썩 닿는 것이 있었어요.
3: 옳거니 여기 또 먹을 것이 있네.
0: 난쟁이는 여전히 배가 고파 너덜거리는 것을 또 베어먹었어요. 그것은 왕범의 간이었어요. 뱃속에서 난쟁이가 똥집을 베어먹고 간을 베어먹을 때마다 왕범은 미친 것처럼 빙빙빙 제자리를 돌았어요. 괴로워 어흥어흥 소리치다 못해 공둥공둥 뛰어다니면서 다른 범들을 덥석덥석 물어 죽이기까지 했어요. 새끼 범들이 달려와 왕범을 말렸어요.
4: 대체 왜 그러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0: 그러나 왕범은 손주범, 아들범, 아우범 할 것 없이 수천 마리 범을 미친 듯이 죄다 물어 죽였어요. 왕범은 너무 괴로운 나머지 바위에 뛰어올랐다가 아래로 털썩 뛰어내렸어요. 그러고는 가로 누워서 발버둥을 치다가 제 발을 제가 깨물며 난리법석을 부렸죠. 왕범은 그렇게 한참을 버둥대다가 그만 꿀까닥 죽고 말았어요. 난쟁이는 배가 잔뜩 부르다 못해 빵 터질 것 같았어요.
3: 배불러. 이제 바깥으로 나가야겠다.
0: 난쟁이는 양다리를 벗디디고 깽깽 힘을 주어 범의 배가죽에 구멍을 냈어요. 그러자 반짝하고 햇빛이 보였어요. 밖으로 나온 난쟁이는 수천 마리 범들이 다 죽어 넘어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다 이내 너무 기뻐서 손뼉을 짝짝 치며 춤을 추었지요. 난쟁이는 한달음에 마을로 달려갔어요.
3: 아버지, 제가 수천 마리 범을 몽땅 잡아놨으니 같이 가보세요.
0: 아버지와 동네 사람들은 속는 셈치고 난쟁이를 따라 산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산에 수천 마리 범들이 너부죽하니 죽어 넘어져 있지 뭐예요? 난쟁이 가족은 범가죽을 팔아 부자가 되었고 그 뼈대와 고기는 동네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었답니다.
5: 예쁜이와 버들이 사파리. 옛날 어느 마을에 예쁜이라는 마음씨 착한 아이가 있었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쁜이가 3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지. 아버지가 의부더미를 데려왔는데 마음보가 고약했어. 의부더미는 예쁜이를 종처럼 부려댔지. 예쁜이는 꼭두새벽에 일어나 밥 짓고 빨래하고 밤늦게까지 밭에 나가 김을 맸어.

0: 그래도 예쁜이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어. 동네 사람들은 예쁜이가 애처로워서 잘 대해주었어. 의부더미 눈에는 그것마저 못마땅했지. 눈보라가 치는 어느 추운 겨울이었어.
1: 예쁜아, 산에 가서 나물 해오너라.
0: 산에 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나물이 어디 있겠어? 하지만 예쁜이는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바구니를 들고 나섰어. 따뜻한 소모커녕 얇은 치마 저고리만 입은 채였지. 예쁜이는 너무 추워서 팔다리가 벌벌 떨리고 입술이 새파래졌어. 산에 도착한 예쁜이는 맨손으로 눈 속을 헤쳐보았어. 하지만 나물은 보이지 않고 말라 죽은 풀만 있었지.
2: 손시려, 몸이 꽁꽁 얼어붙는 것 같아.
0: 예쁜이는 언 손을 호호 불며 온종일 나무를 찾아다녔어. 그러는 동안 어느새 저녁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지.
2: 어머나, 벌써 해가 졌네. 바위 틈에서 자고 내일 다시 찾아봐야지.
0: 예쁜이는 주변을 둘레둘레 살피며 한참을 헤매고 다녔어. 그러다가 저 멀리 큰 바위 아래 동굴이 뚫려 있는 걸 보았어. 예쁜이가 굴 속으로 들어가자 따스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 어느새 꽁꽁 얼었던 예쁜이의 손과 발이 살살 녹기 시작했지. 마치 포근한 엄마 품에 안겨있는 느낌이었어. 예쁜이는 자기도 모르게 자꾸자꾸 안으로 들어갔어. 갑자기 예쁜이의 눈앞에 넓은 들이 펼쳐졌어. 들에는 조그마하고 오붓한 오막사리가 한 채 있었지. 게다가 오막사리 주위에는 파릇파릇한 나물이 잔뜩 돋아나 있었어.
2: 세상에, 이게 어찌 된 일이지?
0: 예쁜이는 깜짝 놀라며 정신없이 나물을 뜯어 바구니에 담았어. 예쁜이가 바구니에 한가득 나물을 담고 있을 때였어. 오막사리에서 아름다운 소년이 나오더니 상냥하게 말했어. 나물하러 왔구나. 얼마든지 뜯어가렴. 예쁜이는 미안한 마음에 얼굴을 살짝 붉혔어. 내 이름은 버들이란다. 나물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와. 버들아, 버들아, 예쁜이가 왔다고 하면 문 열어줄게. 예쁜이는 그날 밤 버들이네 집에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집으로 돌아갔어. 의부더미는 예쁜이가 돌아오자 깜짝 놀랐어. 눈 속에서 죽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나물까지 잔뜩 해왔으니 말이야.
1: 예쁜아, 내일 다시 가서 나물을 캐오너라.
3: 네, 다녀올게요.
0: 예쁜이는 버들이가 있으니 하나도 걱정되지 않았어. 신이 나서 깡똥깡똥 토끼 걸음으로 산에 올라갔지.
3: 버들아, 버들아, 예쁜이가 왔다.
0: 예쁜이는 버들이가 일러준 대로 굴 앞에 서서 외쳤어. 그러니까 바위 문이 쭉 열리고 버들이가 나왔어. 버들이는 예쁜이를 보자 기뻐서 벙긋 웃었고, 예쁜이는 버들이를 다시 만난 것이 기뻐서 생긋 웃었단다. 버들이는 나무를 잔뜩 뜯어 예쁜이의 바구니에 담아주었어. 예쁜이와 버들이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재미있게 놀았지. 버들이가 헤어질 때 병 세 개를 주면서 말했어. 이건 생명수란다. 죽은 사람의 뼈에 하얀 병을 뿌리면 살이 붙고, 빨간 병을 뿌리면 피가 돌고, 푸른 병을 뿌리면 휴 하고 숨을 쉬어. 잘 간직해두면 어느 때든 한 번은 반드시 쓰일 때가 있을 거야. 예쁜이는 생명수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어. 마음보 검은 의부더미는 바구니에 그득한 산나물을 보고 또다시 깜짝 놀랐어.
1: 도대체 어디에서 나무를 캐온 걸까?
0: 의부더미는 다시 나무를 해오라 이르고 몰래 예쁜이의 귀를 밟았어. 예쁜이는 그것도 모르고 굴 앞에 서서 외쳤어.
3: 버들아, 버들아, 예쁜이가 왔다.
0: 그러자 바위가 멈칫멈칫 물러나더니 한 소년이 나와서 발죽발죽 웃으며 예쁜이를 데리고 안으로 사라지는 거야.
1: 옳지, 저놈이었구나. 아니, 꼬워서.
0: 의부더미는 콧김을 내뿜으며 이를 부드득 갈았어. 의부더미는 먼저 집으로 돌아와 아무 일 없다는 듯 예쁜이를 기다렸어. 해가 기울자 예쁜이가 나물 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

0: 자니, 너 산에 가서 사내를 만난다지? 하는 대로 말해!
1: 의부더미는 우레 같은 소리를 지르며 예쁜이를 부지깽이로 마구 때렸어. 예쁜이 몸은 온통 푸릇푸릇 멍이 들고 말았지. 그러나 예쁜이는 꾹 참고 아버지에게 이르지 않았어. 이튿날 의부더미는 어제 봐두었던 굴 앞으로 달려갔어.
0: 버들아 버들아, 예쁜이가 왔다.
1: 의부더미는 예쁜이 목소리를 흉내내어 버들이를 불렀지. 바위가 옆으로 비켜서더니 생각했던 대로 버들이가 나타났어. 버들이는 방긋방긋 웃으며 예쁜이를 둘레둘레 찾았어. 의부더미는 바위 뒤에 숨어 있다가 박달나무 방망이로 버들이를 힘껏 때렸어. 가엽게도 버들이는 그만 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말았단다. 의부더미는 죽은 버들이를 줄줄 끌고 굴 속으로 들어갔어. 오막살이 안에다 버들이를 던져놓고 불을 놓았지. 불쌍한 버들이는 집과 함께 타서 허연 뼈만 남고 말았어. 마음포 고약한 의부더미는 빙글빙글 웃으며 집으로 돌아왔어.
0: 예쁘나, 내일 또 산에 가서 나물 해오너라.
1: 의부더미는 시치미를 뚝 떼고 상냥하게 말했어. 예쁜이는 의부더미의 살가운 목소리가 어쩐지 마음에 걸렸어. 예쁜이는 신나게 달려가 굴 앞에 서서 외쳤어.
0: 버들아 버들아, 예쁜이가 왔다. 버들아 버들아, 예쁜이가 왔다.
1: 암만 소리를 지르며 불러도 바위문은 꼼짝하지 않았어. 예쁜이는 그만 서러운 생각이 들어 울먹이며 한 번 더 소리쳤어.
0: 버들아 버들아, 예쁜이가 왔다. 문 열어줘.
1: 아무런 대꾸가 없자 예쁜이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바위문을 밀어보았어. 예쁜이가 힘껏 바위문을 밀자 가까스로 좁은 틈이 생겼어. 예쁜이가 얼른 바위틈을 비집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오막살이는 온데간데 없고 뿌연 재와 허연 뼈만 남아있었어. 예쁜이는 뼈만 남은 버들이를 끌어안고 서럽게 울었지.
0: 버들아! 버들아!
1: 그러다가 문득 버들이가 주었던 병 세 개가 생각났어. 다행히도 의부더미 몰래 고이 잘 감춰두었지. 예쁜이는 얼른 집으로 달려가 병 세 개를 들고 돌아왔어. 예쁜이는 하얀 병을 기울여 버들이 뼈 위에 쭈르륵 뿌렸어. 그러자 불에 타서 빼빼하고 까무스름하던 뼈에 흐느적흐느적 붉으스름한 살이 붙었어. 이번에는 빨간 병을 열어 쭈르륵 뿌리니 불뚝불뚝 살이 뛰면서 피가 돌았지. 마지막으로 파란 병을 또 쭈르륵 뿌렸어. 휴! 버들이가 숨을 한번 몰아쉬더니 눈을 번쩍 떴지. 예쁜이는 너무 기뻐서 버들이를 끌어안고 자꾸자꾸 울었어. 예쁘나 예쁘나, 맘씨고 온 예쁘나, 그만 울려무나. 나는 너를 구하려고 내려온 하늘나라 사람이란다. 하늘에 계신 네 어머니가 나더러 너를 구해달라 부탁해서 온 거야. 그때 하늘에 오색 무지개 다리가 쓱 걸렸어. 자, 의부더미 없는 하늘로 올라가서 행복하게 살자. 예쁜이와 버들이는 무지개 다리 위로 한 발 한 발 걸음을 옮겼어. 둘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늘로 하늘로 올라갔단다.
2: 그림책 뽕뽕뽕.

0: 어느 날부턴가 마음 한켠에 스며들기 시작한 한 고양이가 있습니다.
1: 너무 행복했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
0: 녀석과 처음 웃깃이 스친 날. 녀석에게 처음 손길이 닿은 날을 잊지 못한다는 집사.
1: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서 너무 기뻤어요, 사실.
0: 그러나
2: 문 열어달라고 항상 내려와서 야옹야옹 거리고 있어.
0: 녀석은 가까워졌다 생각하면 다시 멀어지는 그런 고양이입니다.
1: 이대로 가다가는 조금 우울해질 것 같다. 계속 집에만 박혀있을 것 같다.
3: 분절이!
0: 집사를 두고 따뜻한 집을 두고 자꾸 나가는 양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곧 공개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간 길.
4: 안녕하세요. 고양이 부탁해서 왔습니다.
5: 아,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0: 집사님들 반갑습니다.
7: 수고하셨어요.
0: 그리고
8: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 네, 저희 집 마스코트 복돌이라는 친구고요. 네, 퀘이커라는 앵무새입니다.
0: 일단 앵무새 복돌이 안녕. 그런데 저희는 고양이를 부탁했거든요.
8: 우리 애들이 밖에서 놀고 있어요.
0: 아주 익숙한 듯 밖으로 나가는 여집사. 아하, 외출량이군요.
3: 순돌아! 순돌아! 순돌아!
0: 아하, 네가 순돌이구나.
6: 부르면 항상 와요.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소리 듣고 오더라고요.
0: 주인공 순돌이, 앵무새 복돌이랑 돌림자네요. 그런데 녀석, 지금은 집에 들어갈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뭔가를 본 걸까요? 갑자기 옆 차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순돌이.

0: 아이고, 무시무시한 포효에 상대편 길냥인 야옹 한번 못하고 물러납니다.
1: 제 등살에 이 동네에선 못 놀겠다오.
0: 그리고 기세 등등 순돌이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집이네요.
2: 순돌아! 왔어요! 아이고!
3: 들어왔어?
0: 싸움도 이겼겠다. 금이 환영이 따로 없습니다.
4: 달랐다.
5: 관심 안 주면 또 따라와가지고 계속 관심 달라고 그러고.
3: 어, 귀여워.
2: 귀엽죠?
5: 생각도 귀엽게 생겼어.
3: 그러니까요.
4: 돌아. 누구야? 복돌이야, 복돌이.
0: 복돌이와 순돌이가 서로 익숙해지길 바라는 마음에 요즘 집사들이 자주 대면을 시킨다는데요.
4: 그냥 궁금해서 건드리려고.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지?
0: 말 걸어도 초집중인 순돌이. 그러다 복돌이 뚫어지겠다.
5: 순돌이 무슨 생각해, 복돌이 보면서.
0: 반면 복돌이는 여유롭습니다.
3: 일단 뭐 복돌이는 전혀 경계심이 없네요.
5: 그러게요. 고양이 처음 봤을 때부터 경계를 아예 안 하더라고요. 혼자 신나가지고 그냥 계속 까딱거리고.
0: 이젠 좀 익숙한지 어쭈 이젠 여유롭게 늘어져 하품도 하는 모습이 왠지 좀 진전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4: 둘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너 새랑 친구 처음 해보지?
0: 야, 우리도 새랑 친구하는 고양이 처음 본다, 순돌아.
4: 복돌이 간다.
2: 순돌아, 복돌이 가요. 안녕. 뾰족.
0: 이제 기다리던 간식 시간. 아이고, 복돌아, 천천히 먹어. 그러다 살에 걸릴라. 외출하랴, 친구 사귀랴, 배고플만도 하지. 그런데 집사들이 한눈판 사이. 순돌이 어딜 가나 했는데, 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2: 순돌아.
0: 대체 녀석 왜 이렇게 밖을 좋아하는 거예요?
2: 순돌아. 집에서 키우는 양인 아니고 기냥이에요.
0: 네? 순돌이가 길냥이라고요? 그러니까 녀석에게 집이 집이 아니고 이곳 길이 원래 집이라는 거. 특히 차 밑을 좋아한다는데 아이고 위험해라. 하지만 순돌아 소리에 예 하고 달려가는 저 뒷모습 하며
2: 순돌이
5: 누리
0: 제 집이냥 곧장 찾아온 걸 보고 누가 길고양이라고 할까요? 조금 쭈뼛쭈뼛거리는 듯 하다가
1: 많이 기다렸냐?
0: 자연스럽게 집으로 입장합니다. 들어오자마자 집안 스캔부터 하는 녀석.
1: 아, 여기가 내 지정석이다.
0: 그리고는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순돌이. 캣닙 맛있니, 순돌아? 게다가 집사들이 안 보이면 이렇게 잠시도 혼자 있지 못한답니다. 아이쿠! 진짜 집사도 아닌데 왜 그렇게 찾는지. 엄연히 남의 집인데 아주 제 집처럼 성큼성큼 잘도 돌아다니는 순돌이.
2: 어, 순돌이!
0: 집사들은 순돌이를 방해도 드린대요. 편히 쉬라는 마음을 아는지 녀석도 발라당 하고요.
4: 좋아?
0: 사실 집사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따로 있답니다. 많고 많은 길냥이 중 왜 하필 순돌이었을까요?
2: 주택이 생각보다 외롭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기는 사람 만나기조차.

0: 많이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뭔가 이대로 가다가는 조금 우울해질 것 같다. 계속 집에만 박혀 있을 것 같다.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1: 그래서 순돌이한테 더 정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2: 한동안 낯선 동네에 적응하지 못했던 여집사. 그녀에게 사람 대신 말을 걸어준 게 순돌이었다고.
0: 제 다리에 막 와서 이렇게 부비부비 하고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서 너무 기뻤어요, 사실. 아, 진짜 드디어 고양이를 만져보는구나, 간택됐구나, 이렇게.
2: 어느새 해가 저문 시각. 어이구야, 순돌이도 꿈나라 여행을 떠난 모양입니다. 어머머, 얘좀 봐. 대자로 잠든 모습이 그냥 집고양인데요? 집사들도 자고. 아무튼 오늘 하루는 이대로 무사히 끝나나 했는데. 오, 순돌이 깼니? 너 갑자기 어디 가? 목마르니? 아니면 화장실? 울음에 잠설친 남집사 익숙한 듯 녀석이 있는 거실로 향하는데요. 게다가 옆에서 자던 여집사도 깬 상황. 아이고 갑니다 가. 대체 이 밤에 왜 우는 건가요?
3: 지금 시간 되면은 좀 나가겠다고 할 때가 있거든요.
2: 결국 여집사 KO. 어둡고 위험할 텐데 막 그렇게 열어줘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아유, 녀석 들어올 때까지 잠을 자잤네요.
4: 순정이가 나가겠다고 하면 울어도 그냥 놔두신 적은 없었어요?
1: 그냥 놔두려고 했던 적이 있죠. 근데
0: 눈이 많이 와서.
1: 근데도 계속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안 내보내면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을 것 같고, 고양이 입장 안 돼봤으니까. 네. 그래서 그 걱정되는 마음에 계속 열어줬던 것 같아요. 네.
2: 걱정되는 마음도 모르고 좋단다. 사실 별거 하는 것도 없는 듯해요. 식빵 좀 굽고. 찻길을 쌩쌩 가로지르다가 차 밑을 요리조리 지나다니는 순돌이. 그런데, 너 누구니? 심지어 방금 보셨어요? 따라오라 고갯짓하는 거 맞죠? 참나, 따지고 보면 너네 집도 아닌데 친구도 데려오는 거야? 이러다 여기서 길냥이 정모까지 하는 거 아닌가 몰라. 다음날
5: 순돌아!
2: 밤새 놀던 순돌이의 무사복귀. 그런데 네? 순이요? 순이는 또 누구? 부르면 달려오는 양이가 또 있네요. 아, 귀여워라.
5: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이에요.
2: 집사랑 꽤 친해 보이는데 누구예요?
6: 이름은 순이고요. 착한 순한 양이에요.
2: 순이야, 만나서 반가워. 녀석이랑은 어떤 인연인지?
6: 둘이 자매예요. 그래서 둘이 같이 다녀요.
2: 순돌이랑 자매라고요? 둘이 가족?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 어젯밤 만난 그 길냥이가 윤석이었네요. 누가 자매 아니랄까 봐 그루밍하는 것도 판박이.
5: 추루 먹을래?
2: 여태 순이는 밖에서 살고 있었군요.
0: 순이는 잘안 들어오고 많이 하는데 사람이 없거나 저만 있을 때는 집에 그래도 좀 거실까지는 오는 편이에요.
5: 일로와. 순이, 안에서 먹을까? 일로와. 여기서 먹자.
2: 눈치 보랴, 먹으랴. 순이 너 되게 소심하구나.
5: 무서워.
2: 아이쿠야, 다 먹지도 않고 어디 가? 간식이 입으로 넘어갔는지 코로 넘어갔는지도 모르고 향한 곳은 남의 집 현관 앞. 소심할 줄만 알았더니 뻔뻔한 면도 있네. 좀 전에 경계하던 것과 딴판으로 아예 드러눕습니다.
0: 여기 앞에 주택 사시는 분이 이제 같이 태어났다 하더라고요, 그 집에서. 근데 그분은 이제 이사 가셔서 없고, 그래서 이제 고양이들만 남은 상태로.
1: 마당에서 키웠대요. 네, 그 얘기 들었어요.

0: 걸어서 1, 2분 거리인 이곳이 순돌이와 순이가 전에 살던 집이었다는 것. 순이는 아직도 그곳이 좋은가 봅니다.
1: 여기가 아직도 편하다.
0: 추운데 집에 들어와 쉬시지. 순이 걱정에 마당을 못 떠나는 여집사. 배고플까봐 언제나 고봉밥을 준비해둔다고.
2: 최대한 이 유리문만 닫아두고 여기는 열어놓는 편이에요.
3: 왜 그렇게 하시죠?
2: 혹시 냥이들이 추워서 왔는데 제가 소리 못 들을까봐 이 문을 닫으면 소리가 안 들리니까 이 문만 닫고 있어요.
0: 한겨울인데 문을 열어놓는 이유가 또 있답니다.
4: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지금 순돌이 순이 문제 때문에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2: 제가 꿈꾸는 거는 저랑 남자친구, 그 다음에 복돌이, 순돌이, 순이 다 같이 살고 싶어요.
0: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위해 거대 고양이가 출동했습니다.
5: 안녕하세요.
0: 선생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자마자 순돌이부터 살피는 야옹신. 그런데 좀 쳐다보기라도 좀 해.
5: 뭔가 밖에 지금 되게
4: 지금 그냥 나가고 싶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2: 나가고 싶어서 저희가 원래는 바로 열어주거든요.
5: 아 정말?
2: 네.
0: 순돌아, 네 얘기 중인데 갑자기 왜 딴짓이야?
1: 나가고 싶다옹. 문 열어라옹.
5: 되게 그렇다고 고집이 있어 보이진 않네요. 보통 고집 있는 애들은 네. 보통 야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야 막 문 열고 막 소리 지르거든 진짜.
4: 심하게. 네.
5: 이 정도면은 순돌이는 저 초면인데.
4: 네. 그러니까 저도 이 정도로 편안한 게 있을 줄 네. 몰랐는데.
5: 너무 잘 스킨십도 잘하고. 네. 편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정확하게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얘도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4: 네.
5: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 네.
5: 아 이렇게 와 들어올 때부터 이미 꼬리가 완전히 이렇게 서 있네요.
0: 고부의 애청자라면 기본 상식, 바짝 선 꼬리는 호감의 표시랍니다.
5: 야 애교가 엄청 많네요.
4: 네, 애교가 엄청 많아요.
0: 집사들 앞에서 무장해제는 기본이고 공간도 장난감도 적은 끝냈어요.
5: 자기 집이네요, 거의.
4: 네.
5: 앉는 자세나 이제 누워있는 자세를 보면은 이 공간에 대해서 어떤 감정으로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 정도의 자세는 완전 무한 신뢰에 그냥 네, 100% 네. 배를 보이고 누워있는 거
4: 네.
5: 마치 우리가 일 끝나고 와서 소파에 이렇게 들어눕는 거랑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누워있네요.
1: 내 집 같은 편안함이다 냥.
0: 근데 밖에선 왜 이러는 거예요?
5: 지금 이 상황은 네. 제가 봤을 땐 이 공간이, 이 영역이 순돌이 영역이네요.
4: 네.
2: 아, 네.
5: 순돌이가 네. 순한 것 같으면서도 영역에 대해서는 확실하네요. 네.
2: 아.
5: 자기 공간에 대해서는 질투심도 있고 주장도 잘하고.
2: 신기하다.
1: 순이야!
5: 아! 얘 이름 알아듣고 오네요.
2: 네. 네.
5: 얘도 너무 좋아한다. 아, 근데 꼬리가 다르다. 꼬리 끝이 이렇게 가 있진 않아요.
2: 네네.
5: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꼬리가 이렇게 있으면 네. 순돌이의 꼬리 끝은 보호자님을 향해 가 있거든요.
2: 네.
5: 순이는 약간 뒤로 가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아직 잘 모르겠다 이거야.
4: 아.
5: 좋아는 하지만 아직처럼 약간 신뢰 관계가 100%는 아니다. 친하게 지낼 수는 있지만 금전 거래는 하기 힘드냐.
2: 네. 어떤 사이인지 확인해.
5: 정확히 알겠죠. 네.
0: 이젠 좀 알겠는데 그럼 대체 순이는 마당까지 왜 와요?
5: 순돌이의 경우는 확실히 좀 영역에 대한 경계도 무너졌고 보호자님과의 신뢰적인 관계도 완전히 이제 단단하게
2: 네.
5: 지금 생긴 상태다 보니까 내가 여기 충분히 믿고 돌아서 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준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4: 네.
2: 아.
5: 근데 이제 순이는 뭐 예를 들어서 먹고 주는 건 좋아하는데 나는 아직 이 공간 자체에 대해서 약간 불확실성도 있고 그다음에 잘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 순돌이가 잘 잡고 가니까 저 어디 가니? 이렇게 와서 같이 쫓아오고
2: 네.
5: 좋은 데야? 좋은 데면 같이 가자 약간 이런 분위기?
2: 네.
0: 그럼 입양도 괜찮을까요? 맞다고 해주세요.
5: 순돌이는 거의 뭐 95% 이상 거의 100%에 가깝기는 해요.
4: 아,
5: 네, 네.
2: 아 다행이다.
5: 네. 근데 순이의 경우에는 아직은 한 60에서 70% 단계. 보호자님과의 관계는 충분히 좋아서 조금만 노력하시면은 이야기한 것처럼

0: 입양을 해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실내 고양이도 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 영상 딱 보니까 확실하게 둘이 그냥 입양을 해서 가는 게더 좋을 것 같긴 해요.
1: 네, 저도 무조건 둘이는 꼭 붙여놓고 싶거든요. 가족이니까.
0: 근데 이제 순돌이가 지금 나가고 싶어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순이의 경우에는 아직 이제 집안에 이 정도만 들어와도 이게 괜찮은 정도긴 하거든요. 조금만 노력한다면은 순이도 좀 괜찮지 않을까.
2: 노력만이 살 길입니다, 집사님들.
1: 저 순돌이가 이제 자다가 새벽에 나가겠다고 계속 오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이거를 무시해야 되는 건지.
0: 순돌의 영역은 이 집을 포함해서 이 주위의 환경까지 다. 자기 영역인 애들이 하는 행동은 뭐냐면은 일단 이름 쓰기예요. 내 이름 쓰기. 그러니까 보호자님도 어렸을 때 이제 학용품에다 자기 이름 써놓잖아요. 내 거니까. 그래서 고양이는 영역 동물이니까 내 이름을 매일매일 써놓는 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서 지우고 자기 이름 써놓거든요.
3: 부지런하네.
0: 부지런하죠.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되니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새벽 5시에 깨우는 겁니다.
2: 이야, 집에서부터 주변 찻길까지 다 순돌이 거란 말이에요? 순돌이는 밤마다 자신의 영역에 낯선 고양이가 침입할까봐 불안했던 거네요.
0: 문을 열어준다라는 거는 너 이름 쓰고 와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계속 우는 거죠.
2: 하지만
0: 지금도 지금 촬영 중에도 지금 보면은 방금 전까지 울다가 지금 자요.
1: 그렇네요.
0: 네, 저희는 우리 일 하느라고 신경 안 쓰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저게 라운징 자세라고 하는데 옆으로 누워서 지금 자는 거죠.
2: 방금 전까지 문 열어달라던 순돌이가 어느새 잠들어 버렸습니다.
0: 관심을 주면 안 돼요, 저는. 네. 눈도 쳐다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무관심 교육이라고 항상 하는 거는 아예 이 고양이를 그냥 투명 고양이다. 얘는 고양이가 없다. 우리 집에 고양이가 없어. 생각하고 난 내일을 할 거야. 뭐, 난 책을 볼 거야. 드라마를 볼 거야. 우리 일을 할 거야. 라고 되면 얘는 인식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울어도 소용이 없구나. 그럼 울지 않았을 때 적합한 걸 해주면.
2: 적절한 무관심이 약이라네요.
0: 공간에는 뭐 캣폴이라든가 뭐 캣타워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놔두시면 여기서 충분히 바깥에 여기 차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약간 좀 돌아다니는 자극들이 있으니까 이게 좋아할 것 같아요. 충분히 집안 환경을 매력적으로 만들면 바깥 공간보다 그러면 고양이들이 나갈 필요성 못 느끼거든요.
2: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순돌이가 길냥이라 그런지 집안에서는 볼일을 전혀 보지 않거든요. 어쩌죠?
0: 보통 고양이들이 천연 흙에다가 대소변을 다 보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두부물에다 보니까 안 맞아서 보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밖에서 만약에 순돌이가 사용하고 있는 그 흙을 조금 가지고 오고, 벤토나이트라고 해서 좀 천연 흙에 가까운 모래로 바꿔주시면은 좀더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4: 이제 볼일 보러 밖에 안 나가도 되는 거냐?
5: 순이야, 순이야, 일로.
0: 순이 그러면 나와요?
5: 네.
2: 빨리 와, 야옹신 왔어.
5: 아이고, 왔어?
0: 야옹신, 안녕. 안녕. 야, 엄청 좋아하네요.
5: 네. 순이.
0: 얘가 순이.
6: 네네.
0: 좋아하는데, 엄청? 오자마자 여기다 비비고, 이곳에다 비비고. 지금 영역 표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순화교육이라는 게 이러면서 스킨십을 먼저 좀 많이 하는 건데, 스킨십, 얘는 내 스킨십 되게 싫어하네요. 바로 피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지는 액체를. 그래서 이 코터치부터 연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코터치가. 하고, 주고, 이러면서 그냥 주면서 만지는 연습 필요해요.
5: 코터치.
0: 줘보세요.
5: 제가요?
0: 주면서 한번 미간 사이를 살살 만져보시겠어요?
5: 네. 순화 일로 와봐.
0: 여기?
5: 여기 있다. 여기.
0: 미간 사이를 만져. 이거 봐요. 깜짝깜짝 놀라네. 괜찮아요. 그 정도 해도 됩니다.
5: 네. 순나 이거 더 먹어. 짜줄게.
0: 주면서 좀 줘요.
2: 옳지. 순이가 맛있게 잘 먹네요.
0: 괜찮네. 살살 만지세요. 익숙해질 겁니다. 좀, 예, 네. 괜찮으시죠? 네.
6: 금방 익숙해요.
0: 이 연습을 매일 주실 때마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 네네.
2: 우와, 실내 입성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겠는데요?
0: 실내 고양이들의 평균 수명이 15년이라고 한다면은 외국의 경우 실외 생활하는 고양이들이 평균 수명이 6...

0: 6년이에요. 근데 한국의 경우는 평균 3년 정도로 보고되고 있거든요. 실내 고양이로 생활한다는 거에 가장 큰 장점은 수명 연장이죠. 그러니까 좀더 나은 안전한 삶을 오래 영위할 수 있는 거, 이게 가장 좋은 거,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바깥에서의 생활이 좀더 재밌고 아니면은 즐겁고 좀 그런 고양이로서의 본능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안전하다라는 기준에서는 당연히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실내 고양이로서 생활한다라는 게 건강상의 신체적인 안전을 조금 보장받으면서 고양이가 좀더 오래 잘 행복하게 집사님, 아니 보호자님과 잘살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네요.
1: 실내 환경을 꼼꼼히 살펴보는 야옹신.
2: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는 수집 공간이긴 한데.
3: 네. 엄마 순돌아 지나갈게. 미안해.
1: 이제 뭐 순돌이가 아니라 잠돌이라 부를 지경.
2: 여기는 주로 어떻게 있나요, 그러면 이거죠?
4: 여기.
3: 저는 이 커튼 밑에서 잘 자고요. 예. 네. 여기서 잘 자고 아니면 이쪽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여기.
2: 그러니까 만약에 순돌이도 입양해서 같이 생활하려면 얘는 숨숨집이나 쉴 공간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3: 네.
2: 그러니까 뭐 쿠션이라던가, 뭐 담요라던가, 아니면 들어가서 좀쉴수 있는 공간들. 네. 그 정도만 여러 개 배치해줘도 충분히 그냥 잘쓸것 같거든요.
5: 소니야, 들어와. 여기 우리 집이야.
3: 순돌이랑 순이가 바깥이 아니어도 이 안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주셔서 저는 그게 너무 기쁜 마음이 드는 순간입니다.
4: 네, 앞으로 순돌이 순이 완벽 적응해서 저희랑 잘 살 수 있게 많은 노력을 네, 하겠습니다.
1: 며칠 후 순돌이가 집에서 볼일을 본다고 하네요. 뒷처리도 깔끔하고 뿐만 아니라 순이는 장족의 발전, 거실까지 자유롭게 드나듭니다. 집사님들, 순돌이, 순이의 가족이 돼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0: 뭐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2: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3: 영어.
2: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3: 17점 수학.
2: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3: 책. 책을 안 읽어가지고.
2: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3: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3: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2: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3: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2: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3: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네.
2: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3: 더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2: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3: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에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격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2: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3: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0: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아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선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0: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1: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0: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0: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사실은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3: 불안, 수치심, 분노. 왜 우리는 나쁜 감정으로 인해 고통받는 걸까요? 진화의학의 기척자 랜돌프 네스. 그가 이 질문의 답을 찾아 정신장애와 감정의 기원에 다가갑니다.
4: Emotions are special modes of operation that are useful in certain situations that have occurred over evolutionary history.
3: 수백만 년 동안 진화를 거쳤는데 우리는 왜 아직도 정신장애에 취약한 걸까요? 인간 본질을 탐구하는 랜돌프 네스와 함께 진화 정신의학의 최전방으로 가봅니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0: and a happy new year.
1: Happy new year.
2: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4: (웃음)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い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い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0: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1: Digital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1: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불안, 수치심, 분노. 왜 우리는 나쁜 감정으로 인해 고통받는 걸까요? 진화의학의 개척자 랜돌프 네스. 그가 이 질문의 답을 찾아 정신장애와 감정의 기원에 다가갑니다.
1: Emotions are special modes of operation that are useful in certain situations that have occurred over evolutionary history.
0: 수백만 년 동안 진화를 거쳤는데 우리는 왜 아직도 정신장애에 취약한 걸까요? 인간 본질을 탐구하는 랜돌프 네스와 함께 진화 정신의학의 최전방으로 가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1: 전교 3등.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카세트 플레이어.
0: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1: 사실은 오늘러와의 H.O.T의 캔디.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보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 또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0: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1: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1: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0: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1: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1: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0: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수리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비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 좀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1: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2: 영어.
1: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2: 17점 수학.
1: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2: 책을 안 읽어가지고.
1: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2: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네.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2: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격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1: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2: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전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럼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0: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은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0: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1: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0: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0: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사실은 어떤 분들은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바다에 지금 우리는 역시 장비빨한 행동을 하게 될 수 있어요.
1: 거제도에서 다리 하나를 더 건너가는 섬 가조도. 이 작은 섬에 해녀를 키우는 해녀 학교가 있다.

0: 들으러 와서 첫날인데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비도 부슬부슬 오고 바람도 불고 이렇게 비오는 날 풍랑이 있는 바다에 들어갈 수 있을지 들어간다면 어떤 느낌일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추워. 피디님.
2: 네?
1: 추워요?
2: 네.
1: 근데 지금 너무 추운 것 같은데 바다에 진짜 들어가요?
2: 사실 뭐 희망적으로는 오늘은 좀 날도 춥고 비도 오고 하니까 집에 들어가는 수업은 뭐 내일 날이 좋을 때 합시다 라고 하시면 좋겠는데
0: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실제로 해녀 아카데미 앞에 바다에 지금 어머니 한 분이 물질을 하고 계십니다.
3: 비 오는 겨울바다에 거침없이 입수하는 해녀 어머니. 아, 보기만 해도 춥다. 내가 저걸 할 수 있을까? 해녀. 바다에 맨몸으로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사람들로 17세기 제주도에서 처음 시작된 한국의 전통 직업이다. 유네스코도 인정한 대표적인 문화유산이지만 이제는 그 수가 갈수록 줄고 있다. 해녀라는 직업을 보존하기 위해 전국 곳곳에 해녀학교가 생기고 있고 한때 금남의 직업이었지만 이제 남성들에게도 그 문이 열렸다.
4: 제가 오늘 수업할 수업은 해녀의 장비 소개입니다.
5: 이렇게. 자, 해녀 장비는 이렇게가 해녀 장비예요. 자, 구멍 있는 쪽이 내 앞쪽이겠죠? 이렇게, 이렇게 잡아보세요. 살살살살 애기 다루듯이
6: 손톱을
5: 잡으시면. 오, 네. 오, 잘하셨어요.
7: 얼굴 완전히
8: 애기다 애기.
9: 얼굴 소별이.
5: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자, 해녀 선생님들은 이 태학을 신랑이라고 표현을 해요.
3: 태학은 물 위에 띄워놓고 채취한 물건을 담기도 하고 물질을 하다 기대 쉬기도 해서 해녀의 신랑이라 불린다. 해녀가 사용하는 장비들을 하나하나 배운 후
5: 공기층들이 있어요.
3: 이제 바다로 가야 할 시간인데 비가 그치질 않는다.

0: 좀 내버려주세요.
1: 저 어때?
2: 얼굴이 너무 쪼입니다.
3: 하나, 둘, 셋, 넷,
4: 일곱, 여덟, 아홉, 열.
5: 비바람이 몰아치는 3월의 바다. 전문 잠수부들도 30분 이상 잠수하기 힘들다는 수온 8도. 그 차가운 바다에 해녀가 되겠다고 뛰어든 사람들. 그 중에 나도 있다. 해녀학도 입학 첫날 가장 힘든 것은 수영도 숨 참기도 아니었다.
6: 진짜
5: 해녀학교 선생님이자 7년차 해녀인 박채은 선생님. 선생님은 안 추우신가?
7: 제 이름은 박채은입니다. 저는 거제해녀 아카데미 해녀 안전요원으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8: PD가 이거를

0: 해보겠다고 했을 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1: 아니 왜? 다른 거보다는 날씨가 너무 추워서 바다는 한계절이 뒤로 가거든요. 저희는 봄이지만 바다는 지금 겨울입니다. 지금이 제일 추울 때.
2: 춥다. 인간적으로 너무 춥다.
3: 이렇게 추운 날도 교육을 하셔야 되는데요?
4: 네, 맞습니다. 해녀들은 이런 날도 작업을 해요.
1: 해녀는 젖지 않습니다. 비 오는 날 좋아합니다. 날이 좀 꾸물꾸물해지면 해삼이 다 올라와져 있거든요. 해녀들은 오히려 이런 날 작업하길 더 좋아합니다.
2: 그 물속에서 물장구 발기질을 할 때는 괜찮은데 가만히 있으니까 좋습니다.
5: 물속에 고작 1시간 있었을 뿐인데 다리가 후들거린다.
6: 해녀 일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고 했더니 그냥 추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없다. 그냥 참고 하신다고. 이 수온을 견디지 못하면 결국은 해녀가 될 수 없다.
7: 장비를 좀 갖추면 달라질까요?
6: 실제 해녀분들이 입는 고무옷을 입으면은 좀 더 나을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2: 네, 지금 저는 통영 도착했고요. 잠수복, 해녀복을 맞추러 왔습니다. 여기가 40년째 통영 해녀분들의 모든 해녀복을 책임지는 곳이라고 하고 한국인은 역시 장비빨 아니겠습니까? 저도 한번 해녀복을 맞춰보겠습니다.
8: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2: 해녀복을 좀 맞추려고 왔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8: 실수해가지고
2: 네.
8: 네, 맞춘다 보니까
2: 네.
8: 네, 57.
0: 머리가 좀 큰 편인가요?
5: 해녀복은 몸에 딱 맞게 만들기 때문에 신체 사이즈를 꼼꼼히 재야한다.
8: 38.
9: 38.
8: 다리통
2: 어디가
8: 코가 유명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한 들어봐서 그래. 그럼 딱 맥주 생겨. 물이 안 내려서
2: 지금 저기 있는 저 것들이 해녀복 원단인 네. 거예요.
8: 스쿠버 하는 그 옷이 좀 다르게 해냐고.
2: 네.
8: 그만해서 뭐 천을 이렇게 파나고 네. 잡고 있고 하는데 우리는 해녀들은 일단 겨울에 물이 스며들지 않아야 되니까 딱 맞겠고
5: 추위를 막기 위해 두꺼운 고무를 잘라 만드는 해녀복 몸에 딱 맞게 만들다 보니 초보자는 혼자 입고 벗기도 어렵다고 한다. 길었던 하루가 저물고 완성된 해녀복을 들고 찾아갔네요.
10: 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11: 다름이 아니라 제가 고무옷을 저 통영 가가지고 맞췄는데 안 배우고 입으면 다 찢어먹는다 해가지고
10: 아 그렇군요.
11: 네 그래가지고
10: 들어오시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1: 알겠습니다. 네. 여기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0: 예. 일단 바지부터 입는다 생각.
5: 해녀 학교를 졸업하고 네. 해남이 된 선배님. 네. 이렇게 수경 모양으로 탄 얼굴이 매우 인상적이다.
10: 안 찢어지고 안전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11: 그러면은 지금 제가 입어볼 수 있을까요?
10: 예. 팬티가 노출이 돼도 되죠?
11: 아, 저요?
10: 네. 이렇게 말아서. 자, 오른발부터 끼워보십시오.
6: 네.
10: 자, 천천히.
6: 네.
10: 이 손가락 마디로 이렇게, 이렇게 당기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네. 이것만 당겨주시는 겁니다.
6: 아. 아! 선생님, 다리털이 뽑혀서 아픕니다.
10: 아, 예, 다리털이 뽑혔거든요.
6: 아.
10: 오케이. 이 손으로 이런 식으로 네. 올립니다. 손톱으로 절대 안 됩니다. 최대한 많이 올리는 게 좋습니다. 이제 상의로 가봅시다. 자, 신중하게, 침착하게, 급하게 하면 땀납니다. 넣었습니다. 자, 이거는 원래 동료 해녀들이 이렇게 당겨주고 내립니다. 이거를 동료 해녀들이 도와주는 겁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5: 해녀복 한번 입어봤더니 벌써 한밤중이다.
12: 아이고, 선생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10: 아유, 감사합니다.
5: 이대로 헤어지긴 아쉬워 해남 선배님과 티타임을 가지기로 했다.
12: 아, 진짜 술도 안 먹고. 근데 여기서 해남으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10: 4개월 됐습니다. 선박 수리 엔지니어를 하다가
12: 네네.
10: 일의 적성이 안 맞아서 그 간섭을 안 받고 핍박을 안 받는 게 어떤 직업일까? 우리 아버지가 네. 이 해녀 해봐라.
12: 네.
10: 아버지가 추천해 주신 거예요. 지금은 너무 자유롭고 만족합니다.
12: 저는 회사이면서 그냥 사람들이랑 말을 섞는 게 피곤하고 항상 소원이 사람들이랑 안 부대끼고 그냥 나 혼자 말 한마디도 안 하고 할 수 있는 일 이런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 혹시 해녀 해남 이름 그렇지 않을까?
10: 아 그렇습니까?
12: 선배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10: 일단 저희 할머니랑 네. 같이 이제 물질을 하지요. 일단 저보다 한참 어른이시기 때문에 네. 젊은 놈으로서 어른들에게 공손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12: 네.
10: 저희 할머니께서는 네. 50년 동안 물질을 했대요. 그래서 저보다 한 4배, 6배를 잡아요. 완전 상군이시죠.
12: 아, 완전 상군이시죠.
10: 예. 나이 드신 분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젊은 분들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5: 해녀 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영이나 잠수 실력이 아니라 인간 관계라고 한다.
13: 죄를 짓기 말자.
12: 제일 의외였던 사실은 해녀라는 일은 우리가 막연히 상상할 때는 되게 홀로 바닷속을 누비면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본인과 자연 이렇게 1대1로 고독하게 하는 직업일 줄 알았는데 결국은 이 어촌이든 아니면은 뭐 같은 배를 타는 동료든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를 여기 와서 알았어요. 그때부터 자신이 없어졌어요.
5: 사람들과 어울려 일하는 게 힘들어서 항상 PD 일이 적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했다. 바다에 들어가면 혼자 있을 수 있으니까. 해남이 되면 혼자 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0: 해녀들은 보통 한 배에 7, 8명이 타고 함께 물질을 다닌다. 이런 공동체 문화는 해녀의 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1: 해녀는 혼자 다니지 않거든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군, 중군, 상군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이게 뭐 군대처럼 계급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하군은 좀 작업량이 좀 작겠죠. 근데 상군은 작업량이 많겠죠.
2: 근데 상군이 뭐 얕은 데서부터

0: 깊은 데까지 다 쓸어버리면 상공만 돈을 많이 벌겠죠. 학우는 갖고 갈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구역을 나눈 거예요. 하구는 조금 얕은 쪽, 중구는 조금 그다음, 상구는 가장 깊은 쪽. 그래서 하군도 먹고 살수 있도록 그렇게 구역을 나눠서 하는 거예요.
1: 하구는커녕 아직 정식 해남도 못된 나는 당장 옷 입는 것부터 선생님의 도움이 절실하다.
0: 이렇게 잡아서 조금씩 이렇게 당기죠.
1: 분명히 배웠는데 쉽지가 않다.
0: 한 번에.
1: 선생님의 도움으로 겨우 해녀복을 입었다.
2: 그걸로 닦으면 습기가 없어져요?
3: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물에 들어갔을 때 얘가 요 안에 유리를 코팅해서 김이 덜 서리게 하는 그런 거 맞죠?
4: 태양이랑 감기 네, 한마디 없이 다 챙겨가지고 누룩가루 오세요.
1: 드디어 해녀복의 위력을 실감할 시간. 동기들의 손을 잡고 바다로 나간다. 해녀복을 입으니 겨울 바다도 확실히 버틸만하다. 해녀학교의 수업은 해녀 문화처럼 공동체를 가장 강조한다. 선생님은 늘 말씀하셨다. 물에는 절대로 혼자 들어가지 마라. 오늘의 수업은 자맥질 훈련. 줄을 잡고 수심 5m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훈련이다. 이 자맥질이 실제 해녀의 물질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한다. 선생님의 멋진 시범. 이제 우리 차례다. 능숙하게 자맥질을 해내는 교육생 동기들. 다들 벌써부터 뭔가를 건져오기 시작한다.
5: 우와, 이것도 뭐야? 이거 뭐야? 우와,
6: 교육 받으실 때 보니까 쓰레기 같은 거를 막 계속 부서져 나오시던데.
3: 일단 지금 저희가 뭐를 채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되고 저희는 해녀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래서 선생님께서 잠수를 해서 불가사리나 쓰레기 같은 거를 주워 와라.
1: 동기들의 응원을 받고 드디어 첫 입수. 줄을 잡고 물속으로 내려가 보는데 이미 숨이 차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
7: 뭔가 보인다. 아니 왜 계속 댓글
8: 아니 나를 있다니까
7: 왜 댓글 돌아
8: 아니 없다니까는 무서워가지고 바로 들어가네.
9: 무서울 게 없더라고요.
7: 머리를 빡.
1: 이제는 입수마저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
10: 힘들어요. 역사기 힘들어.
9: 네? 괜찮습니다.
1: 겨우겨우 바닥 근처까지 내려가는 데는 성공했는데 이번에도 빈손이다. 뭐라도 건져올 때까지 입수는 계속된다.

0: 오늘의 첫 번째 수확이다.
1: 불가사리 같은 건 색깔도 알록달록하고 눈에 띄니까 그런 건 캐는데 실제 돈이 되는, 그러니까 채취해야 되는 해산물들은 다 고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초짜들은 절대 찾을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상군이 되는 기준이 헤엄을 잘 치고 뭐 숨을 오래 잘 참고가 아니라 해산물이 있는 위치를 보는 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시야라기보다는 경험인 거죠.
0: 거제도 앞바다에는 전설의 눈을 가졌다는 해녀가 있다. 모래바닥과 색이 비슷해 찾기 어렵다는 해삼으로, 망사리를 꽉 채워 나온다는 전설의 해녀. 그분이 다녀가면 바다에 해삼이 남아나질 않는다는데, 여든을 앞둔 지금도 내일 물질을 나간다는 바로 그 전설의 해녀를 해녀학교에서 만났다. 거제 해녀의 전설이자 해녀학교의 교장 선생.
2: 오늘 하루가 보고 내가 힘들고 뭐 이게 물도 찾고.
3: 해녀학교 교장 김성량입니다.
4: 선생님은 올해로 해녀 된 지 몇 년 되셨어요?
3: 한 60년이 다 돼가는데 18살 때부터 해녀 작업을 시작을 했지. 20대 후반부터 대상군 소리는 들었어.
0: 해녀복이 없던 시절부터 물질을 시작한 김성량 선생님은 20대에 이미 대상군으로 불리며 독도까지 원정 물질을 다녔다. 60년째 현역으로 일하며 전설이 된 해녀. 그 전설의 비결이 궁금하다.
5: 물질을 잘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2: 처음 가니까 못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못해도 이걸 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배워야 되겠구나. 이 인내심이 없으면 저한테 이 물질은 할 수가 없어요.
6: 해녀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선생님?
3: 그제 그 인내심. 처음부터 내가 돈 번다. 돈 쳐서 저 해녀들이 돈을 이렇게 한 달에 가면 뭐 몇백만 원도 번다. 얼마도 번다. 이렇게 기소원 들어갔고 막 호기심으로 오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한 1, 2년은 내가 바다에 투자를 한다. 여기 내가 이 경험을 바다에다가 쌓는다 해야지. 요즘 사람들은 조금 마음 좀 쉽잖아요. 내가 이거 안 하면 이거 하지 하고. 한 몇 달 해보고 돈 안 되면, 예, 돈 안 되고 힘들고 이거 안 하겠다고 하면 그건 해녀가 안 되지.
0: 그리고 또 한 명의 전설의 해녀. 60년간 물질을 하고 여든이 넘어서야 은퇴한 현삼강 선생님. 그 정도면 이제 바다가 지겹지 않을까?
7: 작업 안 하고 있으니까 맛이냐.
4: 그래요, 선생님? 오히려 아프세요? 일 안 하시니까 더 아프세요?
7: 이제 바다에 나와서 좀 하고 나면 좀 괜찮아. 근데 해녀들은 약이 따로 없어요. 집에서 골골골 막 아파 죽고 막 밥솥을 떨 기운도 없거든. 물에 막 가다 타면 막 물에 갖다 딱 받아 놓으면 저거 갖다 날라대.
8: 지금 뭐 캐고 계신 거예요? 네. 뭐 캐시는 거예요?
7: 달래.
8: 달래? 아, 그게 달래요?
9: 화요일부터 여기 입학할 때부터, 예, 저 물에 들어가 봤는데 물이 너무 차더라고요.
7: 물 차.
9: 근데 어머니는 이거 찬물 40 몇 년씩 들어가셨던 거잖아요. 예. 50년 들어가신 거예요?
7: 60년. 18살부터 했거든요.
9: 18살 때부터.
1: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한시도 가만히 어디 앉아 계시거나 서 계시지 않으신다. 쉬지 않고 돌아다니신다. 심지어 뭐 물질도 몸이 안 좋아서 그만두셨다는데 끊임없이 서성이시면서 산에 가서 달래 캐오시고 저기 물가 바위가 와가지고 해초 캐오시고.
0: 물건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는 것이 해녀의 습관이다.
4: 그건 뭐예요, 선생님? 오목가사리? 아, 저 이름

0: 들어봤어요.
1: 노동에 익숙해진 베테랑 해녀의 몸은 잠시도 그냥 쉴 줄을 모른다. 해녀 학교의 점심 식사 시간. 오늘의 메뉴는 해녀가 잡은 멍게로 만든 비빔밥이다. 손수 멍게를 손질하는 김성량 선생님. 선생님의 손이 쉴 새 없이 움직인다. 은퇴한 선생님도 끊임없이 일을 찾아 바쁘게 움직인다.
2: 살랑살랑살랑 구두도 구두도 맛있다.
1: 평생을 몸으로 일해온 베테랑들에게 여든의 나이는 그저 지나가는 숫자일 뿐인가 보다.
0: 선생님 지금도 물질 하세요?
3: 지금도 하고 있지.
0: 그만두고 싶으셨던 적 없으세요?
3: 그만두고 싶은 적도 왜 없겠어? 있지. 근데 이게 업이니까. 아니, 물질하는 거는 우리한테 이제 몸에 익숙해서 뭐 아프면 안 하지 했는데 한 2, 3년부터 뭐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해도 물행 가면 안 아프니까 해.
4: 저희 교장 선생님이 거의 80이 다 되셨어요. 근데도 지금 현역에서 정말 잘하고 계시거든요. 해녀들이 고령화로 점점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이 늙은 해녀 한 분이 돌아가시면요, 해녀 박물관 하나가 사라지는 거예요.
1: 잠수했던 해녀가 물 위로 떠오를 때 숨빗소리가 들린다. 베테랑 해녀만 낼 수 있다는 이 소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바다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5: 물에 들어가면은 쓰레기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나마 여기는 거제 남해에서 좀 물이 깨끗하다고 하는 곳이니까 이렇게 물질도 하고 그런 곳인데 저희가 들어갔을 때 오만 쓰레기가 다 나왔죠.
6: 어디가? 폭죽이가?
0: 일산 저거
5: 그런 쓰레기나 생태계를 어지럽히는 불가사리 그런 것들이 실제로 물질을 하시는 해녀분들의 수확량, 소득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이맘때 10kg 잡히던 해삼이 올해는 5kg밖에 안 잡힌다. 해양오염, 기후변화 그런 게 매일매일의 데이터로 남으니까 그거를 체감하실 수밖에 없겠죠.
7: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녀 아카데미 입문반 과정의 마지막 날입니다. 실기 시험 본다고 하는데 자맥질을 50번 해가지고 바닷속에 조개껍데기라도 50개를 주워와야 된다고 하시는데 잘 수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8: 화이팅!
1: 드디어 결전의 그날이 밝았다. 해녀 학교의 졸업시험. 수심 5m 이상 내려가 쓰레기나 불가사리를 50개 이상 주워와야 시험 통과다.
9: 해녀들 8번째

육성.

0: 그래도 이제 자맥질은 제법 익숙해졌다.
1: 이걸 하루에 200번을 웃잖니? 해녀분들은 더 아시죠?
2: 12번째 입국!

0: 그냥 숨비숨으로 나오려고요.
1: 준비 소리라는 게 있잖아요. 희녀분들이 내시는 소리. 그게 소리가 특이하니까 사람들은 그게 뭐 되게 아름다운 어떤 우리 전통 문화 그런 것처럼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자멸치를 잠수를 해보면은 숨이 너무 딸려서 죽을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그런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그 숨비 소리가 숨 넘어가는 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 드디어 시험이 끝났다. 자맥질 몇십 번 했다고 물 밖으로 올라오는 것조차 쉽지가 않다.
3: 아직 하나 더 하면 또.
4: 나무 떼려고 하지 말고 포텐셜을 줘.
5: 진심으로. 네. 너무 힘듭니다.
2: 숨 돌릴 틈도 없이 건조한 물건을 정리하는 것까지가 해녀의 일이다.
6: 해초는 다시 바다로, 플라스틱.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웬만하면 좀 떼고 버리는 게 좋아요.
5: 불가사리라.
7: 저기
5: 껍데기 주셨어.
7: 이게 안 잠고, 이게 안 잠고? 우리.
3: 올 시기평가 이걸 합격. 오, 하겠어.
8: 박수.
2: 졸업 시험은 턱걸이로 간신히 통과했다.
9: 잘하셨어. 이제 실제로 물질하러 나가면요.
1: 네.
9: 물건이 좀 보일 것 같아요.
1: 헤엄쳐서 간데 뭐가 있으면은 건져 올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궁금해집니다.
10: 처음으로 해녀 해남 선배님들과 해녀배 타게 됐습니다. 조그만 거 하나라도 잡고 싶습니다.
6: 오늘 물질을 하러 갑니다. 아싸!
11: 안 잡고 오겠습니다.

0: 맞아 보십시오.
1: 이제 가요? 파이팅!
2: 이젠 진짜 실전이다.
3: 따라가야지. 앞에 앞질은 안 되거든요.
4: 네.
3: 고참을 앞지르면 안 네. 됩니다. 초보자는
4: 네.
3: 배워야 되기 때문에 따라가야 돼요.
2: 드디어 선배님의 뒤를 따라 처음으로 깊은 바닷속까지 내려가 봤다. 내려가자마자 군소를 발견했다.

처음으로 쓰레기가 아닌 제대로 된 물건을 캤다. 모자반이 가득한 바닷속에서 미역을 찾는 것조차 쉽지가 않았다.

0: 번째 미역 채취. 고작 두 번 자맥질을 했을 뿐인데 역시 실전은 연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1: 이제 숨을 물속에 들어가서 참았으면은 물 밖으로 나와서 내가 숨 참은 만큼 회복할 시간이 필요한데 아무리 매달려 있어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매달려 있는 순간도 저에게는 노동이었어요.
0: 아무리 두 눈을 부릅뜨고 찾아봐도 물건은 쉽게 보이지 않는다. 한참 만에 미역이 아닌 다른 물건을 발견했다.
2: 성게 잡았습니다. 물속에서 봤을 때는 이따 많이 보였는데
3: 너무 작다.
0: 건져 온다고 해서 다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1: 물에서 제가 뭘 잡았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냥 눈에 뵈는 게 있으면 막 집어왔는데 결국은 뭐 씨알 작은 뭐 성게나 그런 거였고 눈앞에 보이는 건 미역밖에 없고 그래서 미역만 주구장창 뜯어 나왔습니다. 1인분은커녕 0.1인분도 못한 것 같아요.
0: 첫 물질에서 캘 수 있었던 건 결국 미역뿐이었다.
1: 물건을 찾아다니다 보면 숨이 닫혀서 밖으로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수면에서 보이는 가만히 있는 미역 같은 거밖에 내가 캘 수가 없었어요.
3: 이제는 물질 다시 안 하고 싶어지는 거 아니에요?
1: 솔직히 오늘 마음 같아서는 안 하고 싶다라기보다는 할 수 있을까?
0: 우여곡절 끝에 첫 물질을 마치고 뜻밖의 반가운 손님을 만났다. 나보다 먼저 해녀 학교를 졸업하셨다는 선배님.
4: 근데 이 형이면 바다가 좋겠죠? 네.
5: 선생님은?
4: 저... 22년도에 졸업한 친구입니다. 네.
6: 처음에는 물질 너무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해녀가 될 생각으로 왔는데 아, 생각보다 이게 너무 현실이더라고요.
4: 근데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다 보니까 바로 배를 타기엔 좀 어려워서
6: 그래서 회사에 바다 정화 동호회를 만

0: 만들었어요. 그쪽 해녀분들이 계신 쪽에만 찾아가서 바다 정원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해녀분들 좋아하세요. 예. 29도.
1: 29도 다
2: 흥미로웠던 게 그 선배님은 해녀 일을 직업으로 선택하신 게 아니라 기존에 다니시던 직장은 계속 다니시면서 해녀 아카데미에서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물속 청소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 흥미로운 얘기였어요.
3: 바다를 좋아하는 분들은 바다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하게 돼요, 나중에는. 바다는 하나잖아요.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바다에서 꼭 다시 만나게 되더라고요.
1: 저희 PD도 나중에 바다에서 만날까요?
3: 그럴 것 같아요.
4: 한달 후, 부산 영도의 한 바닷가.
5: 한달 만에 왔습니다.
6: 어머, 고객님.
5: 결국 이렇게 바다에서 다시 만나게 됐네요.
6: 온다고 고생했어요.
7: 네, 여기는 부산 영도구에 아직도 해녀 선생님들이 물질을 하시는 바닷가입니다. 해양 정화 활동을 하러 왔습니다.
4: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바다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고 한다. 해녀가 되지 않은 사람도, 해녀도,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기꺼이 다시 바다에 모였다.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하은중학교.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세게 왔었어요.
0: 존경했던 롤모델은?
1: 에픽하이 타블로.
0: 좋아했던 과목은?
1: 미술.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나쁜 짓 안 하고 공부는 안 했지만 지금의 나를 만들어줘서 고맙다. 네, 안녕하세요. 전시해설가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1: 진학? 다음 고등학교를 어디 가야 되나? 그리고 그때부터 뭐 하고 살게 될까? 이런 걱정 되게 많이 했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일단 해라. 살다 보니까 일단 해봐야 돼요. 뭔가 이런 게 하고 싶다? 해봐야 돼. 그래야 이게 진짜 내가 원했던 건지 원하지 않았던 건지 해봐야 알더라고. 그래서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 해봐라.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영화감독.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실제로 대학 졸업하고 단편 영화도 찍었어요. 지금도 전시 해설이고 화가 해설을 하지만 영화를 만들듯이 저만의 화가 해설을 만들어요. 결은 다르지만 마치 시나리오를 만들듯이.
0: 어떤 계기로 도슨트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는지도 궁금해요.
1: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아, 내가 화가들의 인생을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걸 누군가한테 한편의 이야기로 들려주는 것도 좋겠다. 그러던 어느 날 전시회에 이제 알바를 갔는데 거기서 도슨트라는 직업을 딱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때 약간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약간 유레카. 이거다. 딱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미술 공부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0: 도슨트란 한마디로 뭘까요?
1: 도슨트란 직업은 화가와 관람객을 이어주는 소개팅 주선자예요.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사람들의 무시. 제가 깨달은 게 사람들은 딱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걸 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거나 어려운 도전을 했을 때 응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응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루기 어려울수록 더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게 되겠냐? 왜 그런 길을 가냐? 안 된다. 그런 말들을 듣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0: 힘들었을 때 위로가 된 말이 있을까요?
1: 아,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네. 나 이게 좋아서 하는 건데. 그렇게 막 자존감이 바닥일 때 되게 위로받았던 게 실제로 화가 얘기였어. 그 유명한 클로드 모네 있잖아. 클로드 모네가 인상파라는 걸 만들었을 때 그때도 아무것도 없었던 배경에서 본인이 이렇게 새롭게 개척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야기가 되게 비슷한 거예요. 클로드 모네가 어마어마한 비난을 들었어요. 그때도 이게 그림이냐. 이건 아니다. 왜 그림의 본질을 망쳐놓냐. 막 욕을 먹는데 모네가 그때 버텼거든요.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왈가왈부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인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나의 것이다. 라는 말을 써놓고 버텼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많은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화가의 이야기에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0: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1: 이제 기술이 발전했어요. 기계가 사람들을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무인 매장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교류가 없어지고 감성이 죽어요. 감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메마르. 그래서 그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학생들이 자신의 감성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감수성. 너무 이성적인 것보다 공부 물론 중요하죠. 근데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너무 메말라가면 내가 감동을 못 받아요. 자기의 감수성은 자기가 챙겨라. 그리고 웬만하면 고전 문화, 예술을 스스로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인생 최고의 순간, 최고의 기쁨, 정말 이런 성취감, 그거는 아무나 느끼면 안 되니까 숨겨놨대요. 인간을 만들 때. 그 어디다 숨겨놨냐? 두려움 뒤에 숨겨놨대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만이 그 성취감과 그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나중에 또 고등학교 나가서 대학교 가서 면접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그 무서울 때 이 말을 꼭 기억해라. 이 두려움 순간이 오면은 너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순간이 온 거고 두려움 뒤에는 항상 행복이 있다는 거. 이거를 말해주고 싶어요.

0: 내가 지난 일주일간 먹은 음식이 바로 나의 혈압입니다.
1: 소금량을 거의 안 먹거나 아주 최소량으로 줄이게 되면 혈압 강화 효과가 거의 한 7, 8 정도, 수축기 혈압이 그 정도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0: 혈압을 결정하는 또 다른 비밀, 체중 1kg이 빠지면 혈압은 얼마나 낮아질까요?
1: 1kg 감량을 할 때 혈압이 한 1mm 머큐리, 1씩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 많이 좋아지셨어요.
2: 감사합니다.
1: 네. 엄청 좋아져요.
0: 주어진 시간은 단 2주. 도전자들의 혈압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내 몸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 지금부터 공개됩니다. 초기 고혈압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를 미루고 있는 소연님.
2: 친정엄마나 여동생이나 언니가 모두 다 고혈압 약을 먹고 있어요. 저는 혈압약 같은 거 먹지 말고 한번 자연치유에 기대보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산속에서 생활을 한 거의 한 7년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혈압이 많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0: 고혈압 가족력을 갖고 있는 귀하신 몸, 병이님.
3: 병원 가면 여지없이 140 언저리로 나왔어요. 안 될 것 같다, 이렇게는 안 될 것 같다, 좀 뭔가를 바꿔야겠다. 근데 그 바꾸는 게 생활 습관이라든지 식단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신청하게 됐죠.
0: 마지막 귀하신 몸,

0: 수가 있고요. 수도관에 물이 가해지는 압력을 수압이라고 하는 것처럼 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혈관 벽에 가해지는 혈액의 압력을 혈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이상 끊임없이 수축과 확장을 반복하면서 혈액을 온몸으로 순환시키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펌프 역할을 하는 심장에 의해서 흘러나온 혈액은 혈관을 타고 우리 몸 곳곳으로 이동하는데요. 이때 혈관벽에 미치는 압력을 혈압이라고 합니다. 고혈압은 혈관 속에 혈류량이 많거나 혈관이 좁아져서 압력이 높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혈압은 심장이 수축하면서 혈액을 뿜어낼 때 가장 높은데 이때를 수축기 혈압. 심장이 확장되면서 혈액을 받아들일 때를 이완기 혈압이라 합니다. 수축기 혈압이 120보다 낮고 이완기 혈압이 80보다 낮으면 정상 혈압.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 둘 중 하나만 기준치를 초과해도 고혈압입니다.
0: 고혈압은 워낙 유명한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는데요. 90% 정도는 원인이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동안 알려져 있는 것들은 말씀드렸던 뭐 식습관, 그다음에 비만, 운동 안 하고 오래 앉아있는 습관, 흡연, 이런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나 생활습관적 요인들이 원인이라는 건 확실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장기간 작용을 해서 혈압 증가로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절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1: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0: 고혈압 진료 지침을 보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생활습관 개선이거든요.
2: 체중 감소를 하는 것이 고혈압 환자분들이나 또 고혈압 이전 단계나 또 고혈압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3: 체중 조절과 더불어서 염분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1: 먼저 네 분의 건강 상태를 정밀 진단했습니다. 첫 번째 귀하신 몸. 2년 전 고혈압을 진단받은 소연님입니다. 병을 이기기 위해서 전보다 더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는데요.
4: 여기 어머님이 직접 가꾸시는데요?
5: 네.
4: 뭐뭐 심으셔가지고 이렇게?
5: 아욱. 아욱국을 제일 좋아해요.
1: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는 도시농부 소연님. 땀 흘려 재배한 채소로 차린 소박한 밥상은 소연님의 자랑입니다.
5: 그 건강검진을 지난년도에 병원에서 지난년도에 했는데 그 저한테 혈압약을 좀 권하셨어요. 근데 제가 다이어트를 좀 한번 해볼게요. 그냥 뭐 끊기 어렵다 이러니까 계속 먹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네, 완치라는 게 없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끊으면 다시 또 올라간대요. 그래서 시작 자체를 그냥 안 하고 싶었던 거죠.
1: 다행히 아직 혈압으로 인한 증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 치료를 미루고 혈압약을 먹는 시점을 늦추는 대신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소연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바로 건강한 먹거리였답니다.
5: 옛날에 스트레스 받을 때는 매운 거, 맵고 짠 거 많이 먹었어요. 자극적인 거. 근데 지금은 매운 거 많이 안 먹어요. 짠 것도 많이 안 먹으려고 애쓰고.
1: 소연님표 건강 밥상. 채소류는 칼륨이 풍부해서 체내 염분을 배출해 준다고 하죠. 단백질이 풍부한 육류도 빠뜨리지 않았네요. 혈관 건강에 좋다고 해서 직접 만든 비트 절임까지. 한눈에 봐도 건강해 보이죠?
6: 어머님 식사 양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5: 많이 먹어요. 근데 얼마 안 되는데 밥이.
6: 밥이 얼마 안 된다고요?
5: 네.
6: 된장국도 다 거기다 부으시는 거예요, 어머님?
5: 네. 거의 국물 수준이 아니고 지금 찌개 수준이니까 그냥 조금 넣어요. 그래야 부들부들하죠.
1: 된장국 한 술 넣은 부들부들 비빔밥. 한국인이라면 다 좋아하는 맛이죠. 근데 뭔가 좀 섭섭한데요.

0: 맛이 좀 밋밋하니까 고추장 좀 넣어야 되겠어.
1: 아, 그렇게 넣는데 지금 조금 밋밋하셔서?
0: 네.
2: 우리 소유님, 맛좀잘 아시네요.
0: 이렇게 해서 먹어야 맛있더라고.
2: 한끼 맛있게 먹으려면 간이 좀 세도 이렇게 먹어야 맛있죠. 그래도 채소가 워낙 많이 들어가서 괜찮지 않을까요? 어느새 한 그릇 뚝딱한 소연이. 하지만 우리 귀하신 몸 제작진 그냥 넘어갈 리 없죠. 염도 측정기를 꺼내 들었는데요. 먼저 비트절임은 아이고 2가 넘네요. 권장 염도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인데요. 된장국은 무려 2.5. 권장 염도가 0.6이라는데 너무 짜지 않으셨어요?
1: 1.0이 넘어가면은 고염도라고 그러거든요.
0: 아, 네.
1: 1.0이 넘어가면.
0: 저는 나름대로 그냥 싱겁게 먹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된장만 좀 짭짤하다. 그 생각을 했죠.
2: 여기서 잠깐. 염도 1.0은 얼마나 짠 걸까요? 보통 봉지라면이 1.1, 짜장라면이 1.5, 감자칩이 1.0이라고 하니까 소연님네 된장국은 라면보다 2배 이상 짠 거네요.
3: 우리 몸에 나트륨이라고 하는 게 몸에 많이 들어오면 그러면 체액 저류 현상이 생깁니다. 나트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 수분을 잡는 이런 역할을 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혈액이 그만큼 양이 늘어나요. 혈액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수도관 안에 물량이 많아지면 수압이 높아지는 것처럼 혈관 안에 혈액량이 늘어나면 혈압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혈관이 높은 혈압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면은 혈관 자체가 혈관 내피세포도 망가지고, 그리고 혈관 평활근 세포에 이런, 비대나 증식이 막 일어나면서 혈관이 두꺼워져요. 그 높은 압력에 대해서 반응해서 혈관이 그걸 버텨내려다 보니까 혈관벽이 두꺼워지는 현상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그거에 의해서 혈압이 조금씩 계속 올라갑니다.
2: 짜게 먹는 식습관이 고혈압을 유발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짠 음식 속에 있는 나트륨이 혈압을 올리는 주범인데요.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그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체내에 수분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혈액량이 증가하게 되고 혈관 내부의 압력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혈압 상승은 결국 고혈압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치료를 2년간 미뤄온 소연님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3: 환자분께서 이번에 24시간 혈압 검사 한거 보면 환자분 낮 시간에 평균 혈압이 151에 96이에요. 저 기준으로는 135에 85 이상이면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거의 한 16에서 10 이상씩 올라가 있어서 약을 드셔야 될 정도의 고혈압이에요, 현재.
2: 24시간 혈압 검사 결과 소유님은 1기 고혈압에 해당되는데요. 특히 혈관 건강에 중요한 지표인 나쁜 콜레스테롤과 공복 혈당 수치가 높았습니다.
3: 혈압약 한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안 먹을래요 하시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혈압약을 한번뭐 먹는다고 꼭 평생 먹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를 먹고 난 다음에 본인이 열심히 생활 습관 개선을 하고 운동하고 체중 감량하고 이래서 정상 혈압을 만들거나 혈압약을 먹으면서 도리어 저혈압이 되는 분들은 약을 끊을 수가 있거든요.
2: 하지만 고혈압을 오래 방치할 경우 전신 마비 같은 후유증을 남기는 뇌경색과 뇌출혈, 돌연사의 주범인 심근경색, 협심 증가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합병증이 나타나기 전까지 자각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3: 고혈압은 사실은 뭐 별다른 증상이 거의 없어요. 전혀 인지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느 순간 갑자기 혈압이 너무 몸이 좀안 좋은 것 같아서 혈압을 쟀더니 혈압이 너무 높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막 숨이 차고 이런 증상으로 응급실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뭔가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치료를 안 하고 방치를 해두면 뭔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2: 두 번째, 귀하신 몸. 고혈압 가족력이 있는 병인임입니다.

0: 유치원에서 오전 근무를 마치고 나면 매일 향하는 곳이 있는데요.
1: 친정 아버지 댁에 가요. 그 뇌출혈 이제 수술하시고 거진 2년 돼가는데 자체적으로 막 밥을 이렇게 드시거나 그밖에 활동을 하시거나 하면 좀 불편하셔서
0: 집에서 5분 거리 아버지 댁에 들러 보살펴 드리는 게 병인님의 오후 일과입니다.
1: 이때가 들어가세요. 할아버지 뭐해? 뭐해?
0: 그래도 이렇게 따님이 가까이서 살필 수 있어 다행인데요.
1: 어제 해다는 것도 그대로 있고요. 아이고.
0: 고혈압 합병증으로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 아버지까지 고혈압 합병증이 찾아온 상황.
1: 아침에 이거 혈압약 먹었나? 할아버지? 이거. 이게 혈압약. 이렇게 드세요. 아침, 점심, 약. 그다음 이게 주약이에요. 뇌출혈약. 아침 약만 있었는데 저녁 약이 늘었어요.
2: 좀 겁도 나시고 그러지 않으세요?
1: 이거 볼 땐 각성이 돼요. 병 알면서 살기가 싫어서 그래서 더 그러니까 70을 살더라도 건강하게 살고 싶지 80, 90까지 이렇게 막 남의 도움 받으면 자식이라 하더라도 그게 싫어서 이제 그 각성이 제일 컸던 거예요.
0: 그렇게 간병까지 마치고 돌아온 병인님.
2: 아 잠깐만요. 네. 이 탄산음료 이렇게 큰 거는
1: 제가 다 먹고.
2: 이거 되게 큰 병인데? 2리터짜리네.
3: 탄산이 끊어지면.
1: 짜증내요. 저도 먹기도 해요.
2: 아, 아이스크림. 어떤 때 좀 많이 이렇게 막 찾게 되죠?
1: 힘들거나, 뭐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 급하게 뭘 에너지를 채워야 되거나.
0: 점심 메뉴는 라면.
2: 그래도 라면 많이 드시나 보다, 진짜.
1: 많이 먹어요.
2: 이렇게 많나요, 라면이?
1: 다 제 거예요. 물량 가지고 좀 애아빠랑 저랑 의견이 달라서 애아빠는 라면이 하는데 막 물을 이만큼 싶어요. 싱거워갖고 입을 댈 수가 없어.
4: 걱정되니까 자꾸 뭐 야채도 넣어주고 뭐 좀 물도 좀 싱겁게 해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끓여주면 또 맛없다고 잘 안 먹고 그런 게 가장 큰 문제죠.
0: 혼자 먹는 늦은 점심. 지치고 고단해 밥상 차리기 귀찮을 땐 라면이 최고라는 병인님. 땀 흘린 만큼 피곤할수록 자극적인 음식이 더 당깁니다. 진한 국물로 지친 몸을 달래고 나면 그야말로 정신이 번쩍 듭니다. 이른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였으니 이제 뻗을 시간입니다. 달달한 아이스크림 하나 물고 누우면 이보다 행복할 수 없죠. 고혈압 가족력을 가진 병인님은 어떤 상태일까요?
5: 평소 때 혈압은 얼마나 되세요?
1: 집에서 잴 때는 네. 140 왔다 갔다.
5: 집에서는 140 왔다 갔다?
1: 근데
5: 평소 때 집에서도 혈압을 재셨을 때 한 140 정도 나온다고 하면 혈압이 완전히 정상인 분은 아닐 거예요. 약간 높은 경계 상태일 가능성이 높고 진짜 고혈압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야 돼요.
0: 병인님은 집보다 병원에서 심리적으로 긴장을 해서 서로 다른 혈압이 나왔는데요. 두 수치 모두 반영하면 고혈압 전 단계라는 진단입니다. 아직 고혈압은 아니지만 정상 혈압도 아닌 수축기 120에서 139, 이완기 80부터 89까지를 고혈압 전 단계와 주의 혈압이라고 합니다.
5: 이미 주의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 혈압 단계는 아닌 상태고 결국에는 고혈압으로 진행을 하는 과정 중에 있는 거라서 정상 혈압인 사람들에 비해서는 더

0: 빠르게 고혈압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됐는데요.
0: 피검사에서 공복혈당이 굉장히 높아요. 공복혈당이 166이 나왔어요. 저희가 공복혈당이 125 이상이면은 당뇨라고 합니다.
1: 당뇨병에 해당되는 공복혈당 수치에 소변에선 단백뇨까지 나온 겁니다.
0: 환자분은 지금 단백뇨라는 게 있어요. 지금 미세알부민뇨 수치가 간이로 검사한 거에서 한 144 정도 나왔어요. 30 이상이면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콩팥이 이미 당뇨 합병증 또는 고혈압 합병증 때문에 망가져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1: 고혈압과 당뇨병은 서로가 원인이 되어 발병을 유발하고 합병증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당뇨로 인슐린이 제기능을 못하면 인슐린 분비가 늘어나는데 인슐린은 나트륨을 증가시켜서 혈액량을 늘리게 됩니다. 또한 인슐린은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하는데 이 때문에 혈관이 수축돼 혈압이 오르기도 합니다. 당뇨 자체가 고혈압을 유발하는 여러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 혈압이 더 많은 압력을 받고 혈압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0: 당뇨가 있는 환자들은 혈압도 더 잘 올라가고 당뇨가 있으면 나중에 고혈압이 더 잘 생긴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이 당뇨에 의해서 혈액 내에 염증 반응도 더 증가하고 당뇨 때문에 발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 안 좋은 물질들이 혈관을 더 수축시키는 역할도 해요. 그리고 동맥경화로 더욱더 조장을 시키고 동맥경화 같이 노폐물이 쌓이는 거를 더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랑 당뇨를 동시에 같이 철저하게 조절을 해주는 게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1: 마지막 귀하신 몸,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2년 차. 아직은 집밥 해먹는 게 쉽지 않다는 새내기 부부.
2: 식사를 이렇게 준비하시면
3: 네.
2: 보통 이야기하는 그런 신선식품들 같은 거는 없으신 거예요?
3: 신선식품? 신선식품이 뭐죠?
2: 예를 들면 뭐 채소나 뭐 이런 것.
3: 많지는 김치 정도?
1: 결혼 직후엔 맞벌이를 하며 주로 배달 음식을 먹었고 최근엔 조리가 간편한 가공식품이나 분식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오늘 메뉴는 햄을 넣은 부대라면과 냉동만두. 부부가 식성도 비슷하답니다.
4: 조심해요?
3: 응.
4: 잘 그런다고다.
3: 응.
1: 라면에 만두 가끔 먹으면 정말 맛있죠. 문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간편한 밥상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는 겁니다.
4: 거의 늘상 이렇게 먹는 것 같아요. 이게 한번 어릴 때부터 습관이 이렇게 들어버리니까 잘 고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빨리 먹고 뭐 이렇게 간단하게 먹고 이러는 게.
1: 결혼 전 자취생 시절의 식습관이 그대로 이어진 건데요. 한창 젊을 때야 괜찮았지만 30대에 접어드니 슬슬 몸도 변하고 위기감이 찾아왔습니다.
5: 살이 찌면서부터 이제 몸이 힘들면서 운동하지 않게 되고 몸이 힘들고 그러니까 또 만들어 먹고 이런 것도 좀 덜하게 되고 그러면서 식단도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이러면서 그냥 살찌면서 총체적으로 점점 하나씩 다 망가져 갔던 것 같아요.
1: 부부의 건강은 괜찮을까요?
0: 환자분 평균 깨어있을 때 혈압이 원래 평소 측정하시는 것처럼 140에 94 정도 나와요. 140에 94면 이거 기준으로 고혈압이에요.
2: 네.
0: 고혈압, 1기 고혈압이 이제 시작이 된 정도예요.
1: 두 분 다 1기 고혈압에 해당되는 수치. 당장 생활 습관 교정이 시급한데요.
0: 1kg 감량을 할 때 혈압이 한 1mm 머큐리, 그러니까 1씩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몸무게가 키가 170에 몸무게 90kg였던 사람이 체중 감량을 열심히 해서 한 10kg 뺐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10 이상 떨어질 거 아니에요. 10 이상 떨어지면서 혈압약 두 개 먹는 효과랑 똑같은 겁니다.
6: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수명원 영양팀에서 일하고 있는 임상영양사입니다.
1: 귀하신 몸과 함께 생활습관을 180도 바꿔볼 차례. 먼저 식습관.
6: 나트륨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혈압하고 관련이 있는 거는 나트륨이에요. 그 세계보건기구라는 데서는 하루에 5g 정도의 소금을 드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고혈압 진료지침에서는 하루에 6g 정도의 소금을 드시라고 해요. 요게 5g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루 종일 요거 하나 또는 요거까지. 이렇게. 이거 뭐가 드세요?
7: 카레.
4: 머스타드 소스?
6: 머스타드. 네. 그래서 머스타드 요만큼하고 소금 1g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케찹.
1: 하루 5g 소금 섭취 권장량을 지키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주범은 바로 양념. 왼쪽부터 머스타드, 케찹, 고추장, 된장, 청국장, 간장까지. 요만큼만 사용해도 소금 1g을 섭취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6: 이런 소스 종류, 그다음에 장 이런 것들은 양을 제한해서 써야겠구나라고 하는데 평소의 절반 정도, 평소 내가 쓰던 거에 절반 정도까지만 줄여도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국그릇을 좀 작은 걸로 사용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요거는 한 일반적인 국대접 좀 큰 거고요. 이게 지름이 15cm래요. 근데 요거를 지름을 1cm만 줄여서 14cm로 국그릇 사이즈만 1cm만 줄여도 소금 1g 정도를 줄여서 드실 수가 있대요. 그래서 요런 탕 종류, 찌개 종류는 가능하면 안 드시면 더 좋고 드시게 되면 국물을 좀 남기세요, 많이.
1: 국물 없이 못 사는 분들 많으시죠? 소금 5g이 나트륨으로 2000mg이니까 웬만한 국물 음식 한 그릇만 먹어도 나트륨 하루 권장량을 훌쩍 초과합니다.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먹어야겠네요. 짠맛에 길들여진 입맛을 바꾸는 14일. 병인님은 이 방법으로 양념 섭취를 절반으로 줄였는데요.
5: 계량 따로 안 해요. 대신 물을 좀 많이 넣으라고 하죠. 예전보다. 그리고 요거는 계량을 해야 돼요.
1: 바로 간장에 물을 섞어서 염도를 줄이는 방법.
5: 요게 이제 드레싱이에요.
6: 저는 집에서 양념간장 만들 때 기본적으로 물하고 간장을 반반 정도 해요. 그냥 물을 넣으셔도 괜찮아요. 드실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그 외에 이제 다른 다진 양념을 좀 넣으시면 되죠. 마늘이나 뭐 이런 거 다져가지고. 샐러드 드레싱도 뿌려가지고 드시기보다는 옆에 놓고 찍어서 이렇게 드시면 훨씬 더 소스를 통해서 드시는 염분량을 줄여서 드실 수 있습니다.
1: 무침 요리, 볶음 요리, 샐러드를 먹을 때도 양념을 미리 하지 않고 저염 양념 간장을 조금씩 찍어 먹습니다. 일명 부먹보다는 찍먹이, 나트륨 줄이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죠.
8: 슴슴하고 좋네.
1: 맛은 어떨까요?
5: 맛있지. 대충 만들었죠.
1: 과거 고혈압 가족력에도 불구하고 짭짤한 맛을 즐겼던 병인님. 짠맛이 주는 즐거움을 포기하고 나니 슴슴하고 고소한 새로운 맛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간장에 물을 섞고 찍어 먹어도 이제 맛이 느껴집니다. 간이 약해지니 밥도 적게 먹게 되죠.
8: 제가 100번을 얘기해도
5: 안 바뀌었거든요.
8: 안 바뀌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 얘기하고
5: 의사 면허 따고 와서 얘기해요.
8: 피디님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좀 바뀌는 것
5: 같아요. 근데 향후 5년 내 심혈관계 질환 내 뭐 질환 그 들은 게 있어서 그 향후 5년만 생각나는 거예요. 아, 안 되지 아직은 안 되지. 그래서 조금 맛없더라도 먹자 이렇게 먹자.
1: 소금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건 소연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 1g을 아예 눈앞에 붙여놓으셨네요.
9: 그냥 가급적이면 이만큼에 맞춰서 넣으면 하루에 모든 음식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이거 이 양을 넣고 국을 끓였어도 이

0: 한 번에 다 먹지를 않으니까.
1: 라면보다 두 배 이상 짰던 소연님표 된장국 기억하시죠?
0: 이제 된장을 예전에는 이렇게 한 스푼 넣었잖아요, 제가. 근데 이제는 좀 방법이 달라져서 이 수저로.
2: 작은 수저로?
0: 예, 수저로 바꿨어요. 먹는 것도 이 수저로. 전에는 이 수저를 사용해서 간도 맞추고 그냥.
1: 제 눈에는 바뀐 수저도 비슷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된 거죠?
2: 근데 어머님, 제가 갔을 때
0: 네.
2: 어머님 방금 넣은 것
0: 된장?
2: 짤 것 같은데?
0: 이제 다 됐을 때 보자고요.
1: 과연 소윤님이 슴슴하게 끓였다는 된장국의 염도는 얼마일까요? 1.0.
2: 지난번보다는 덜 짜게 하긴 하셨네. 근데 아직도 1.0이에요.
0: 그래요.
2: 물 더 넣으시게요?
0: 네. 저는 엄청 줄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네. 차이가 없네요.
1: 결국 물을 두 배 이상 늘렸는데요. 다시 염도를 재봤습니다. 된장국의 권장 염도보다 조금 낮은 0.4.
2: 어떠세요? 솔직히.
0: 싱겁긴 하는데 입안에 뭐 자극적이진 않아요.
2: 그러니까 아직도 짜게 드시는 것 같은데?
0: 글쎄. 나름대로 줄인다고 줄였는데.
1: 평생 길들여진 입맛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연님,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0: 쉽진 않아요. 오늘 많이 깨달았어요. 오늘 그 국물, 실제로 제가 했던 거는 짠기가 조금 많잖아요. 그거를 물을 또 반을 부어가지고 그나마 그 농도를 맞췄다는 게 그냥 아기들 먹는 음식으로 돌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육류 코너 앞에서 걸음을 멈춘 승인인과 재형님.
3: 이거 좀 삶아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4: 아니야, 비계가 있어. 그냥 우리 먹어.
3: 그래.
1: 늘 배달 음식과 가공식품으로 식사를 해결하던 부부에겐 장 보는 것도 하나의 도전입니다.
4: 그거 그냥 섞어서 담으면 되나?
3: 응. 상추랑 그거랑 가격 똑같으니까 기왕이면.
4: 이렇게 이 정도면 충분하지?
1: 두 분은 체중을 줄이기 위해 건강한 다이어트 중인데요. 단백질 덩어리 두부로 만들어 포만감은 높이고 칼로리는 낮춘 두부 강된장입니다. 이번엔 고혈압 진단을 받은 두 분도 나트륨 조절이 필수.
5: 맞나? 맞는 것 같아.
2: 제일 조금인데요?
4: 네, 이 정도만 넣어도 향도 나고 맛도 좀 나고 이게 딱 넣었을 땐 색깔도 안 나고 표가 안 나는데 그때 먹어보니까 염도가 제법 됐던 것 같아요. 엄청 짰던 것 같아요.
1: 이번엔 된장 반에 반 스푼. 무슨 맛이 날까 싶은데요.
4: 간다 봐라. 괜찮나?
5: 싱겁냐? 그때 너무 짰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은데.
3: 형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1: 아니, 밥이 그게 다예요?
4: 이 밥 공기가 아니라 국그릇에다가 한 그릇 먹고 또 그것도 약간 허전하면 더 먹고 이랬는데 이제는 밥그릇에 3분의 1에서 이 정도 해가지고 먹어요.
1: 무조건 굶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챙기되 생채소를 충분히 먹어서 포만감을 높이는 식단. 쌈장 대신 으깬 두부 강된장으로 염도까지 확 줄였습니다.
3: 당기 진짜 잘 쌌다.
5: 단게 맛있어.
1: 입이 즐거운 음식이 아닌 몸을 위한 밥상을 맛보고 있는 부부.
4: 먹는 양 3분의 1로 줄이라고 했을 때 3분의 1 먹고 사람 살아? 막 이 생각했거든. 근데 실제로 채소랑 같이 먹고 이러니까 배도 부르고 한 숟갈 딱 떴을 때 입에 딱 들어가면 생각보다 그 밥 양이 많게 느껴져가지고.
2: 쌀 양이나 이런 거는 뭐 괜찮으세요? 어떠세요?
3: 확실히 이렇게 먹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아 이전에 너무 많이 먹었구나?
6: 아침이 개운해요.
4: 아침이 너무 행복해. 아침에 화장실 갈 때 너무 좋고요. 일단 그리고 간헐적으로 좀 많이 헛헛한 게 찾아와서 그럴 때는 오이나 파프리카 이런 거 좀 먹고 아니면 이제 밥 먹을 때 채소를 좀 많이 먹어가지고 아예 포만감을 늘려버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결하고 있어요.
7: 운동을 하게 되면 혈압이 높아지니까 운동을 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직후에는 바로 혈압이 이제 상승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운동을 꾸준하게 이제 정기적으로 하게 되면 평균적인 우리 혈압이 이제 감소가 하게 되거든요. 추가적으로 꾸준하게 이렇게 정기적인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그와 플러스로 또 주 한 2회 이상의 그런 근력 운동을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연세대학교의 운동의학 및 재활연구실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박동혁이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려요. 오늘은 저랑 같이 이제 운동을 좀 해볼 건데요. 배랑 엉덩이를 같이 쓰는 동작이에요. 이걸 균형잡기 동작이라고 저희는 명칭을 하고 있는데 균형잡기 동작을 할 때 자, 이렇게 네 발 기기 자세라고 해서 해요. 손과 다리로 이렇게 책상 모양을 만들었다 해서 네 발 기기 자세인데요. 자, 이 상태에서 숨을 들이마시고 업! 배힘 들어가요. 오케이. 그 다음 후 내쉬고 그 자세에서 오른쪽 다리를 뒤로 뻗어보세요. 쭉 뻗어보세요. 그렇지. 뒤로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왼손을 뻗어보세요. 그렇죠. 뻗으세요. 그렇지. 자, 5초간 버텨볼게요. 5, 4, 3, 2, 1, 후, 내리시고. 오, 좋은데요? 네, 잘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배와 엉덩이 힘을 같이 계속 쓰는 겁니다.
1: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근육 강화 운동인데요. 엎드려 두 손바닥을 바닥으로 힘껏 밀면서 등이 평평해지도록 만듭니다. 한쪽 다리를 멀리 뒤쪽으로 뻗어줍니다. 이때 반대쪽 팔도 앞으로 뻗어주는 거죠. 이렇게 균형을 유지하며 10초간 자세를 유지하면 됩니다. 반대쪽 다리와 팔도 번갈아 해주는데요. 이때 등을 평평하게 유지하면서 복부와 등 근육에 자극이 느껴지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1분이면 할 수 있으니 틈날 때마다 할 수 있겠죠.
3: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자전거 하루에 3시간씩 타고 막 그리고 뭐 런닝을 하루에 1시간씩 하고 이래야지 좀 운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해서 운동이 되면 할 수 있겠다.
1: 규칙적인 운동은 고혈압 환자에게 중요한 생활요법 중 하나입니다. 귀하신 몸 네 분도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드디어 14일에 도전이 끝났습니다. 고혈압 진단 후 텃밭까지 가꾸며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노력했던 소연님. 하지만 유독 짜게 먹는 식습관 때문에 혈압이 통 잡히지 않았었죠. 14일의 노력은 소연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9: 저희가 24시간 혈압 검사 한 거를 체크를 해봤는데 저번에 진료 보시기 전에 그때는 낮에 평균 혈압이 151에 96이었어요. 네, 이번에 하신 거는 낮에 평균 혈압이 130에 85. 엄청 좋아졌습니다.
1: 14일 만에 수축기 혈압이 20 이상 낮아졌습니다. 와, 이 정도면 정상 혈압인데요?
9: 나쁜 콜레스테롤이 저번에 175였어요.
0: 네.
9: 제가 160 이상이면 일반적인 사람한테서도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체크한 거는 129. 엄청 좋아졌어요. 환자분은 전반적으로 다 좋아졌어요.
1: 체중은 2kg 남짓 빠졌을 뿐인데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은

0: 대폭 감소했습니다.
1: 우선 혈압은 현재라면은 약안 드셔도 되고,
2: 네.
1: 이 정도 관리를 하시면 그냥 수치상으로는 너무 많이 좋아져서 지금처럼 생활 습관을 유지를 하시면 약을 드시게 되더라도 굉장히 조금만 드시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계속 꾸준히 하시면 약을 안 먹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조절을 해보고 한달 뒤에 다시 보고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2: 기분 좋아요. 날아갈 것 같아요. 오늘 당장에 뭐 약물 그게 안 들어가도 괜찮다고 하니까 그 약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해방된 기분?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0: 열심히 체중을 줄인 부부의 변화는 어떨까요?
1: 저번에 오셨을 때 활동열합 검사했을 때 140에 94였어요. 140에 94. 평균, 낮 시간 평균 혈압이. 지금 혈압은 136에 89. 조금
3: 비슷하네요.
1: 좋아졌어요. 그래도 조금 좋아졌어요. 저번에 중성지방이 471. 근데 이번에 중성지방은 219. 중성지방이 되게 좋아진 거죠. 이거는 식사조절이랑 굉장히 관련이 큽니다.
0: 재형님도 혈압이 다소 낮아졌고, 특히 중성지방의 변화가 놀라웠습니다.
1: 저번에 혈압은 좀 높은 편이었어요. 낮 시간 혈압이 139에 96, 평균 혈압. 그런데 지금 2주 지나서 열심히 관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혈압은 130에 94. 아직도 이완기 혈압은 좀 높아요. 그래서 고혈압이기는 하지만 수축기 혈압이 1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0: 승희님은 7kg이나 감량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수축기 혈압의 변화가 컸습니다.
1: 어쨌든 저는 체중이 7kg나 빠졌다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수축기 혈압이 너무 잘 떨어져서 특히 환자분은 지금 체중 감량의 효과를 굉장히 크게 볼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처럼 관리하면서 체중 감량에 역시나 열심히 노력을 하시면 약을 안 먹고도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으세요.
4: 너무 행복합니다.
1: 네. 이대로 꾸준히 하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뭐 충분히 두분다 젊으시기 때문에 운동을 열심히 해보시면 될것
0: 고혈압 가족력이 있었지만 식생활의 균형을 찾지 못하던 병인님. 고혈압 전 단기에 당뇨병의 소견도 보였었죠.
1: 안녕하세요. 자, 네, 잘 지내셨어요?
4: 네.
1: 오늘은 역시나 이제 병원에서 혈압은 높으신데 157에 92. 병원에서만 높이 재시는 거는 환자분이 긴장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고혈압은 아니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예전 같은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계속 유지하시면 이제 고혈압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혈압 상태였던 거죠. 우선은 지금 혈압은 좋습니다.
0: 병희님도 병원에서 측정한 혈압과 낮 시간 평균 혈압 모두 조금씩 낮아졌고요.
1: 피 검사에서 딱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 전에 오셨을 때 그때 공복 혈당이 166. 오늘 공복 혈당 123. 그러니까 전반적인 몸의 대사가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때 제가 미세 알부민유가 나온다고
4: 맞아요.
1: 말씀드렸어요. 소변에서 당뇨 합병증이 벌써 보인다. 그때 미세 알부민유가 144였거든요. 지금 미세 알부민유가 6.5 정상이에요. 엄청 좋아진 거예요.
0: 당뇨병의 중요한 지표인 공복 혈당, 특히 미세 알부민유 수치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체중이랑 운동 관리, 그리고 식습관을 이대로 유지하시는 거. 그것만 하셔도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겠어요. 다만 그런 게 깨지면 환자분은 금방 다시 당뇨가 생기고 그거에 따라서 혈압이 남들보다 더 빠른 나이에 고혈압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지금처럼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4: 내 몸도 이렇게 될 수가 있네. 더 노력해야겠네. 2주인데 이 정도면 그동안 얼마나 방치하고 살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목표가 다음

0: 검진까지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동기부여가 됐어요. 네.
1: 엄청 나름대로는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와가지고 엄청 깜짝 놀랐어요.
2: 사실 시기도 풀 좀 많이 먹는다고 뭐가 달라지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 너무 깜짝 놀랐어요. 또 이렇게 수치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되게 인체의 신비가 참 대단하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거에서 이렇게 좋아지는 거면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좀 봤어요.
3: 불과 14일. 조금 더 움직이고 내 몸에 들어가는 음식을 바꿨더니 혈압은 떨어졌습니다. 14일의 변화가 한 달이 되고 1년, 10년이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될까요?
4: 고혈압은 워낙 유명한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는데요. 고혈압 자체는 별다른 증상을 잘 일으키지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고혈압이라 하더라도 고혈압인지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고혈압에 의한 여러 가지 장기 손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이 고혈압의 중요성 그리고 고혈압을 치료했었어야 되는 병이라는 것을 아시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미 고혈압에 의한 합병증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장기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고혈압을 빨리 확인을 해서 철저하게 혈압 조절을 하는 것이 지금 100세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강 관리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세상에 이런 고통이 또 있을까요? 온 세상이 빙빙 돌고 누워있어도 가시지 않는 이 고통.
1: 몸이 그냥은 있는데 그냥 휙 감기면서 내 몸이 그냥 떨어질 것 같이 어지러운 거야.
2: 초점 잡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머리도 맑지 않고.
3: 한순간이었어요. 그냥 까맸어요. 그래서 그냥 뭘 잡으려고 하는데 상관없이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0: 어느 날 갑자기 덮쳐오는 어지럼증은 흔한 증상이지만 때론 생명이 위험하다는 빨간 신호입니다.
4: 나는 이게 너무너무 도우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아주 곧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오더라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0: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어지럼증의 공포. 대체 이 어지럼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5: 뇌 질환이냐 아니면 귀의 질환이냐.
6: 이런 어지럼증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되는 게 중추, 뇌 쪽의 문제 때문에도 올 수 있거든요. 알고 봤더니 뇌경색이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0: 이비인후과 의사가 찾아주는 어지럼증의 원인. 신경과 의사가 말하는 어지럼증의 심각성. 어지럼증이야 하며 가볍게 넘기십니까? 언제 병원에 꼭 가봐야 할까요? 내가 어지러운 진짜 이유, 지금 찾아보시죠. 아내의 손을 꼭 붙들고서야 걸어 다닐 수 있는 박재호 씨. 지금도 세상이 빙빙 돕니다. 어지럼증으로 한 달 사이 벌써 세 번이나 쓰러졌습니다. 머리에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되면서도 우선 이비인후과를 찾았습니다.
6: 이렇게 빙빙 돌고
7: 그냥 도는 네. 정도가 아니고 네. 몸이 없어요. 그냥 처박혀서 일어나고 앉지도 못하고 네. 머리를 벽에 붙이지 않으면 네. 조금 어지러운 데다가 네. 일어나면 출퇴근 사람 같은 비틀비틀해져요.
6: 일어서 보시겠어요? 쭉 일어서서 발을 이렇게 딱 붙이고 서보세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한번 모아보시고요. 한번 그대로 서 계셔보세요. 잠깐만.
0: 네.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청거리는 환자.
7: 공항에 나올 때 가방을 붙들고 나오죠.
6: 조심하세요.
7: 그러시면.

0: 귀의 평형 기능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귀는 달팽이관을 통해 소리를 듣습니다. 또한 세 개의 반고리관과 이석기관을 전정기관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평형 감각을 유지합니다. 특히 반고리관 안에 내림프액이 몸을 움직일 때마다 회전 감각 세포를 자극하고 그 신호가 전정 신경을 거쳐 뇌로 전달되면서 몸의 균형을 잡습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 때론 격렬한 동작을 해도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것은 귀의 전정 기능, 즉 평형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1: 이 평형 기관이 양쪽에 있거든요. 한쪽 기능이 떨어지면은 우리 몸은 이게 기능이 떨어졌구나라기보다 얘가 자극을 받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비대칭이 일어나면서 막 여기가 자극받으니까 불필요한 움직임, 그러니까 눈동자나 근육이나 이런 게 불필요한 움직임들이 일어나면서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0: 한쪽 귀의 평형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심한 어지럼증에 시달렸던 박재호 씨.
2: 제가 곡을 채워드릴게요. 발판이랑 앞에 그림벽 같이 흔들립니다.
0: 발판이 흔들리는 등 여섯 가지의 인위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중심을 잘 잡는지 검사하는데요. 귀의 평형기관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잘 잡지만 박재호 씨는 여러 검사에서 자꾸만 휘청거립니다. 눈을 감으면 더 급격히 몸이 흔들립니다.
2: 앞에 한번 보실게요. 네, 이게 환자분 몸이 움직여서 화면이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좋은 거는 무게중심이 이동이 없이 가운데 계속 유지해 있는 게 좋은 거고요. 계속 무게중심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중심을 못 잡고 몸이 많이 이제 흔들린다는 뜻인 거예요.
0: 건강한 사람은 여섯 개 조건 모두에서 초록색으로 안정을 보이는 반면 박재호 씨의 경우 세 개의 조건에서 평형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귀의 평형 기능을 담당하는 전정기관에 이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박재호 씨는 전정신경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귀 속에는 몸의 자세를 느끼도록 돕는 평형기관인 전정기관이 있습니다. 세 개의 반고리관과 이석기관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전정기관으로부터 받은 평형감각 정보는 전정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됩니다. 하지만 여러 원인에 의해 전정신경에 염증이 생기면 심한 어지럼과 메스꺼움을 느끼게 되고 균형을 잡기 힘들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전정신경염입니다. 그런데 전정신경염에 걸렸을 땐 어떤 어지럼증을 느낄까요?
3: 메시꺼워요. 굉장히 메시꺼웠는데 나는 이게 너무너무 도우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곧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오더라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4: 놀이기구탄 것처럼 이렇게 계속 바닥이 빙글빙글 계속 도는 증세가 계속 있어서요. 어지럽고 토할 것 같은 증세가 계속 있었어요. 안치 상태에서 계속 바닥이 올라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증상이 계속됐던 것 같아요.
1: 눈 뜨고 있으면 실제로 누워있을 때 천장이 돈다고 표현을 해요, 환자분들이. 천장이 돌면서 내가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다. 그리고 계속 토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네. 혹시 내가 다른데, 뇌 같은 데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0: 전정신경염의 어지럼증은 얼마나 지속되나요?
1: 전정신경염은 한쪽 평형 기능이 망가져서 회복이 잘 안 되고 남아있는 상태로 오랜 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며칠에서 몇 주, 길면 한두 달까지 어지럼증이 점점 지속되고요. 근데 점차로 약해지죠. 한 3일 정도 지나면은 어지럼증 강도가 약해지면서 서서히 약해지는데 돌기는 도는 그런 증상이 지속되는 게 전정신경염입니다.
0: 그렇다면 전정신경염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1: 전정신경염의 원인은 아직도 명확하지는 않아요. 제일 유력한 거는 이제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들이 전정기관을 파괴하거나 신경에 염증을 일으켜서 기능이 뚝 떨어지는 거죠. 혹은 신경으로 가는 아주 가느다란 혈관. 그런 혈관들은 MRI에서도 안 보이거든요. 그게 갑자기 막힌다든지 해서 생길 수도 있고

0: 에도 뭐 이제 자가 면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 어지럼증은 귀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정재원 씨는 어지럼증에 시달리다 불안한 마음에 머리까지 검사했습니다.
2: 머리에 뭐 이상이 있을까 그게 제일 걱정이 돼서 그 부분을 뭐 뇌경색이라든가 그 부분을 검사하기 위해서 MRI도 같이 찍었고요. 뭐 결과는 뭐 특별한 증상이 없다고 해서
1: 뇌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귀에 생긴 문제 때문일까요? 어지럼증이 생긴 정확한 이유를 알기 위해 여러 검사를 받아봅니다.
3: 저게 이제 안진이라는 거예요. 자발 안진. 근데 가만히 놔둬도 아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튀는 게 보여요. 저게 안진이 약해진 안진이에요. 오른쪽으로 튄다는 얘기는 왼쪽에 병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오른쪽으로 눕혔을 때는 더 없고 오른쪽으로 뛰는 것만 더 강해지죠.
1: 정재원 씨가 가지고 있는 어지럼증의 원인은 전정신경염이었습니다. 전정 기능이 떨어진 왼쪽 귀. 이번엔 더운 물과 찬물을 귀 속에 넣어 귀의 반고리관을 자극해 눈떨림을 살펴봅니다.
4: 놀라지 마세요. 지금 어지러운 느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상이 있으시면은 물을 넣어도 온도 자극이 되어도 어지러움을 느끼지 않으세요.
1: 더운 물, 찬물의 자극에도 눈떨림이 없고 어지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귀의 기능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3: 왼쪽의 기능이 한50% 정도 떨어졌어요.
5: 애기 일반 귀라고 쳤을 때요.
3: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반대쪽 귀를 100으로 봤을 때 왼쪽 귀가 한50 정도 남아있거든요, 지금.
5: 상승이 되나요?
3: 전정신경염에서 한쪽 기능이 이렇게 죽으면은 그게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한 10명 중에 2, 3명. 그리고 나머지 7명은 그대로 유지되거든요. 많이 움직이세요. 일상생활을 빨리 시작할수록 회복이 더 빨라요. 안 돌아오고
1: 무서운
3: 남아있을 수
1: 어지럼증을
3: 있어도
1: 유발하는
3: 우리
1: 전정신경염.
3: 근육 쪽에서
1: 치료는 어떻게
3: 요소를
1: 할까요?
3: 대충 비슷하게 엇비슷하게 맞춰주면은
0: 너무 어지럽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을 쓰죠. 처음에는 어지럼증을 줄여주기 위해서 전정신경염이 처음에 왔던 급성기 한 2, 3일은 신경안정제 계통이라든지 항히스타민제 혹은 항콜린제 이게 다 어지럼증 약이거든요. 다른 목적으로도 쓰이지만 뇌를 억제해서 어지럼증을 못 느끼게 해줘요. 그 약을 한 2, 3일 동안 너무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주사로 맞거나 드셔야 될 거예요. 근데 가급적이면은 그 약은 빨리 끊으셔야 돼요. 나중에 후유증이 없기 위해서는. 그리고 약은 최대한 3일 이내에는 끊으시고 그다음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면서 전정재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4: 다시 이쪽.
1: 전정신경염에서 약만큼 중요한 것이 전정재활 치료입니다.
4: 눈동자만 여기 주황색 보시고 노랑색, 주황색, 노랑색. 그렇죠. 눈만 왔다 갔다.
1: 한쪽 귀의 평형 기능이
4: 그렇죠.
1: 떨어졌을 때
4: 위아래로
1: 뇌에서
4: 가볼게요.
1: 보낸 움직임의 신호를
4: 위로.
1: 좀더 빨리 감지할 수 있도록
4: 아래로.
1: 훈련하는 겁니다. 오른쪽 귀의 전정 기능 이상으로 몸의 균형을 잡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박재호 씨. 재활 운동도 쉽진 않은데요. 많이 움직일수록
4: 천천히.
1: 전정 기능은
4: 자,
1: 좀더
4: 정면을
1: 빨리
4: 보세요.
1: 회복됩니다.
4: 눈만 가면 안 되고. 그렇죠.
0: 근데 우리 기능이 이렇게 망가지면은 처음에 어지럼증이 좀 가시는 때까지는 뇌에서 아, 내가 여기 이쪽이 망가졌네 해서 신호를 이렇게 비슷하게 맞춰줘요. 근데 약을 쓰게 되면은 이 맞춰주는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뇌가. 그렇기 때문에 회복이 더디겠죠. 약 먹을 땐 편한데 계속 먹으면 약만 끊으면 계속 어지러워요. 균형을 못 잡고. 그렇기 때문에 약은 최대한 일찍 끊고 뇌에서 중추에서 이 밸런스를 맞춰주는 걸 빨리 촉진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시킵니다. 그게 전정재활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1: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100만 명에 근접할 정도로 늘어났는데요. 성인 인구 4명 중 1명이 겪을 정도로 어지럼증은 흔한 질환이지만 어지럼증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삶의 질 저하를 겪고 있습니다.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귀 질환으로는 전정신경염, 메니에르병, 이석증 등이 있는데요. 이중 가장 많은 환자들이 고생하는 병은 이석증입니다.

0: 한편 어지럼증은 귀뿐만 아니라 뇌의 문제로도 발생합니다.
1: 제일 불편하신 게 뭐예요, 지금?
2: 제일 불편한 건 제가 걸을 때 그 머리가 이렇게 항상 되게 빙글빙글 돌면서 걸음걸이가 너무 걷기 힘들어요.
1: 걷기 힘든 게 제일 불편하세요? 네.
0: 걸을 때 균형이 잡히지 않고 비틀거리는 환자.
3: 다시 반대편으로. 예, 대개는 이제 손에 기능이 있으면 그 비틀거리고 술 취한 사람처럼 예, 그런 게 있어서 보폭도 넓게 하고 예, 거리 부자입니다.
0: 환자는 무려 9년 전부터 어지럼증에 시달리고 있다는데요.
3: 여기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2: 진짜 안 됩니다.
3: 한번 저희가 잡아.
0: 발을 붙여 일자로 걷는 게 어려운 환자.
3: 눈 한번 감아보시고 그 상태.
0: 눈을 감으면 중심을 잡기가 더 힘들어지는데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1: 손해를 보게 되면 원래는 정상인에서는 이 나무 이파리처럼 보이는 이게 이제 손의 신경들인데 이게 여기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틈이 없이 이렇게 그 뇌세포가 그 손의 공간들을 채우고 있는데 이분은 이미 손해가 많이 손상, 세포들이 손상이 돼서 이 위축이 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이파리들이 뚜렷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분은 손에 위축증이 있다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0: 이번에는 안진 검사를 해봅니다.
1: 지금도 이제 왼쪽을 보게 되면 눈이 아래로 툭툭 치는 그런 현상들이 미세하게 보이는데 하방 안진이라고 해서 손의 쪽에 기능들이 떨어졌을 가능성들을 보이는 거거든요.
0: 머리에 손외에 문제가 있는 경우 눈떨림이 위나 아래 방향으로 튑니다.
4: 그렇죠. 계속 보시. 맞대 빼때 계속 보시는 거예요.
0: 이처럼 눈이 튀는 모습, 즉 안진의 양상을 통해 귀의 문제로 인한 어지럼증인지 아니면 뇌질환으로 인한 어지럼증인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1: 한쪽 귀가 망가져서 오는 급성 어지럼증에서는 눈이 반대 방향으로 튀는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안진의 방향이 바뀌지 않고요. 뇌에서 오는 경우들은 물론 귀에서 오는 거하고 비슷한 안진이 생길 수도 있지만 안진이 수평 방향으로 튀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친다든지 아니면 위쪽으로 친다든지 이렇게 안진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들은 귀에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안진이 보일 때는 그 안진의 양상만 갖고도 이 사람은 뇌에 질환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0: 손을 움직인 후 자기 코끝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는 환자. 결국 그녀는 손의 위축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그녀에게 나타난 어지럼증은 심각한 뇌질환의 위험 신호였습니다.
4: 아이고.
0: 대뇌의 뒤쪽에 있는 손뇌는 우리 몸의 균형과 조화로운 움직임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손뇌에 이상이 생기면 평형 기능이 떨어지면서 어지럼증이 발생합니다. 또한 동반 증상으로 중심을 잡기 힘들어 똑바로 걷지 못하고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립니다. 물건을 잡을 때도 물체가 심하게 흔들리거나 손이 떨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눈떨림 증상이 상하 좌우 방향으로 심하게 일어나는데 손의 위축증은 아직까지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습니다.
1: 아직까지 이제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지만 손의 신경들이 원인 모르게 이제 죽을 때 퇴행성 질환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손의 기능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환자들은 이제 증상들이 어지럼증도 있을 수 있지만 중심을 잘 못 잡고 비틀거리고 말도 어둔해지고 그다음에 손 동작이라든가 놀림 이런 것들이 부자연스럽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조절이 되지 않는 그런 증상들을 같이 호소하죠.
0: 뇌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가장 흔히 나타나는 것이 어지럼증입니다. 몇 해 전 지방 출장길에 뇌졸중을 만난 임성수 씨.

0: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아찔합니다.
1: 차에서 내리니까 다리 힘이 없어서 탁 주저앉더라고요. 그래갖고 물 좀 달라고,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물을 주는데 물 모르게 물이 옆으로 쭈르륵 흐르라고 안 넘어가고요.
0: 다행히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그날 이후 몸 오른쪽 감각이 둔해졌습니다.
1: 말이 어눌해져 버린 거예요. 언어가.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대화하면은 아, 술 먹은 사람하고 얘기하는 못 하겠다고 전화 통화하면 아, 술이 없었냐고 하고 말을 하듯이 못했어요.
0: 일상을 다 바꿔버린 뇌졸중. 그에 앞서 나타났던 것이 바로 20여 분의 어지럼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조 증상일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1: 비틀거리면서 그냥 푹 주저앉았어요. 붕 뜨는 그런 증상이었죠. 근데 초창기에는 약간 이제 어지럽고 뱅뱅 돋는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병원에 가서는 주저앉아버렸죠. 네.
0: 어지럼증과 함께 찾아온 뇌졸중. 그 뇌졸중은 왜 찾아온 걸까요?
2: 처음에 2007년도에 우리가 검사를 했을 때는 이 오른쪽에서 올라가는 뒤 척추동맥이 이렇게 뭐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반대편에서 올라가는 혈관들이 다 괜찮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특별히 혈관이 심하게 좁아진 건 없는데 이게 3년 지난 시점에서 다시 검사를 했더니 거기가 이렇게 좁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예방하는 치료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당뇨 고혈압으로 인해서 이제 동맥 경화가 심해지면서 혈관이 막히면서 이제 그 뇌경색 중풍이 생기셨던 분이고 다행히 이분은 이제 그때 빨리
0: 처음 뇌 허혈이 와서 어지러움으로 쓰러졌을 때 어지러움을 경고로 받아들이지 못해 아스피린 등 항혈전제 복용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다 몇 년 후 증상이 악화된 겁니다.
2: 통증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둔한 여기 하얗게 보이는 게 여기가 이 숨골 있는 부위인데 왼쪽 가장자리 쪽으로 혈관이 막히면서 뇌경색이 온 거죠. 이게 이제 초기에 어지럼증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뇌졸중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를 갖다가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0: 어지럼증은 크게 귀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리고 뇌질환으로 인해 생기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뇌에서 어지럼증의 원인이 되는 곳은 머리 뒤쪽에 있는 소뇌와 숨골이 있는 뇌관입니다. 어지럼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우선 뇌졸중을 의심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어지럼증이 귀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뇌로 인한 중추성 어지럼증인지 구별할 수 있을까요?
2: 이게 증상만 갖고 말초성이냐 아니면 중추성이냐 심인성이냐를 구별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중추성 어지럼증의 특징은 어지럼증 외에 다른 신경학적 증상, 쉽게 말씀드리면 한쪽이 마비된다든지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두 개로 보인다든지 아니면 한쪽이 안 보인다든지 말이 어둔하다든지 얼굴의 감각에 변화가 온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이제 동반하는 경우에 특징적으로 중추성 어지럼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오늘 아침 어지럼증으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온 조인순 씨. 아직도 머리가 돌고 괴로움이 가시지 않는데요.
3: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래서 못 일어나고 한참 있다 일어났는데 크으, 이렇게 휘몰아치듯이 물이 왜 휘몰아치듯이 이렇게 휙휙 도는 것 같고 똑같아. 그러니까 거꾸로 돌지는 않고 계속 돌면서 이제 땅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야 내가. 그렇게 어지럽네.
0: 놀란 건 가족들이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뇌졸중은 아닌지 단순한 어지럼증으로 보기엔 그 고통이 너무 심했습니다.
3: MRI 찍었어요. 지금 뇌경색일까 봐. 그리고 내가 고혈압이 있어요. MRI랑 좀 찍어서 뇌경색이나 뭐 뇌졸중이 아닐까 싶어서 이제 했는데 다행히 귀에 이상이 있다고 그런 거야.
4: 오늘 아침에 어지러운 게 나타나셨어요? 혹시 뭐 누울 때나 한쪽으로 돌아 누울 때 더 심해지고

0: 누그러진 않으셨어요?
1: 더 심해져요.
0: 누울 땐,
1: 왼쪽으로 누우면.
0: 왼쪽으로 누울
1: 네.
0: 때.
1: 왼쪽으로 이렇게 침대에다 누우면 눕는 순간부터 빙빙 돌아요.
0: 자, 요거 좀쓸 거고요.
2: 움직일 때, 그리고 한쪽으로 머리 방향을 돌릴 때 어지럼증이 심해졌다는데요.
0: 정면 보세요.
2: 안구의 움직임으로 언제 어지럼이 나타나는지
0: 마세요.
2: 검사합니다.
0: 지금은 안 어지럽고 괜찮으세요?
1: 네.
0: 요거는 반대로 누워볼게요.
1: 자. 어지러울 텐데.
2: 이번엔 머리를 왼쪽으로 돌려서 누워보는데요.
0: 그대로 누우세요. 눈 크게 뜨세요. 눈 뜨세요. 그렇죠. 눈을 크게 뜨세요. 눈.
2: 검사를 받는 잠깐 동안에도 어지럼증이 고통스럽습니다.
0: 빙빙 돌았죠?
1: 네.
0: 자, 앉으시고 눈 뜨세요. 눈.
2: 이 괴로운 어지럼증의 원인은 그렇죠? 무엇일까요?
1: 어지러워요.
0: 좀 어지럽죠?
3: 탁 튀죠. 지금 이렇게 눈이 뛰죠. 위쪽으로 뛰면서 눈이 왼쪽으로 이렇게 튀거든요. 양쪽이 다 튀는 거죠. 튀면서 한쪽으로 회전 성분이 생기죠. 저게 이제 후반고리관 이석증일 때 저렇게 나타나요.
0: 예전에도 이렇게 어지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1: 없었어요.
0: 이게 지금 이석증이거든요. 이석증.
1: 예. 말로는 들어봤어요.
0: 말로는 들어봤어요. 우리 귀에 평형기관이 있어요. 균형을 잡아주는 그 평형기관 안에 이석기관이라고 하는 주머니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안에 이석이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 이석이
2: 조인순 씨를 쓰러뜨린 어지럼증의 원인은 바로 이석증이었습니다.
0: 칼슘 덩어리인데
2: 우리 귀는 청각을 담당하는 달팽이관과 균형을 담당하는 전정기관으로 구성되고 전정기관은 세 개의 반고리관과 이석기관으로 나누어집니다. 특히 이석기관은 수평과 수직 운동을 감지하는데 두 개의 이석기관에는 수많은 이석이 들어있습니다. 이석은 아주 미세한 칼슘 결정으로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물질입니다. 이석은 이석기관 벽에 붙어서 머리나 몸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며 직선 감각세포를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이석의 일부가 원래 위치에서 떨어져 나와 반고리관으로 흘러들어갈 경우 머리를 움직일 때 회전 감각을 느끼게 하는 신경 섬모를 과도하게 자극해 어지럼증을 느낍니다. 이석증의 어지럼증은 주위가 빙빙 도는 회전성 어지럼증으로 경미한 정도부터 공포를 느낄 정도까지 다양합니다.
0: 귀에 생기는 어지럼증 중에 혹은 모든 어지럼증을 다 통틀어서 제일 흔한 게 이석증이라는 병이에요. 그 이석증의 특징이 누울 때나 누워서 돌아 눕거나 누웠다 일어날 때 주변이 돌거든요. 보통 이석이 굉장히 작은 분필가루보다도 작은 결정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게 한두 개 떨어져서 돌아다닌다고 심한 어지럼증이 유발되지는 않고요. 그게 이제 덩어리가 반고리관 안에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몸이 움직일 때 그 이석 덩어리들이 움직이면서 심한 어지럼증이 유발되는 겁니다.
2: 이석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김성원 교수가 쥐의 귀에서 전정기관을 분리합니다. 이것이 귀의 이석기관, 이석이 담긴 주머니입니다. 이 속에는 최소 수십만 개의 이석이 들어있는데요.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필수 물질인 이석. 이석 하나의 크기는 10마이크로미터 이내. 굉장히 작지만 균형을 잃고 어지럼증을 불러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3: 이석이 이렇게 두 군데 들어있잖아요. 난영낭하고 구영낭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우리가 머리를 움직이면은 그 이석들이 그 움직임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밑에 있는 그 감각세포를 자극해서 아, 우리가 가속도 자극을 받고 있구나. 이걸 느끼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걔네가 거기에 안 붙어 있고 아까 본 거 중에서 일부가 이렇게 살짝 떨어져서 바로 옆에 있는 반고리관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은 그게 이석증이 되는 거거든요.
0: 아직까지 밝혀진 바로는 제일 흔한 건 아무 이유 없이, 원인 없이. 쉽게 얘기해서 좀 퇴행성 변화가 있다든지 어떤 경우에서든지 뭐 머리카락 빠지듯이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떨어져가지고 우연히 반고리관으로 흘러들어갔을 때 그런 증상이 생기고요. 머리를 심하게 다치거나 부딪혔을 때 외상 때문에 이석이 잘 떨어질 수 있고 또 하나는 귀에 다른 병이 있거나 평형기관이죠. 더 퇴행성 변화가 빨리 와서 이석이 더 잘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골다공증이 있거나

0: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이석이란 것도 칼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칼슘 대사에 문제가 생겨서 저잘 떨어져서 이석증이 재발도 잘하고 잘 생기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1: 이석증은 어지럼증이 심한 급성기에는 어지럼증을 가라앉히는 약을 쓰는데 보다 효과적인 치료가 있습니다.
2: 이제 치료할 거예요. 자, 그대로 누우세요. 자, 눈 크게 뜨시고, 눈을 뜨셔야 돼요. 그렇죠? 어지럽죠? 네,
3: 예.
2: 눈 크게 뜨세요. 지금은 좀
1: 김
2: 약해졌죠?
1: 교수가 환자를 이리저리 돌아눕히거나 고개를 돌려가면서 치료를 합니다. 이것이 이석 정복술입니다. 이석 정복술은 먼저 이석이 세 개의 반고리관 중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확인을 하고 환자의 몸과 머리를 움직이며 이석을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어지럼증이 개선됩니다.
2: 네, 눈 뜨세요. 조금 어지러웠죠? 눈 뜨세요, 눈 크게. 아주 간단하죠? 지금 한번 치료를 한 거고요.
3: 뭘 넣는가 했는데.
1: 제법 머리가 가벼워진 조인순 씨. 이석 정복술을 받으면 한 번의 치료로도 80% 이상의 효과를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내 생애 처음이야, 이렇게 어지러워 본 적은. 근데 휙 돌려서 치료가 된다는 게참 신기하네. 아까는 이렇게 하면 머리가 무거웠거든. 근데 지금은 무겁지를 않네.
4: 어머.
0: 어느 연령대나 다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어린 경우에는 잘안 생기는 경우가 많고,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올라갑니다. 재발률이 보통 한30% 정도로 보고 있어요. 1년 내에 재발할 확률이. 근데 연이 갈수록 조금 떨어지기는 하는데, 재발을 했다 그래서 사실 놀랄 만한, 질환은 아니고, 생각외로 이석 정복술이 굉장히 치료를 잘 하기 때문에, 재발을 하더라도 금방금방 치료가 될수 있는 병입니다.
1: 머리를 뒤흔드는 극심한 어지럼증은 때론 트라우마나 공포심을 갖기도 한다는데요. 때문에 어지럼증의 원인을 제대로 찾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이번엔 또 다른 증상에 주목해 보시죠.
5: 엄청 큰 차이가 있는 거죠.
1: 윤경욱 씨 귀에는 체온보다 높은 온도의 바람을 넣을 건데요. 온도 자극을 주면 눈떨림이 발생하는데 그를 통해 귀의 이상 유무를 파악합니다.
5: 안진이 아까보다 더센 강도로 나오고 있어요. 네, 오른쪽으로 바람 넣었을 때 안진의 강도가 더 세게 나오고 있어요. 아까 왼쪽은 16도 나왔는데 오른쪽은 35도가 나왔고요. 거의 두배 차이 나네요. 왼쪽이 기능이 조금 더 저하되어 있다는 거죠. 오른쪽보다.
1: 뜨거운 바람을 넣었을 때 오른쪽 눈은 심하게 떨리는 반면 왼쪽 눈은 움직임이 약합니다. 그것은 왼쪽 귀가 뜨거운 자극에도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6: 어지럼이라는 게 어떤 동작과 상관없이 그냥 전정 기능이 그냥 망가져서 그냥 세상이 계속 도는 것처럼 눈이 계속 돌았거든요. 눈을 한 군데 집중할 수가 없어요. 눈이 계속 혼자 움직여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어지럼증을 느끼는 거예요.
1: 구역, 구토와 함께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예측할 수 없는 어지럼증이 벼락처럼 찾아왔습니다.
6: 한 3시간 정도 어지럼증이 오고 좀 누워서 좀 쉬어야지 좀 괜찮아지는 그런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귀에 물 들어간 느낌이에요. 귀에 물 들어갔거나 아니면 좀산 높은 데 올라갔을 때그 정도 느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풀리진 않아요.
1: 귀에 물이 찬듯 답답하고 먹먹한 느낌 외에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7: 이번엔 두 글자 불러드릴 거고요. 소리 점점 작아질 거예요. 장날,
8: 장날,
7: 생선,
8: 생선,
7: 성냥,
8: 성냥,
7: 극장, 약국,
8: 양복.
7: 공군,
8: 보겠어.
7: 땅속.
1: 청력이 떨어진 데다 이명도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6: 문제 어지럼증이 올지 몰라서 그게 불편했었고 지금 현재는 살짝 잘 안 들리는 정도? 난청이 있어서 그거를 난청이 있는 사람은 어쨌든 이명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이명은 계속 있어요.
1: 먹먹한 귀와 난청과 이명까지 윤경욱 씨의 어지럼증의 원인은 바로 메니에르병이었습니다. 1860년대 프랑스 의사 메니에르가 처음 소개해 붙여진 이름 메니에르병은 전정기관에 이상이 생겨 발생합니다. 세계의 반고리관과 이석기관은 림프액으로 차 있는데 림프액이 생성되고 흡수되는 과정에서 액체가 과도하게 고이면 귀 속의 압력이 점점 높아집니다. 이때 귀가 꽉 막히고 먹먹해지면서 잘 들리지 않게 되고 결국 평형감각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어지럼증이 생기는 겁니다.
0: 메니에르병은 어지럼증이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병이고요. 지속시간은 보통은 발작이 오면 어지럼증 발작이 오면 심하게 흔들리고 도는 증상이 20분 이상, 길면 12시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메니에르병에서 급성기에 오는 이명은 낮은 소리가 됩니다. 우웅 하는 소리.
1: 회전성 어지럼증 외에 귀에 물이 찬 것처럼 먹먹해지고 소리가 잘 들리지 않거나 이명까지 생기는 메니에르병.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0: 보통은 베타이스틴이라고 하는 약을 많이 쓰고요. 어지럼증도 조금 좋아지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달팽이 관의 혈액순환에도 좀 관여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추가로 이뇨제 같은 거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뇨제는 아까 물이 많이 찬다고 그랬으니까 그 림프액을 빼주기 위해서. 근데 이 효과가 100%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효과가 불확실한 경우가 많아요.
1: 오늘 윤경욱 씨에게는 주사 치료를 합니다. 스테로이드를 고막에 주사하면 청력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귀의 염증을 줄여주고 림프액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4: 고개를 약간 요르고 앉아 계셔야 돼요. 그리고 침 삼키시면 안 되고 조금 앞에 앉아 계시다가 가시면 돼요.
1: 귀에 놓는 주사 약물 치료는 어지럼증을 해소하는 데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9: 선생님 주사 맞으실 때 아프셨어요?
1: 어지럼증은 심한 경우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몇 년을 메니에르병으로 고생하던 서재원 씨.
10: 아주 약하게 앉으면 좀 있네요. 지금까지 약 먹고 뭐 생활 습관도 개선해보고 뭐 고막 주사도 좀 맞아보고 했는데 어지럼증이 완전히 조절이 안 돼서 일단은 지금 수술을 하는 거고요.
11: 굉장히 많이 돌더라고요. 천정을 보고 있으면 천정 자체가 막 돌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는 자체가 고통스러웠죠. 구토도 하고 그 구역질도 많이 나고.
1: 돌발성 난청과 이석증으로 고생하다 메니에르병까지 얻은 환자. 네 번의 고막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에도 잘 낫지 않아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10: 뇌림프낭 폐쇄술이라는 수술이고요. 뇌림프낭을 결찰을 하면은 뇌림프액이 뇌에 더 많이 가지가 않기 때문에 과다하게 많아지지 않아서 어지럼증도 덜 오고 청력도 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고요.
1: 오늘 시행하는 수술은 최근 해외에서 메니에르병 어지럼증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많습니다. 수술은 먼저 귀 뒷부분의 측두골 일부를 드러내 귀를 열어줍니다. 이후 뇌 림프관을 결찰해 뇌 림프낭을 폐쇄, 즉 막아줍니다. 이 수술은 뇌 림프액이 과다하게 생성되는 것을 막아 메니에르병의 어지럼증을 가라앉혀줍니다. 머리뼈를 일부 열고 안면신경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한 수술. 마지막으로 뇌 림프액이 흐르는 뇌 림프관을 묶어주면 수술은 마무리됩니다.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들을 보면 뇌경색 등 중추신경계 질환은 10% 정도. 나머지 대부분은 귀의 전정기능 이상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어지럼증의 많은 원인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어지럼증도 있습니다.

0: 화물차를 운전하는 김만수 씨.
1: 짐 싣고 가받칠 때 있잖아요. 그 짐 위에 올라서 가지고 높은 데 올라설 때 그때가 제일 어지러워요. 운행할 때는 그냥 어지러운 것보다도 머리가 무겁고 맑지 않고.
0: 짐을 실으려면 늘 올라야 하는 화물차 위.
1: 이때가 좀 어지러지래요, 마가. 올라올 때도 어지럽고 이래 올라서 가지고 왔다 갔다 할 때도 어지러지래요. 만약에 여 짐이 있다 카마 서 가지고 못 다니요. 하도 어지러지래 해가지고 요 앞부분보다도 뒷부분이 더 무섭더라고요. 뒤로 갈수록 짐이 더 높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는 진짜 이래 뭉금뭉금 기했어요.
0: 김만수 씨가 어지럼증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7년 정도. 남들이 볼 땐 큰 증상이 없는데 내가 느끼기엔 늘 어지럽고 비틀비틀 이상하게 걷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리가 빙빙 도는 어지럼이라기보다는 뭔가 머리에 뿌연 안개가 낀 것처럼 막지 않다고 합니다.
1: 귀에도 검사 많이 하고 머리도 한 번씩 했어요. 머리도 찍고 사진 찍었지. CT 찍어도 크게 뭐 원인을 못 잡아요.
2: 답답하긴 답답해요. 뭐 원인을 모르니까. 병원은 여기저기 오래전부터 다녔어요. 근데 그래도 한 번씩 계속 저러니까 모르겠어요.
0: 정확한 원인만 알아도 제대로 치료할 수 있을 텐데 늘 어지럼증을 달고 살아야 하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병원을 찾은 김만수 씨. 김지수 교수가 귀나 뇌의 문제로 인한 어지럼증은 아닌지 꼼꼼히 살펴보는데요.
3: 앞꿈치 뒤꿈치 붙여가지고 일자로 이렇게 한번 걸어보실까요? 네.
0: 귀나 뇌질환을 의심할 만한 단서가 있을까요?
4: 말 어둔하거나 이런 거 없으시고
5: 그것도 못
4: 걸을 때 남들이 볼 때 왜 이렇게 비틀거리거나 중심을 잘 못 잡냐 이런 얘기 들으신 것도 아니고
5: 그 듣진 않는데 제가 이제 그런 느낌
4: 본인만 느끼신다는 예. 거죠. 예. 귀가 됐든 이제 머리가 됐든 중심 잡거나 이런 기능들은 전혀 이상이 없어요. 나는 어지러운데 예. 어지러운데 귀나 머리 쪽에 중심 잡는 기능은 망가진 건 아니다. 오히려 그게 내 회로들이 이제 예민해지면서 오는 어지럼증이다 이런 거고. 그런 것들은
0: 다른 신체 기능은 정상인데 오히려 민감한 뇌와 심리 때문에 생기는 만성 주관적 어지럼증으로 진단했습니다.
4: 이런 환자분들은 이 심리적인 요인 자체가 원인이 돼서 어지럼증에 관련된 이제 뇌 회로들이 활성화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한번 어지럼증을 겪고 난 다음에 어떤 원인이 됐든 그 어지럼증에 대한 일종의 심리적인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돼서 그런 뇌 회로들이 활성화되면서 어지럼증이 이제 만성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것이죠.
0: 만성 주관적 어지럼증을 가진 환자들은 주로 어떤 증상을 보일까요?
4: 머리가 맑지 않고 붕 떠 있고 중심을 잃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 걸을 때 이제 발이 푹푹 꺼지는 그런 현상들이라든지 밀리면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 이런 것들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든 그런 어지럼증을 주로 호소하게 되죠.
0: 민감하고 불안한 심리에서 유발되는 어지럼증. 정신적인 문제로도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최근에 정립된 개념인데요. 김만수 씨는 어떤 약을 처방받았을까요?
4: 세로토닌 게 항우울제 계통의 약제가 이 만성 주관적 어지럼증의 치료에 한 70% 정도 평균 효과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인지행동치료입니다. 그래서 인지행동치료는 환자가 이제 그 어지럽다고 느끼는 상황에 이제 노출시키면서 괜찮다라는 거를 갖다 확인하고 안심시키고 적응시키는 그런 훈련들을 하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인지행동치료도 세로토닌계 항우울제와 비슷한 정도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내가 어지러운 진짜 이유. 거기엔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어지럼증을 구별하고 대처하는 법은 무엇일까요? 명의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6: 이석증은 보통 1, 2분 이내 어지럼증이 그것도 눕거나 일어나거나 움직일 때 그때 유발이 되고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습니다. 그다음에 메니에르 병은 한 10분, 20분 이상, 적어도 20분 이상 어지럽고 보통은 하루를 안 넘어가요. 12시간 이내로 끝나고요. 대신에 어지러울 때 청력이 떨어지는 증상. 이게 동반된 메니에르 병입니다. 그리고 전정신경염은 어지럽기 시작해서 그게 심한 어지럼증이 가실 때까지 며칠에서 몇 주까지 지속된다는 거. 그게 세 가지 병의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과거에는 이제 그 뇌졸중에 의해서 어지럼증이 오면 마비라든지 무슨 그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말이 어눌하다든지 아니면 두 개로 보인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대부분 동반되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어지럼증만으로 오는 사람들도 20% 정도, 적어도 5명 중에 1명은 뇌질환, 뇌졸중일 수 있다는 것들이 밝혀지게 된 거죠. 특히 고령인구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또는 심장질환처럼 뇌졸중 위험인자가 있으신 분들은 일시적인 어지럼증의 경우에도 뇌혈관 질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 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

0: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1: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0: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1: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0: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0: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0: 이 고통을 누가 알까요? 몇 걸음 걷기 시작하면 이내 앉을 곳부터 찾아야 합니다.
1: 창피도 없어요. 그냥 아프니까. 이런 낙무를 걸어도 그냥 10m도 못 걸을걸요?
0: 우리 주변엔 이렇게 걷는 것이 고통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통증이 대단하죠.
2: 심하게 통증을 때는 칼로 막 찢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3: 엉덩이서부터 종아리까지 힘줄을 당기는 듯한 그런 통증이에요.
4: 시큰거리는 게 좀 심하게 시큰거리고 저린 거는 여기서부터 다리까지.
0: 통증이 주로 나타나는 곳은 엉덩이와 다리입니다. 왜 이렇게 저리고 시큰거리는 걸까요?
5: 이제 요추에는 이제 다리로 가는 신경들이 있거든요. 그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이제 다리로 가는 증상이 나오게 생기는 거죠.
0: 놀랍게도 통증의 원인은 다리가 아니라 허리입니다. 좁아지고 어긋나고 흔들리는 우리의 허리 때문에 걷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리가 아픈데 허리가 문제인 걸까요? 신경외과 김주환 교수와 함께 그 이유와 치료법을 속 시원히 알아보겠습니다.

0: 겨울철 특히 인기가 많은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게이트볼입니다. 운동량이 적절하고 동작이 격하지 않아 특히 노년층에 적합한 운동인데요. 서 있을 때보다 앉아 있을 때가 더 많은 사람이 있네요. 게이트볼 지역 회원으로 활약하는 이영란 씨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영란 씨를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허리와 다리 통증인데요. 수시로 앉을 때를 찾아야 할 형편이지만 운동을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1: 집에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어도 아프고 돌아다녀도 아프고 그러면 차라리 운동하면서 아프자 그런 생각이. 어르신 죄송해요.
2: 심하게 아플 때는 엉덩이가 빠져나가는 것 같고 또 쪼가리가 막 칼로 찢는 같은 느낌이고 죽을 맛이에요. 여름부터 그랬어요.
0: 다리가 아파 고생하는 이영란 씨가 김주환 교수를 찾았습니다.
3: 뭐 지금 걷는 거는 얼마나 걸으세요? 뭐 걸을 때 뭐 잘 걸으세요? 아니면 아프셔서 잘 못
2: 걸어요? 좀 짤뚝짤뚝 걸어도 네. 5분 걸으면 네. 다리를 막 손으로 두드리고 막 다시 걸을 수가 있어요.
3: 아, 그래서 5분 정도 걸으시면 불편하실 네. 거네요. 커브가 나쁘시면
0: 그녀를 가장 괴롭히는 건 마음대로 걸을 수 없다는 겁니다. 대체 원인은 무엇일까요?
3: 뭐 신경공 협착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쪽에 디스크도 좀 나와 계시거든요. 이제 여기 5번하고 1번 사이신데 그쪽 부위가 좀 눌려 계신 거거든요.
0: 진단명은 추간판 탈출증을 동반한 척추관 협착증. 허리 부분의 신경구멍이 좁아졌습니다.
3: 이분은 이제 오랫동안 이제 고생을 좀 하셨습니다. 허리 때문에요. 지속적으로 이제 오른쪽 다리가 많이 아프신 증상이 이제 계속 발생을 하시는 거죠. 나쁘신 다리는 여기 다섯 번째하고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신경이 잘 내려가는 게 보이거든요. 여기 신경이 이제 하얀 지방 속에도 둘러싸이는 모습이 보이고, 세 번째, 네 번째도 이렇게 이제 지방 속에 이제 신경이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디스크가 이렇게 나오면서 신경이 까맣게 이제 눌려있는 현상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인한 증상이 계속 오른쪽 발목을 괴롭히시는 것 같아요.
0: 우리가 서고 움직이고 앉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척추 덕분입니다. 척추는 크게 목 부위 7개의 경추, 갈비뼈가 달린 가슴 부위 12개의 흉추, 허리 부위 5개의 요추, 그 아래 천추와 미추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중 가장 움직임이 많고 무게의 하중을 받는 곳이 바로 허리 부위인 요추입니다. 척추는 여러 개의 뼈가 디스크로 연결되어 있으며 요추 1, 2번에는 척수신경이, 그 아래로는 신경다발인 척추신경이 지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척추마다에는 팔과 다리로 가는 신경가지가 연결되어 있죠.

0: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척추 질환으로는 추간판 탈출증을 비롯해 척추관 협착증, 척추 전방 전이증이 가장 많은데요. 특히 척추관 협착증은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전체 환자의 90%가 50대 이상입니다. 증상 역시 단순 요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1: 엉덩이로부터 싹 아프기 시작한데 아우 똑자루가 때려빼고 싶어요. 그냥 얼마나 아픈지.
2: 복사뼈 위에 여기가 막 심하면 칼로 막 찢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3: 엉덩이서부터 다리 종아리까지 힘줄을 당긴 듯한 그런 통증이에요.
4: 100m 못 걸어요. 걸으면 아파 졸려가지고.
5: 협착증 때문에 이제 다리가 아픈 이유는 이제 요추에는 이제 다리로 가는 신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이제 다리로 가는 증상이 나오게 생기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전기줄이 허리에서부터 이제 다리 끝, 발가락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전기줄을 따라서 아프다 그러면 이제 방사통이란 저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파행증이나 이제 저리거나 그런 걸 할 때 무릎 주위만 아프다 그러면 아, 무릎 때문에 생긴 관절염일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신경 줄기를 따라서 저리거나 아프거나 화끈화끈하다 그러면 아, 이거는 그 원인이 되는 척추 협착증 때문에 생긴 이제 방사통이겠구나 그렇게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0: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이영란 씨의 집입니다.
6: 이게 금방 하는 것도 아니고.
2: 아유, 거기 너무 아파. 그냥 여기.
0: 오후가 되면 여기, 통증이 이렇게. 부쩍 심해져. 이렇게 안마라도 해야 통증이 조금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운동을 하고 온 날은 찜질팩까지 동원됩니다. 사실 이렇게 앉아만 있기엔 몸도 마음도 아직 젊습니다. 그렇다 보니 요즘 그녀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2: 뭐 남들은 뭐 100살 뭐 어쩌고 그러는데 난 수술하고 10년만 마음대로 걷다가 살아도 난 여한이 없겠다. 그래도 항상 자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많이도 살았는데

0: 수술을 결심한 이영란 씨가 김 교수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런데 쉽게 결정이 나지 않습니다.
1: 뭐 두드리면서도 뭐 얼마 정도 걸으세요? 뭐 한 30분은 걸으세요?
2: 아유, 한 1분 걷고 또 두드리고.
1: 그러세요?
2: 1분 걷고 또 두드리면 또 그렇고. 자. 교수님, 그냥 수술하고 싶어요.
1: 잠깐만요. 이게 하면 또 아프시고 또 아프시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어머님이 커브가 나빠서.
2: 지금 현재보다 50%만 줄어도 살 것 같아요.
0: 환자는 하루빨리 수술을 하고 싶지만 김주환 교수는 고심 또 고심입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는 걸까요?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 허리와 다리의 통증이 심하면 수술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크게 감압술과 고정술이 있습니다. 감압술은 신경을 누르는 압력을 줄여주는 수술로 신경을 누르고 있는 뼈와 인대, 그리고 디스크 등을 잘라내면 통증은 훨씬 줄어들지만 증상이 조금 남을 수 있습니다. 고정술은 주저앉은 척추뼈 사이에 인공뼈가 든 케이지를 넣고 척추뼈를 핀으로 고정하는 수술인데요. 안정감은 높지만 다른 부위가 나빠질 수 있어 어떤 수술이 환자에게 더 유리할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1: 이거를 왜 심사숙고하냐면은 환자분께서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도 별로 안 좋으시거든요. 이 고정술 하게 되면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고정된 레벨은 문제가 안 생기고 편하게 잘 지내시는데 다른 부위가 빨리 나빠지는 게 하나의 이제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뭐랄까 다른 부위가 좋지 않은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해당되는 수술 부위에 증상이 조금 남으셔도 물론 이제 저림감이 좀 남아 있겠죠. 남아 있으셔도 고정을 안 하고 하는 것이 길게 봤을 때 더 좋으실 수도 있습니다.

0: 그래서 그런 결정에서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하고 환자분하고 이렇게 대화도 좀 하고 그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 척추관 협착증 수술을 위해 이영란 씨가 입원했습니다. 고생이 많았던 만큼 수술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2: 그렇죠. 내가 얼만큼 좋아져서 내가 수술만 끝나면 나서만 날아다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3: 교수님을 한마디로 믿는 거지.
1: 논의 끝에 이영란 씨의 수술은 감압술로 결정됐습니다.
0: 오른쪽 다리를 5분 정도 걸으시면 이제 제대로 못 걷고 아파서 쉬셔야 되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왼쪽으로 이렇게 신경이 하얀 지방 사이로 이제 잘 내려가는 걸볼 수가 있는데, 오른쪽은 여기서 이제 디스크 때문에 신경이 꽉 눌려 있는 형태시거든요. 이 부위만 편하게 해드리면 이분은 그동안 고생하셨던 오른쪽 다리 통증이 많이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1: 이번 수술의 목표는 오른쪽 다리의 통증을 줄이는 겁니다. 환자는 요추 4, 5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이미 1년 전 수술을 받았는데요. 올 2월부터는 수술한 부위 아래에 협착증이 생기면서 우측으로 가는 신경근이 꽉 눌리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 오른쪽 엉덩이부터 발목까지 통증이 심하고 발가락 감각이 떨어져 5분 이상 걷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먼저 요추 5번과 천추 1번 뒤쪽 뼈를 제거해 눌린 신경이 물러설 공간을 마련해주고, 신경을 누르는 디스크를 제거하는 감압술을 시행하면 눌렸던 신경이 펴지면서 통증이 줄어들게 됩니다. 최소 침습 수술을 위해 현미경을 이용해 수술이 진행됩니다. 먼저 척추뼈 뒤쪽에 있는 후궁이라 불리는 뼈를 잘라 눌린 신경이 밀려나갈 공간을 확보해 줍니다. 그 다음 엉덩이와 다리로 가는 신경근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튀어나온 디스크도 제거합니다. 눌린 신경을 풀어주는 감압술이 마무리됐습니다. 얼마나 지나야 수술 효과가 나타날까요?
0: 내일부터 걸어보실 거예요. 5분 지나면은 조금 아프셔서 못 걸으셨잖아요. 거기 어떤지 좀 체크해 볼 여지는 있고. 물론 이제 신경이 부어 있는 게 이제 오랫동안 눌려 계셔서 많이 부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릿하거나 그런 증상은 조금 한동안 있을 겁니다. 극심하게 아파서 이제 못 걷게 만드는 그런 현상은 빨리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척추관 협착증으로 감압술을 받은 이영란 씨. 제일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2: 여기 그 칼로 찢는 듯한 여기 통증, 그게 없어졌고, 그거가 최고였잖아요.
1: 신경을 풀어주니 놀랍게도 찌르는 듯한 통증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0: 이게 뭐 통증이 더 심해지거나 그러면 그러죠? 네, 그러시죠? 네. 걸으시면서 조금 저리고 따갑고 막 그러셨던 거 있잖아요. 정교하고 막 그런 증상은 좀 사라지신 것
2: 없어요,
0: 같았어요. 네. 지금 경과는 나쁘시진 않으니까 조금 희망 가지시고 뭐 하시면 되겠어요. 네, 이영란님은 이제 수술하신 지 5일 되셨는데, 수술할 때 이제 디스크는 제거를 했고, 그렇지만 이제 기구 고정은 안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 부위가 조금 이제 디스크가 수술해서 제거하면은 조금 안정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1: 이영란 씨의 경우 다른 부위가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감압술을 선택했기 때문에 회복하는 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허리 보조기를 하고 천천히 걸으며 허리와 다리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나니 세상을 둘러볼 여유도 생겼습니다.
2: 아, 이 근골성이 진짜 이걸 한 폭에 그림을 담았으면 좋겠어요.
3: 어제 저녁에는 참잘 잤어요.
2: 저는 잠들으면 모르는데 이가 나보고 잘 잤대요.
3: 아주 낮에도 잘 자고
2: 풀풀 잘 자더래요.
3: 지금 경과로 보면은 그냥 이제 계속 좋아지고 있는 저기 보니까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0: 척추 환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1: 집에 얘기하니까 집에 식구들은 그래서 저는 절대 안 된다고 그냥 딱 한 마리도 잘라버리더라고 그냥.
2: 안 하려고 많이 노력했죠. 수술하면 주위에서 뭐 그 여러 가지 설이 있잖아요.
3: 수술 안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수술할까 봐 그게 걱정됩니다.
4: 주위에서 수술하는 거 아니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취소하고.
5: 수술 기준은 제일 중요한 건 환자분이 느끼는 이제 증상이거든요. 지금 요 증상 가지고 얼마나 걸으시면 증상이 나오는지, 서 있을 때 불편하신지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환자분께서 이제 되게 5분에서 10분 정도 걸으시면 불편하시다 그러면은 통상적인 그 연세 드신 분들의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약도 드셔보시고 아니면 신경차단수도 해본다든지 그런 걸로 해서 뭐 좀 걷는 거리가 늘어나거나 그렇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좀 더 지켜볼 여지가 있는 거고, 그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5분, 10분 정도 걷는데 이제 지장이 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수술을 권해드리죠.
0: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은 임원홍 씨는 그동안 비수술적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6: 척추 막 수술하면 안 된다. 막 전부 다 그래요. 지금 다들 주위에서도 그러는데 이거 너무 아프니까 이거 뭐 어떻게 어떻게든 간에 수술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에서 수술 결심하려고 온 겁니다. 사실.
0: 약물과 주사 치료를 시도해봤지만 약효의 지속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통증은 심해졌습니다.
6: 네, 엉뚱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갖고 이렇게 내려와서 요 발목 요가 또 상당히 아파요. 요 무릎 힘으로 이렇게.
7: 진짜 그렇게 걸으세요?
6: 이렇게 걷고 그냥 몇 발짝 가야지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의자에 나올 때 저 편하게 앉아있으면 좀 한참 좀 좋아지니까.
0: 앉아서 쉬면 통증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동안 수술을 차일피일 미뤄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허리가 아픈 환자들은 이렇게 앉아서 쉬면 한결 편해진다고 하는데요. 그 비밀은 신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서서 걸을 때는 중력에 의해 척추뼈가 눌리면서 척추관이 더 좁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경이 압박되고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통증이나 저림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반대로 앉아 쉬면 척추관이 넓어져 신경 압박이 감소하고 혈액순환이 증가해 잠시 편안해집니다.
5: 척추관 협착증은 사실 요통을 일으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뼈는 안정적이거든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이제 협착증이 계시는 분들이 대개 노년층, 이제 70, 80대시다 보니까 활동이 별로 없으세요. 그러니까 활동이 별로 없다는 건 허리가 삐끗할 가능성이 적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통은 별로 없는데 걷기 시작하면은 어느 일정 기간 걸으면은 이제 다리가 조금씩 저려지는 거죠. 그래서 자꾸 쉬어야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이제 의학적 용어로 이제 파행증이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저 파행증 증상이 아주 척추협관 협착증의 전형적인 증상이 되죠. 그래서
0: 수술을 결심하고 신경외과를 찾은 임원홍 씨. 환자가 수술을 결심했다 해도 꼭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5: 얼마나 걸으시면 주저앉으셔야 돼요?
6: 아니, 거의 뭐 몇 발짝 못 걸어요.
5: 아, 그러세요?
0: 네. 얼마나 걸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나면 신경이 어디까지 눌렸는지 살펴봅니다.
6: 여기 아프고요. 네. 여기 발목까지요.
5: 발목까지요?
6: 네.
5: 네. 여기 바깥쪽으로 이렇게 내려오시나요?
6: 그렇죠.
5: 네.
0: 통증은 엉덩이에서 시작해 다리, 발목까지 이어집니다. 네. 통증도 문제지만 걷는 게 힘들어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5: 네.
6: 앉아서 있으면 또 통증이 싹 사라지고.
5: 앉아 계시면 또 사라지시고. 근데 전형적인 뭐 협착증 증상은 맞으신데.
0: 협착증의 경우 신경을 압박하는 증상이 나타나면 자연 치유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5: 뭐 허리 수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면은 이제 허리 쪽으로는 이제 신경 쓰고 치료를 계속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10m 걷기도 힘드시다 그러면 수술을 좀 고민해야 되거든요.
6: 아, 그러면 어차피 교수님 말씀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0: 영상 검사에서도 신경이 심하게 눌려 있어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환자는 4, 5번 척추에 협착 증상이 있어 다리로 가는 신경이 꽉 눌린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0: 엉덩이에서 발목까지 방사통이 심하고 때론 주저앉을 만큼 걷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다행히 척추뼈가 흔들리거나 어긋나 있지 않아 신경만 풀어주는 감압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술용 기구를 사용해 신경을 누르고 있는 뼈와 인대를 제거하면 척추관에 공간이 생겨 눌렸던 신경이 풀어지게 되는데요. 환자의 경우 감압술만으로도 신경이 풀려 통증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살면서 요통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도 있을까요? 저리고 쑤시는 허리와 다리. 너무 흔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하고 또 겁을 내다 치료 시기를 놓치기도 합니다. 교수님도 허리가 아프신가요?
1: 허리는 뭐 일반 사람들이 이제 80%는 한 번씩 일생 동안에 아프고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허리 많이 아파봤고요. 제가 이제 다른 그 의사들보다 운동을 되게 좋아해요. 테니스도 많이 치고 그리고 젊었을 때 농구도 하고 그랬으니까 허리 아픈 거를 좀 사실 달고 지냈고 엑스레이 찍었더니 제가 척추 분리증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운동을 많이 하면서 이제 근육이 든든해야지 허리가 덜 아프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계속 운동을 하고 있고 아플 때는 이제 보존적인 치료를 많이 해요. 집에서 이제 약도 조금 먹고 그다음에 너무 장시간 동안 아프다 그러면 뭐 사실 주사도 맞고 그러긴 하거든요.
0: 병원에 가야 하는 증상은 무엇인가요?
1: 근데 이제 대부분의 근육통이다 그러면 되게 이제 3, 4주면은 되게 좋아지거든요. 그거 이상 많이 아프거나 오랫동안 아프거나 그러면은 이제 병원에 가서 진찰이 좀 필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걷는 거는 둘째치고 기어가야 될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병원에 와서 이제 다른 요인으로 아픈 건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할 필요는 있겠죠. 신경 줄기를 따라서 저리거나 아프거나 화끈화끈하다 그러면 환자분께서 이제 집에서 판단하기는 어렵고 그런 증상들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 병원에서 좀 진찰을 받아서 확실하게 구분해야지 이제 엉뚱하게 치료받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병원에 오셔서 같이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0: 일반적으로 운동이나 무리한 일을 하고 나면 허리가 시큰합니다. 허리 주변이 아프다면 근육통일 확률이 높은데요. 이럴 땐 찜질이나 가벼운 마사지, 휴식을 취하면 대부분 3, 4주면 좋아집니다. 하지만 엉덩이부터 다리로 이어지는 방사통이 느껴지거나 종아리가 터질 듯하고 발목에 힘이 없어진다면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야 합니다. 최근 걷는 게 더 힘들다는 서성열 씨. 병원에 오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5분이면 충분할 거리를 벌써 10분 넘게 올라오는 중입니다. 대체 얼마나 힘이 든 걸까요?
2: 아, 근데 이 오버되면 더 심해요. 이래 락무를 걸어도 그냥 10m는 못 걸을걸요? 한, 걸었다가 그냥 앉을 자리 살핍니다. 뭐, 쟁패도 없어요. 그냥 아프니까. 이게 자꾸 걸타 앉을 자리를 찾아가, 예, 걸타 앉아, 이렇게 착 펴시면 좀 아프기 좀 가셔요. 그럼 이러다가 다시 걷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세 번, 네 번은 쉬어야 돼요. 지금까지 가려면. 오후에는.
0: 검사 결과 척추뼈의 이상이 한눈에 보입니다. 환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한 것은 4, 5번 척추뼈인데요. 척추가 앞으로 1, 2cm 정도 빠져 불안정하게 흔들리며 왼쪽 신경을 심하게 누르는데요. 이를 전방전이증이라고 합니다. 전방전이란 디스크를 사이에 둔 두 개의 척추뼈가 서로 어긋나는 것으로 보통 위에 있는 척추뼈가 앞으로 밀려나기 때문에 전방전이라고 하는데요. 척추가 앞으로 빠지면서 디스크가 탈출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해 신경을 건드리면서 방사통을 유발하는데 신경을 많이 눌러 통증이 심할 경우 수술이 필요합니다.

0: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감안만 해드리면은 전방전이증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지금 같은 증상들이 또 반복이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신경이 눌리는 것도 충분히 강압을 해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뼈가 흔들리는 것도 잡아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정술까지 가야 되고 고정술을 하게 되면 이제 뼈를 융합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케이지 삽입술도 같이 해야 됩니다.
1: 62세의 이다경 씨 역시 전방전이증으로 몇 년째 고생 중인데요. 수술을 결심하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2: 저도 나이가 많지만 저보다 훨씬 많은 그 어르신이 모습이 그 모습이 내 모습이더라고요. 어느 날 그거를 나는 몰랐는데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다녀? 걸음을 왜 그렇게 걸어?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내가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직 그럴 나이 아니잖아. 남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딱 잡고.
1: 사실 수술 결심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 주위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수술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0: 뭐 수술이 항상
2: 취소를 했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수술하러 왔어요. 잘 좀 해주세요.
0: 예, 제일 문제는 여기 엑스레이 일단 보시면 뼈가 이렇게 빠지시잖아요.
2: 네네.
0: 보면 세 번째, 네 번째인데 다선 한 1cm 정도 빠지신 것 같아요.
1: 검사 결과 척추뼈 3, 4번이 앞으로 빠져나간 전방전위증입니다.
2: 전방전위증이요?
0: 그렇죠. 정말 뼈가 흔들리는 건 전방전위증이라고.
2: 전방전위증.
0: 네, 이렇게 뼈가 빠지는 거를 전방전위증이라고 그러는데.
2: 근데 이런 사람이 많나요? 저처럼 이렇게 빠진 사람이.
1: 전방전위증은 퇴행성 척추질환 중 세 번째로 흔한 질환인데요. 환자의 경우 3, 4번 뼈가 1cm 정도 빠져 있어 걷거나 움직일 때 척추가 흔들려 신경이 눌리면서 요통 및 다리 저림이 계속됐습니다. 전방전이증은 척추뼈가 주저앉거나 앞뒤로 밀리면서 신경을 눌러 통증을 일으키는가 하면 척추를 둘러싼 등 근육이 약해지면서 옆이나 뒤로 굽어지기도 하는데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주요 원인으로는 척추를 잡아주는 척추고리뼈가 선천적으로 분리되었거나 과격한 운동이나 사고 또는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로 분리되면서 척추가 앞으로 밀리기 때문입니다.
0: 퇴행성 전방전이증은 여자분한테 많은 경우가 많고 왜 여자분들이 대부분 근육이 별로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계에서는 이게 호르몬의 영향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정확하게 이제 밝혀져 있진 않지만 근육이 약해서 생기시는 척추를 제대로 못 잡으니까 생기는 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할머님들 보시게 되면 이제 방바닥에서 생활을 많이 하셨거든요. 젊었을 때 이제 쭈그려 앉아서 생활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실 허리에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허리에서 후관절을 닳게 만들고 뼈를 앞쪽으로 빠지게 만드는 그런 현상을 생기게 되죠.
1: 서성열 씨가 입원했습니다. 막상 수술을 앞두고 보니 이런저런 걱정에 마음이 심란합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우리. 네,
1: 궁금증을 풀기 위해 진료실까지 내려왔습니다. 어떤 게 가장 궁금할까요? 네.
3: 근데 어떤 사람 말 들으니까 수술 한 번 한 사람 두 번 세 번 한다고 그러던데
0: 네.
3: 혹시 또 내가 또 그런 케이스가 안될지 모르겠네요.
0: 근데 뭐 사실 뭐 수술만 잘 마무리되면 수술 부위는 걱정을 안 하거든요. 아버님은 다른 분하고 이제 기구를 고정하니까 근데 이제 사시면서 이제 다른 부위가 좀 나빠질 여지는 좀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의자 생활하시고 그 다음에 허리 조금 신경 쓰신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뭐 요런 부위가 나쁘긴 하지만 그래도 잘 관리가 되죠.
1: 수술의 장단점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0: 전방전이증은 협착증보다도 저는 조금 더 스트릭트하게 판단한 이유는 전방전이증은 대부분 이제 기구를 삽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기구 삽입을 하게 되면 얻는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부위를 든든하게 고정하고 재발을 안 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주위에 괜찮은 관절들을 더 나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은 고정술을 안 하고 지내는 게 좋긴 한데 전방전이증은 10중8구 수술하게 되면 기구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수술 시기라든지 협착증 증상이라든지 그런 거를 봤을 때 조금 더 이제 협착증보다는 이제

0: 수술 해야 되는 적응증은 이제 좁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 서성열 씨의 수술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이번 수술은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0: 양쪽이 다 눌려 계시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 뭐 건강하신 분이다 그러면 양쪽을 다 열어서 기구를 잡아드리고 이쁘게 맞춰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환자분이 이제 흑행내과 다니시면서 계속 그 약도 드시고 그러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보다 지혈이 조금 늦을 걸로 생각이 들어서 최소 침습으로 아프신 왼쪽으로만 접근을 해서 신경을 감압시키고 그 다음에 케이지를 삽입시키고 그 다음에 기구 고정은 이제 피부 밖에서 박아서 조금 아쉬운 상황이 생길 것 같은데 뼈가 이쁘게 맞춰지진 않아도 않아서 그렇지만은 제 생각에는 뭐 지내시는 데는 그렇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네.
1: 수술의 목표는 출혈을 줄이고 고정술로 척추를 안정화시키는 겁니다. 먼저 전방 전이증이 나타난 허리 부위를 약 3cm 정도만 절개하고 신경을 누르고 있는 뼈를 제거한 다음 디스크와 황색인대도 잘라냅니다. 그 다음 환자의 뼈를 담은 케이지를 삽입하여 디스크를 대신합니다. 그 다음 나사못을 이용해 어긋난 척추뼈를 고정하고 바르게 맞춰줍니다. 이 과정은 출혈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부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수술은 절개 부위가 3c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현미경을 사용해 진행하는데요. 척추뼈 뒤쪽을 갈아내고 디스크를 제거한 다음 그 사이에 뼈 조각이 담긴 케이지를 넣습니다. 그 다음 어긋났던 뼈를 맞추고 고정하기 위해 핀을 넣는데요. 출혈을 줄이기 위해 피부 밖에서 영상을 보며 위치를 잡습니다. 원하는 위치에 핀이 정확히 들어갔는데요. 이로써 불안정하게 움직이던 척추뼈가 잘 고정됐습니다.
0: 수술은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분보다 이제 피가 조금 난 거는 확실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최소한 상처를 내서 이제 기구를 이렇게 삽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다 피부 밖에서 박는 걸로 했거든요. 확실하게 그렇게 하면 피가 덜 나기 때문에. 뭐 환자분한테는 유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증상은 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이틀 지나서 걸어봐야죠, 이제. 네.
1: 젊었을 땐 허리 아픈 줄 몰랐다는 강대숙 씨. 갱년기를 지나면서 허리 때문에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요통 때문에 어떤 자세도 편치가 않습니다. 일상의 모든 동작들이 다 불편하다 보니 마음까지 우울해지고 예민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들은 몰라주는 사소한 불편들도 참 많습니다.
2: 누웠다가 일어날 때, 또 서서 이렇게 엎드려서 물건 집을 때, 주방에 이제 싱크대 아래에 있는 싱크대 문 열고 뭐 냄비 같은 거 꺼낼 때,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1: 새해엔 반드시 요통에서 해방되자는 생각에 강대숙 씨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통증의 원인이라도 정확히 알고 싶은 것이 환자의 마음입니다.
0: 어느 부위가 안 좋으신가요?
2: 여기
0: 아, 이쪽으로요? 주로 오른쪽이시네요,
2: 쪽.
0: 그죠?
2: 네.
0: 예, 왼쪽은 괜찮으시고. 가운데는 어떠세요?
1: 촉진을 해보는데요. 아픈 부위는 주로 허리 주변입니다.
0: 아, 그러세요?
2: 네.
0: 요번에 아프신 게 처음이신가요? 아니면은 2년 동안 내내 계속 아프셨나요?
2: 조금씩 계속 앉아서 그리고 이렇게 엎드릴 때
0: 네.
2: 그때 또 땅바닥에 앉아 있을 때 그때 엄청 허리가
0: 그래요?
2: 힘들더라고요.
0: 아, 이쪽으로요? 주로 오른쪽이시네요.
1: 김 교수가
0: 그죠?
1: 유심히 살핀
0: 왼쪽은
1: 부분은
0: 괜찮으시고
1: 다리
0: 가운데는
1: 통증입니다.
0: 어떠세요?
1: 하지만 강대숙 씨는 다리가 아니라 주로 허리가 아프다고 호소합니다.
0: 가운데도 아프고.

0: 척추관 협착증이나 전방천이증 환자들과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1: 제가 봐서는 뭐 너무 걱정하실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사실 허리 마미 아픈 이유의 대부분이 근육통이 제일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조금 2년 내내 아프셨다 그러니까 MRI 찍어서 확인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는데, 뭐 거기서도 뭐 크게 문제는 없다 그러면 뭐 근육통일 가능성이 제일 있긴 있어요.
2: MRI 찍고 싶어요.
1: 네, 이게 뭐 그 뭔
0: 신경이 눌리는지 보기 위해 MRI 검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1: 그래서 오늘 되는지 조금 확인 좀 해보고요.
0: 척추에 퇴행성 변화가 시작돼 신경 구멍이 좁아지거나 신경이 눌리는 척추관 협착증과 척추뼈가 앞으로 밀려나가며 신경을 누르는 전방천이증은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다리로 뻗치는 통증과 엉덩이나 다리까지 저리고 아픈 증상이 있습니다. 또한 걷는 것이 힘들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만일 그 원인이 근육통이나 디스크 때문이라면 주로 허리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1: 아, 예, 안녕하세요. MRI 찍으셨고요.
2: 네.
0: 강대숙 씨는 왜 허리가 아픈 걸까요?
1: 네. 이걸로 자세히 볼 텐데, 허리도 그렇게 나쁘시진 않거든요. 예, 지금 보시면은, 뭐, 여기 이제 신경이고, 그 다음에 그게 하얀 게 내척수의 물이고, 여기가 디스크인데, 디스크가 정말 나와가지고 이제 하얀 물을 없애서 뭐 신경을 좁게 만들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2: 네.
1: 근데 그런 데는 특별히 없어 보여요. 근데 디스크가 이렇게 이제 퇴행 변화는 좀 있거든요.
2: 네.
1: 그러니까 늙은 거죠. 수분이 빠져서.
2: 네.
1: 근데 뭐 그런 거야 뭐 사실 연세 드시면 뭐 생길 수밖에 없는 변화들이고요. 허리 통증은 심하신데 이제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이제 방사통이라 그럴까요? 그런 통증은 별로 없으세요. 엉덩이가 아프거나 이제 종아리가 아프시거나 허벅지로 내려가는 그런 통증은 없으신데 이제 주기적으로 허리 통증이 생기시는 거죠. 많이 아프실 때는 응급실로 와야 될 정도로 아프시고 그때그때 치료도 하시고 허리가 이제 평생 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지긋지긋한 허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MRI를 찍은 거 요거 사전에 설명을 드리면 눌른 부위는 별로 없는데 디스크가 조금씩 이제 다 이렇게 조금 나오신 거죠. 그리고 이제 커브 자체가 조금은 이렇게 C자 형태로 됐으면 좋은데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생기고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허리가 이제 리듬이 깨졌다 그럴까요? 그런 형태를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조금 무리하다 싶으면 허리 근육통이 생기고 어찌 보면은 근육을 좀 더 키우고 그다음에 허리를 좀 리듬 있게 만들어드리고 어떤 이제 신경을 넓혀드리거나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몸의 리듬을 찾아드리고 그다음에 근육을 키워드리면서 이제 허리 통증을 이제 안 생기게 해드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0: 사실 요통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대숙 씨와 같은 상태인데요. 이럴 땐 비수술적 치료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진찰 혹시라도 통증이나 다른 쩌릿한 느낌이 드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0: 재활의학과에서는 통증의 부위와 발목의 힘 등을 파악하고 영상검사를 기초해 진단을 내립니다.
3: 같이 내시고요. 좋습니다. 환자분이 기본적으로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디스크가 단순히 튀어나온 경우에는 불공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앞에 힘 받으면서 디스크가 뒤로 가니까요. 더 심해지겠죠. 근데 이렇게 심전운동 시키게 되면 디스크가 뒤로 잘 안 빠지거든요. 오히려 앞쪽으로 빠지는 힘이 있어서 더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허리 신전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기본적으로 하게 될 거예요.
0: 신전이란 허리를 뒤로 펴서 젖히는 자세를 말합니다. 바르게 서서 허리를 살짝 뒤로 젖힌다던가 엎드려서 등을 펴는 자세만으로도 건강한 척추 모양인 C자 커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누운 자세에서 신전 자세를 더 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주먹을 턱에 괴고 3분 정도 유지합니다. 그 다음 양팔을 팔꿈치로 받치고 허리를 세워줍니다. 동작이 익숙해지면 한쪽 다리씩 들어 허리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줍니다. 코를 이용한 코어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스레 복근에 힘이 들어가면서 단단해지는데요. 한쪽 다리씩 천천히 들어 올리고 내립니다. 그 다음 다리는 고정한 채 한쪽 팔을 천천히 들어 올리고 내립니다. 간단한 동작이지만 효과는 큰 운동인데요. 과연 이 동작들이 요통에 어떤 도움을 주게 될까요? 척추와 디스크가 우리 몸의 약 70%를 지탱한다면 나머지는 근육과 인대가 돕습니다. 허리에 주요하게 관여하는 근육으로는 척추의 안정화에 도움을 주는 다혈근, 우리 몸의 근육 기둥이라 할 수 있는 췌장근, 척추를 굽히거나 펴는 기능을 담당하는 장늑근, 몸의 앞부분 중심을 잡아주는 장요근 등이 있습니다. 허리 주변의 근육들이 몸의 중심을 잘 받쳐줘야 튼튼한 허리라 할 수 있는데요. 만일 이 근육들이 약해져 있으면 그만큼 디스크나 척추에 무리를 주어 요통을 일으킵니다. 서성열 씨의 수술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정도 회복됐을까요?
1: 오늘 얼마나 걸으셨어요, 아버님?
4: 하루 10바퀴씩 도는데 오늘 지금 7바퀴 돌았어요, 오늘.
1: 10바퀴요?
4: 예, 7인데 3바퀴 남았어요. 3바퀴는 저녁 먹고 걸으려고 남겨놨어요.
1: 네. 하여튼 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0: 들뜬 목소리만으로도 통증에서 해방된 기쁨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5: 지금 수술하신 지는 일주일 되셨고, 사실 이제 그 수술하면 초기에 허리 요통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상처 부위가 아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조금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게. 근데 한 2, 3일 지나면서 상처 부위 통증이 많이 좋아지시니까 이제 이렇게 잘 걸으시고, 처음 증상이 5m, 10m 걸으면 아프셔서 이제 조금 쉬셔야 되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있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수술하시고 나서 그게 많이 좋아지셨는데, 운동을 조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수술하시고 며칠간은 화장실 가시는 정도, 그 정도만 하시라 그러는데, 한 10바퀴 정도 이제 병동을 도시고 그러셔서, 뭐 나쁘진 않는데, 이제 조금 쉬엄쉬엄 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상태는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0: 서성열 씨의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볍습니다. 수술 전에는 5m도 채 걷지 못했는데 말이죠.
4: 내가 생각해도 깜짝 놀란 것 같아요, 그냥. 좀 일찍 할 걸 너무 늦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냥 이렇게 편한 걸 몰랐는데, 보통 여기 막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하루에 10바퀴, 오전에 3바퀴, 점심 때 3바퀴, 저녁 먹고 3바퀴, 그럼 9바퀴, 딱 10바퀴 돌아요. 3바퀴, 4바퀴는 그냥 안 쉬고 그냥 걸어요, 그냥.
0: 이 한 걸음이 하루의 시작이자 긴 인생의 동행입니다. 마음껏 걸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 편안하고 행복해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평범한 기적을 만들기 위해 김주환 교수가 늘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 있다고 하는데요. 환자를 향한 명의의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1: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경청하는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척추 보는 의사로서는 제일 중요한 게 환자분이 말씀하시는 걸 잘 들어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뭐 100% 해답을 못 해드리지만 지금까지 그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자세가 일단 치료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해오신 거 너무 잘해오셨고 앞으로 이것만 좀 고치시면 잘해드린다.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제 잘 실천하고 이제 증상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한번 들어드리고, 그 다음에 눈 맞춰드리고, 그 다음에 격려해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질환은 이제 수술 안 하고 좋아질 수 있거든요.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From all of us on board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we'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wish you happy holidays and a happy new year.
3: Happy New Year.
4: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5: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에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

0: KBS 키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우와,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태풍 여름아 부탁해. 오늘은 기다리던 휴가날. 서핑도 하고 모래풍질도 하고 어미랑 불멍도 해야지. 어? 뭐? 뭐라고? 휴가인데 태풍이 온다고?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차지하시고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때는 건물의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을 피해주세요. 집 주변 침수 피해가 없도록 배수구가 막힌 곳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하천, 둔치 등 저지대에 주차한 차량은 옮겨두고 운전을 해야 할 경우 서행운전을 해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물고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시설물을 단단히 묶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바닷가 주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선박 등은 단단하게 묶어두어야 합니다. 펭수의 일기. 집콕 휴가였지만 태풍 피해 없이 안전하게 쉴 수 있었다.

0: 바다에도 여름이 왔습니다. 푸른 물결 속에서 건져 올린 맛. 수백 번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이유, 가장 맛있는 그 맛을 위해서입니다. 싱싱함이 입안에 가득.
1: 입에 넣으면 이제 바다의 향이 확 느껴지고 이게 엄청 부드럽거든요.
0: 바다가 내어준 또 하나의 여름 맛. 존재감부터 남다른 바다의 맛.

0: 단단한 껍데기 속에서 맛을 키워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다양한 맛. 씹을수록 바다의 단맛이 올라옵니다.
1: 조기가 살아 숨쉬고 있어, 제 입안에서.
0: 야들야들 바다 맛의 보물 창고 거제로 향합니다. 한려 해상이 펼쳐진 경상남도 거제시. 넓은 품만큼이나 바다가 키워낸 보물도 많습니다.
2: 오, 왔나? 뭐 어디서 많이 바다 왔나? 뭐 색깔은 어떤가?
3: 좋아요.
2: 좋아. 아.
4: 근데 또 많이 들쑥날쑥해요.
3: 사이즈도 많이 커졌어요.
4: 네. 확실히 좋아졌어요.
5: 매일 봤어요?
2: 네, 매일 이제 하루 8량만 봤기 때문에. 그래야 뭐 이게 신선도도 있고, 고기 육질도 좋고.
5: 좀 깐깐하실까요?
4: 엄청 깐깐. 아, 그래요? 엄청 깐깐해요.
5: 어느 정도인데요?
4: 아, 최고입니다.
0: 매일 살아있는 오징어를 받는 김한석 씨. 30여 년간 한결같이 지켜온 일입니다.

0: 욕심 부리지 않고 하루 소화할 양만 드리는 것이 철칙입니다.
1: 오늘은 몇 마리 받으시나요?
2: 오늘 이게 70개.
1: 70개.
2: 네. 지금 보면은 이렇게 여기 보면은 긴다리가 요 딱 20개 있거든요. 이게 어물로 들어가 있다. 그거는 오징어가 상태가 그만큼 좋다는 거거든요. 색깔이 반들반들하잖아요.
1: 네.
2: 이게 제일 좋고. 그리고 지금 오징어도 이 정도 사이즈가 제일 맛이 있어요.
0: 장사 준비를 시작하자 리듬을 타는 손.
2: 처음에는 이렇게 못 썰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숙달이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썰고 있으니까 손님 보시면서 이때까지 자기들이 이제 쉽게 드시고 일하면서 이 기계를 쓰는 줄 아셨대.
1: 손이라는 게 아무리 보고 이렇게 해도 재주가 있는 거야. 재주가. 잘하는 재주가. 그래서 안 따라가더라고요.
0: 기계 의혹을 부를 만큼 오랜 내공이 느껴집니다.
3: 아이고, 나왔다. 우리도 왔어요.
2: 어, 누나 왔나? 누나 어쩌지로 오늘?
3: 소통했어요.
1: 지냈나?
2: 오늘 뭐 어찌 시간이 있던가 봐요.
4: 오늘 뭐 시간 내고 왔다. 아이가.
3: 어찌도 말씀하고.
1: 아니, 누구세요?
2: 아, 우리 큰 누야. 경상도 우리말로 누나, 누나가 아니고 누야.
1: 누야.
2: 예, 네. 우리 큰 누야. 부산 살아요.
3: 경상도 사람들이 되게 맛있어.
2: 근데 여기는 우리 이제 내 바로 위에 누나. 이거는 우리 이제 막내 동생.
3: 우리 아지트 여기 아지트예요. 뭐 조금 뭐 맛있는 거 있으면 부르면 막 바로 옵니다. 우리 가깝게 있어서 뭐 한 10분 내로 다 옵니다.
0: 지금이야 판매량을 줄였지만 식당이 바쁘던 예전에는 누나들이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3: 오면은 그래도 이래 봐갖고, 그, 뭐,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고, 상의도 닦아주고 싶고, 그러고 갑니다.
0: 누나들을 위해 만석 씨가 실력 발휘에 나섰습니다. 만석 씨는 오징어 손질을 좀 특별하게 한다는데요. 먼저 오징어 몸통을 얇게 포로 뜨는 것인데요. 무려 네 번에 걸쳐 투명할 정도로 얇게 포를 뜹니다.
2: 그 한 포를 떠내고 안 떠내고의 맛 차이라든지 부드러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대두기 오면은 한 네 포 정도를

0: 세계에 쏜 오징어 회. 이제는 만석 씨를 상징하는 기술이 됐습니다. 이렇게 정성을 들여야 회가 양념과 겉돌지 않고 어우러진다고 합니다.
1: 이렇게 썰어 보니까 우리가 먹는 김을 할 때까지 이렇게 초장하고 오징어가 잘 어울려져 가지고 넘어가더라고. 그러니까 맛도 더 좀 더 느껴지고.
0: 이제 아내 기조 씨의 차례. 자주 함께 모여 나눠 먹던 추억의 맛이자 가족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름 음식 물회입니다. 만석 씨의 오징어 회도 수북하게 올리고 얼음 넣어 시원하게 비벼내면 한 그릇 가득. 이맘때 생각나는 맛입니다.
2: 자, 이 언니는 먹는 거 좋아해서 많이 먹을 수 있다.
3: 많이 먹을 수 있다.
4: 나는 이 국수 말아 먹는 게 제일 맛있더라.
2: 맛있다.
1: 우리 모래다 이제 오징어만.
0: 이렇게 함께 모여 시원한 음식을 나누면 이게 바로 바캉스.
2: 다른 데는
3: 맛있네요. 내가 이게 참 좋아하거든요. 내가 무식사 한번 해보게 됐는데 그 생각이 나는데 오늘 막 제일 거북이 되셔.
0: 그 마음을 잘 알기에 더 맛있는 식탁입니다.
2: 아, 찾았다.
3: 찾았어?
2: 응.
3: 오징어 이거.
5: 우리 동생이 그려서 자기 아들을 그린 거예요.
2: 이제 따로 별도로 그림을 그린 것도 이제 배운 것도 아닌데 이제 혼자서 독학으로.
5: 자, 너무 잘하지 않아요?
1: 네, 이게
2: 선언니는
1: 제발 알았어 이거는.
5: 아, 기타 치면서 하는 거네.
0: 배운 적이 없지만 그림에도 솜씨가 있는 만석 씨. 가족, 친구, 손님들까지 틈틈이 그린 작품입니다.
6: 언제 이렇게 다 그리셨어요?
1: 이거 현지가 한 한 5-6년 됐을걸요.
3: 네가 이런 데 소질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그려보려고 하는 거지. 아이고.
6: 잘 그렸다, 야.
5: 근데
0: 손재주가 늘 남달랐다는 만석 씨. 식당이 문을 열자 금세 손님이 가득 들어찹니다.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만석 씨의 손끝에서 가늘고 부드러운 오징어 회가 만들어집니다. 접시에 하얗고 소복하게 담긴 모양. 그래서 붙은 별명이 여름에 내리는 눈입니다.
6: 웃음 잘 부탁드립니다.
0: 귀한 눈 구경을 하듯 인증샷부터 남겨봅니다.
6: 주님 열심히 찍으시네요.
7: 눈으로 나중에 먹으려고요.
0: 젓가락 가득 올려 한 입에 넣어주면 만석 씨 오징어 회의 진가가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6: 식감이 좀 어떠세요?
7: 진짜 부드러워요.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얇게 썰어가지고 진짜 이거 씹자마자 바로 녹거든요.
0: 오늘도 낯익은 얼굴들이 있습니다. 상추쌈에 싸먹는 것을 좋아하는 오랜 단골들.
8: 아니, 한 30분 동안 변함이 없으니까 늘 그 맛이 그 맛이. 요거는 좀 이제 얇게 쓰니까 단맛도 조금 있고 아주 고소하고 괜찮죠. 배도 부르다니까 이제 밥을 안 먹어도.
0: 30여 년을 지켜온 마음으로 오늘도 하루를 보냈습니다.
1: 손님들을 더 이제 챙겨드리고 정성도 조금 더 제가 담아서 썰어드리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0: 철마다 다양한 해산물을 내어주는 거제 바다. 몸집부터 남다른 녀석이 있다고 하는데요.
9: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조개 좀 가져왔습니다.
10: 예. 몇 개 줄까요? 10개, 10개.
9: 예, 10kg만.

0: 줘요. 물 탈탈 털어놔 주세요.
1: 거제 명물.
2: 왕우릉 쪽에, 이야, 죽인다.
3: 다른 조개보다 엄청 크네요.
2: 요거는 개조개보다 한 서너 배 큽니다.
1: 그래서 이름도 왕우럭 조개.
2: 요거는 모고립대들이 가서 잡아옵니다. 산소통 메고. 그 해녀들은 못 들어가요. 깊이가 수심이 깊어요. 보통 15m에서 한 30m 내려갑니다.
1: 왕우럭 조개는 잠수사가 채취합니다. 보통 15에서 30m 깊이의 바닷속 모래에 몸을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래 위 숨구멍을 보고 조개의 위치를 찾아내야 하는 베테랑 잠수사들에게도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합니다.
2: 물량도 많이 딸리고 좀 있으면 휴가철이고 장마가 올라오면은 모구리들이 다 휴가를 갑니다. 그때는 조개가 없어요.
1: 귀하게 건져 올린 왕우럭 조개. 날씨나 작업 환경에 따라 몸값이 오르기도 한다죠. 보관 방법 역시 특별한데요. 조개들을 눕히지 않고 세워줍니다. 바닷속에 있던 모습 그대로 보관해야 신선함이 오래간다고 합니다.
2: 바닷속에서 얘들이 이만큼 뻘이나 이 밑에 이렇게 서서 있어요. 밑에 숨어 있어요. 요 위에만 남아있어. 그래서 항상 같은 자연하고 똑같이 그냥 세워놓습니다.
1: 크기만으로도 사람들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4: 우와, 이야.
5: 와, 진짜 크네.
4: 네.
5: 와. 아니, 진짜 신기하네요. 우리 네. 그냥, 우리 이렇게 미역국 끓일 때 하는 대학 조개 있잖아요. 그것도 크다고 우리가 보는데, 네. 그거하고는 진짜 비교가 안 되네요. 그런 예, 크기를 상상을 못 했는데, 진짜 크네요. 네.
1: 왕우럭 조개는 껍데기 말고는 버릴 것이 없는 알찬 조개입니다. 깨끗하게 손질한 속살 전부를 들쳐줍니다.
6: 이거는 30초에서 1분 사이에 데치는 게
1: 흔히 코라고 부르는 수관, 아삭한 식감이 특징입니다. 내장은 부드럽고 고소하고요. 쫄깃한 관자까지. 부위마다 씹는 재미가 다른 왕우럭 조개 숙회.
2: 우럭 조개 왔습니다.
4: 우와. 와. 우럭 조개구나, 이게.
1: 거제 바다의 맛입니다.
4: 이건 김치에다가 내장을 싸서 먹으라고.
7: 네, 맛있다.
4: 이래, 이렇게 싸서. 식감이 대단히 좋습니다. 되게 특이하네요. 대부분 내장은 모래 같은 게 막 있고 막 석 썩어버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장 맛이 고소하고요. 그러면 여기 내장 그 안에 거를 이렇게 싸고 있는 그 막 자체가 쫄깃해요.
8: 안에 크림 같이 하얀 얘가 들어있어요. 근데 먹어보면 진짜 크림이 그냥 쑥 입안에 들어오는 느낌이 나거든요. 되게 맛있더라고요.
4: 제 입안이 뻘이 된 기분이에요. 조개가 살아 숨쉬고 있어, 제 입안에서.
1: 깊고 푸른 거제 바다의 여름 선물입니다.
9: 와!
10: 이거 한 그릇 먹으면 여름을 시원하게 날 것 같아요.

0: 하늘에 제가 떠 있는 기분이에요. 여기에 와서 진정한 싸눅을 배우고 갑니다.
1: 김치 가.
0: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하프튼슨이 제가 마음에 드나 봐요. 이 코끼리는 3살 때부터 그림을 그렸대요. 이런 데서 오니까 정말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태국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짙은 안개 속입니다. 굽이굽이 가파른 산길. 그렇게 어렵사리 닿은 곳입니다.
2: 가올리캅. 맞아, 가올리캅.

0: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전해집니다. 멀리서 귀한 손님이 왔다고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1: 할로이.
2: 응? 잠깐 있었는데 너무 더워요.
0: 오래전 그 모습 그대로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 시간 속을 걷는 여행, 우리를 좋았던 그 시절로 데려갑니다. 태국은 북쪽으로 미얀마, 라오스, 남으로는 캄보디아, 말레이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대부분이 타이족이지만 중국을 비롯해 이웃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이 많은데요. 소수민족이 많이 사는 북부 난으로 갑니다. 갈수록 높고 푸른 산길입니다. 제가 19년 전 태국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곳이 많았는데요. 아, 도로 한쪽에 뒤집힌 트럭이 보입니다.
3: 신경을 바싹 곤두세우고 지금 운전하고 있어요.
0: 사고 난 차를 보니까 좀 겁이 나더라고요.
3: 험준한 산악지역이라서 계속 이런 커브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0: 태국은 운전석이 오른쪽이라 좌측 통행을 합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쉽지 않았어요. 한참을 달리는데 차들이 멈춰선 곳이 보입니다. 무슨 일일까요?
3: 여기가 난의 3번 도로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사진 맛집입니다. 태국 관광객들도 여기에 이렇게 주차를 하고 다 내려서 사진을 찍고 있어요.
0: 숫자 3을 닮았다고 해서 3번 도로. 도로 모양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요즘 태국인들 사이에서 SNS 명소로 유명해요.
4: 아, 어디가? 마장나이나가?
5: 38가니까.
4: 거 양아이 거 다이소이스와이 나가 위티 미 위티 다이소이스 미마이카
3: 진짜 잘 나왔어요. 아, 보세요.
0: 이것이 바로 인생샷.
4: 아, 거꾸마가, 거꾸마가.
3: 태국에서 이 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삼배를 하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의미도 있고, 또 전생, 그리고 금생, 그리고 후생. 이 세 가지 인생을 연결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0: 한자의 영향으로 숫자 3을 쌈이라고 읽는 태국. 오래전 중국에 살던 타이족이 살 곳을 찾아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언어와 음식, 문화가 곳곳에 남아있죠. 이 마을도 그렇습니다.
4: 번안, 클루아, 보란, 벨로이피.
3: 이게 800년 전통의 소금 우물이라고 하네요.
0: 중국 스촨과 윈난에서 볼 수 있는 소금 우물이 여기도 있습니다. 먼 옛날 지각 변동으로 땅속에 고여있는 바닷물을 길어 올리는 곳이죠. 지난 800년 동안 마르지 않는 우물입니다. 여기서 생산된 소금은 태국 북부와 미얀마, 라오스, 중국까지 팔려갔습니다. 염상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시절도 있었다는데요.

0: เลยตรงนี้ไหลไปโน่นนะครับหลับไปต่อผมโน่นอันนี้เป็นคันช่วยทุนทุนแรงเราครับเวลาเรายกน้ำขึ้นมาใช่ไหมฮะก็มีก้อนหินอยู่ด้านหลัง
1: 장대를 치우면 두레박이 쉽게 올라옵니다. 한쪽에 무거운 돌이 달려 있거든요.
2: 도르래 역할로 이걸 쓰셨네요. 여기 돌이 매달려 있어요. 예.
1: 15세기 치앙마이의 란나 왕국이 소금 우물을 탐내 전쟁을 벌인 적도 있습니다. 당시 소금은 돈이고 힘이고 권력이었죠.
2: 아, 이렇게 끓이고 있어요. 눈꽃 결정체 같아요.
1: 아침에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린 후 가마솥에 넣고 하루 종일 끓입니다. 해지기 전 바닥에 소금이 가라앉는데요. 바구니에 건져 올려 물을 빼줍니다.
0: 아니, 좀 불안한 난 타올라요. 예, 이제 7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당신은 약도 ท่านตัดอีกไหมเอาเลยครับเพราะผมจะได้ออมแรง
2: ดุ้งกันนี่ฉันจะ직원으로지금부려먹으시는것같은데힘드시는것같아기꺼이제가즐거운마음으로한번해보겠습니다
1: 생각보다너무뜨거워요
2: 열기가가득한이앞에서작업하는게와쉬운일은아닙니다잠깐있었는데너무더워요마이마이롤러가쿨룸가
1: 소금이귀하던시절온마을사람들이이우물에기대어살았습니다지금은9개의우물가운데2개만남았다고하는데요
0: อย่างเกลือสมุนเนี่ยน้ำทะเลมาต้มก็ระเหยเหมือนกันก็ต้องเสริมเหมือนกัน
2: ทำยังไงนะครับ
0: ครับทิ้งไว้เลย
2: ทิ้งไว้เลย
0: ถ้ามันเต็มนี่ปุ๊บก็ทิ้งไว้สักอาทิตย์ก็ตักขายได้เลย
2: คายอน천연소금어떤맛일까요
1: 아직덜말라서그런지촉촉합니다
2: 완전히짤줄알았는데그렇게많이짜지가않아요이화학의그런확짠맛보다는은은한짠맛이납니다
0: 아유사용한유다이난과간타그대학스무사콘이마탐팍동이야매끈45원럭합팍매째레다콩로니삐그삐송삐그송삐팍짝생뚜어유
1: 소금이흔해지면서제값을받기가어려워비누와스크럽같은목욕용품으로가공해서팔고계셨어요
2: 할아버지께서직접족욕을해보라고이렇게물을가져오셨어요세스푼정도를물에타면적당하다고하시네요벌써향이여기까지나요그리고잘섞어서
0: 갑
2: 자거꾼갑자
0: มันก็จะส่วนใหญ่เส้นประสาทเราอยู่ส้นเท้าใช่ไหมฮะ
2: ครับ
0: เป็นการผ่อนคลายไง
2: คุณลุงก็ทำบ่อยๆหรอครับ
0: ครับผมก็อาทิตย์ละ2ครั้งครับ
2: โอ้
0: เพราะผมเดินบ่อย
1: ยุ่งยี่ห์를하려는청년들이없다고걱정이많으셨어요산골깊은곳까지변화의바람이거셉니다다시또몇개의고개를넘어라오스와국경을접한도시난에도착했습니다부침많은역사속에서독특한고유문화를지켜온곳이죠
2: 이난의대표적인사원후민사원인데요후민사원의이름의유래는이지역을통치하던사람이이사원을세웠는데그사람이름이폼민이라고해요그래서이후에후민사원이되었다고합니다
1: 난의예전이름은치앙클랑 치앙마이의 란나 왕국과 라오스의 란쌍 왕국 사이 중간 도시란 뜻이죠. 조화롭고 개방적인 곳이었습니다.
3: 아, 기어올라가?
4: 기어캅.
3: 아, 맞아, 나이나가.
4: 아, 로프리캅.
3: 아, 로프리. 아, 로프리에서 보죠.
1: 이곳에 오면 저 동상 앞에서 같은 포즈로 사진을 찍습니다.
4: 동상.
3: 아니, 그 컴마이 그 아라이카?
4: 아, 가십락.
3: 아, 락.
4: 가십락.
3: 아, 사랑에 대한 그런 의미라고.
1: 사랑의 사원이라 불리우는 왓푸민. 불당 안에 그려진 벽화 때문입니다.
2: 불당에 들어서면은 사방으로 부처님 상이 계신데 현재는 아쉽게도 공사를 한대요. 그래서 실물은 제가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미니어처가 있는데요. 이런 모양으로 사방으로 부처님 상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푸민 사원을 유명하게 한 것은 이 불당 안에 있는 벽화 때문입니다. 이 벽화는 19세기 당시 생활상을 묘사하고 있어요. 너무 생동감 있어서 앞에서 그림이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1: 프랑스가 전쟁에서 이긴 후 난 동쪽, 지금의 라오스로 입성하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생생하죠.
2: 특히 이 그림이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요. 이 남자분은 후만, 이 여자분은 야만이라고 불리우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견우와 직녀쯤 될까요? 그런 고전적인 러브스토리의 주인공입니다.
1: 온몸에 문신한 남자와 새침한 표정의 여인. 태국에서 유명한 사랑의 벽화입니다.
3: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3: 아니크아라이카.
5: 아니크아라이카. 아니크아라이카.
3: 오, 이렇게 딱 넣었는데 이렇게 당겨도 빠지지가 않아요. 꽉 물려 있어요. 오, 신기한데요? 절대 빠지지 않아요. 웰라 어 양아이나까? 아, 아, 아, 이 모서리를 벌리면 열려요.
5: 아, 그 통반야 ของเรา นอกจากทำงานบ้านเสร็จ เหนื่อยล้าแล้วดึงๆกันใช่มั้ยคะ แล้วก็หนุ่มสาวเค้าก็จะเอาจุงกันเข้าวัด
3: 아, 그런 용도도 있었구나. 이렇게 끼고, 이렇게 잡고.
1: 태국이 개방적인 나라지만 공공장소에서 남녀가 애정 표현하는 걸 못마땅해하는 사람이 꽤 있거든요.
2: 손은 잡고 싶지만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잡고 다녔다고 하네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3: 고마워. 고마워.
1: 이곳의 생활과 문화가 어땠는지 알 수 있는 집입니다.
2: 여기는 홍짜오퐁캄이라는 곳인데요. 홍은 북부지방 사투리로 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짜오퐁캄이라고 그 짜오가 통치자, 관리자 이런 뜻이거든요. 이 지역을 통치하던 통치자의 그 고택입니다.
1: 소금 무역이 활발했던 시절. 세금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엄청났습니다. 좋은 나무로 공들여 지은 영주의 집인데요.
5: ไม้นี่คือการซ่อมบูรณะทาสีไม้ที่ในอดีตไม่มีน็อตตะปูไม้เก่าจะเป็นไม้สักไม้ไม่เท่ากันแล้วได้เป็นผู้ใหญ่บ้านประชุมมีติ้งมีติ้ง ไฟไหม้อ่า
2: ผู้ใหญ่บ้านจะมีกระลกที่เรียกประชุม

0: 달팽이 꼬치부터 맛을 봤어요. 음식이 짜지 않고 정갈한 게 다 맛있습니다. 여기다 맥주 한 잔 곁들이면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시죠. 태국 여행의 백미, 역시 야시장입니다. 이곳 나는 깊은 골짜기마다 크고 작은 마을을 품고 있습니다. 고립무원의 땅, 살기 위해 떠밀리듯 숨어든 이들이 많은데요.
1: 지금 북부에 루아족이라고 고산족이 사는 마을에 가고 있어요. 지금 한 20분 정도 차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더 가야 된다는데 길이 너무 험해요.
0: 사람들의 눈을 피해 깊은 산속까지 들어온 루아족. 어쩌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삶이었을 겁니다. 은둔과 고립의 땅, 루아족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2: 옛날 전통 가옥 형태네요.
0: 루아족은 언어도 종교도 문화도 다른 이들입니다.
3: 사와디캅! 사와디캅! 사와디캅!
0: 늘 웃는 얼굴의 태국 사람들과 좀 다르죠?
3: 사와디캅! 사와디캅!
2: 표정이 경직돼 있어요. 저희 이방인들이 온 거 별로 반가워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0: 50여 명이 사는 산중 마을입니다. 지도에도 나오지 않아 루아족 출신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 겨우 찾아왔습니다.
4: 시위막건 함 하이 콘 캉노 카오마 나이 무반 가 콘 나이 무반 함 땡간 빼 유 갑 콘
2: 녹
4: 무반 라이 양 마 카.
0: 마침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얼른 다가가 인사를 건넸는데요.
3: 안녕, 사우디캅.
2: 아, 귀가 멋있었대요.
4: 자,
3: 사우디캅.
4: 야, 저 후보사강 밑에는 가.
2: 이 루아족 전통 복장인 것 같아요. 이 터번이랑, 이 치마랑, 예.
4: 와.
0: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 태국어를 못 배우셨대요. 말이 안 통하니 경계심이 더 강합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 한창 바쁜 농사철입니다. 주로 찰벼를 키우는데 찹쌀을 수확하는 가을까지 일은 많고 먹을 건 부족한 시기랍니다.
3: 어디가, 어디가. 깜랑 타마라이 갑.
4: 아까 님과 깜랑 뿐치는 게.
3: 아, 뿐 끌려 아십니까?
4: 예. 좀 이제 뿐 끌려라.
3: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모델한테께서 막걸리.
3: 라이미 그 부가라샵.
2: 북파오.
3: 아, 북파오.
1: 여기선 찹쌀 이렇게 심네요. 찹쌀이 이렇게 생겼구나. 사실 저도 처음 봤어요.
0: 소금이 수분을 흡수해 잡풀이 말라 죽습니다.

0: 비탈진 논입니다. 이 궁벽한 산골에서 살아가려면 가족과 이웃의 도움이 절실하겠죠. 대부분 휴대폰이 없고 산속이라 전화도 안 돼서 무전기로 소통하신대요.
1: 우아주 원어라서 제가 자세히 알아들을 수는 없는데요. 뭐 유심히 제가 지켜보니까 이 워키토키 무전기로 옆에 밭에서 일하시는 분이랑도 연락하시고 또 마을에 있는 분이랑도 또 연락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2: 정신하 당반하고 군디 엄마가 당반해.
1: 마이미 그 다 앱 탐 거메다.
2: 차이.
3: 군디요.
2: 겁납니다.
1: 이게 마을의 소리네요. 마을의 소리. 네.
0: 이곳의 산도 과거보다는 한층 나아졌답니다. 마을에 학교가 생겨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죠.
1: 아니 그 롱리안 집.
0: 아이들도 태국어를 배우고 상급 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1: 애들 너무 귀여워요.
0: 최근 무선 인터넷이 설치돼 동영상 보는 재미에 빠져 있습니다.
1: 너튜브 동영상 보는 거는 전 세계의 공통인 것 같아요. 이 산속에 있는 마을도 어린 친구들이 지금 동영상에 푹 빠져 있습니다.
4: 내가 감란 리아마라이가
5: 쿠야마나
4: 아 쿠야마마
5: ตรงนั้นคือจะเป็นโรงเรียนแม่ค่ะโรงเรียนแม่ตรงนี้คือจะเป็นโรงเรียนลูกค่ะเป็นสาขาค่ะวิชาอะไรจ๊อบคณิตอะไรนะ
0: 다행히 말이 통합니다. 교육의 힘이겠죠. 마을 사람들이 농사 일을 마치고 내려왔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1: 아, 이게 전통 가옥인데요.
4: 이게 똔야라고 여기서 많이 볼 수 있는 풀인데요.
1: 이걸로 지붕을 이렇게 만들었네요. 우리나라 옛날에 볏짚으로 이제 지붕을 만들었잖아요.
0: 벌레와 습기를 피하기 위해 바닥을 지면보다 높게 지은 고상 가옥입니다.
1: 아, 이렇게 올라가니까. 오, 지금 식사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0: 루아족은 원래 라오스가 고향입니다. 70년대 내전을 피해 태국에 온 이들이 많은데 객지의 삶이 평탄했을 리 없습니다.
4: 한마이.
5: 아니요.
1: 쥐고기를 넣었나 봐요.
0: 가축을 키우지 않고 고기도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쥐고기도 흔치 않아 구워서 말려놓았다 여럿이 먹을 수 있게 탕을 끓인대요. 오늘은 밥상에 올라오는 게 많습니다. 태국 시장에서 개구리 파는 모습은 많이 봐서 놀랍진 않았어요. 개구리 한 마리에 30바트를 주고 사왔대요. 1,000원 남짓인데 이들에겐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저도 밥 한 술 뜨라고 부르셨어요.
4: 아니, 북하오엥 참에다.
1: 아, 이분들이 직접 찹쌀 농사하신 그 찹쌀로 지금 밥을 만들었어요.
0: 가을 추수까지 아껴 먹고 계시대요.
1: 더 투박한 맛? 약간 도정이 덜 된 그런 맛? 예, 그런 맛이 나요. 난 아까 그 쥐로 만든

0: 음식인데요. 이분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근데 전 도저히 손이 안 가네요. 그리고 저는 단백질 이미 충분히 섭취하고 있으니까 이분들한테 양보하기로 할게요.
1: 개구리 한 마리가 이렇게 푸짐합니다.
0: 개구리 요리를 주시는데 한번 먹어보라고 하시는데
1: 아, 생각해서 주신 건데 맛은 봐야겠죠?
0: 어렸을 때도 저희 개구리 잡아먹고 막 그랬거든요. 그 맛이 날까요?
1: 옛날 생각하면서 개구리 반찬 한 입.
2: 알로이사.
0: 쫄깃쫄깃 맛있어요.
2: 어, 고군가.
3: 난 경긴 많아.
2: 갑로 많아, 갑.
3: 갑로 나이.
2: 아이, 갑.
3: 땡마.
1: 다들 마을 사람과 결혼해 같은 곳에 삽니다. 평생 떠나본 적 없는 이곳. 힘든 건 없는지 물었습니다.
3: 거미, 그리고, 징티디.
1: 자식들은 좀 다른 인생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랍니다. 어쩔 수 없는 고립이 아닌 좋아서 선택한 삶이길. 이들의 내일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깊고 깊은 산속, 조금 다른 문화와 삶을 뒤로하고 저에게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도시, 방콕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콕의 정식 명칭은 꿍탭 마하나콘, 천사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라마 1세가 수도를 옮기면서 붙인 이름인데요. 불심이 깊었던 그는 왕궁 옆에 사원을 세우고 불교 문화 발전에 힘썼죠. 지금도 방콕에는 400개가 넘는 사원이 있습니다.
0: 방콕에는 수많은 사원들이 있습니다. 왓 프라케우나 왓 아룬처럼 관광지로 유명한 사원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특이한 사원도 있어요. 바로 이곳이 왓 피라왓 라차송크람이라는 사원인데요. 조형물들이 만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캐릭터들이 있어요.
1: 오래된 사원이 폐허가 된 후 재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0: 아, 여기 보시면 슈퍼맨도 있고 스파이더맨도 있고 여기 캡틴 아메리카도 있어요. 어벤져스가 다 출동했습니다. 여기에 이 사원에. 아, 여기 피카츄도 있고 드래곤볼도 있어요.
1: 평범한 사원이었는데 독특한 조각상이 하나 둘씩 늘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0: 이 사원이 건립될 때 베컴의 팬인 조각가가 이 사원에 베컴상을 세우면 안 되겠느냐라고 문의를 해왔고 사원 측에서 흔쾌히 허락해서 이 베컴상을 여기에 새겼다고 해요. 그래서 일명 베컴 사원으로도 유명한 사원입니다.
1: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당시 축구선수 데이비드 베컴의 열렬한 팬이었던 조각가가 조각상을 설치했다고 하는데요.
0: 여기도 아닌 것 같아요.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4: 네, 그 방콕 콜리아와 왓 베컴 나가 멜루짜.
5: 네, 멜루짜.
0: 도대체 베컴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6: 베컴, 왓 베컴.
0: 베컴, 네 나가.
6: 아, 베캠.
0: 자, 베캠. 베캠. 아니, 저 나가.
6: 아, 요 마슈. 도시야 라우레.
0: 아, 아까. 드디어 베컴을 만나러 갑니다.
1: 인종과 종교의 관계없이 누구라도 품어주는 사원. 불교의 관용과 포용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0: 어디 있어요? 유티나이크? 아! 드디어 찾았습니다. 베컴 여기 있어요.
1: 불법을 지키는 수호신들과 나란히 있는 베컴. 어떻게 닮았나요?

0: 골 세리머니를 표현한 조각상입니다.
1: Here. Okay.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2: You're welcome.
1: 아,
3: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4: 이 사원에 오시면 이 영화 속의 다양한 캐릭터들과 그리고 이 백검을 찾는 재미도 아주 쏠쏠해요. 꼭 한번 찾아보세요.
0: 예로부터 적극적인 개방 정책을 펴고 유럽 문명을 도입해 근대화를 추진했던 태국.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 없어 여행자의 천국으로 불립니다. 다채로운 음식도 그 매력 중 하나죠.
4: 태국의 대표적인 음식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팟타이를 빼놓을 수 없겠죠. 태국에서 가장 맛있는 팟타이집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0: 태국 음식 하면 팟타이와 똠양꿍인데 향신료 맛이 덜한 팟타이를 누구나 좋아합니다.
5: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6: 룬 타월 라이카.
5: ปีนี้นะคะก็เป็นรุ่นที่3ใช่รุ่นที่3เจนว่านั้นเราผัดไทยของเราเนี่ยเริ่มตั้งแต่สมัยคุณยายหวยนะคะปี1939ค่ะใช่ค่ะ1939ที่คุณสงครามก็เป็นมาที่ท่านด้วยใช่ไหมครับใช่ค่ะก็ท่านจอมพลป.พิบูลสงครามก็ได้มาทางมาที่นี่นะคะแล้วก็ได้มาทานมาชิมผัดไทยฝีมือคุณแม่สมัยนะคะแล้วก็บอกว่าผัดไทยประตูผีนี่แหละนะคะเป็นผัดไทยของคนไทยอย่างแท้จริง
0: 전쟁이 끝나고 쌀이 부족했던 시절, 태국 정부가 농산물 소비를 늘리고 국민적인 단합을 위해 태국식 볶음국수라는 뜻의 팟타이 레시피를 만들어 보급했습니다. 새우와 쌀국수, 숙주가 주인공이라면 피시소스의 짠맛, 타마린드의 신맛, 야자당의 단맛은 명품 조연입니다. 보통 달걀을 풀어서 면과 볶아주는데 요즘은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 이렇게 오믈렛처럼 만듭니다. 국민 음식이 된 팟타이 어디 한번 맛 좀 볼까요?
5: 와.
4: 여기 한상 가득 나왔는데요.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금 3세대에 걸친 팟타이가 여기 모두 다 모여 있어요. 팟타이 끝판왕입니다.
0: 1939년 할머니표 원조 팟타이, 망고 게살을 넣은 어머니 팟타이, 최근 개발한 3세대 오믈렛 팟타이.
4: 1세대 오리지널 레시피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0: 할아버지의 사업이 망한 후 할머니가 자식들 굶길 수 없어 방콕 거리에서 팟타이를 만들어 팔기 시작하셨다는데요.
4: 탄마린의 풍미가 입안에 가득해요. 맵고 짜고 신맛이 다 나요.
0: 태국 사람 입맛에는 어떨까요? 게살과 망고를 넣은 팟타이 송크르앙. 어머니가 개발한 2세대 레시피라고 하는데 가장 기대가 됐어요.
4: 버리는 생망고의 신맛이 약간 느끼한 볶음면의 맛을 잘 잡아주네요. 다음은 오믈렛 팟타이를 한번 먹어볼게요. 와. 오. 와, 김이 진짜 엄청나게 올라와요.
7: 냄새 좋아.
4: 아, 냄새 좋아요?
0: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요즘 말로 감칠맛이 폭발합니다.
4: 면이 쫀득쫀득한데 거기에 그 해산물 풍미가 확 치고 올라오는데 와, 이건 면이 아니라 무슨 해산물을 먹고 있는 기분이에요.
0: 만꿍이라는 새우 기름으로 볶아 해물 맛이 강합니다.
3: 다 맛있대요.
0: 맛있는 팟타이 원 없이 먹었습니다. 미식의 도시 방콕. 아무리 배가 불러도 디저트는 먹어야죠.
3: 맛있겠네요. 여긴 태국의 디저트 가게인데요. 얼마나 유명한지 블랙핑크도 왔다 갔다 하네요.
0: 세계적인 한류 스타 블랙핑크의 태국인 멤버 리사가 다녀가서 더 유명해진 곳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부터 혼자 와서 먹는 사람, 연인, 중고등학생까지 손님이 많았습니다. 다들 맛있다 하시니 저도 먹어봐야겠어요. 얼음 위에 묵처럼 생긴 젤리를 얹고 우유와 시럽을 뿌립니다. 저 초록색 젤리는 향신료의 일종인 판단잎을 넣은 건데 역시 우유와 시럽을 끼얹어 먹습니다.
3: 비주얼이 형형색색 색동옷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0: 초콜릿 가루가 듬뿍 들어있어요.
2: 이 젤리가 들어가 있어요.
3: 맛있어요.
0: 보기에도 예쁘고 달콤해서 여성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3: 한국의 떡 같은 찹쌀 떡 같은 거예요.
0: 아내가 입이 짧은데 정말 맛있게 먹더라고요.
6: 열네요.
0: 저희는 시원하게 먹었지만 따뜻한 두유를 넣어 아침 대신 먹기도 한답니다.
3: 냉국수를 먹고 있는 것 같아요.
0: 밥 대신이어도 손색없는 든든한 맛이었습니다. 방콕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나 파란 바다가 있습니다. 큰 마음 먹지 않아도 훌쩍 떠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은 곳입니다.
8: 태국 문화를 관통하는 키워드 중에서 이 사바이를 또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이 사바이가 편안하다 그런 뜻인데 태국 사람들은 이 편안함을 추구를 해요.
3: 이럴 때 쓰는 말이죠. 사바이.
0: 잠시 멈춰 편안하고 싶을 때 사바이 태국. 아주 오래된 이야기와 오늘을 사는 지금까지 느릿느릿 걸어도 좋은 시간 여행입니다.
9: 아, 제가 캠핑카를 운전해요. 와. 와. 뉴질랜드의 신비한 겨울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뉴질랜드가 얼마나 뜨거운지 그리고 얼마나 살아있는지를

네, 안녕하세요. 반건우입니다. 지금 저희가 ADHD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ADHD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치료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치료는 물론 환자 중심의 맞춤 치료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상황이나 특성을 세세하게 감안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하고 어른은 또 치료 방식에도 차이가 많이 생깁니다. 자, 이런 치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이 치료의 내용은 약물 치료, 뭐 행동 개선 프로그램, 그리고 심리 상담이나 코칭 프로그램 등이 있는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치료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ADHD에 대한 정신의학적인 지식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환자 본인 그리고 주변 인물, 뭐 배우자라든가 가족, 자녀들 모두에게 알려드리면 좋겠지만 최소한 환자 본인 대상으로라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면 예를 들어서 ADHD의 우리말 표현이 주의력 결핍,

행동 장애인데 그중 주의력 결핍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왜냐하면 흔히 환자나 가족들은 뭐 환자가 무슨 주의력 결핍이 있느냐라고 의문을 갖기 때문입니다. 뭐 자기 좋아하는 거할때 보면 뭐 화장실 갈 틈도 없고 그리고 어릴 때는 좀 산만해 보이긴 했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는 뭐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주의력 결핍이라는 게 집중력이 없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집중해서 어떤 과제를 해야 될때뭐 다른 생각하든가 산만해지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면 산만해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머릿속으로 굉장히 산만해져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이런 의학적인 지식 외에 일상생활에서 증상 관련된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고 또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치료에 대해서 환자 또 가족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이 약물 치료인데요. 약물 치료야말로 환자 중심으로 맞춤 치료를 해야 하는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또 찾아오는 환자분들 중에는 아주 극적인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자기한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예를 들면 몇년 동안 원룸에 살면서 쓰레기 더미를 다 싸놓고 숨만 쉬면서 살던 사람이 ADHD 약물을 복용하더니 깔끔하게 정리된 사진을 인스타에 올리고 어떤 제대로 된 직장에서 인턴 사원으로 일하고 몇 년간 일했던 사람처럼 일 처리가 야무지다 그런 칭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마 그분도 SNS에 드러나지 않은 여러 가지 노력과 시행착오가 있었을 겁니다. 또 약물치료의 목적이 ADHD를 완전히 제거하고 없었던 것처럼 만들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ADHD와 함께 살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증상을 줄이고 일상생활 기능을 향상시키고 또 땅에 떨어진 자존심, 자존감을 높이고 또 공존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에 이를 개선하거나 예방해서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1차 목표입니다. 이러한 약물 치료를 물속에 빠졌을 때 구명조끼에 비유하는 분도 있습니다. 약을 먹어서 물속에서 저절로 나오도록 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구명조끼처럼 물에 가라앉지 않도록 하면서 스스로 수영을 해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약물치료 목표입니다. 약물치료를 하는 거로 결정을 하고 나면 환자나 보호자들이 몇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그중에 공통된 질문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대개 첫 번째 물어보시는 것이 이게 약 성분이 뭐냐? 특히 이제 ADHD 약이 마약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이게 맞는 거냐? ADHD에 사용하는 약물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집중력과 과잉 행동을 조절하는 목적의 메틸페니데이트 계열의 약물이 있고 또 주의 집중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아트몹세팅계 약물 그이두 가지가 대표 약물입니다. 메틸페니데이트 계열의 약물들은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의 농도를 조절해서 행동 문제를 개선시키게 되는데 이 작용 방식은 중추신경 자극입니다. 그러한 작용 방식 때문에 식약처에서 메틸페니데이트 계열의 약물들을 마약류의 제일 아래쪽에 포함을 시켜서 관리합니다. 이 마약류 관리법 때문에 ADHD 약이 위험한 약이라는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 마약류에 포함되어 있지만 마약류처럼 뇌 보상 회로에 강력하게 작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는 서방형이라고 해서 약물 작용이 긴 시간 동안 서서히 약하게 유지되도록 만들어지기 때문에 진짜 마약처럼 보상 회로에 도파민이 갑자기 홍수처럼 쏟아지는 일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더구나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을 통해서 약 처방을 또 복용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두 번째 질문은 부작용이 있느냐, 있다면 어떤 게 있느냐 그런 것들인데요. 환자나 보호자 모두 약물 치료 얘기를 꺼내면 바로 부작용 얘기를 물어보십니다. 제가 어떤 약을 쓸지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이 또한 ADHD 약이나 또 정신건강의학과 약물에 대한 대표적인 편견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약물 부작용은 모든 사람이 모두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약물 설명서에 보면 부작용이 수십, 수백까지 나와 있는데 모든 사람이 약을 먹을 때마다 그런 부작용이 다 나오는 건 아니고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대한 많이 기재해 놓은 것뿐입니다. 또 약을 처음 사용할 때 처음부터 높은 용량으로 몇 달치씩 한꺼번에 처방하지는 않습니다.

부작용이 먼저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차츰 용량을 올려가면서 부작용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굉장히 까다로운 게또 있는데,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약을 먹어야 되는지 물어보죠. 뭐 궁금하죠, 당연히. 하지만 치료 기간을 미리 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18세 미만 아이들이 ADHD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에 약반 정도는 치료 개시하고 6개월 만에 중단됩니다. 대부분은 이미 중단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기는 어렵지만, 일단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부작용이 나오면 지레 겁을 먹고 약을 끊기 때문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아이들인 경우에 아이들 본인이 약물 복용 여부를 결정한 게 아니죠. 대개 이제 엄마가 약물 치료에 찬성해서 투약을 시작하기도 하는데, 나중에 아빠가 그걸 듣고 반대할 수도 있고, 또약 먹는다는 소문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그약 무서운 약인데 어떻게 그걸 먹이냐, 뭐 이렇게 하면서 부모님들이 불안해지고 약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언제 어떤 기준으로 종결하는 게 이상적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환자, 또 치료자, 또 환자와 가까운 가족, 이 3자가 모두 종결해도 좋을 것 같다고 합의가 되는 경우에 중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ADHD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진행하면서 또 직장에서의 기능이라든가 가정에서 가족들과의 관계, 또 어떤 레저 생활의 질적인 부분을 모두 평가해 가면서 약물 치료 종결 여부를 판단하는 게 답입니다. 심각한 질문들은 또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중에 약을 끊고 나면 금단 증상이 생기는 게 아니냐 이제 물어보시는데요. 금단 증상이라는 거는 어떤 약이나 물질을 복용하다가 끊으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술을 갑자기 끊으면 뭐 심각한 금단 증상이 나옵니다. ADHD 치료제 중에 금단 증상이 문제가 될 만한 약은 없습니다. 그리고 환자나 가족들 마음대로 약을 임의로 끊는 경우가 아니고 대부분 의사와 상의하에 감량하면서 종결한다면 금단 증상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자, 이런 약물 치료 말고 또 실제 환자의 가려운데를 긁어주는 치료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사회성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주로 그룹으로 진행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친구 사귀는 거, 그리고 또 학교에서 적응하는 기술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어른들은 어떨까요? 물론 어른들도 사회 적응과 소통 기술 습득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존감 향상, 그리고 자신감을 증진시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집단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왜 필요한지 사례를 잠깐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루니 씨라는 40대 초반의 대학 교수님인데, 이 루니 씨가 진료실을 찾은 이유는 계속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고 또 초등학교 들어간 딸하고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가족화 그리기 시간이 있었는데, 아이가 엄마하고 아이는 같은 침대에서 즐겁게 놀고 있는 그림을 그리고 엄마 옆에 하트를 그려놓고요. 아빠는 이그 스케치북의 구석에 조그맣게 그리고 옆에다가 X자를 검정색으로 그렸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상담 교사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집안에 혹시 무슨 일이 있느냐 이제 걱정을 하셨다는 거죠. 엄마는 남편하고 연애할 때는 굉장히 세상 일에 대해서 막 무심하게 또 쿨하게 툭툭 내뱉고 그래서 그게 매력이었는데, 결혼하고 지나면서부터는 심지어 아기가 태어나도 그냥 관심을 쏟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이제 다툼이 일어난다고 했고요. 또 사람한테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는데 상대가 기분 나쁠 거라는 걸잘 모르는 것 같다. 그래도 자기는 어른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아이한테도 그렇게 대하니까 이제 속이 상하다는 거죠. 이분은 가정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직장에서도 잘못 어울리는 것 같다고 합니다. 또 조교가 도와주지 않으면 수업 자료도 제때 정리가 되질 않고,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든가 채점하는 것도 항상 마감을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 루니 씨 같은 경우에 어떤 약물 치료 말고 필요한 게 의사소통 기술, 그리고 시간 관리, 어떤 조직화 훈련들이죠. 성인 ADHD 환자가 늘어나고 하면서 약물 치료를 담당하는 병의원은 많아졌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그 문제를 교정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극소수 기관에서 집단으로 성인 ADHD 행동

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집단 프로그램의 장점 중에 하나는 자기하고 비슷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집단에서 보면서 자기 문제를 공감하는 그런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나 아닌 사람들한테 주로 지적과 비난을 받아온 환자에게는 비슷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치료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그 집단 프로그램은 대개 한 10주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2시간씩 진행을 합니다. 그룹은 대개 5명, 6명 정도로 구성을 하게 되고요. 숙달된 진행자가 어떤 공감 능력 향상하는 것, 또 시간 및 조직화 기술 향상을 위해서 구성한 과제를 환자들하고 함께 풀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10주간의 프로그램이 끝난다고 해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첫 단추를 깨는 일입니다. 10주간 수행하면서 터득한 습관, 좋은 습관, 기술들을 계속 생활 속에 녹여들 수 있도록 단련을 해야 됩니다. 루닛의 경우에도 자신의 말들이 얼마나 다른 이들한테 상처를 주었는지 차츰 깨닫게 되었고, 특히 아빠로서 딸한테 왜 그렇게 대했는지 후회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자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요가, 명상, 태극권 이런 자기 조절이나 통제 능력을 기르는 데 유익한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운동은 특히 어떤 동기를 증가시킨다든가 충동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고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걱정이나 우울 같은 정서 증상 개선에도 유익합니다. 다만 어떤 운동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본인의 취향과 능력에 맞춰서 결정하면 됩니다. ADHD가 있는 분들에게 운동이 분명히 유익하지만 해야지 하면서 미루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또 시작하더라도 작심 3일이 된다면 유익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관리, 감독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사실 혼자 독하게 마음을 먹고 운동하는 게 쉬운 건 아니라서 어떤 지역의 운동 동호회라든가 이런 것들에 가입을 해서 같이 활동하기를 권합니다. 많은 분들이 ADHD가 좋아지는데 유익한 식단, 보조치료제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또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식약처에서 공식 치료제로 승인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중에 복합 탄수화물이 유익한데 되게 과일을 많이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단백질입니다. 고단백 식품이 좋은데 어떤 별도의 그런 건강식품도 좋겠지만 계란이나 견과류를 통해서 고단백 성분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복합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을 성인 ADHD 환자분들한테 권하는 이유 중에는 그분들이 대개 비만으로 가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건강한 식품들을 섭취하는 것들이 비만이나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비타민은 물론 모두 도움이 되는데 특히 오메가3 지방산하고 엽산이 ADHD와 관련 있는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신경전달 물질 합성과 대사에 관여합니다. 또 오메가3가 많이 포함된 음식은 생선류인데요. 또 엽산은 다양한 음식에서 섭취할 수 있는데 브로콜리 같은 푸른 채소나 바나나나 아보카도, 또 아스파라거스, 렌틸, 콩 등에서 섭취할 수 있습니다. 피하는 게 좋은 음식도 몇 가지 있죠. 대표적인 게 설탕이죠. 설탕은 사탕 케이크나 쿠키 같은 데 많이 들어있고 또 음료수에도 많이 들어가죠. 카페인은 적절하게 섭취하는 건 도움이 되겠지만 불필요하게 많이 섭취하다 보면 특히 이제 메틸 페니데이트 계열의 약물을 복용하는 분들은 신경과민 같은 부작용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치료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요. 치료에 대해서 사실은 막연한 걱정이나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치료에 방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ADHD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인 미루기죠. 두려워하거나 미루면서 병을 키우기보다는 ADHD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어느새 삶의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내일이 아니고 오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담벼락마다 그림이 수놓아진 아름다운 마을. 이것은 정선의 그림바위 마을입니다.
1: 바위구상이고요. 후배하고 같이 이제 만들었어요.
0: 그림바위 마을엔 예술가도 많은데요.
2: 미술 전공하셨던 분들 아니시고 그냥 정말 어르신들. 어르신들이 그림 그리신 거거든요.
0: 이게 다 화엄 팔경 덕분이랍니다. 자연과 사랑, 그리고 예술. 그 운명 같은 만남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421번 지방국도를 따라 달리다 보면 만나게 되는 정선군 화암면.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휘두른 소금강부터 거북바위의 화암 약수까지 지나는 이들의 발걸음을 절로 멈추게 하는 화암 팔경이 있는 곳이죠. 이건 겸재정선이 반에 그렸다는 화표주. 화암 팔경은 이곳 주민들의 오랜 자부심이었죠. 일제강점기 골짜기마다 금광이 들었으며 정선에서 가장 큰 부촌이 됐다는 화암면. 80년대까지 돈과 사람이 아주 흔했던 곳이라는데요. 세월 따라 많은 것이 변했지만 이 멋들어진 풍경만큼은 여전하죠. 화암면 그림바위 마을은 그림화의 바위암. 뜻 그대로 풀어서 그림바위랍니다. 아주 먼 옛날부터 그리 불리웠다고 하는데 참 낭만적이네요. 그나저나 담벼락마다 그려진 그림들이 심상치 않죠? 멋진 계단도 그렇고 언제 누가 그린 건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아이고, 꽤 마침 사람이 오네. 저기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3: 마을에 그림이 언제부터 그려졌던 거예요?
4: 이게 한몇년 돼요?
5: 한 10년 돼요.
3: 10년.
4: 그 마을
5: 10년 됐지. 여기 우리가 완전 여기.
3: 그림은 누가 그린 거예요?
5: 모두 그 화가 들어와서 그랬죠.
3: 화가들이?
5: 예. 네. 여기는 대학생들 이제 그 배우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다 그랬어요. 여기. 아주 뭐 학생들이 쭉 앉혀가지고 올렸던 거죠. 이 마을이 아주 좋고 이쁘니까 아주 좋은 걸로만 취재해가지고 가세요.
0: 예, 예.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것 중에서도 어떤 것을 먼저 취재하면 좋을지. 마을이 너무 조용해서 어디 물어볼 것도 없고. 오, 찾았다. 사람. 정신없이 공사를 하시는 모양이니 일단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왠지 평범해 보이지가 않죠? 이 종이도 그렇고 대체 이 많은 파이프들은 다 뭐더래요?
6: 파이프를 이용해서 이제 환경 그 개선 사업에 이제 들어가는 벽면에 붙이는 이제 조형물 형태의 구조 작업이 되겠습니다.
0: 그러니까 이게 조형 미술이라는 거잖아요. 저도 예술의 조예가 깊어서 잘 알죠.

0: 좀 전에 만난 작가님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예술발전소라는 곳인데 이재욱 작가님은 이곳을 관리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신답니다. 그런데 이 예술발전소가 과거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네요.
1: 한전 건물이었어요. 변전소라는 데였고, 그것이 이제 오래도록 폐허로 돼 있으면서 이제 보기 흉한 공간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마을 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 공간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현재는 미술관으로 이용하고 있고요. 또 연중에 또 다양한 이제 문화 행사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0: 수십 년간 버려져 있던 폐건물에서 미술관으로의 변신이라니, 그 변신 찬성합니다. 환골탈태란 이럴 때 쓰는 말이겠죠. 이곳에 있는 작품 중에는 환면의 역사를 표현한 것들도 많다는데요.
1: 금광의 어떤 자연 속에 그 박혀있는 그런 금들을 형상화했고, 그 형상들이 이렇게 부서져서 금으로 돼서 나온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작품 조형 형태로 담아낸 것이죠.
0: 이야, 심오하죠? 이번엔 미술관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자. 일단 그림은 아닌 것 같고, 좀 더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나무 몸통에 돌멩이 얼굴. 이야, 재밌네요.
1: 작가분들이 와서 전시를 하시게 되면 개인적으로 이제 부담하는 건 전혀 없고요. 저희가 홍보물서부터 전시 오픈 그 축하 공연, 그리고 이제 다과 준비까지 군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0: 와, 보는 것도 공짜, 전시 준비도 공짜라니 이 또한 대찬성. 게다가 전시 종류에도 제약이 없어서 그림부터 염색, 조각, 설치 미술은 물론 학생들 작품도 전시를 한다는군요. 마을의 이런 변화가 시작된 건 지난 2013년 마을 미술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부터랍니다.
1: 여기는 이제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런 테마로다가 만드는 작품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마을 미술 같이 참여하면서 이건 제가 만드는 작품이구나. 이제 바느질 이제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역민들의 어떤 구성원들이 잘 엮어져서 좋은 쪽으로 미래를 꿈꾸는 그런 마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제 만든 작품입니다.
0: 이곳은 이재욱 작가님 집 앞인데요. 혹시 보이시나요? 세상에, 벽에 저런 거대한 조각상이 있지 뭡니까?
1: 네, 다비드상이고요. 저거를 이제 조각하는 이제 제 후배하고 같이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0: 아, 예. 다비드상 알죠. 근데 뭐랄까, 약간의 이질감은 제 기분 탓인 거죠?
1: 이게 세월이 또 지나면서 좀 또 너무 과하고 무리하지 않았나 그런 후회감도 솔직히 듭니다.
0: 아휴, 아닙니다. 멋집니다.
1: 오세요. 손님도 오셨다고. 네, 저희 어머니 지금 그 고관절 다시 잡고 병원 갔다 온 지 지금 얼마 안 되셨어요.
0: 8순이 넘는 노모가 서둘러 밥상을 차립니다. 자식 걱정하는 어머니 마음은 나이 들었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죠. 부모님 걱정하는 자식 마음도 매한가지고요.
1: 바람 불어 오면 나가지 말고. 방사 끼도 좀 있는 것 같고. 바람 엄청 심하네.
2: 고등학교 때부터 한 것마다 그냥 잘했어요. 지 하고 싶은 대로 가게 나는 그냥 내비뒀어, 애들. 공부해라, 공부해라, 뭐 이런 소리도 안 하고. 지 제주에 살았지.
0: 그 제주가 바로 미술이었다죠. 그런데 대학에서 조소를 전공하고 10년간 프랑스에서 유학을 할 때도 늘 그의 마음속엔 고향이 있었답니다. 그곳에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1: 조금 이제 경제적으로 불편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마음 편하게 즐겁게 부모님하고 밥 먹고 이러고 사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0: 어머니를 위해 선택한 귀향. 그러나 그 곁에서 정작 위로받은 건 자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린바위 마을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음악의 풍선까지. 오늘 무슨 날인가 보죠?
3: 모르는데 소금광 뭐 이 동네 많이 했네, 스케치를. 뭐 이렇게 완벽하게 액자에 넣고 막 이런 것보다 난 이런 게 훨씬 좋아.
0: 작가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4: 어떻게 보면 그림 그린 사람들한테 편하도록 길 옆에 있는 산들이 그냥 바위산으로 이루어지고 이래서 용이하게 와서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곳이에요.
0: 신승복 작가는 강원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국 화가랍니다. 4월 들어 예술발전소에서 전시를 하게 됐다는데 오늘이 오픈식이라고 하네요.
5: 말 그대로 이쪽이 진짜 황암, 그린바위. 우리 학생들이나 어르신들 정말 좋은 곳에서 살고 계십니다. 문화 혜택을 이렇게 또 받을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마련돼 있고.
0: 와,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잠시 구경 좀 해볼까요?

0: 많이 와요?
1: 아니요, 별로 안 와요.
2: 엄청 많이는 안 오는데.
0: 엄청 많이는 아닌데?
1: 수요일마다 와요.
3: 수요일마다, 맞아, 수요일마다. 그치?
1: 네.
3: 사실 시내에서도 전시회를 보는 기회가 많지는 않아요. 네, 저희들은 아이들의 어떤 감성을 조금 자극해 보고자 해서 이렇게 지역 행사에

0: 하고.
1: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기니 참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보니 정선의 아름다운 풍광은 그림을 그리지 않고는 못 배기게 하는 마력을 지닌 모양입니다. 자연과 사람, 그리고 예술의 운명적 만남이라고나 할까요?
2: 작가분들이 와서 부담 없이 편하게 전시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제 나름대로 이게 또 보람이고, 또 지역민들이 계속 새로운 것을 자꾸 이렇게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1: 산으로 병풍을 쳐놓은 듯한 그린바위 마을엔 멋진 풍경뿐 아니라 정겨운 것들도 많은데요. 요 방앗간이 바로 그렇죠. 이분은 전복순 여사. 방앗간을 운영하신 지 30년이 넘으셨다네요.
3: 제일 처음에는 여기서 똑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수입이 남편 두 배 될 때도 있었어요. 아, 이제 돈을 더 많이 벌기보단 여가를 좀 즐기는 것도 참 괜찮다 하면서, 예, 지금까지.
1: 처음 문을 열 때만 해도 동네에 사람이 많았다는데 요즘엔 손님이 그렇게 귀하답니다. 오, 귀한 손님이 오셨네요.
4: 기름 사러 오셨어?
5: 네.
4: 백전에서 살 텐데 기름이 잘 나오네.
5: 예, 네, 자주 와요.
6: 뭐 사러 오세요?
5: 기름도 사고 고추방아도.
1: 아이, 뭐 당연한 걸 물어봐. 방앗간에 기름 사고 고춧가루 빻으러 오지. 뭘 당연히 또 물어봐. 아유, 기름 때깔 하면 좋다. 이야, 고소한 냄새가 여기까지 나네.
5: 나물도 무쳐 먹고 뭐 그래. 기름 꼬시고 맛있어요.
6: 이게. 안녕하세요.
5: 수고하세요.
3: 안녕하세요.
5: 네.
1: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30년 전 마을에 필요한 게 뭘까를 오랫동안 고민하셨대요. 그렇게 탄생한 그린바위 마을 방앗간 1호랍니다.
3: 어머, 시간이 이렇게 된지 몰랐네.
6: 어디 이렇게 급하게 왔어요 또?
3: 네, 할 일마다. 우리 수업하는 게 있었어요.
6: 수업이요?
3: 네. 빨리 가야 돼. 지금 10시서부터 시작이거든요.
1: 신데렐라도 아니고 어딜 그렇게 뛰어가시나 황급히 사장님을 따라가 봤죠. 그랬더니 화암면 주민자치회라는 곳에 갤러리처럼 그림이 이렇게나 많이 걸려있더라고요.

0: 온 덕분에 다행히 1등. 뒤에 사람들이 속속 들어오는데요. 대체 어떤 수업일까요?
1: 오늘 뜨고 채색을 했어요. 오늘은 그 미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법인 다림을 배울 거예요.
0: 다림? 다림이 뭔가요?
1: 진하고 좀 칠했던, 채색했던 요 경계선을 없애주는 거예요.
0: 매주 화요일 주민자치회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수업이라는데요. 공짜라고 해서 무작정 시간만 때우는 학생은 아무도 없답니다. 모두들 이 시간만큼은 화가가 된답니다.
1: 이게 맞습니다.
2: 제가 이렇게 미술을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그거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3: 거기서는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좀 이렇게 산만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마음이 많이 가라앉고 편안해져요.
0: 도시 생활에 지쳐 귀촌한 사람부터 정선 토박이까지. 나이도 다르고 사연도 다르지만 이곳에 모인 목적만은 같죠. 바로 그림입니다.

0: 이렇게 수강생들이 완성한 그림들은 전시회를 열기도 하고 기념품으로 만들기도 한다는군요.
1: 미술 전공하셨던 분들 아니시고 그냥 정말 어르신들. 어르신들이 그린 그리신 거거든요. 가까이에 거북바위든 또 창문만 열어도 또 이렇게 용마소가 보이고 또 화푸즈가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식적으로 훈련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캔버스라는 소재가 되게 낯설었을 텐데도 잘 녹아서 그려내셨던 것 같습니다.
0: 우와, 내가 그린 그림이 달력으로 만들어진다니 얼마나 뿌듯할까요? 이게 다 동네 어르신들이 그린 그림이라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캬, 좋다. 마을 전체가 거대한 미술관 같은 그림바위 마을. 멋진 그림들이 담벼락 앞에 쭉 전시되어 있는 이곳은 바로 전복순 씨의 방앗간 앞입니다. 복순 씨는 주로 이렇게 꽃 그림을 그린다네요. 참 낭만적이죠. 이야, 저 색깔 봐. 손님이 없는 시간, 골목길에 앉아 그림을 그린다니 이 또한 낭만적. 전복순 씨가 바탕색을 칠하는 요판, 요거 재밌습니다. 동네에 남아도는 게 기와장이라니 한 장 두 장 주었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데 인생 참 낭만적으로 사십니다.
2: 그냥 하나하나가 완성됐을 때 그 예, 재미도 있고요. 또 아이들이 이거 해서 찍어서 보내주면 엄마 너무 예쁘다고 막 좋다고 아들, 딸, 며느리들이 다 칭찬해주고 그럴 때 네, 많이 좋았습니다.
0: 칭찬은 복순 씨를 그리게 하는 모양이군요.
3: 안녕하세요.
2: 네, 어서 오세요.
4: 아, 뭐 하시고 계세요?
2: 네, 지금 기와장에다 그림 그리고 있어요.
4: 아, 저는 기름을 좀 사러 왔거든요. 아,
2: 들기름.
4: 네, 들기름. 네, 들기름 네. 주세요.
2: 알겠습니다. 네. 요 하던 거 마저 하고 드릴게요.
4: 네.
2: 오신 김에 미술 한 작품 그려보고 가시지.
4: 네, 알겠습니다.
2: 네, 그려보실래요?
4: 네, 배워보겠습니다.
2: 아, 그러면 요 기와장이 있는데.
4: 네, 네.
0: 아니, 기름 사러 왔다가 이게 갑자기 뭔 일이래요?
2: 어, 이게 쉬우면서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해도 돼요. 예, 스며드는 게 있어가지고.
4: 아, 이게 표 바르는 거예요?
2: 예, 예. 하얀 거랑 곰보로 섞어가지고.
4: 네.
5: 옷이 대수롭지 않아.
0: 아이, 또 그걸 언제 보셨대?
4: 아, 네.
5: 고마워.
2: 아, 네.
5: 저 안에 옷이 완전히 꽃난 방이네. 옷 내려주시면 돼요.
4: 네. 저희 그, 여기 화암이 그림 화, 아니, 꽃 화자의 바위암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꽃 난방을 하나 입고.
5: 홍상 씨 원래 꽃을 좋아하셨어요?
4: 네네, 꽃을 좋아합니다.
5: 원래 좋아하세요?
4: 네네.
0: 들기름 손님이 본격적으로 그림을 시작할 무렵, 다가오는 한 분.
6: 또 예쁜 그림 그리네.
2: 네. 네.
4: 안녕하세요.
2: 여기 구경하고 가셔요. 제가. 골라보셔요. 응? 님 마음에 드는 그림.
6: 아니. 침침한 것보다도 이게 말기듯이
2: 아 좋은 거 가져가세요.
6: 좋아.
0: 아니 아주 그냥 이건 또 무슨 상황입니까?
2: 어르신 집 앞에 담벼락에다가
6: 이렇게 올려놓으려고.
2: 어 처마 처마 밑에.
6: 예 처마 밑에.
2: 어 그리고 들어가면서 보고 나오면서.
6: 그러면 내 기분도 좋아지고.
2: 네.
6: 아우 내가 잘 나왔다야. 나도 복이 맞는 사람이 이래봐도. 모두 수고들 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가세요.
6: 네. 우리 집 앞에다 딱 문 열면 딱 보게 그럼 걸어둘게. 네.
5: 네.
0: 예쁘게 그려두세요.
5: 이렇게 가져가셔도 돼요?
2: 네. 아, 또 그리면 돼요. 이제 제가 기와장 엄청 많이 모아놨거든요. 그거 다 그려야 되는데 뭐.
0: 그러면요. 비우면 채우고 채웠다가 비우고 그렇게 사는 거죠. 어찌됐든 오늘의 그림 완성. 이야, 멋지다. 산책길에 나선 복순 씨를 따라가 봤는데요. 아까 주민자치회에서 만났던 사무국장님이시네요. 사실 두 분 모녀지간입니다. 화암 약수터는 복순 씨 모녀가 운동삼아 매일 나오는 곳이라는데 이 물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가슴이 뻥 뚫립니다.
1: 영험한 화암 약수. 오늘과
6: 우리도 고이 마시니 바로 선인 인양 마음도 하 말꼬녀.
0: 화암 팔경 중에서도 제일경이 바로 이 화암 약수인데요. 옛날 이곳에서 용 두 마리가 하늘로 치솟아간 이후 약수가 났다나 뭐라나 나도 몰라.
6: 이게 약수야 약수.
0: 예, 알겠습니다.
1: 엄마랑 여기 많이 걷거든요. 약간 이 백색 소음이 더 이렇게 뭐랄까 정신을 맑게 해주는 것 같아요.
0: 잠시 후 두 사람이 찾은 곳은 화표주부터 모른대까지 이어지는 계곡 소금강입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바위의 기세가 대단한데요.
1: 보시는 것처럼 기암절벽이에요. 저렇게 작은 금강산이라고 할 정도로 여기에 있는 돌들이 정말로 아름답잖아요. 돌이 저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요?
0: 그러게나 말입니다. 바로 이곳의 아름다운 절벽 덕분에 그림바위라는 이름이 생겨났다죠. 그 이름 덕분에 오늘의 마을이 있었고 말이죠.
6: 나에게 그린바위 마을은 친구다.
1: 나에게 그린바위 마을은 선물이다.
2: 그린바위 마을로 놀러오세요.
1: 아니 엄마. 그린바위 마을로 살러오세요.
0: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 자연도 사람도 눈이 시리게 아름다운 봄날의 그린바위 마을입니다.
6: 야, 이거 많이 나왔다, 내가. 많이 나왔다.
3: 자전거 타러 왔는데 시장에 빠져가지고 자전거도 못 타겠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2: 덕분만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오늘도 신나게 움직여볼까?
1: 함께 할 친구들은 손바닥을 쭉!
2: 홀짝! 좋았어! 딩동댕 친구들! 힘차게 우리 몸을 깨워보자!
0: 깨워보자, 깨워보자!
2: 자, 오늘도 신나게 몸을 풀어볼까? 먼저 시계바늘처럼 쭉쭉 늘려보자!
3: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 잘했어! 이번엔 두 팔을 멀리 쭉쭉 보내볼까? 하나, 둘, 셋, 넷!
3: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2: 앞으로
3: 둘, 셋, 넷,
2: 힘차게
3: 여섯, 일곱, 여덟.
2: 잘했어. 이번엔 깍지 끼고 옆구리 운동 해볼까? 자, 하나, 둘, 셋, 넷,
3: 하나.

0: 세트기
1: 7, 8, 9, 10
0: 우린 준비 끝! 우후! 그럼 어디 한번 시작해 볼까? 오늘은 누구처럼 움직일래?
2: 와, 갱구가 좋아하는 거다.
3: 샤샤도 좋아해.
4: 자동차 빵빵.
0: 오늘은 좀 특별한 자동차를 준비했어.
2: 우와, 자동차가 다 달라요.
3: 오, 모두 다른 일을 하는 자동차다.
0: 맞아, 이 많은 자동차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갈 사람.
4: 차야.
0: 부릉부릉! 친구들도 같이 갈 거죠?
4: 네!
0: 깜짝이야! 그럼 첫 번째 자동차를 만나러 출동!
4: 출동!
0: 어? 바로 저기야!
3: 어?

0: 엄청난 힘으로 흙더미를 밀어밀어 땅을 평평하게 해주는 불도저.
1: 우와!
0: 커다란 밀개로 흙을 밀며 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
1: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2: 밀어, 밀어, 밀어, 밀어, 야, 밀어,
3: 이지, 이지, 쿠쿠쿠쿠쿠쿠쿠쿠. 이번엔 더 세게 밀어.
0: 다음 자동차는 누구? 바로 굴착기.
4: 땅을 파는 차네요.
3: 우와, 엄청 힘세다.
0: 그렇다면 우린 더 힘차게. 자, 한번 땅을 파볼까?
3: 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
0: 우리 노엘이도 한번 땅을 파볼까? 우와, 땅 잘 파는데. 그렇다면 승범이 굴착기 실력도 보여주세요.
1: 파!
0: 그렇다면 폴짝쌤도 땅을 파고 흙을 버리고 파고 버리고. 하! 선율이도 이렇게 해볼래?
5: 파고 버리고.
0: 오호!
5: 파고
0: 오호!
5: 버리고.
0: 잘했어! 하!
5: 그럼 샤샤는 더 깊이 파고 버리고.
0: 샤샤 굴착기는 엄청 흐리고 많이 푸네.

0: 역시 우리 딩동댕 친구들 모두 잘했어!
1: 잘했어!
2: 출동! 차차차! 출동!
0: 출동!
3: 딩동댕 친구들과 함께 들어볼 오늘의 노래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주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모험.
6: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8: 새콤달콤 나도 나도 비타젤리. 땡글땡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9: 우리 모두
1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1: 얼리면 더 맛있어.
12: 다들 뭐 먹는 거지?
13: 이게 뭐예요?
1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주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0: 아이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집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평상주비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시고

0: 어? 몰트 선생님!
1: 자.
0: 어? 여기서 소를 만나서 여기로 가요.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어?
1: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나.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뚝.
2: 그럼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0: 역시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더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유보네. 아.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얼굴엔 순한 킹킹.
2: 준모란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2: 옛설 칫솔 마데카.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아기, 아령.
1: 우리 아기 귀엽죠?
2: 아기 좀 보여주세요.
1: 우리 아기예요. 아기. 우르르르르 깎고
3: 웃는 거 봐. 아이고
2: 아기야 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
4: 재밌지.
5: 바꿔라 한글.
3: 이게 뭐야? 아기가 아니라 아령이잖아.
1: 아기가 아령으로 바뀌었어.
3: 난 아기랑 놀고 싶은데.
1: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한글 용사 아이야.
6: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7: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6: 어, 이,
7: 야.
6: 훈민정음, 아니요?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1: 아기가 아령으로 바뀌었어.
2: 아기가 필요해.
7: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6: 아기를 찾으러 떠나자.
8: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0: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아이야, 기다리겠다.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1: 한글을 찾자.
2: 통나무 다리에 한글 아기가 있어. 천지가 나타나서 방해할지 모르니 함께 가자.
3: 좋은 생각이야. 우리가 힘을 합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1: 자, 한글을 찾으러 가자.
2: 통나무 다리야,
3: 한글 아기가 저 끝에 있어.
0: 천지 한글 아기를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너희들은 가져갈 수 없지. 헛! 좋다!
2: 통나무 다리가 좁아지고 있어.
3: 떨어질 것 같아.
1: 조심해!
3: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1: 좁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3: 넓다!
1: 다시 넓어졌어. 친구들, 도와줘서 고마워.
0: 아니, 나의 좁다 공격을 넓다로 막아내다니. 헛!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1: 안 돼!
2: 이런, 천지가 한글을 파괴했어.
1: 아기의 길을 봐. 기억만 남았어.
3: 나는 이용사.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내가 길을 쓸게.
4: 나와라 한글!
3: 헛! 쳐!

0: 어, 기.
1: 저장 완료. 아, 기. 국민정음의 손으로.
2: 아기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3: 응애, 응애.
2: 아기다, 아기. 아기야, 우리 재밌게 다시 놀자.
3: 놀자.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아! 아! 기! 아기! 아기! 아령! 아령! 아령! 운동하는 아령! 아령!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기! 아기! 아기! 아기! 귀여운 아기!
1: 아기의 아 먹어야지! 냠냠! 함! 슝!
0: 오잉! 아가 어디로 갔을까? 기만 남았네. 아가! 한글 아기를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아기! 아기! 이번엔 순서대로 써볼게요. 이응이 아를 만나 아. 기역이 이를 만나 기. 아, 기.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아, 기. 친구들 따라해봐요. 아, 기. 끝.
1: 아기의 끝소리를 빠로 바꾸면 무엇이 되나요? 아이.

0: 아빠.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아이. 아빠.
1: 아기. 아령. 훈민정음이 아기랑 놀아요.
2: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아기를 아령으로 바꿔라 한글. 아기가 아령이 되었어요. 천지가 좁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넓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아기를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아기가 나왔어요. 훈민정음이 아기랑 놀아요. 훈민정음이 아기랑 놀아요. 훈민정음이 아기랑 놀아요.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자동, 자석.
1: 열렸습니다. 닫혔습니다.
2: 우리는 자동문입니다. 자동!
3: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1: 선생님.
4: 얘들아, 뭐하니?
3: 우리 자동문이에요.
4: 문 열어주세요.
2: 문 닫습니다.

0: 훈민 정음 자동문 최고. 얘들아 선생님 갈게. 어.
1: 와 재밌어. 친구들에게도 보여주자.
2: 그래. 얘들아 이리 와봐. 우리 자동문이야.
1: 자동.
3: 바꿔라 한글.
2: 우리가 딱 붙었네. 자동이 자석으로 바뀌었어. 우리가 자석이 되었어. 어떡하지?
1: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4: 나는 아 뚱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5: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4: 아 이
5: 야
4: 후민정은 무슨 일이야?
2: 자동이 자석으로 바뀌었어. 자동이 필요해.
5: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4: 자동을 찾으러 떠나자.
6: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5: 간다.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0: 한글을 찾아. 한글 자동이 보이지 않아. 어디에 있지?
1: 우리는 한글 용사. 물속에서도 한글을 찾을 수 있지.
2: 내가 숨겨진 한글을 일으켜볼게.

0: 한글 자동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너희들은 가져갈 수 없지. 헛! 뜯어!
1: 몸이 물 위로 떠올라.
2: 몸을 가눌 수가 없어.
3: 이러다 한글을 빼앗기겠어. 내가 물 아래로 내려가 볼게. 순간이동도 소용없어.
1: 천지의 한글 공격에는 우리 능력이 통하지 않아.
2: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3: 뜨달 맞서는 낱말은 뭐지?
1: 가라앉다.
0: 아니, 나의 뜨다 공격을 가라앉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3: 안 돼.
2: 천지가 사라졌어.
3: 저것 봐, 자동의 동이 파괴되었어.
2: 디귿과 받침 이응만 남았어.
1: 동을 찾으려면 뿅망치가 필요하지.

0: 전통.
1: 차장 완료.
2: 자동
1: 훈민정음의 손으로.
3: 자동 한글 카드다. 자동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떨어졌다. 와. 우리 이제 다시 자동 문놀이 할 수 있어.
4: 응. 우린 이제 자석이 아니라 자동이야.
3: 자동 문이 닫힙니다.
5: 자동 문이 열립니다.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자, 동, 자동, 자동, 자석, 자석, 자석, 자랑, 자랑, 자랑, 자동, 자동, 자동,
1: 자동에 자 먹어야지. 냠냠. 퓽.
0: 오? 동만 남았네. 자가 어디로 갔을까? 한글 자동을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자, 동. 자동, 자동.

0: 자동 순서대로 한번 써볼게요. 지읒이 아를 만나 자, 디귿이 오를 만나 도, 도가 받침 이응을 만나 동, 자, 동.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자, 동. 친구들 따라해봐요. 자, 동. 끝.
1: 자동의 끝소리를 루로 바꾸면 무엇이 되나요? 자루, 자랑.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자루, 자랑.
0: 자동, 자석. 훈민정음이 자동문이 되었어요. 자동문은 편리해요.
2: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자동을 자석으로 바꾸라 한글.
0: 자동문이 자석문이 되었어요.
2: 천지가 뜨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0: 한글 용사가 가라앉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자동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다시 자동문이 되었어요. 문이 자동으로 열려요. 문이 자동으로 열려요. 문이 자동으로 열려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중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성!
8: 얼굴엔?
9: 순한 킬킬!
8: 중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0: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친구들은 어떤 케이크를 만들까요?
1: 저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케이크!

0: 맛있어 보이네요. 이번에는 어떤 케이크를 만들 건가요? 솔?
1: 저는 제일 멋진 케이크요!

0: 정말 멋져요. 그럼 도도는 어떤 케이크를 만들 건가요?
1: 잠시만요. 아, 제가 만들 케이크는 재밌게 놀 수 있는 케이크요.

0: 만든 블루 케이크군요.
1: 와, 대단하다. 우리 같이 케이크 파티해요, 선생님.
0: 좋아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길길,
0: 눈물엔
1: 덥덥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4: 안녕.
3: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베이비킹,
4: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5: 가자 얘들아,
7: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9: 안그라 이 못된 외계인. 콩맨이 용사 착했다.
3: 콩콩맨 진짜 멋있다.
4: 나도 영화에서 콩콩맨 같은 주인공 해보고 싶다.
10: 나도.
11: 그럼 직접 영화를 찍으면 되겠네.
4: 이야, 그거 재밌겠다. 그런데 영화는 어떻게 찍는 거야?
11: 영화를 찍으려면 배우 말고도 촬영에 필요한 카메라랑 모든 걸 지휘하는 감독도 있어야 해.
10: 그런데 우리는 카메라랑 감독이 없잖아.
11: 짜잔! 이 카메라로 멋진 영화도 찍을 수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4: 우와! 그게 최고!
12: 카메라는 있으니까 그 다음 감독은 누가 해?
10: 응? 어? 퓨리가 감독하고 싶다고?
13: 나는 퓨리 옆에서 도와줄게.
11: 이제 주인공만 정하면 되는 건가?
10: 주인공은 내가.
4: 주인공은 내가 할게.
12: 나는 UFO 할 거야.
13: 그럼 외계인은?
10: 그럼 그냥 외계인은 내가 할게.
13: 퓨리 감독님, 준비 다 됐는데 이제 촬영 시작할까요? 레디 액션!
10: 이 지구는 이제 내 거다. 아니, 지구는 모두의 것이지. 왜?
13: 퓨리 감독님이 악당 외계인은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래. 목소리도 크게 하고, 인상도 쓰래.
10: 이 지구는 이제 내 거다. 일부러 쓰러뜨린 거 아니야. 컷이야?
13: 진짜 악당 외계인처럼 가짜 도시를 부숴보래.
10: 부수라고? 같이 힘들게 만든 건데.

0: 가르르 쿠키.
1: 큐리 감독, 우리 다음 장면은 언제 찍는 거야?
2: 나도 계속 티미를 태웠더니 힘들어.
3: 나는 언제 나와? 계속 앉아만 있었단 말이야.
0: 큐리 감독님이 그냥 그대로 촬영한대.
2: 몸이 살려.
3: 이 못된 외계인 슈퍼 공순이가 절대 용서치 않겠다. 공순이 레이저빔.
4: 나는 싸우는 건 잘 못하는데.
0: 우리 감독님,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속닥속닥속닥.
2: 지금 뭐 하는 거지?
3: 글쎄요.
0: 영화 내용을 조금 바꿔서 공중이랑 지미가 둘 다 주인공 영웅을 하는 거야.
4: 정말?
1: 그럼 악당 외계인은?
2: 네, 내가 하면 되는 거지.
0: 레디 액션.
2: 지금은 이제 내 것이다.
3: 정말? 그렇게는 안 되지.
4: 슈퍼 콩순이와 슈퍼 티미가 용서하지 않겠다.
3: 슈퍼 레이저 빔! 레이용
0: 그래, 이거지.
5: 무슨 일이니?
3: 코가 빨갛게 됐어요.
5: 아이고, 모기가 물었나 보네.
3: 이봐, 콩콩이다. 친구들이랑 바다에 놀러 가기로 했는데.
6: 간지러워도 긁으면 안 돼.
7: 공순아, 놀자.
3: 봐, 모기 물렸단 말이야. 만나니까 더 간지러워. 갈고 싶다.
1: 바다에 가면 시원하니까 덜 간지러울 거야.
3: 그래? 그럼 빨리 가자. 가라라. 어제 모기 때문에 못 잤더니 졸리네.

0: 내가 넘칠 줄 알고? 아, 뭐야?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1: 잠깐만 기다려봐.
2: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는 야간 투시 안경이 있지. 안쪽에 숨었나 봐. 안 보여.
3: 정순아, 내가 불러내볼게. 윙, 윙, 나와봐. 윙, 윙.
1: 어? 저기 있어. 왼쪽이야.
0: 거기, 여기.
3: 보냈냐?
0: 옳지야, 혹시 모기 잡을 만한 물건 있어?
4: 찾아볼게. 아, 이게 아니고, 어, 이것도. 어, 이건 어때?
0: 우와, 좋다. 고마워, 뭉치야.
1: 공순아, 위쪽. 어? 나도 도울게. 저기, 저기.
2: 뭘? 근데 왜 여기서 기절했지?
0: 어? 냄새가 대단해.
2: 고맙다니 칭찬 아니거든.

0: 티미는 정리정돈 대장이라니까.
1: 고마워.
0: 어? 보미, 이게 다 뭐야? 어?
2: 내가 할 게 좀 있어가지고.
1: 보미, 물건을 한 번에 너무 많이 꺼낸 것 같은데.
2: 괜찮아, 괜찮아. 어, 맞나? 그걸 깜빡했냐?
0: 이게 뭐야? 티미가 힘들게 청소했는데.
3: 티미, 괜찮아?
1: 아, 괜찮아. 우선 내가 치울게, 봄이.
3: 어? 티미, 방금 표정이 이상하지 않았어?
0: 분명 입은 웃고 있었는데.
3: 아하, 드디어 이걸 실험해볼 때가 됐군. 짜잔, 새 발명품. 어떤 마음인지 알려주는 마음 온도계.
0: 마음 온도계?
3: 잘 봐.
1: 보미는 다람쥐처럼 빨래를 방에 모아둔다니까.
3: 이렇게 누르면 지금 티미는 기분 좋은 상태라는 거지.
0: 우와, 신기하다. 어?
1: 무슨 소리야?
0: 괜찮아, 티미.
2: 티미 좀 봐.
0: 보미. 보미, 우유부터 닦아야겠어.
2: 나중에, 나중에. 지금 바쁘단 말이야. 이게 좋겠네.

0: 포미, 우유를 먼저 닦는 게 어때?
1: 에이, 티미가 청소한 걸 얼마나 좋아한다고. 저기 봐.
2: 이대로 두면 밟고 넘어질지도 몰라, 포미.
1: 그럼 난 바빠서 이만.
0: 포미 너무해. 티미만 힘들잖아.
2: 그러게. 우리가 도와줄게, 티미.
3: 고마워, 얘들아.
0: 포미,
3: 괜찮아?
0: 포미!
1: 이것도 아니고, 아니고. 찾았다!
3: 어쩔 수 없지. 내가 치워줄게, 포미.
2: 어? 아, 공순아, 이것 좀 봐.
0: 티미, 이대로는 안 되겠어.
4: 말을 따라하라고?
0: 자, 따라해봐. 당장 멈춰.
4: 당장 멈춰.
0: 아니, 발을 이렇게 하고 당장 멈춰.
4: 당장 멈춰.
2: 나 정말 힘들다고.
4: 나 정말 힘들다고.
0: 스스로 치워야 해.
4: 스스로 치워야 해.
2: 잘했어, 티미.
0: 이제 참지 말고 포미에게 마음을 말해봐.
1: 티미, 어디 갔다 오는 거야? 한참 찾았네.
0: 포미, 양치를 돌아다니면서 하면 어떡해.
1: 아, 그건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4: 봄이 거품이 다 튀잖아. 나 정말 힘들다고. 이건 스스로 치워.
3: 목소리가 너무 컸나 봐.
1: 미안 미안 티미. 빨리 씻고 티미 선물을 보여주려다구먼.
3: 내 선물?
1: 짜잔! 청소하자 힘들면 쓸 수 있는 티미의 아지트. 그리고 새로운 청소 도구.
0: 청소도구가 선물이라고?
2: 청소하다 싫어하는 건 앞으로도 계속 청소를 맡기겠다는 거잖아.
0: 티미 진짜 화나겠는데?
5: 최고로 행복?
4: 꿈이 날 위해 준비한 거야. 정말 감동이야.
1: 그래서 바빴던 거라고.
0: 팀이랑 꿈이가 잘 맞는 데에는 이유가 있네.
2: 그러게.
4: 공순아, 뭐 그리는 거야?
0: 맞다! 가족끼리 놀러갔었거든. 어? 파란 물감이 없네. 바다색 칠해야 하는데.
4: 오라, 그래. 잠깐만.
0: 우와, 물감도 가지고 다니는 거야?
4: 혹시 모르잖아. 이것도 필요하면 써.
0: 와.
4: 이것도.
1: 파리채? 이걸 왜 넣고 다녀?
4: 내일 다 같이 소풍 가기로 했잖아. 필요한 물건을 미리 여기에 챙겨놨지.
2: 소풍 가방은?
0: 안 가져갈 거예요.
2: 뭐? 그럼 도시락은?
0: 도시락도 필요 없어요. 어? 그럼 저 갔다 올게요.
2: 공순아.
0: 얘들아.
4: 공순이 안녕.
0: 뭘 그렇게 챙겨온 거야?
2: 가서 재밌게 놀아야지. 규리는 스피커까지 챙겨왔대.

0: 근데 홍순이 넌 왜 가방에 없어?
1: 나? 왜냐면
2: 안녕 얘들아
1: 뭉치 왔구나 그럼 가자 얘들아
2: 조금만 쉬었다 가자 목마르지? 이거 마셔
1: 괜찮아
2: 어?
1: 뭉치, 혹시 시원하게 마실 것 좀 없어?
2: 아, 잠깐만
1: 우와, 우와, 야호 역시 뭉치야 네. 시원해
0: 아하, 이거였어 가방 안 들고 온 이유가
1: 뭉치가 있는데 가방을 뭐하러 들고 와
2: 눈부시니까 이것도
1: 와, 뭉치 최고
3: 심심해 다들 뭘 저렇게 챙겨온 거야?
1: 티미, 나랑 공놀이 하자
4: 공놀이? 어쩌지 공은 안 가져왔는데
1: 에이, 뭐가 걱정이야 뭉치가 있잖아 뭉치, 뭉치 이리 와봐 공이 필요해 그만 자고 꺼내줘 얼른
2: 알았어

0: 어? 콩순아, 도시락 안 싸왔지? 같이 먹자.
1: 아니야, 티미. 아이, 참. 뭉치는 왜 안 일어나는 거지? 뭉치야, 일어났어?
2: 배가 고파서.
1: 먹을 거 챙겨왔지?
2: 당연하지. 제일 신경 써서 가져왔다고. 우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도토리.
1: 여기도, 저기도 다 도토리잖아. 다른 건
2: 없어. 도토리가 최고야.
0: 내 거 같이 먹자.
1: 티미, 얘들아, 내 생각이 짧았어. 필요한 건 스스로 챙겨야 하는데 뭉치한테 부탁하기만 하고.
3: 그걸 이제 알았단 말이야.
0: 이제 알았으니까 괜찮아.
1: 키미 샌드위치는 정말 맛있어.
3: 진짜 못 말려.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질성.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식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색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킬링.
5: 줄무랑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난방구는 붙방구와
1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12: 다들 뭐 먹는 거지?
13: 이게 뭐예요?
1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킬링.
5: 줄무랑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땡글땡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6: 스쿨버스 왔네.
7: 학교 가자.
8: 안녕 친구들.
9: 같이 가자.
10: 안녕.
11: 재밌게 공부해요.
12: 와 놀이터다.
13: 빙글빙글 쌩쌩.
14: 정면 버스 별지간 놀이터. 뽀로로 까방
15: 스쿨버스.
16: 내일 떠나자.
17: 데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여기야? 봐, 이렇게 덩어리져 있잖아.

사람들 영향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런 죽이자 죽고 말이야. 확인 좀 해봐야겠어. 다른 친구들은 분명 집에서 항상 맛있는 걸 먹을 테니까.

아침이다 종아침. 내가 원하는 건 맛있는 거. 너무 시잖아.

뭐지? 어딨니?

맛있는 걸 어디다 숨겨놓고 있다는 걸. 그럼 어디? 한번 찾아볼까? 드디어 찾았다! 뭐야? 안 돼! 잠깐 기다려봐! 얘들아,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고! 안 돼! 그만 기다려봐! 보이지?

날 어리석었어. 나 지금 완전 배고프거든. 그게 뭐야? 엄청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조개잖아! 맛있는 아침 드세요.

약간 식은 쪽 같긴데 뭐가 들었는지 금방 알 것 같아.

내가 이럴 땐 좀 까탈스럽다.

걱정하지 마. 조립할 수 있으니까 분해를 반대로 하면 조립이잖아. 전혀 문제 없어.

시동 깔고

하지 마. 내가 고쳐놓을게.

뭐가 들어있을까?

0: 좀 봐봐. 혹시 아픈가? 코는 괜찮은 걸 보니까 감기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해.
1: 에이, 그러면 안 돼.

원래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

Thank you.

아, 알겠어. 그러게 처음부터 보여줬어야지.

알면 우리가 말을 안 들은 걸 알고 엄청 화낼 텐데. 근데 모른다면 화를 낼 일도 없겠지? 거기 토끼야! 잠깐만! 와,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

모두 잠깐만, 곧 돌아올게.

버렸잖아. 이렇게 될 줄은 전혀 예상 못했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3: 순하게
0: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7: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8: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5: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6: 안녕 수학 공부 잡.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성.
1: 얼굴엔
5: 순한 킹킹.
1: 중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허피 구조대 코끼리 가족을 구하다.
8: 자 얘들아, 우리 다 같이 카를로스가 동물 사진 찍는 걸 도와주자.